0: 그런데 이제 저 화산들이 그리고 과거에 큰 분할을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 화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은 미래 분할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렇다 할 어떤 국제적 연구 결과가 크게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그 올해에 그 일본 고베 대학교 팀에서 이 화산 밑에 저 쭉 일렬로 늘어진 저 형제 화산들 중에
1: 네.
0: 아래에 있는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저 화산 밑에
1: 네.
0: 약 220 큐빅 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갖는 마그마가 존재한다.
1: 220 큐빅 킬로미터요?
0: 네, 세제곱 킬로미터.
1: 아, 세제곱 킬로미터.
0: 그게 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그죠?
1: 예, 예. 그게 많은 거라는 건가요?
0: 예. 그 우리 그 지금 일본 정부에서 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
1: 네.
0: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에 이재민이 2,700만 명 정도 생길 것이다.
1: 아, 일본 정부의 추산입니까?
0: 네네. 사망자가 아니라 이재민.
1: 예, 이재민이.
0: 예, 이재민이 270만 명 정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 아래에 지금 마그마방 네. 들어있는 마그마의 양을
1: 예.
0: 약 1큐빅 킬로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1큐빅 킬로미터요?
0: 네.
1: 근데 키카이 칼데라의 220 큐빅 킬로미터인데?
0: 네, 220 큐빅 킬로미터입니다.
1: 220배 많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
1: 예.
0: 1815년에
1: 예예.
0: 인도네시아의 탐보라라는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1: 네.
0: 그때 전 북방구에
1: 네.
0: 약 3년간 여름이 없었어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화산재 그,
1: 예,
0: 예. 네, 예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당시에 분출했던 마그마 양이 100에서 150 큐빅 킬로미터.
1: 그런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에 쌓여 있는 마그마 양은 훨씬 많은 거네요.
0: 예, 220 큐빅 킬로미터, 220 큐빅 킬로미터 정도라서
1: 그렇죠. 예.
0: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분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든지 아니면은 1815년 탐보라 대분화 정도의 분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일단 알겠는데
0: 네네.
1: 양이 많으면 이게 폭발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단순히 그렇진 않습니다.
1: 네.
0: 양이 많다고 해도
1: 네.
0: 그 막 엄청나게 밑에 저장되어 있는 건 많은데 찔끔찔끔 분출하는 그런 화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그런 곳은 자주 분출하고 찔끔찔끔 분출을 합니다.
1: 네.
0: 그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점성이 굉장히 낮아요.
1: 점성이 낮아요?
0: 예, 예. 묽어요. 둘둘둘 흐르고
1: 네.
0: 보면 빨간 용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지금 키카이 칼데라나 백두산, 탐보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 아예 좀 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가 찔끔찔끔 분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1: 예.
0: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 예. 네,
0: 어느 정도 점성이 높냐면 예. 하와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꿀처럼 흐르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 있는 마그마들은 지금 키카이 칼데라 같은 마그마는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마그마는 우리 치약보다도 더 점성이 높고 바셀린보다 점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립스틱.
1: 립스틱은 거의 고체라고 봐야 되는데.
0: 고체인데 입, 네. 입에 발라지잖아요.
1: 그렇죠. 그 정도다.
0: 네. 그러니까 거의 점성이. 그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 네.
1: 그 정도의 점성 특성을 가진 마그마를 가진 화산은 폭발이 좀 가까웠다.
0: 예, 지금 보니까.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 네.
0: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올해 나온 그 네이처 계열 저널인데 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베 팀이 당장 뭐 연구 하나 가지고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1: 네.
0: 키카이 칼데라를.
1: 네.
0: 이 키카이 칼데라라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일본 큐슈 남쪽에 바다에 있습니다.
1: 예.
0: 바다에 있기 때문에 육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한 귀퉁이들,
1: 네.
0: 뭐 사츠마, 이오지마, 뭐 다케시마 이렇게 부르는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이지 그 완전히 그 어떤 그 주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1: 어떻게 조사를 하죠? 예.
0: 이게 2018년도 이 고베 대학교 팀이 그 Scientific Report라고 하는 저널에 냈던 내용인데 네. 배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네. 땅속에다가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땅속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해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초음파 감사 같은
1: 거 예, 예, 예.
0: 주로 석유 탐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그걸 화산에다가 지금 일본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용암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1: 저기 용암돔.
0: 보면 아, 저기 네. 보면 그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1: 예.
0: 움푹 들어간 게 칼데라입니다.
1: 아.
0: 네, 직경이 거의 한 20km 되는 칼데라 움푹 들어간 게 있고 그린색으로
1: 네.
0: 보이는
1: 초록색.
0: 것이
1: 네.
0: 원래는 그 칼데라에 없었던 거예요. 블룩 튀어나왔던 제가.
1: 아 원래 없었어요?
0: 예, 네, 원래는 그냥 완전히 구덩이였었던 곳인데
1: 네.
0: 저기에 이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네. 새로 수선한 겁니다.
1: 저기 용암이 있는 마그마가 있는 겁니까?
0: 예, 그렇게 해서 나온
1: 키카이 칼데라가 훨씬 많은 마그마 양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0: 네네네.
1: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장 뭐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0: 맞습니다.
1: 어 맞습니까?
0: 예.
1: 아.
0: 지금 후지산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트리거링 팩터를 뭐로 보냐면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도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그 전 한
1: 네.
0: 49일쯤 전에 그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점대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9점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 거의 90%로 지금 일본 정부가 곡수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지금 후지산뿐만 아니라
1: 네.
0: 지금 옆에 있는 난카이
1: 칼데라.
0: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도 네. 똑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영향을 받는군요. 키카이 칼데라도.
0: 네, 지금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키카이 네. 칼데라의 위치가 지금 난카이 해곡의 바로 옆에 위치를
1: 그렇지.
0: 하고 있거든요. 난카이 해곡이 동서로 굉장히 길거든요.
1: 네.
0: 1000km 이상 되는데
1: 네.
0: 여기 동쪽에서 발생하면
1: 네.
0: 후지산에도 영향을
1: 그렇죠.
0: 줄 수 있고
1: 예. 서쪽이면 키카이 칼데라고
0: 혹은 둘 다 분화시킬 수도 있고
1: 둘 다 할 수도 있고
0: 왜냐하면 지금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두 화산 다
1: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진동 이 요소가 자극을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 분화가 일어난다면
1: 네.
0: 우리 한반도가 저 화산재가 낙하하는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한반도가 포함이 됩니까?
0: 네.
1: 그러니까 7,300년 전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영향을 미쳤던 범위를 따져봤을 때
0: 맞습니다.
1: 이번에도 터진다면 한반도를 커버할 것이다. 우산 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1: 네.
0: 그 일본 연구에서 이 키카이 칼데라뿐만 아니고 아소산부터 해서 아이라 아타 칼데라의 과거 분화 때 화산재가 이제 낙하했던 그 우산 구름의 영역을 이렇게 특정한 그런 네. 논문들이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북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 키카이 칼데라 경우에 마지막으로 7,300년 전에 분화했을 때
1: 네.
0: 우리 경상 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모두가 이 화산재 낙하 영역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1: 저기 저 바깥 라인인 것 같네요. 그렇죠?
0: 네.
1: 경상도와 전라남도를 포괄하는.
0: 예예. 예.
1: 아.
0: 지금 그 보면은. 그 키카이 칼데라가 있고 화산재 낙하 영역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1: 네네.
0: 저건 이제 바로 이제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1: 아...
0: 네. 그렇지만 이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 분화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 네.
0: 우산 손잡이가 살짝 우산 중심에서 벗어나
1: 걸리는
0: 있다
1: 거죠.
0: 뿐이지
1: 네.
0: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화산재가 땅에 쌓여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0: 일단
1: 보통 어느 정도 쌓이나요? 키카이 칼데라 정도가 폭발하면 땅에 쌓이는 화산재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분화구에서 가까운 곳은 화산재가 그냥 한 번의 분화로 수십 미터가 쌓이고
1: 네.
0: 그 뭐 일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키카이 칼데라에서 분화를 하더라도 일본 도쿄 지역까지 수 센티미터가 쌓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7,300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1: 네.
0: 수 센티미터 정도까지도 화산재가 특히나 제가 있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남해안 지역 이런 곳은 수 센티미터 화산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1: 수 센티미터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0: 일단 화산재가 쌓이면 식물들이 이제 사멸하겠죠.
1: 그렇겠죠.
0: 네. 식물들이 사멸할 겁니다. 1차적으로 나무가 됐던 농밭작물이 되었던 사멸을 할 수가 있고 그 제가 현미경 사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화산재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1: 화산재가 유리로 되어 있다고요?
0: 흑요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 아, 흑요석.
0: 그게 이제 화산 유리고 주로 아. 유무남질 용암이 굳으면 그 화산 유리가 됩니다. 까맣게.
1: 아.
0: 그게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산산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화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약간 미세먼지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흑요석이나 뭐 그런 것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0: 네,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칼날들이 예리하게 서 있는 그런 그 흑요석 파편들을 우리가 흡입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나

0: 약 만년에 4.5m 정도의 속도로 융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떠냐는 거예요. 500만 년 지속된 현상이 그리고 지금 해안당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 실록에 왜요?
0: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우리나라에 큰 지진들이 있습니다. 한 2,000건 정도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17세기 보면은 두 건의 엄청 큰 지진이 있습니다. 1643년에 울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있고요. 1681년에 양양 대지진, 강원도 양양 아시죠? 이 대지진들이 있는데 이 지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진을 감지했던 영역들 그리고 지진으로 일어났던 피해 규모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둘 다 7.0 이상의 지진으로 보였어요. 17세기쯤에 그 큰 지진들이 발생을
1: 동해안에서
0: 했다는 거예요. 그 특히나 이 양양 대지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데 뭐 이래요. 그 내용을 보면 소리가 우레소리. 구구구구궁 하는 이제 땅이 진짜 미끌리면서 나는 그런 저주파 음이 들렸고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을 쳤다. 쓰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나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동해바다 어딘가에서 지진이 나서 그게 우리 그 아까 노또반도처럼 쓰나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개족을 거암들이 모두 붕괴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설악산이 이제 뾰족뾰족한 암석들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혹은 560보 노출됐다.
1: 그 어느 정도예요?
0: 1보가 뭐냐면 하나 둘 가면 1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1보가 이제 1m 60cm 정도 된다고 해요.
1: 그게 드러났다고요?
0: 네. 100보 노출이 됐으니까 해안선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노출되었다.
1: 아까 말씀하신
0: 해안선이 저 바다 쪽으로 물러난 걸.
1: 그 노토반도 때처럼.
0: 네. 노토반도 때 한 200m 물러났는데 우리 동해안이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한 150m 물러난 거예요. 지진 나고 나서. 노토반도에서 일어났던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 17세기에.
0: 네. 17세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약 500만 년 전부터 섭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안당구를 통해서 동해가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동해안이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 역사기록상에서도 400년 전에 7점대 지진이 일본 서부 해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지진이 연달아 났죠. 그때 당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록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서 이 고고 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속에 기록된 지진을 고고 지진이라고 하고
1: 지진,
0: 이 그 문헌에 기록된 연구를 이제 고고 지진이라고 고고 하는데 지진, 이 고고 지진 연구하시는 이 지진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지진 전문가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약 40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1: 아, 우리나라에 400년 주기요?
0: 지금 이게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이지만 이 다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그다음에 신라의 이제 삼국사기 같은 곳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경주에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 그래서 근데 그 어떤 기재 자체는 훨씬 더 그때 당시가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따져보고 지금 갑자기 보면은 문화재들 중에 고려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막 갑자기 있던 돌탑이 막 무너져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일종에 보면은 지진의 기록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규모 7 정도의 지진은 400년 정도 주기로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1: 본다면 17세기에서 400년 지나면 지금쯤이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2043년이 되면은 울산 대지진에 났던 400년. 그리고 뭐 2081년이 되면은 양양 대지진에 났던 것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게 좀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해야 될지 그냥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이게 그 공상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홋카이도에서 마지막으로 400년 전 지진이 났을 때가 1611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1: 네.
0: 그 지진이 9점대 지진이 그 홋카이도 쪽 일본 쪽에서 나고 나서 우리나라 17세기에도 그런 지진들이 났었거든요. 아까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리냐면 일본 쪽에서 나는 지진이 우리나라 쪽의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0: 정도로 몇 센티미터 끌려갔고 훨씬 더 지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 예.
0: 예. 지금 그런 것들이 과거 400년 전에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정황.
1: 일본 홋카이도 예. 쪽 지진과 우리 동해안 쪽 지진 그 패턴도 지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 4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큰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끝났지.
1: 네.
0: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지.
0: 제가 뭐 범죄자인데 네. 제가 출소한 지 400년 지났어요. 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은.
1: 예.
0: 지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누적이 되고 있다.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400년간 분할을 7300년간 분할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마그마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다.
1: 아, 이제 요새 뭐 쿨타임 이런 말 하는데
0: 맞습니다.
1: 쿨타임이 차는 겁니다.
0: 쿨타임입니다.
1: 예,
0: 이게
1: 그렇죠.
0: 예, 말 그대로 예. 마지막 분할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큰 분화가 일어날 준비가 되고 아.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 그러네요. 오늘 전반부에 말씀하신 키카이 칼데라 화산. 그 해저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도 우리나라가 들어오고 또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지진들도 우리 쪽 지각에서의 어떤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뭐 아니면 우리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0: 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를 가면 그 일본에서 이제 4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일본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딱 박아놨습니다.
1: 20만 명 사망할 수 있다라고.
0: 와. 네네네. 그 20만 명 사망을 그 추산한 그 근거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1: 예.
0: 최신의 과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최대 규모의 지진 쓰나미로부터 방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계했다. 그러니까 과거 400년간, 네. 과거 600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호수 퇴적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1: 예.
0: 가장 육지로 많이 침범했던 쓰나미 사례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2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자가 가장 많아지는 경우인 피난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적설의 영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겨울의 심야를 상정했다.
1: 진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0: 네.
1: 대비하기도 가장 어렵고.
0: 단순히 지진 자체의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후적인 환경도 지금 뭐 기상적인 상황도 최악인 그런 상황을 해가지고 방제 대책을 세우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 예.
0: 지금 우리가 방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20여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구체적 방제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지진 대피소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프로토콜들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 뭐 겨울이고 쓰나미에 맞고 이래가지고 동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온 설비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해놓고
1: 예.
0: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2만 명까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최악의 상황 우리가 다 생각해놓고 방제 대책을 세워놨다라고 하니까 좋은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믿음이
0: 그렇죠.
1: 가네요.
0: 이게 지금 국민들이 동요할 것이다. 뭐 애매한 어떤 그런 공포감이 심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최대의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1: 그런
0: 있습니다.
1: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렇죠. 일본 정부 지진 방제 정책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해인자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1: 예.
0: 과학적으로.
1: 예.
0: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워킹 그룹이라고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부 인사들하고 이 재해에 대해서 회의한
1: 네.
0: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나왔던 내용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도 그 내각부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대중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1: 회의록을.
0: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대비책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 우리는 그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만 잘 따르면
1: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네. 되겠죠.
0: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어떨까요? 뭐
1: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0: 그렇죠.
1: 예.
0: 방제 정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상황을 축소하고 축소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변을 당하면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네. 2009년도 그 이탈리아에 예, 이탈리아의 그
1: 라필라
0: 예, 예, 라필라 네. 라필라라는 곳에서 네. 규모 6.3의 지진이 났고 한 300여 명이 건물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1: 예예.
0: 그때 당시에 그 지진이 있기 전에 네. 이탈리아 그 지진 화산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학자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집에서 쉬어라.
1: 아 예.
0: 네, 그렇게 한 거예요.
1: 그러다 참변이 일어났네요.
0: 이제 예.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24년도에
1: 네.
0: 이탈리아 법원이 6년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1: 그 과학자들한테 네, 안심하라고 했다는 과학자한테. 네,
0: 그때 당시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자들이 저도 메일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거 과학적 어떤 활동의 자유를 방해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과학적 견해가 아니라
1: 네.
0: 사람이 몇백 명이 죽고 사는 문제
1: 그렇지.
0: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래도 좀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손 놓고 있는 거는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키카이 칼데라 화산 폭발 가능성과 또 현재 일본 지진 상황에 대해서 또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화산이 폭발하는 정도의 재해는 정말 잠재적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그 자연의 때와 타이밍을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무력감이 생기고 손을 놓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재해를 마주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설사 다행스럽게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이런 방제 대책에 쓰이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마보계단입니다. What? 보시면 올라갈 때 계단이 너무 급경사여서 위에 건물은 한번 보고 막상 올라갈 때는 저 건물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빼먹었다. 위에 있는 상대 계단이랑 밑에 하대 계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대 계단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 한 문입니다. 이 집이 너무 웃긴 게요. 여기 쏙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없습니다.
1: What?
0: 저희는 분명히 입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한 24년 연구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박수가 안 멈추니까 되게 당혹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통 건축 안에서 선조들께서, 조상들께서 어떤 얘기를 숨겨놨을지, 어떤 무형유산을 남겨놨을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보계단입니다. 바보계단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불편한 계단을 얘기하겠죠? 제가 건축가니까 제가 스케치를 빨리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어사인데요. 부산에 있는 범어사인데 범어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을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계단 바로 밑에 건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거 건물 지나갈 때 위험하겠죠. 사실은 저 건물은 저기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가라면 저 건물은 아마 제가 생각했으면은 가운데로 옮겼을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로 옮기지 않았고 좁아보세요. 가운데에 있으면 딱 비율도 맞지 않나요? 근데 저거를 계단 바로 앞에다가 콱 하고 붙여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 계단은 또 너무 급경사여서 올라가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올라갈 때 저 계단이 너무 급경사여서 위에 건물은 한번 보고 막상 올라갈 때는 저 건물을 볼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막상 올라가면 그때서야 주변 풍경이나 감춰졌던 마당이 보여요. 왜 그런 걸까요? 의도된 겁니다. 바보 계단이 아니고요. 사람의 시선을 뺏은 겁니다. 더 감동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뺏은 거예요. 시선을. 전통 건축은 이렇게 시선을 뺏는 행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저 계단이 왜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설계자의 입장에서 혹은 소설가 입장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빼먹은 탑.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경주 남산에 있는 3층 석탑인데 그 밑에는 위에 있는 상대 기단이랑 밑에 하대 기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대 기단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 바위가 하나 끼어 있네요. 근데 이 바위가 뿌리가 깊어 보여요. 어디까지 펼쳐졌는지 쭉 보니까요. 여기 끝이 없네. 어디까지 가지? 어머, 산 전체가 바위산인데. 혹시 느끼셨나요? 이거는 산 전체가 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에펠탑이랑 피라미드, 뭐 루브르 이런 거 있잖아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권력, 그리고 기술력, 자본력.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세 개만 있으면 큰 걸 만들 수 있는데 석공 몇 명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을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유형유산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사실 무형유산입니다. 두 개가 한 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띄어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족하고 이상하고 잘못 만든 석탑이겠죠.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 한 문입니다.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향단이라는 집인데요. 이현적 선생의 부모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너무 웃긴 게요. 여기 쏙 올라가야 돼요. 저 기단이 너무 높아서 제 가슴 높이에요. 계단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입구입니다. 저희 행랑채고요. 그 안쪽으로 보면 안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안채가 아름답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공간은요, 입구가 정해져 있어요. 저 두 개 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냐? 너무 높은 기단이 있어서. 근데 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 가야 될 때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건축가들이 한동안 고민했지만 사실 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오래된 고택들 보면은 자연주의, 뭐 차경, 뭐 경치를 빌려온다, 풍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중에 주기론자들의 집입니다. 약간 불편한 석탑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들어간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행랑채가 있고 안채로 들어간 입구가 지붕이 똑같아야 되는데 행랑채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왜냐? 높은 단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옆에 보면 행랑채가 지붕이 보여요. 너무 이상하죠? 이런 집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너무 신기한 거죠. 옆에 지붕을 심지어 살짝 만질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가야 되는 방향이 저 방향인데 지붕이 이렇게 엇갈려 있다 보니까 또 풍경이 더 아름답네요. 나무도 아름답고 마치 구름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 입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처음 가보신 분들은. 너무 이상하죠. 또 하나는 태계 이황 선생님 아시죠? 우리 천자에 나오시는 분이요. 유명하신 분. 도산서당 한번 가볼까요? 도산서당에 도산서원에 보시면 삼칸집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사시던 이제 집이세요. 이 집에 보면 입구가 저기예요. 근데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입구도 뭐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유정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그맣게 이렇게 뭐 쌀이나무 같은 걸로 막아놨는데 사실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입구예요. 이 입구인데 그냥 누구나 다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붕도 덧대놨는데 밑에 마루 같은 경우는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거를 한동안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뭔가 의도가 있고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있으나 마나한 이상한 문들이 있는 이상한 고택인 거예요. 원래 문에는 뭐가 있죠? 문이 있죠. 왜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도 조그맣게 해서 양방간 다 솟을 때문이 다 있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자, 그 태계 이황 선생께서 나이가 한참 어린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랑 사당 칠정론으로 서신 한 200통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해요. 성리학이 예를 의미하지만 사실 예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열린 토론을 많이 했어요. 태계 이황 선생께서는 이제 이 기 중에 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고 기대승 선생께서는 아니요 두 개는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토론했고 둘 다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런 이제 가치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구든 내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쌀이문 하나 열고 들어오면 된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건물에다 새겨놓으신 거죠. 이게 SNS 없는 시절에 조상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표현한 방법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적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써서 뿌려봐요. 저 언제 피드백 오죠? 50년 후에 옵니다. 네, 나 죽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집을 조금 낯설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입구 여기 있는데 왜 문이 없어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전달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 거죠. 저는 사실 소설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문헌에서만 보여지는 문화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 사학자분들, 아니면은 한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랑 계속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사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조상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지를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한 24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알게 됐고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은 다르지 않고 한 몸이라고 알게 됐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걸 가지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전통에 숨겨진 기억. 조상들께서 그 기억을 미스테리처럼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써먹어야죠. 그죠? 저는 건축가니까요. 써먹어야죠. 그래야 돈 벌겠죠. 그래서 써먹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보 계단은 실제로 뭘 위한 거였죠? 시선을 뺏긴 거죠. 계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뺏고 주는 그런 장치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긴 증평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인데 증평이 분지예요. 분지가 얼마나 주변 풍경을 못 보게 하냐면요. 건물 몇 개만 들어서 있으면 반대편이 안 보여요. 분지가 풍경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보통 계단이 건물 안에 있죠.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게끔 건물 안에 있죠. 이 계단을 선조들처럼 시선을 주고 뺏는 걸로 바꿔볼까?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봤어요. 끌어내봤더니 한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개천이 보이고 4층에 올라가니까 도시가 보이고 5층에 올라가니까 큰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증평의 풍경산책로. 그리고 올라가면 저렇게 개천도 보이고 도시도 보이고 큰 저기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산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빼먹은 탑에서는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미술품 없는 기억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한강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한강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뭐냐? 백사장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있었던 거 아시죠? 얼마나 큰지 볼까요? 깜짝 놀라실걸요? 여의도가 10km죠? 한강이 1km죠? 10km, 1km짜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근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저 의사님께서 여의도를 설계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잃어버린 모래사장을 생각하면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미술관에는 전시물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배를 타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백사장이 있습니다. 맨발로 백사장 밟고 돌아다니면서 땅 파면 이런 거 나와요. 옛날에 이제 잃어버렸었던 이제 백사장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전시관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소실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놓치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는 한강 기억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있으나마나한 문인데요. 이 있으나마나한 문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설계할 때 불편한 기도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빛과 소금 염광교회 프로젝트인데 소금이 오래되면 돌처럼 결정체가 돼버려요. 저희가 소금이랑 빛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고 그 소금석 하나하나에 들어가보면 기도실입니다. 어떤 기도실이냐면요.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눈하고 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십자가 그대로 받아요. 엄청 추워요. 엄청 더워요. 근데 우리가 편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불편한 기도실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상들께서 이미 만들어놓은 공간 안에 담겨져 있는 무형유산을 저희가 배웠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서 구현하게 된 포인트였습니다. 조상들이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공간으로 표현한 게 저는 무형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요. 그리고 그 무형유산은 저 같은 건축가들이 알게 되면 또 다른 유형적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든 게 다 유형적 자산은 아니고요. 유형적 건축이라고 좀 하죠. 예. 어쨌든 누군가는 그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유형적 자산을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적 자산은 유형적 자산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찾죠? 저희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오래된 건축물에서 무형적 자산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습니다. 불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낯설어 보인 것들을 저희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깊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찾고 추적하는 거죠. 이 생각을 갖고 24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파리에 가서도 오래된 고택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고택들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편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얻어서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 소설이 지금 베스트셀러 됐고 영국에서 굉장히 큰 오리온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판권이 계약이 돼서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영미권에는 다 이 책이 또 뿌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편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혹시 모르죠. 조상들께서 남겨놓으신 비밀스러운 미스테리 같은 무형적 유산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못한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다섯 손가락, 여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메모리얼데이 위켄드가 기다리고 있는 주말을 향하고 있는데 날씨는 지난 사흘간의 한여름 한증막 온도에서 어제 오후 시작된 비로 믿을 수 없는 뉴욕의 시원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 최저 기온,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섭씨 35도가 넘는 여름을 지나 오늘 낮 최고 기온 섭씨 18도 정도까지 하룻밤 사이에 변화된 변화무쌍한 5월을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바닷가에 비치가 열리는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 미국의 해안 과학자로 닥터 비치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는 스티븐 레버먼 교수가 그의 여름 시즌을 맞아 미국 최고의 탑10 비치를 발표하는데 올해도 그 리스트가 보입니다. 바닷가 모래의 질, 물의 온도, 안전성, 환경관리 상태 등 모두 50가지의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하와이와 플로리다의 비치들이 따뜻한 수온과 부드러운 모래를 뽐내며 탑10 리스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닥터 비치는 주로 수영하기에 좋은 그런 해변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북동부 지역 물이 너무 차가워서 상위권 진입이 어렵기는 하지만 올해 리스트 1위는 하와이 섬에 위치한 포이포 비치가 미국 최고의 해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메인 비치가 그래도 5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졸업식이 있었던 날이라는 걸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덥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내에 만약에 윈도우 에어컨을 장착했다면 그 소리 때문에도 정신이 없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덥다는 말을 하니까 정말 차에 타도 내려도 한증막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좀 없었던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클래스 오브 2026 한국에서는 학번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졸업하는 해를 이렇게 2026 학번이 되나요? 학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얼마나 더웠을까. 졸업식 가운에 이렇게 다 몸 전체를 덮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졸업생들을 괴롭힌 그리고 가족들을 괴롭힌 폭염, 히트 웨이브 속에서 졸업식을 한 어제 대표적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학위에 따라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또 경험을 했고 시위, 학교 내에서의 시위, 체포되는 학생들도 있었고 교문이 폐쇄되고 총장이 자주 바뀌는 그런 참 경랑,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질풍노도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겠습니다. 어제 이제 졸업식이 개최되고 있던 콜롬비아 대학 32도, 섭씨로 32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씨로 90도였는데 그냥 일단 버티자. 오전이었는데도 이 폭염 아래서 어쨌든 학사 모에 가운 이게 다 열어놓고 훌렁훌렁 바람이 들어오게 해도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배너와 부채 뒤에 몸을 숨기며 그늘을 찾아다녔는데 물 또 냉찜질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학장 중에 하나 이 저널리즘 스쿨의 학장은 그 연설 중에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Can it get any hotter out here? 이것보다 더 더워질 수도 있나요? Can we please take off these ridiculously hot gowns? 이 졸업 가운 이거 좀 벗을 수 없나요? 이렇게 모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가운은 입고 졸업식은 계속됐고 오전 졸업식 중에서 클레어 쉽먼 지금 총장 대행이 나타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야유와 박수가 함께 섞여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학부 그 졸업식 행사에서는 야유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뭐 이 총장 대행의 목소리가 거의 가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스피치를 했고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쩔 수 없는 협상으로 인해서 잃었던 연방 지원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이 총장에 대한 비판이 어제도 그 날이 선 모습으로 학생들 사이에 야유로 들리는 콜롬비아 대학의 졸업식장이었습니다. 어제 콜롬비아 대학 약 18,000명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 해서 학기를 수여했다. 그런데 어제 또 존 버티스의 아주 깜짝 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에 모든 아침에서 Butterfly라는 노래를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의 병상에서 작곡을 해서 들려줬던 그 노래의 가수인데 어제는 엘리제를 위하여부터 해서 재즈, 동요까지 어린이들 노래까지 이렇게 메들리로 연주해서 더위 속에서 콜롬비아 대학 의미 있는 졸업식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콜롬비아 대학은 말이 나온 김에 7월에 새로운 총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Dr. Jennifer Mnookin 법과 과학의 그 크로스로드 교차 분야의 전문가로 2022년부터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의 총장의 역할을 해내면서 그 주의 보수 진영이 이렇게 다수인 의회, 주의회와의 예산 정책 갈등 등을 잘 조율해온 인물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콜롬비아 대학의 7월에 Dr. Mnookin이라는 새로운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 어제 졸업식, 비구름이 몰려오기 직전에 어떻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 쉽먼 총장 대행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더워질 수 없고 이제 가운을 벗을 시간이다 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 졸업식 이야기를 제가
오래 하게 되네요. 복합적인 미국의 지금의 온도가 학교 문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졸업생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졸업생들의 마음이 듭니다.

마음을 잠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팔로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5월 18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계속 무슨 일인가 지금 궁금해하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그 주변 바닷가 해어 그 물 위에 그러니까 동쪽 지중해에서 가자 지구로 향하는 민간 선박 이 경우에는 구호 선단인데 민간 선박들을 저지하고 그 잡아가는 납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언론이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거기서 200만 배럴의 기름을 실은 한국으로 향하는 그 유조선이 빠져나갔다 이런 소식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스무드 함대 납포 사건 이게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에 이 배가 튀르키예에서 구호선단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8일과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키프로스 인근의 그 동지중해 국제수역에 거기에 이르게 됐는데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또 구호단체 측의 발표에 의하면 약 50척이나 되는 그런 선단 그중에 48척가량이 납포됐고 그러니까 구호활동을 하는 액티비스트들 400명 정도가 억류가 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초기에 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국인으로서 액티비스트 김아현이라는 이름의 활동가가 들어있고 한국의 미국인들 몇 명이 또 탑승하고 있다. 그런 선박도 있어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여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가 들려오는 그 소식을 좀 접하고 있는데 뭐 구호단체 측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해군 함정이 국제수역에서 국제수역입니다. 구호 선박의 그 배 뒷를 고의로 들이받으면서 위험한 군사 이런 움직임을 벌였고 고압수 화학스프레이 등을 살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또 이렇게 실탄을 발사한 것은 없다. 이스라엘 정부 군 측 주장이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까지 갑니다. 지휘 통제질에서 자기가 직접 해군 지휘관들에게 이 가자지구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우리가 해상 봉쇄하고 있는데 이걸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가진 이런 액티비스트를 자처한 사람들이 지금 배를 움직이고 있다 해서 자신들의 행동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까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구호선단 활동가 중에 일부가 하마스 등 무장단체 위장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 이걸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재를 부과했다. 이 선박에 대한 미국 또 재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콧 배슨 미국 재무장관 가자지구 여길 가고자 시도하는 이 배들은 이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훼손하려는 시도다라고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지금 국제수역인데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차단해서 납포하고 있는 또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이게 업데이트된 로이터 AP 아나돌로 통신 등의 보도를 제가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428명, 430명 정도에 달하는 국제활동가, 액티비스트 전원을 구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포된 선박들이 이스라엘 남부 아스돌 항구로 강제 이인됐고 이 액티비스트들은 이스라엘 남부 네기브 사막에 위치한 크치오트 교도소로 일단은 이송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보도에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논란, 국제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국가 안보 장관이 이게 뭐 벤그리프 장관이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액티비스트 구호 활동에 나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크게 틀어놓고 조롱하는 듯한 이런 영상을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업데이트는 전원 석방 및 추방
프로세스 과정에 돌입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아달라와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지금 새벽에 오늘 새벽에 최종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감되어 있던 430명 정도의 글로벌 스무드 함대 활동가 전원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도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1: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 스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7: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당시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온 것처럼 쿠바에 대해서도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 미국의 연방검찰은 어제 라울 카스트로, 쿠바의 실권자, 그리고 형이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가 동생인데 다음 달이면 95세가 됩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Brothers to the Rescue 소속의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쿠바 망명단체 민간 항공기 두 대가 격추된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 혐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항공기 파괴, 그러니까 murder, 살인 혐의에 적용해서 기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일단은 우리가 대략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기소장에 의하면 쿠바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 라울 카스트로는 이 비행기들이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이유로 두 대 소형 민간기 격추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한 이 작전에 쿠반 그 military pilots 조종사 5명도 함께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쿠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Todd Blanch 법무부 장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뭐 거의 30년 동안 이 4명의 미국인 가족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정의를 정의에 실현되는 순간을 기다려왔다. 희생자들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이었고 인도주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라울 카스트로를 미국 법정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체포영장 발부됐고 재발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뭐 다른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쿠바의 앞으로의 상황, we're going to see,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쿠바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이 뭔가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한 그 사례,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소에 대해서 쿠바의 대통령 미겔 다스카넬 대통령은 정치적인 쇼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때 당시 쿠바가 반복적으로 경고했던 이 위험한 영공 침범이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비행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마이애미 행사장에는 또 이 비행기에 탔다가 희생된 사람들 알만도 알레안드로 주니어의 딸이 참석했고 너무 늦었지만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그 소식을 반기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스페니쉬로 한 영상 메시지를 쿠바 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가로막는 지금 유일한 존재는 현재 쿠바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시장 경제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기소된 라울 카스트로는 페달 카스트로의 동생으로 은퇴를 공식적으로는 했지만 마쿠의 실세다. Behind the scenes power라고 그렇게 쿠바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쿠바 사태. 마이애미에는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 온 대단한 그 쿠바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미국 내 어떤 그룹보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쿠바를 탈출해서 정말 플로리다에서 바텐더며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까지 마다 않고 쿠바에서 떠나서 미국에 정착해서 마르코 루비오를 키워낸.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쿠바의 정권이 바뀌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지금 쿠바 이민자들, 망명자들의 그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뿐 아니라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이 사태도 지금 국무장관이 직접 설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가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며칠 동안 이 뉴스가 어떻게 수식이 들어와서 진행이 될 것인가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저 역시 조금 깊이 심층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세금 보고 IRS가 이걸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이 사건의 지금 여파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이 보상기금을 2021년 1월 6일 그 미국 의회 의사당을 트럼프 당시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이 선거 결과가 이건 틀렸다 해서 의사당에 난입했던 January 6 폭도들, 라이어터들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만드는, 뭐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이게 무슨 소리지? 트럼프 일가는 물론 비즈니스 전체가 이 합의에 의해서 뭐죠? 이 세금, 어딧, 감사를 받지 않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1억 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는 그 tax 문제에 있어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 그리고 이런 지금 보상 기금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 없는 January 6 라이어트들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과도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 사면을 이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됐다가 형을 받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다음에 사면을 받은 그 중에 한 명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정말 너무 놀랬다라고 이건 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비교적 간결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에 자신들이 부당하게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라고 믿는 이 트럼프 측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이게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부터 해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이런 것에 대해 이 IRS 국세청에서 이런 이게 사실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것이 유출된 것에 대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거 뭐 18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해서 이 신청해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정보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단체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corrupt 부패한 조치다 헌법에도 위배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반 anti-weaponized fund는 정보가 이런 어떤 무기로 사용해서 정부의 파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인에게 혹은 단체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그 보고서, 세금 신고서 유출 문제를 놓고 국세청 I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한 것의 일부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힌, 그래서 기소했던, 그 기소 대상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보상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 탓 블랜치가 의회 청문회 나가서 이건 뭐 좀 unusual,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건 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법무부의 기준과 관행 지금까지, 예, 그리고 지난해 행정부가 발표한 정책 지침, 여기에 다 위배되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게 복귀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그것까지도 지금 뭐, 위배될 수 있는 이번 이 기금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가 실제로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다. 지난 10년 동안 음모론과 극단주의가 얼마나 많이 미국 사회에 퍼졌나.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보상으로까지 장려되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그때 당시 1월 6일 당시에 미 의회 의사당에서 근무했던 두 명의 경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막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이례적인 리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에 다시 복귀해서 2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재산 증가 포브스가 어저께 발표해 놓은 걸 보자면 순자산이 $6.1 billion, 61억 달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1억 달러,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전해 2024년,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이 되기 전 그때는 2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3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증가, 그리고 1년 사이에 올해 61억 달러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보석,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문의는 203-974-3939로 해주십시오. 에스터화 재단의 핫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판의 목소리,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한국관이 24시간 영업으로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그리고 뉴욕 업스테이 캐치길 농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 또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자부하는 이 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오픈. 한국권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그리고 한국 인심은 덤으로 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월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는 클로스터 제니앤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CCS 요즘 활동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합니다. 특히 뉴저지 그전 KCC가 KCC에서 뉴저지로 변화하면서 더욱이 많은 프로그램과 또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데 오늘은 KCC의 Senior Director Workforce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가 무엇일까? 네, 헬렌 장 KCC 시니어 디렉터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헬렌 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여러 커뮤니티 페어도 있었고 그동안에 또 정말 주말마다 주주 프로그램하고 더해서 많은 특별 행사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게 Workforce Development라는 거는 뭐 인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우리가 네.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뉴저지에서 장년층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 네, 사실 뉴욕에서는 장년층 취업 프로그램이 지난 한 30년 정도 네.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조금 역사와 전통이 깊은데 요번에 네. 뉴저지에 작년부터 장년층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KCS의 일원으로 너무 기쁘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뉴저지에 계신 버경 카운티에 계신 분들께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0: 네, KCS에서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30년 정도 해온 프로그램인데
1: 네네.
0: 이 뉴저지에서는 KCS 뉴저지가 작년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네네. 지금 버경 카운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것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CSCSEP 해서 발음으로는 CSEP이라고 읽는데요. 이게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즉 다시 말해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네. 또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저희들이 Senior Internship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인턴십에 근데 페이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쪽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저지에 시간당 저기 미니멈 웨이지가 15불 92전으로 네. 이번 연도 1월 2026년부터 올랐기 네. 때문에 네, 저희 들이 시간당 급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인턴십이라는 형태로 뉴저지 주에 버겐 카운티에 사시는 저소득층 55세 이상이면 직업이 지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 드리면서 돈도 어쨌든 미니멈 웨이지 15불 92전 시간당 네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1: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 현재 미취업자이셔야 됩니다. 직장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이 네. 이제 unprofit 비영리 기관 같은 곳에서 이제 인턴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드리고 찾아드리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재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현재로는 어떠한 네. 네, 직업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0: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1: 아 네네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프로그램 이 시스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무조건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네. 오늘이 만약에 내일이 생신이셔서 오늘이 54세인데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내일 들어오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55세부터.
1: 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소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꼭 이거는 죄송하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 이제 그 빈곤선에서 총 수입이 120 5% 정도 되니까요. 흔히 네. 말해서 메리케이드 소유자시면 네, 충분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 네.
1: 네, 또한 메리케이드가 없으시면 메리케어 소유자로서도 저희들이 네, 자격을 한번 알아봐 드릴 수 있고요.
0: 네.
1: 네, 미취업자 말씀드렸고 꼭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 총 수입을 알 수 있느냐?
0: 네,
1: 네 저희들이요. 택스 보고 한 거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패밀리 사이즈에 대해서
0: 네,
1: 뭐 남편 아니면 와이프 되시는 분들의 네, 인컴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총 수입의 네, 125% 정도 이하인 저소득을
0: 네.
1: 저희들이 기준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이거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왜 버겐 카운티 만 이렇게 페이버를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앞으로는 확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1: 네,
0: 있나요?
1: 사실은 저희 KCS가 네 뉴저지 이쪽 벌겐 카운티에 굉장히 많이 뉴욕에 있는 네 프로그램처럼 뉴욕에는 사실 모든 이제 파이버로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0: 네.
1: 계속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연방 정부 쪽에
0: 네.
1: 문을 두드리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 버건 카운티에 계시는 우리 이제 아시안 분들께서
0: 네.
1: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내 인컴이 조금 높아서 이제서야 허락이 떨어져서
0: 네.
1: 네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0: 네.
1: 제 생각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네, 이번 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네, 이 프로그램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대상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허가, 자격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그리고 55세부터 된다고 했고요. 총 수입이 연방 파버티 라인의 125%니까 메디케이드 갖고 계시다면
1: 네네.
0: 거의 네, 버겐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잡이 없어야 합니다.
1: 네네.
0: 반드시 이 원래 프로그램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잡이 없다 보니까
1: 네네.
0: 형편이 어려워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스냅이라든가 뭐 하우징 혜택을 받고 있는데
1: 네네.
0: 이게 인턴십 형태로 이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1: 네.
0: 내가 이수하는 동안에 뉴저지 미니멈 웨이지 시간당 15불 92전을 받게 되는데 이 수입은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지금 하우징 혜택이라든가 스냅이 여기에 어떻게 뭐 문제가
1: 네.
0: 되지 않을까? 돈이 들어오는데
1: 저희 프로그램이
0: 그렇잖아.
1: 정말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네. 아시다시피 지금 64세 미만에 계신 분들
0: 네.
1: 또 스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셔야지만 지속적으로 내 스냅을 받으실 수 있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로 스냅을 받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돼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0: 네.
1: 또한 스냅을 받으시면서 이게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인턴십하면서 페이를 받으시니까
0: 네.
1: 그럼 내 스냅이 깎여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내 임팩이 없고요.
0: 네.
1: 또한 하우징에 있어서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니어 하우징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프로바이드하는 하우징도요.
0: 네.
1: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서 물어보신 것처럼 스냅이나 하우징 혜택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전혀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래서 줄여서 CSAP 프로그램 이렇게 네. 그러니까 뉴저지의 장년층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네. 전화 받으실 수는 없지만 끄셔도 됩니다.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네. 한반장 KCS 시니어 디렉터님 뭐 여기 지금 잠깐 나와 계시는 동안에도 뭐 정신없이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1: 네.
0: CSAP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뭐 취업 교육 인턴십 있다고 하는데요라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장년층을 위한 그리고 일단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정도 벌써 이 프로그램이 있어 왔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잡이 없으신 경우에 뉴저지에서 버겐 카운티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네.
0: 55세부터 가능하고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스타터스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1: 네, 네. 지금 보면은요, 일단 네. 전화를 네. 저희들 그 뉴저지 사무실이 있거든요. 팩하게. 네. 그래서 네. 551 2 1 7
0: 네.
1: 너무 어렵게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0: 5-1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냥 불러주세요.
1: 217.
0: 네.
1: 2643.
0: 네, 이거 저기 네네. 군대 갔다 오신 분 통신병은 이렇게 뭐 하나, 뭐 일곱,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1: 죄송합니다.
0: 네, 아닙니다. 네. 51217. 2643.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는데, 뉴저지 KCS 팰리스 파크에 있는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이 CSAP 혹은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네네.
0: 인턴십처럼 돈도 미니멈 웨이지로 받는데, 볼겐 카운티에 살아야만 하고, 55세 이상해야 된다. 실제, KCS에서 시니어 디렉터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 많은 연령층의 우리 한인들을 접하시게 되는데, 뉴저지는 지금 막 이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활발하게 가니까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을 줄 압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뉴욕의
1: 저희들이
0: 경우는 네. 어떤가요?
1: 뉴욕은 정말 웨이팅 리스트에 많이 벌써
0: 네.
1: 네, 저희들이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네. 또 아시안 계통 또 이제 외국 분들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프로바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0: 네.
1: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네. 뉴저지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이제 이 슬랏이 끝나게 되면 네. 더 이상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해도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냥 주저 마시고요.
0: 네.
1: 네, 전화 오늘 나가는 이후부터 언제든지 네. 전화 주셔서
0: 네.
1: 네, 저희들이 같이 상담해 드리고 네. 같이 이 프로그램에 조인해서 같이 인턴십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0: 네. 헬렌 장, 시니어 디렉터 KCS.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 우리가 55세 이상인 잡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은퇴를 원해서 일을 그만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일자리 잡기가 그만큼 힘들어서인가요?
1: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55세라 그러면
0: 네,
1: 네 장년층이라고 저희들이 단어도 바꾼 게
0: 네.
1: 더 이상은 어르신들도 아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시니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고
0: 맞아요.
1: 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제 55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요 거의 연령 그 평균 나이가요 65세에서 70세십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early retire를 하셨던지
0: 네.
1: 아니면 이제 retire를 하시고
0: 네.
1: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0: 네. 지금 현재 잡이 없고. 뉴저지 볼겐 카운티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경우에 또 저소득층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신다는 거. 네.
1: 네, 여기서 잠깐 네. 교육이라 하면은 무슨 네. 뭐 특별한 스킬보다는요.
0: 네.
1: 이게 인턴십이기 때문에요.
0: 네.
1: 뉴저지에 있는
0: 네.
1: 그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지금 현재 아주 활성하게
0: 네.
1: 그 기관 자체 내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예를 들면 뭐 오피스 어시스턴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은 뭐 관리부라든지 아니면
0: 네.
1: 그러면은 뭐 주방에서 도와주는 거라든지
0: 네.
1: 그런 식으로 비영리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맡아서 하신다고
0: 네.
1: 생각하시면 제일로 빠르실 것입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0: 네. 오늘 KCS에서 뉴저지 볼겐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 네. CSAP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취업 교육을 받으시면서 미니멈 웨이지로 또 인턴십 페이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KCS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헬렌 장 시니어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월은 오고라는 홍혜리 시인의 시를 보며 5월이다 좋아했었는데 우리는 벌써 5월의 후반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 개고 5월 너 온다는 기별 온 세상에 환히 열리는데 내 눈이 감기고 목도 잠기네 하늘 아래 눈부신 슬픔이 기쁨일까 기다렸던 5월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함께.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멸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5월 21일은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5월 21일. 뜻이 참 예쁘죠?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혹시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에게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하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이러진 않을까요? 중년이 넘은 부부들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에 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작 고맙다, 당신 덕분이야 이 한마디 하기가 왜 그런지 참 어색하죠?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아주 무덥지 않습니다. 선선하고 딱 걷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올해 못해본 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할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5월 21일 목요일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네, 투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선선하고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1일 여기는 어떻든 부부의 날을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존 가트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무려 한 40년 동안 한 가지의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부가 왜 행복하고 또 왜 헤어지게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하셨는데요. 연구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정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서 부부들을 그 일상적인 공간에 살게 하면서 관찰을 한 겁니다. 대화도 녹화하고요. 이 연구를 위해서 한 거죠. 뭐 심장 박동, 혈압, 뭐 땀 이런 것까지 측정을 하면서 그렇게 수천 쌍의 부부를 분석한 끝에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한 90%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것을 이 가트만 교수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독이다라는 말로 불렀어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말투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비난. 당신은 왜 맨날 이래? 이게 안 되네요. 맨날 왜 그래? 하면서 어떤 특정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멸이래요. 비난보다 좀 더 심한 거죠. 뭐 눈을 위아래로 막 굴린다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은 진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이요. 가트만 교수가 이 경멸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어예요. 뭔가 지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아, 난 잘못이 없어.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담 쌓기라고 합니다.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입 다물고 등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했을 때 냉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냉전. 이 한국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네 가지의 말투가 결혼 만족도의 한 60%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것도 연구를 했는데 이 가트만 교수가 발견한 것이 5대 1의 법칙이래요. 이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것보다 5배 정도는 많아야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건데요. 아주 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갔다 왔을 때 남편이 들어오든 아내가 들어오든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수고했어. 오늘 어땠어? 하고 이렇게 미소 한번 띄워주는 거. 밥을 먹으면서 막 영상만 각자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5대 1이 된다고 합니다. 뭐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전혀 안 싸우는 건 아니죠. 당연히 부부는 싸우기도 하는데 싸워도 빨리 화해하는 능력이 남다른 거라고 합니다.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말이나 어떤 좀 격려하는 말 같은 거 얼만큼 하셨는지 5대 1, 5배 정도 나쁜 말 했으면 한 5번은 좋은 말 하셨는지 반대는 아니신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한 40여 년 연구가 내린 결론이니까 오늘 21일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하니까 한 5번 정도 웃어주시고 한 번 정도 다투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뭐 매일매일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가 있는 날 뭐 이걸 핑계 삼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미연님 들어오셨는데요. 아, 오늘 아침 운동길이 선선합니다. 운동 매일 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가스를 해줘야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주 웃음꽃이 피실 것 같습니다. 치킨가스 좋습니다. 백선생님도 오셨어요. 오늘도 투데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기온차가 무척 심한 일기에 건강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계속 이어갈게요. 투데이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예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에 있는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생각인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마시고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해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 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 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잔나비가 불렀습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제목의 사연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이 왜 갑자기 요리를 시작하신 건지 사연을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저의 남편이 올해 초에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밖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처음엔 좀 좋았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슬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갑자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요리하는 유튜브를요. 평소에도 미식가이긴 했지만 요리 영상을 그렇게 재밌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들어왔더니 부엌에서 뭔가 타는 냄새 같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요. 열심히 끓이더니 저에게 맛을 봐달라고 졸랐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넣었는지 짜도 너무 짰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든지 차마 맛없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어때?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웃으면서 당신이 끓여줘서 맛있네 했죠. 그런데 그런 그 말이 화근이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남편은 제 칭찬에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어려워하는 갈비찜, 잡채, 심지어는요 나중에 김치까지 한번 담가보겠다고 하는 거 있죠. 요즘 냉장고가 거의 남편의 실험실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은 또 그게 짠하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밖에서 고생한 사람이 이제 나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그 마음만큼은 진짜인 거잖아요. 오늘도 남편이 아침부터 요리 유튜브를 보고 있네요. 또 뭘 만들려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사연 보냅니다. 이걸 말려야 할지 계속 두고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보니까 이 남편분들이, 남편뿐 아니라 뭐 남자분들이 이 남성분들께서 요리를 좋아하시고 또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먹게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리 잘하는 남자, 우리 셰프들 보면 인류 요리사들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집에 가면 남편이 이렇게 저녁을 딱 해놓으신대요. 그것도 되게 맛있게, 그 남편은 솜씨가 있어서 되게 맛있게 해놓으신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은퇴하시고 또 이것도 소소한 하나의 재미를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조금 인내하시면 네, 조금 맛이 없더라도 인내하시고 조금만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 요리가 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말리시면 차라리 요리가 낫죠. 만약에 엉뚱한 거 다른 거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집에서 요리하시는 게 훨씬 더 건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생긴 시간, 매일매일 출퇴근하던 것이 뚝 끊겼을 때 그 느껴지는 공허함, 그런 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이런 취미를 찾으셨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좀 맛있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드십시오. 아니면은 같이 좀 옆에서 코치를 해주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 계랑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100세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바로 텔로유스입니다. 이제는 치료보다 원인을 이해하는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텔로유스의 써니 김 시니어 건강 코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고객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0: 네.
1: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0: 네.
1: 네,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바쁜 게 좋은 거죠?
1: 그럼요.
0: 네. 네,
1: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0: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좋아 들을 수 있는 일도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0: 네. 텔로유스 하면은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오늘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1: 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0: 네.
1: 이제 제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0: 네.
1: 줄기세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관심사가 이제 고객님들께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0: 네.
1: 이거를 이 제품을 만드신 닥터 티나 존슨 이 닥터 분께서
0: 네.
1: 닥터 제품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서 닥터 초청 세미나가 저희가 진행이 돼요.
0: 그래서
1: 6월 13일이에요.
0: 그렇군요.
1: 다음 달
0: 네.
1: 6월 13일 토요일인데요.
0: 네.
1: 장소는 디모스 연회장이고요.
0: 네.
1: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인데
0: 네.
1: 정확하게 10시 30분에 저희가 시작할 예정이에요.
0: 그래서
1: 그래요? 10시까지 오시면 인사도 네. 나누시고 소개도 해드리고
0: 네.
1: 네, 그러면서 저희가 닥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생하게 이것을 만드신 우리 닥터의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1: 그렇죠. 대면입니다.
0: 아.
1: 네.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네.
0: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텔로유스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6월 13일 토요일 10시 30분에 딱 시작을 합니다. 10시까지 도착을 해주시면 좋고, 디모스 연회장으로 오는데, 이거 미리 좀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1: 네네. 저희가 좌석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0: 네.
1: 만약에 예약을 안 하시고 오시면 아마 서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0: 리설브가
1: 다 네,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917-656-7717번 917-656-7717번 우리 써니김 코치 전화로 해주시면 예약이 또 가능하십니다.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지 마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기대가 되고 있고요.
0: 네.
1: 예.
0: 네,
1: 또 여기 뉴욕에 계신 분들, 뉴저지 계신 분들, 또 타주에 계신 분들까지도
0: 네.
1: 이날 기억하시고 오셔서 또 건강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시면서
0: 그렇죠.
1: 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하나 더 저 혹시 네. 공지를 해드려도 되는지요?
0: 그럼요.
1: 다음 날은 이제 일요일.
0: 네.
1: 저희가 오후 3시에
0: 네.
1: 함께 일하실 파트너, 사업자 코트. 파트너를 위한 저희가 세미나도 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뉴욕 뉴저지에 같이 일하실 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0: 네.
1: 이제 뉴욕에 런칭을 하다 보니 같이 일하실 분이 많이 필요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오시면
0: 네.
1: 본사에서 직접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0: 네.
1: 회사에 대한 소개, 제품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0: 아 좋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이제 또 사업 파트너를 모시는 그런 좋은 또 장을 열어주시는데 이것 역시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준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1: 네.
0: 오늘 우리가 네. 텔로유스 하면은 젊음 회복 프로그램이다. 뭐 세포 네. 신호 기술력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코치님께서도 사실 이 텔로유스를 만나게 된 것이 좀 몸이 안 좋으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1: 예.
0: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제가 4년 전에 신우신염, 킵니 인펙션 염증이 들어와서 피를 투석해야 되는 단계가 왔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병원에서 3박 4일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가 팬데믹 기간이어가지고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마지막에 간 케이스가 제가 너무 늦은 거예요. 병원 방문한 시기가.
0: 네.
1: 그래서 피를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서 그때 제가 소개받은 게 테르뮤스라는 제품이었어요.
0: 아, 그때요?
1: 네. 그 당시에 이제 피를 추석하는 것보다도 나는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 테르뮤스를 먹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회복이 보여지더라고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심장이 완전히 완쾌됐다고 닥터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제품을 계속 먹게 됐어요. 이게 4년 전입니다.
0: 이게 4년 전이에요.
1: 지금은 사업을 사업으로 지금 이어서 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지금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심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요즘에 그 건강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하는 것 중에 대부분 중장년층 되면 건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 치료보다도 원인을 이해하는 시대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1: 맞습니다.
0: 코치님께서 지난번에 그 세포 소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건지요?
1: 네네.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 120, 150세까지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날은 사실 정해 있지 않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거는 원하지 않게 또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엔티에이징. 엔티에이징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리버스 에이징이에요. 리버스 에이징은 나이를 거꾸로 다시 돌아간다. 젊음을 회복시킨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세포 신호라는 거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래도 좀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요. 기술력이에요. 세포 신호를 뽑아서 추출물로 뽑아서 포뮬러에다 담은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세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기술이거든요.
0: 그렇죠.
1: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삼시세끼 먹으면 좋아지듯이. 그런데 저희는 기술력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들으면 핸드폰에 보면은 거추멀쩡한데 가끔 전화도 안 들어오고 문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 때 전화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가 또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도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정말 그러니까 반대말로 세포가 불통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네요, 진짜.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가 37조 개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거든요.
0: 그렇군요.
1: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는 어디가 다쳤고 어디가 아프다,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요즘에 힘이 없어, 면역력이 없는 것 같아, 재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몸 안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세포들이요. 신호, 아까 말씀 불통은 그 신호가 끊긴 상태고요. 또 소통이라는 건 그 신호가 열린 상태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만약에 세포가 이제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반대로 불통이 됐을 경우에 우리 몸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겠네요?
1: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 불통이라고 했을 때는 짜증이 나거나 가끔 우리 짜증날 때 있잖아요.
2: 예민해지고 막 짜증나고요.
1: 예민해지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몸은 불통이거든요.
2: 그렇군요.
1: 네네.
2: 네.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보통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염증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되게 염증이 무섭잖아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염증이 네. 생겨지면 네. 바로 거기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암염증은 독소로 연결이 된 독소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이 염증이 통증을 느끼면 염증이 되고
2: 네.
1: 또 당뇨가 되고 관절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2: 네.
1: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 쪽으로 가는 것이고
2: 그렇죠.
1: 또 시력도 저하가 되고 기억력도 감소가 되면서
2: 네.
1: 이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인해서 암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2: 이건 불통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거를 우리 노화라니 그냥
1: 네.
2: 노화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노화가 네. 그런 상태인데요.
2: 네.
1: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바로 100%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거든요.
2: 네, 네.
1: 그런데 20대만 되면 거기에서 80%가 없어져요.
2: 오.
1: 이 100%에서 80%는 없어지고
2: 네.
1: 20%만 남는다고 해요.
2: 그래요.
1: 그래서 노화의 본질은요.
2: 네.
1: 세포 불통에 누적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2: 네.
1: 퇴행이 되어가면서 세포 간의 신호가
2: 네.
1: 약해지면서 우리가 아프고 이 고쳐달라는 명령을 하는데
2: 네.
1: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2: 그러네요.
1: 회복 신호가 거의 사라지는 상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 네.
1: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하는 상태의 컨디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좀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이러한 네. 불통을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가능한가요?
1: 아, 물론이죠. 그게 오늘 방송의 핵심인데요.
2: 네.
1: 그러면 내 몸이 지금 현재 약하고 어디가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 네.
1: 제가 말씀드리고 확신하는데요. 트러블뉴스는요, 세포를 억지로 자극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2: 네.
1: 약도 영양제도 보조식품도 아닌데
2: 네.
1: 우리 몸에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배출하는 신호의 어떤 기반을 기술로 해서
2: 네.
1: 우리 몸 전체가 균형이 잡히고 기능적
2: 네.
1: 기능적 회복과 함께 감정 있죠? 감정적 체계까지도
2: 네.
1: 나이와 상관없이 근본을 되살리게 하는 리주보네이션 퀀텀 에너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네. 가지시면 네, 세포와 세포 사이, 또 세포와
2: 네.
1: 줄기세포 사이, 또 세포와 면역 시스템 사이까지
2: 네.
1: 이 모든 끊어진 신호를 다시 연결해주는 세포 소통 물질을
2: 네.
1: 완성한 분이 이번에 오시는 닥터 티나 잔슨 선생님하고
2: 네.
1: 또 크리스 선생님이신데
2: 네,
1: 그분들이 이번에 오십니다.
2: 그러니까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 세포 소통이 정말 회복이 된다면 우리 몸에서도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겠네요.
1: 그렇죠.
2: 네.
1: 네, 소통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 네. 몸은요, 자동 모드로 들어가는데,
2: 네.
1: 자가 치유가 되는 거, 어떤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요.
2: 네.
1: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 신호라는 거는 서로가 네. 명령을 주고 있거든요.
2: 그렇죠.
1: 어디가 안 좋은 데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2: 네.
1: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2: 네.
1: 또 만능세포거든요.
2: 네.
1: 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만능세포이기 때문에
2: 네.
1: 머리부터 발끝까지
2: 아.
1: 네, 이게 다 소통이 되면서요. 얼마만큼 이거를 먹냐에 따라서 1200%부터
2: 네.
1: 3600%까지 줄기세포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1: 네.
2: 네. 이 줄기세포를 뭐 넣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 소통이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스스로.
1: 네네. 첫번째로 네. 분자들이 네. 네, 그거를 명량하면서 네. 염증을 빼내주고 우리 몸에 있는 사라진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거죠.
2: 네네. 네,
1: 서로 만나면서 네. 완벽한 또 세포로 네, 이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2: 그렇군요. 줄기세포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아까 코치님이 직접 체험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네네.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1: 맞습니다.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체험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일단 제가 먼저 이것을 4년 전에 먹었고
2: 네.
1: 지금 좋아져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병원에 체크업을 갔는데요.
2: 네.
1: 지금은 정상이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2: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소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불통에서 네. 소통이 되면서 폐행은 약해지고
2: 네.
1: 우리 몸이 이제 자꾸 이제 세포가 활성화가 되니까
2: 네.
1: 재생 모드로 들어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2: 그렇죠.
1: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2: 네.
1: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 그러니까 네.
1: 구체적으로는 신진대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 네.
1: 우리 몸은 다 면역으로 연결이 되고 내분비라든지 심혈관, 호흡기, 신경계,
2: 네.
1: 감각, 근육, 골격계, 관절, 비뇨기, 림프계, 피부까지 머리카락까지도요.
2: 그렇죠.
1: 흰머리가 검정머리가 나오고요.
2: 네.
1: 머리가 머리카락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보여지고요. 손톱이 잘 끊어진다 하시는데 그것도 손톱도 단단해진다라는 분도 나오시고요.
2: 네.
1: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2: 네.
1: 그 중에 당뇨 사례 제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네. 있는 게 당뇨인데요.
2: 맞아요.
1: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췌장과 세포 간의 소통이 깨졌다는 뜻인데요.
2: 네.
1: 지금 한 분 중에 지금
2: 네.
1: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한 분 중에 17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대요.
2: 네.
1: 그분은 7.5에서 8 사이에 있으셨고 도수는 500mg에서 1000mg까지 드셨는데
2: 네.
1: 작년 11월에 시작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6.5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2: 6.5면 많이 내려왔네요.
1: 네네.
2: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이 당뇨만 치료가 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2: 아, 그럼요.
1: 당연하지.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2: 네.
1: 네, 당뇨에 대한 거.
2: 네.
1: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관절에 관련된 건데요.
2: 네.
1: 관절도 사이가 이제 우리가 아까 퇴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퇴행이
2: 그렇죠.
1: 되면 근육이나 이제 이런 뼈들도 좀 앙상해져서
2: 네.
1: 구멍이 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이 관절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은 무릎 관절이 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2: 네. 네.
1: 그래서 제가 척추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관절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2: 네.
1: 제가 많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 네.
1: 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아프지 이렇게 보이실 정도로
2: 네.
1: 저는 어려서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2: 그러셨군요.
1: 젊었을 때.
2: 네.
1: 네. 그런데 이 관절은요. 마찬가지로 관절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2: 네.
1: 재생 신호가 안 와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통이 회복이 되면 통증이 감소되면서 근육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여기에서 임상 실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2: 네.
1: 임상 실험을 가지고 있는데 인지 기능이라든지 46%가 임상이 되고요.
2: 네.
1: 그다음에 우울증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네.
1: 네,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50%가 감소가 된대요.
2: 오, 50%나요?
1: 네, 성욕구라든지
2: 네.
1: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2: 네.
1: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2: 네.
1: 성욕구도 좋아진다라는 임상 실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2: 네.
1: 아까 말한 관절에서는 근육량이 증가된다라는 임상 실험의 발표가 있었어요.
2: 그래요.
1: 그래서 그런지 관절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2: 네.
1: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네. 분들이 네,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 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 그렇군요.
1: 네.
2: 정말 확실한 그렇구나. 효과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우리 써니김 코치께 전화를 드리면 되겠죠?
1: 그럼요.
2: 정보를 네. 알고 싶으신 분들. 네.
1: 네, 맞습니다.
2: 네. 그 전화번호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917-656-7717번입니다. 917-656-7717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3일 여기 10시 30분 아침 10시 30분에 또 닥터 초청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걸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셨다라는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1: 혹시라도 고민하시거나 또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저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2: 네.
1: 저는 사례도 있지만 또 드릴 또 내용에 있어서
2: 네.
1: 이 지금 방송으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2: 그렇죠.
1: 그래서
2: 네.
1: 예, 좀 만나서 상담 드렸으면 좋겠고요.
2: 네.
1: 일단 닥터 초청 세미나에 많이 오셔서
2: 그렇죠.
1: 예. 네, 좋은 소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오늘 텔로 뉴스의 써니 김 코치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1: 좋은 하루 되세요.
2: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투데이 아쉽게 물러가지만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유승범이 부르는 질투 들으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을 알려드립니다.
3: 매일 아침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배워갑니다.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지는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 알게 되죠. 운전도 처음에 초보 운전일 땐 정말 조심조심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그냥 느슨해지고요. 그러다 사고 한번 나면 다시 초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린 뭘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저는 그 두 번 생활백서 하면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요.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4: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좀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요.
3: 네.
4: 네. 여행 갔다 와갖고 좀 심하게 좀 앓아갖고 네. 목감기가 좀 심해갖고요.
3: 맞아요. 지난 방송에 목소리가 좀.
4: 네. 네. 지난 방송에 그냥 전화상으로 했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3: 네. 네.
4: 굉장히 목이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고 말을 거의 전 그런 감기는 처음 경험해봤는데
3: 네.
4: 그 이렇게 막 음료수나 침을 못 삼켰어요. 너무 아파갖고
3: 너무 목이
4: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그 목소리를 잃었어요.
3: 야.
4: 예, 네, 지금도 뭐 100%는 아닌데 지금도 만성 기침으로 간지
3: 네.
4: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좀 기침을 하고 한 달 전에는 지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네. 말을 못했어요.
3: 아무 소리도 안 나.
4: 소리가 안 나오고
3: 일단 침을 네. 못 삼키니까.
4: 네. 네, 뭐 그냥 목소리가 그냥 갔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인데.
3: 그러니까요.
4: 말을 못 하니까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네 좀. 네, 좀 회복이 돼서 오늘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3: 네.
4: 오늘도 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3: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난번 방송 때보다 훨씬 이게 나으셔가지고 좀 네. 고민한데 또 기침하셔서.
4: 제가 또 나오면 또 이렇게 또 그.
3: 에너지가.
4: 예. 아니, 저기 에너지보다도 이렇게 그 감기를 전염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3: 아, 네.
4: 네. 제가 좀. 피했죠.
3: 아이고.
4: 네.
3: 감사합니다.
4: 아, 아닙니다. 네.
3: 네. 자, 우리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님과 오늘 얘기를 풀어볼 텐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
4: 예. 저희가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갖고 그거 네. 좀 먼저 전해드리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널리 이제 그 뉴스가 퍼져갖고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3: 네.
4: 쿠팡 거의 뭐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3: 그렇죠.
4: 예, 네. 쿠팡이 그 로켓 배송 밤에 네. 이렇게 주문을 하면 막 새벽 6시 5시 일어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배송하는
3: 끝난지 몰라요.
4: 그렇죠. 로켓 배송이 네. 예, 그런 기업인데 작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였냐면 그 정보 유출 사고,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브리치라는 사고인데,
3: 네.
4: 거의 그,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이 조금 넘는데,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다 쿠팡 멤버거든요.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온라인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요.
3: 맞습니다. 제가 온 지가 한 5년 됐기 때문에.
4: 그렇죠. 쿠팡.
3: 열심히 쓰다 봤죠.
4: 그렇죠. 네. 네. 쿠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이용 그 거기 이제 그 이용을 하려면은 뭐 그 뭐 이름 주소 뭐 신용카드 이런 걸 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3: 네.
4: 근데 이 정보가 다 유출이 돼 버렸어요.
3: 신용카드 정보까지 싹 다.
4: 모든 뭐 이름 주소 굉장히 그 주문 내역 이런 게 다 이제 그 유출이 돼 갖고
3: 네.
4: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그 몇 달 전에 이 사건을 좀 검토를 했어요.
3: 네.
4: 왜 그러냐면 이 그 쿠팡이라는 기업이 좀 독특한 게 특이한 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데 저기 한국에서 거의 뭐 비즈니스를 다 하고 이제 매출이 한국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3: 네.
4: 이게 한국

0: 있어요.
1: 신용카드.
0: 그럼요. 네. 신용카드니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집단소송 외에 저희가 또,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소송을 할 겁니다.
1: 네. 이제
0: 뭐 몇백만 원, 뭐 수천불, 몇만불, 뭐 카드가 도용이 됐으니까 이게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희가 집단 소송 외에도 그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대리를 해서
1: 네.
0: 쿠팡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할 거니까요. 그런 분들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쿠팡 외에도 그 한국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 어디에?
0: 이런
1: 개인
0: 그
1: 정보
0: 이제 그 보안 시스템에
1: 네, 응? 네.
0: 굉장히 미국에서도 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게.
1: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0: 예,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뭐 이런 데이터 브리치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쿠팡 외에도 한국에 또 롯데카드라고 있어요.
1: 네.
0: 롯데카드.
1: 네, 네.
0: 롯데 백화점 카드가 아니라
1: 그냥 신용카드.
0: 네, 롯데 네. 신용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서도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그 규모가 한 30만 명의 정보가 또 유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롯데카드를 상대로 저희가 좀 소송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롯데는 이제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이랑 뭐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롯데 제휴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멕스,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나 비자, 마스터카드랑 네. 제휴를 해서 한국 롯데카드 회원분들이 뭐 주재원이나 유학생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 뭐 동포분이나 주재원 유학생 분들 중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롯데카드 백화점 카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1: 네.
0: 미국에서 쓰실 수 있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이 되신 분들 그런 이메일을 받으시고 뭐 이메일이 없으셔도 못 받으셨어도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롯데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미국에서 롯데카드 상대로 또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0: 일단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모아야죠.
1: 네. 근데
0: 쿠팡은 많으시더라고요.
1: 네. 당장 네. 멀리 안 가고 저도
0: 네, 참여하셔도 돼요.
1: 네.
0: 그래 갖고 쿠팡 그다음에 롯데카드 또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그 제주항공사고가 있었죠.
1: 네네.
0: 24년 12월인가요?
1: 네.
0: 무안 공항에서 아주 네. 그냥 굉장히 그 인명피해가 많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도 저희가 미국에서 보잉사 그 항공기 제조사
1: 네.
0: 보잉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해요. 근데
1: 네네.
0: 문제는 이제 뭐 미국에 꼭 미국에 안 사셔도 뭐 미국의 이제 그 동포분들 중에 한국의 이제 뭐 지인이나 친척분들 중에 한국의 유가족분들은 한국에 계셔도 되고 미국의 이제 유가족분들이 계시면 뭐 당연히 예
1: 네.
0: 저기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집단 소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뭐 사고 상해 소송입니다.
1: 네.
0: 네 이런 분들은 그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이런 항공제조사 상대로 하는 소송의 그 피해 보상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니까 몇백만 불에서 뭐 수천만 불까지도 1인당
1: 네. 예,
0: 그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유가족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으면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분들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미국에서
1: 네.
0: 예, 보잉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정책 중에 관세를 많이 매겼지 않습니까?
1: 네.
0: 관세 그 한국에 이제 한국 중국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를 이제
1: 나라별로
0: 예, 부여했는데 나라별로
1: 네.
0: 얼마 전에 이게 그 소송에 들어가서 미국 연방 그러니까 그 미국 연방 대법원

0: 사건에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네. 이게 불법이다. 이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네. 이런 관세는 의회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1: 네.
0: 의회에서 이제 법 제도화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만 이런 관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1: 네.
0: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게 뒤집어져 갖고 지금 그 관세 환급 그 tariff refund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아마 소식을 네.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얘기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0: 네,
1: 좀
0: 네.
1: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잠시만요. 자, 굵직굵직한 지금 현재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나폴리 로펌 주소는 360 레치턴 에비뉴 맨해튼 40 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 있어요. 플러싱 159-15 누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모든 상담 전화는 917-300-006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나생백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부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밤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정품목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요.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정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 진행 중이에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3 3344 718-886-3344고요.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번입니다.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8: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7: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8: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7: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8: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7: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 백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까 했던 얘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관세 관련해서.
0: 네, 관세 환급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관세 환급은 대법원 판결 후에 이제 이 리펀드 관련해서 정부의 이런 그 포털 웹사이트가 다 지금 작동 중입니다.
1: 네.
0: 거기는 이제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관세 환급 이제 그 신청 접수.
1: 네.
0: 예.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물론 그 포털 그 이제 접속해서 다 이제 그 신청하고 접수는 해드리지만 이게 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소송을 해드릴 겁니다.
1: 네.
0: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신청 접수도 해 관세 환급에 대해서 접수 신청도 해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이제 소송도 해서 뭐 하나가 뭐 잘못되더라도 그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그 뭐 변호사비를 미리 받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그 후불제 네. 성공 보수로 진행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쿠팡 그 집단 소송이라든가 롯데카드 제주항공 이런 관세 환급까지 저희가 뭐 미리 저희가 뭐 이런 일을 뭐 수임을 할 때 변호사비를 안 내셔도 돼요.
1: 네.
0: 보상을 받으시면은 그때 저희가 차지를 하고 보상을 못 받으시면 뭐 저희 변호사비 차지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랑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1: 네.
0: 뭐 개인 부담 없이 일을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나폴리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송 관련 얘기들을 정리해봤는데, 일단은 그 쿠팡,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0: 많이, 몇 달 전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1: 네.
0: 네.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이제 저희가 볼 땐 뭐 수 빌리온, 네, 3,300만 명이 나의 이제 보상을 받아야기 때문에 이제 몇 조짜리 그 대형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14: 네. 네. 일단은 그 뭐 정부 요출됐다는 메일만 받았다면
0: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4: 할 수 있고.
0: 예, 네. 집단 소송에. 네. 개인 부담 전혀 없습니다.
14: 네, 많은 분들 뭐, 그걸 또 궁금해하세요.
0: 예, 저희한테 뭐 변호사비 미리 주실 필요 없고요.
14: 네.
0: 네. 소송에 참여만 하시면 돼요.
14: 네. 네. 아까 그 중간에 이제 한국에서는 보상으로 쿠폰을 줬잖아요. 이거를 사용했는데 난 그러면은 다 이거 보상 받은 거 아닌가를 생각하시는 분들.
0: 아, 뭐 예, 그럼 이건 또 별도니까 네. 미국에서 하는 소송이니까요.
14: 네. 네.
0: 걱정하지 마세요.
14: 네.
0: 네.
14: 그리고 실제로 신용카드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지금
0: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소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뭐 심적으로 뭐 몸이 다친 게 아니고
14: 네.
0: 금전적인 저기 보상 네 그러니까 그 민사 소송이 되겠죠.
14: 네.
0: 네. 근데 이제 뭐 쿠팡은 한국에서 뭐 민사 형사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형사는 아니고요. 민사 소송 금전적 피해 보상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14: 네. 자 관계가 있으신 분들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번 네. 쿠팡 집단 소송에 우리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님 요 소송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가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질문들은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718-225-166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한국의 신용카드, 롯데카드.
0: 롯데카드, 네. 롯데카드 있으신 분들, 미국에 계시는 분들.
14: 네.
0: 예, 그분들 연락 주시면은요. 예, 저희가 롯데카드 상대로도 똑같이 정보 유출 사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14: 네. 네.
0: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의뢰인이 있어야지만 한국에 있는 의뢰인, 는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14: 미국에 거주하시는 네.
0: 뭐 유학생, 주재원, 뭐
14: 네.
0: 여기 뭐 영주권자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14: 네네.
0: 롯데 신용카드. 네. 이분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무한공항에서 일어났던 제주항공 참사.
0: 네. 네.
14: 유가족분들.
0: 예, 유가족분들, 네. 지인, 친척분들 중에서 이런 유가족분들 계시면은요. 저희가 또 그 이런 항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보상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14: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우리 관세.
0: 관세,
14: 네.
0: tariff refund, 관세 환급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 신청해 드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소송을 해서 안전장치가 되겠죠. 신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셨으면 또 별도로 소송을 해서 이제 그 내신
14: 네.
0: 그 관세 다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14: 네.
0: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4: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들어오자마자 나폴리 로펌에서 이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소송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6: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1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2: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라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기 최근에 그 심각한 사건 중에 맨해튼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거기 추락사 해가 사망한 사건.
2: 예, 며칠 전에 네, 맨하탄 그 5번가 52가
1: 네, 모마 미술관 그죠.
2: 모마 까르티에 네. 까르티에 그 명품점 앞에서 네. 밤에 이렇게 그 차량에서 이렇게 내리셔서 외국분이 네. 이제 그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는데 이제 빠져서 돌아가신 아주 굉장히 그 큰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되겠죠.
1: 네. 네.
2: 밤 한 11시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그 관리 업체 콘 에디슨 측에서는 이제 뭐 트럭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나가다가 뭐 바퀴에 뭐 맨홀이 걸려서 이게 뭐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 네.
2: 뭐 그거는 뭐 그들 주장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이게 뭐 그렇게 트럭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열렸다는 건 이것도 문제가 있죠.
1: 응? 네.
2: 그걸 잘 이렇게 고정을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겠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큰 사고가 있으셔서 그 돌아가신 분이 50대인가 외국 분이신데
1: 네네.
2: 50대 이거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1: 뭐 네. 3m 정도 되는
2: 네. 네. 3m 정도 이제 떨어지셨는데 추락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맨하탄 그 지하에
1: 네.
2: 그 스팀이 있는 거 아세요? 스팀 지나가는 거?
1: 인제 그 도로 위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2: 네, 그 이렇게 그 맨하탄 이렇게 도로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오렌지 하얗 오렌지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게 있죠. 큰
1: 네.
2: 거기서 이렇게 막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맨하탄 그 지하에 그 스팀 그 파이프 망이 있다는 거?
1: 저 몰랐고요. 저
2: 모르셨어요?
1: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거 가스야. 뭐 이거 누가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2: 가스가 아니고요.
1: 네.
2: 맨하탄에 이게 네. 거의 뭐 100년 이상 된 건데.
1: 네.
2: 그 맨하탄 지하에 맨하탄은 모든 그런 뭐 이렇게 전기줄이나 인터넷 뭐 그 가스관 이런 게 전부 다 지하에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지하에 이 스팀관이 또 있습니다.
1: 네.
2: 스팀관이 있어서. 그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그 맨하탄 그 아까 그 이렇게 뭐 그 뭐죠? 그 이렇게 파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1: 저는 그냥 다 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2: 바닥에서 거. 이렇게 막 스팀이 올라오고 오렌지 하얀 이런 그 뭐
1: 기둥관이
2: 있죠. 거기서 네. 이렇게 막 하얀 이렇게 뭐 겨울 뭐 이렇게 뭐
1: 상관없이
2: 거기서 네. 이렇게 스팀이 올라오는데
1: 신기해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 네 그 맨하탄 지하에 그 스팀관이 있어요.
1: 네
2: 그래갖고 이제 그 스팀으로 이제 그 난방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스팀으로 굉장히 뜨거운 스팀이거든요.
1: 네
2: 그 스팀을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보내요.
1: 네.
2: 근데 그 스팀으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뭐 소독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
1: 엄청 뜨겁겠네요.
2: 네. 네. 소독도 하고 이제 뭐, 그 난방도 쓰고 그래서 가끔 이게 좀 필요한 때는 그거를 또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 이렇게 그 관을 또 이렇게 아니 그 이렇게 그
1: 기둥을
2: 연결을 해서 이제 네. 하얀 스팀이 빠지는데
1: 네.
2: 가끔 스팀, 맨하탄 지하에 있는 스팀관 폭발로 큰 사고도 납니다.
1: 아, 네.
2: 네, 한 10년 전에 그런 스팀관이 폭발을 해갖고,
1: 네.
2: 그 스팀관이 예전에 오래된 거라서, 그게 또 성면이 있대요.
1: 네.
2: 그래갖고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성면이 날려서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이제 그 맨홀로 밑으로 추락한 지점이 그 네. 스팀관이 지나가는
1: 아 네.
2: 그래 갖고 거의 네. 이분이 그냥 네. 뭐 화상으로 돌아가신 거죠.
1: 네.
2: 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화상을 많이 입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팀을 이렇게 들이마셔서 이제 폐나
1: 네.
2: 이게 다 이제 그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네. 숨을 이제 못 쉬어서 이제 안타깝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변호사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1: 네.
2: 콘 에디슨 상대로 아마 큰 보상, 큰 소송이 될 것 같아요.
1: 네.
2: 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그 뭐 그냥 하루 그냥 무사히 평범하게 응?
1: 네.
2: 지내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저희가 무슨 네. 뭐 로또를 맞아야 이제 큰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무사히 밥 잘 먹고 큰 사고 없이 교통사고 없이
1: 네. 응?
2: 하루 무사히 집에 가서 무사히 잠자리에 들면 그게 행복입니다.
1: 네.
2: 네.
1: 변호사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워낙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또 와, 이 맨홀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자세히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굉장히 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박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네.
1: 네. 그래서 소소한 교통사고라든지 자전거 사고 이런 거는 정준호 변호사님한테 문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2: 아유 아닙니다.
1: 아니에요?
2: 예, 예. 저희는 뭐 그 굉장히 그냥. 작은 사고서부터 큰 사고까지
1: 네.
2: 큰 사고는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인 분인데 그 트럭에 받치신
1: 네.
2: 분인데 트럭이 좀 보험이 좀 세서 저희가 800만 불
1: 야.
2: 재판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뭐 협상 합의가 안 돼서 배심원 재판까지 했는데 일주일 재판 판결을 그 800만 불 판결 받은 사고서부터 뭐 작은 사고는 요즘 보니까
1: 네.
2: 저희 로펌이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도 그냥 그 상대방 보험 가입액수 전액 다 받고 끝내더라고요.
1: 네.
2: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속하게 빠르게 뭐 다, 뭐 모든 사건이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2: 네. 그 또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재판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고는 뭐 3개월, 6개월, 1년 안에도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를 해드리니까.
1: 네.
2: 네.
1: 워낙 많은 변호사와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2: 아, 그럼요. 저희 로펌에 뭐 변호사가 요즘 한 200명 정도
1: 네.
2: 되고 직원까지 다 합쳐서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어마어마한 사고상의 전문 네. 로펌이죠.
1: 자, 어떤 일이 생기든, 교통사고 혹은 뭐 사고상에 관련해서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정준호 변호사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요즘 그 교통사고 케이스 중에서 뭐 특별히 많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좀 잦다 있을까요?
2: 요즘요. 요즘 아무래도 좀 활동량이 늘다 보니까
1: 네.
2: 네,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보행자 사고.
1: 네.
2: 네, 보행자 사고 나시면 아주 크게 다치십니다.
1: 그쵸. 네. 차랑 사람.
2: 네. 자동차 접촉 사고는 요즘 뭐 차가 잘 나와서 차가 뭐 완전히 그냥 폐차가 돼도 뭐 이렇게 뭐 외상이라든지 뭐 외상이 없고 뭐 뼈가 부러지고 외상이 없고 뭐 피가 나고 뭐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1: 네.
2: 다치실 수 있어요. 네, 사고가 나시면은 꼭 그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니까
1: 네.
2: 사고 전후를 비교를 해서 사고 후에 몸에 이상이 있고 뭐 통증이 있으시고 몸이 거북하고 뻣뻣하시면 뭐 상해를 입으신 겁니다.
1: 네.
2: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치료 받으시고 보상이 가능하신데 죄송합니다. 보행자 사고 당하시는 분들은
1: 네.
2: 굉장히 크게 다치세요. 네, 보행자 사고는 이런 그냥 뭐 무거운 쇳덩어리랑 이렇게 부딪히시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골절도 있으시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수술도 받으시고 입원도 하시고 뭐 접촉사고 같은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뭐 이제 뭐 응급실은 가시지만 입원은 거의 안 하시거든요.
1: 네.
2: 보행자 사고는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큰 사고를 당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상 잘 받아드리니까요.
1: 네. 네. 어떤 분은 그 유학생인데 에, 배달 오토바이하고 저 다치셨대요.
2: 배달 오토바이. 네네.
1: 배달하는 업체 측이랑 뭐 이 소송권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치료를 중단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2: 네.
1: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2: 네. 하,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그 이런 배달 자전거는 배달 자전거는 보험이 없습니다. 네. 그나마 이런 그 좀 오토바이, 모토가 달린, 번호판이 달린, 번호판이 달린 이런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2: 보험이 있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저 보행자 사고 중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런 킥보드.
1: 네. 전동 스쿠터.
2: 전동 스쿠터.
1: 네. 그
2: 킥보드, 서서 타는 것들.
1: 네. 네.
2: 이런 거에 부딪히셔도 크게 다치시더라고요.
1: 네.
2: 아무래도 이제 거기 뭐 무게도 있고 속도도 붙기 때문에 보행자랑 부딪히시면은 크게 다치시는데 이런 킥보드 뭐 자전거들 보험이 없습니다.
1: 어떡하죠?
2: 예, 보험이 없기 때문에
1: 네.
2: 이런 분들은 참 뭐 이제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보상도 받으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그래도 뭐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요. 또 저희가 또 방법을 찾아서
1: 네.
2: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1: 네.
2: 네.
1: 그 유저지랑 뉴욕이랑 교통 법규 뭐 이런 게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다르죠. 조금 네. 조금 다릅니다. 네.
1: 몇 가지만 정리.
2: 예, 그 뉴욕 뉴저지가 이제 그 비슷한데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는 노폴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게
1: 네.
2: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바로 옆 커네티컷도 이런 법이 없어요. 커네티컷은 완전히 틀린데 뉴욕
1: 네.
2: 뉴저지는 노폴트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시면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개인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1: 네.
2: 회사 보험. 죄송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
1: 네.
2: 예, 노폴트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자동차 보험으로.
1: 네.
2: 가해자건 피해자건, 일단은 누구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가해자건 피해자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2: 뉴욕 뉴저지가 좀 차이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지인들 탑승자 여러 명을 이제
1: 태우고 가다가
2: 예, 태우고 이제 네. 가다가 제 과실이든 제 과실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1: 네.
2: 접촉 사고 교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죠.
1: 네.
2: 그러면은 제 차에 타신 모든 저는 뭐 당연하고 탑승자분, 승객분들이 모두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 제 자동차 보험이 되겠죠?
1: 네.
2: 그걸로 치료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1: 응? 네. 네.
2: 1인당 5만 불까지 커버가 되는데 누저지는 네. 좀 법이 틀린 게 그 운전하신 분은 그분 그 운전하셨던 차주시니까
1: 네.
2: 그 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승객 탑승자 분들은
1: 네.
2: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안 돼요. 뉴욕과
1: 네.
2: 달리.
1: 네.
2: 그분들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만약에 유저지는. 자동차가 없어서 보험이 없는 분이다. 이런
2: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1: 아, 네.
2: 다른 방법이 있는데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안 되십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보행자 사고. 아, 죄송합니다. 보행자 사고는 뉴욕에서 이제 보행자 사고가 나셨어요.
1: 네.
2: 그러면 뉴욕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에어컨을 좀 끄는
1: 게 좋을
2: 것 같아요. 네. 찬바람이.
1: 네네. 네.
2: 뉴욕 보행자 사고는
1: 네.
2: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피해 보상도 당연히
1: 네.
2: 가해자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데
1: 네.
2: 뉴저지 보행자 사고는 또 달라요. 누적지 보행자 사고는
1: 네.
2: 가해자 자동차가 아니라 탑승자, 승객이랑 똑같이
1: 네.
2: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1: 네.
2: 와, 완전 언페어 좀 하죠?
1: 네. 어? 뭐 좀...
2: 아,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쳤는데 왜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맞지? 되나? 어?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1: 만약에 그럼 내 네.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내 보험료가 오르나? 궁금하실 거예요.
2: 그렇죠.
1: 같아요.
2: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뉴욕에서 사고 나시면은 보행자 사고를 당하시면은
1: 네.
2: 무조건 그러니까 그 개인 보험을 쓰실 필요가 없죠. 네, 뭐 또 쓰실 찬스도 있긴 있는데.
1: 네, 어쨌든 운전자 예, 보험으로.
2: 일단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5만 불까지 커버가 되시고.
1: 네.
2: 가해자 보험으로 이제 보상도 다치셨기 때문에 이제 보상도 받으시는데 본인이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으시면 쓰실 찬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해자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낮아요.
1: 네.
2: 보험 가입액수가 그냥 기본이에요. 1인당 뉴욕주는 1인당 2만 5천 불입니다.
1: 최소.
2: 최소 네. 1인당 2만 5천 불. 뚜껑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뭐
1: 네.
2: 골절도 있으시고 뭐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받으셨는데 보니까 상대방 보험이 2만 5천 불짜리예요.
1: 응? 네.
2: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2만 5천 불을 풀로 다 받고
1: 네.
2: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은
1: 네. 응?
2: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로 저희가 보상을 받아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2: 치료비는 본인 자동차를 쓰신 게 아닙니다.
1: 네.
2: 상대방 보험이 안 좋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그 안 좋은 금액을 풀로 다 받고 본인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보다 높아야 돼요.
1: 네. 똑같으면
2: 안 돼요. 똑같으면 적용이 안 돼요.
1: 아, 네.
2: 내 보험이 10만 불이에요. 1인당 10만 불이면.
1: 네.
2: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2만 5천 불을 뺀 차액.
1: 네.
2: 7만 5천 불이 되겠죠?
1: 네.
2: 그거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적용이 안 되죠. 그쵸?
1: 네.
2: 나도 2만 5천 불이고 상대방도 2만 5천 불이면.
1: 끝까지 다.
2: 네. 2만 5천 불 마이너스 2만 5천 불이면 제로잖아요.
1: 네.
2: 그래서 똑같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상대방보다 높을 때는
1: 내 보험에서 받으세요.
2: 내 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요.
1: 네.
2: 누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누저지는 이제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지만 이제 피해 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보험이 낮으면은
1: 네.
2: 내 보험으로 추가로 이제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1: 네.
2: 좀 넉넉하게
1: 어떤
2: 가입하시는
1: 부분을
2: 게
1: 체크해서 넉넉하게 만든
2: 그러니까 거. 제가 볼 때는
1: 네.
2: 이제 상해
1: 네.
2: 이제 본인 과실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
1: 네.
2: 최소한 1인당 10만 불 한 사고당 30만 불
1: 네.
2: 정도는 가입해 놓으시는 걸 저희 추천하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항상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 따로 갑니다.
1: 네.
2: 남한테 이제 그 몸에
1: 네.
2: 상해를 입혔을 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남의 이제 차량에 이제 데미지를 입혔을 때 차 수리비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수리비도 한 사건당 5만 불 정도는 가입을 해놓으세요.
1: 네.
2: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차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평균 그 새 차 가격이 뭐 4만 5천 불, 4만 8천 불 이래요.
1: 네.
2: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상대방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뭐 자동차 부품 공임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사고가 났는데 진짜 상대방 그 뭐 폐차 해줘야 되는데 뭐 몇만 불
1: 네.
2: 아니면 수리비도 몇만 불인데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대물, 프로퍼티 데미지 한도 액수가 막 12,000불, 15,000불짜리가 있으세요.
1: 네.
2: 그러면은 상대방, 본인 과실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1: 네.
2: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수가 들어오고 굉장히 이게 보험이 enough 하면은 보험사 변호사가 다 변호를 해드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셔도 돼요.
1: 네.
2: 근데 이런 상해 가입 액수가 넉넉하지 않고 이런 대물 한도 액수가 넉넉하지 않으면은 개인한테 수가 들어와요.
1: 네.
2: 그러면은 개인한테 수가 들어오면 개인이 뭐 또 본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비쌉니다. 변호사들.
1: 네.
2: 저희는 뭐 그런 일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해는 1인당 10만 불, 한 사고당 30만 불 이 정도는 가입을 해놓으시고요.
1: 네.
2: 대물도 한 사건당 5만 불. 그리고 이제 대인이 1인당 10만 불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상대방이
1: 2만 5천 불.
2: 상대방이 보험이 낮을 때.
1: 네.
2: 아니면 요즘 무보험
1: 아.
2: 뺑소니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1: 네.
2: 이런 사고는 상대방이 뭐 보험도 없고 뺑소니 사고는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리지로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2: 이런 게 2만 5천 불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진짜 많이 다치시고 큰 사고 나셨는데 상대방 보험이 없는데 내 보험은 받더니 2만 5천 불짜리예요. 네. 1인당.
1: 네.
2: 굉장히 그러면 거기서 뭐 저희가 이제 진행은 해드리지만 변호사비 다 띄고 하면은 많이 보상 못 받으세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UMSUM이라는 항목인데 Supplementary Uninsured Motorist
1: 네.
2: 이것도 한 뭐 10만 불 1인당 10만 불 정도 가입해 놓으시면 나중에 후회 안 하십니다.
1: 네. 네. 꼭 보험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대인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불, 사고당 30만 불 정도, 그리고 대물은 사고당 한 5만 불 정도는 이렇게 가입을 해 둬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0억 불 승소 250여 명의 변호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쿠팡이나 롯데카드 또 이런 집단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K라디오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정준호 변호사님께 전화하십시오. 917-300-0060번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함께.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균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유세하는 후보들의 모습, 유세 차량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들이 매일 발표되는 가운데 여야는 긴장감 속에 지지 후보들의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경기 평택을 해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황경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보다 열려있음을 시사하면서 평택을 해 오자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파업 앞두고 90분 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한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노조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판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승부사 시간이 왔습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인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이게 또 네 분이 오시니까 한판 승부 목요일이 꽉 찹니다. 우리 유인석 대변인님이 이 바쁜 와중에 말이죠. 또 책을 번역을 했어요. 아. 레이건. 야, 제가 갖고 왔어요. 레이건 대통령. 언제 이 시간을 쪼개서 하신 겁니까?
5: 예, 뭐 겨울에 좀 했습니다.
1: 겨울에?
5: 예.
1: 겨울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5: 예,
1: 따끈따끈한 신간 레이건.
5: 예.
1: 서 변호사님, 레이건 대통령에서 아세요?
4: 제가 이게 아주 존경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아마 인기 탑3 안 될 겁니다.
1: 아, 그렇죠.
4: 그리고 그분이 그때 힐튼 호텔, 이번에 호텔요.
1: 그렇죠. 예.
4: 그때 그 암살 위협으로 패가 11월 입원했잖아요.
1: 예, 맞아요. 예.
4: 이런 데 기억도 나고.
1: 아하.
4: 뭐 저는 상당히 그때가 우리 보수 전성기였어요. 일본이 낙하손해하고. 정당은 좀 그렇지만 그때가 한미일 보수에는 전성기였어요.
1: 그렇죠. 예.
6: 자, 보통 레이건 말하면
1: 네.
6: 요새 이제 트럼프가 마가를 말하는데
1: 그렇죠. 네.
6: 원래 마가가 엘마가예요. 레이건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거든요. 보통 요 정도 말하는데 또 안 좋은 얘기 하시네.
1: 예. 윤석 대표님 어떤 분들이 지금 읽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5: 아, 제가 이유가 있죠. 왜 이 시점에 레이건. 그분이 이제 민주당 위주로 2차 대전 직전부터 해서 쭉 이어져오던 미국 현대사 흐름을 공화당의 보수주의 재건과 함께 바꿔놓은 분이다. 그리고 냉전 종식했다. 결론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이 좀 많이 이제 좀 기울어졌잖아요.
1: 예.
5: 그래서 보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예, 그런 차원에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윤석 대변인 좋아하시는 분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안 넘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오늘 공직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이런 가운데 그 평택을 오늘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발언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서 변호사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4: 저는 이제 유희동 후보하고 통화를 했죠. 아까 단일화 문제도 이야기하고.
1: 아, 그러셨어요.
4: 근데 그 제 생각에 유희동 후보는 좀 의지가 있어요.
1: 단일화?
4: 예, 본인 당선돼야 되니까.
1: 예.
4: 근데 그 워낙에 부정선거 때문에 격차가 너무 커요. 이걸 이게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이에요.
1: 아, 그 부정선거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4: 그러니까 이 강을 이게 건너기가 어려워요. 황교안 대표는 이게 그게 정치하는 목적이거든요.
1: 예.
4: 부정선거 규명하는 게. 그런데 그런 자식의 유희동 후보가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규명해 줄게. 이럴 수도 없잖아요.
1: 맞아요.
4: 그럼 이게 또 역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그 단일화가 황교안 대표 쪽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1: 근데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처음 선거 시작할 때는 단일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 이분이 말씀하셨었는데.
4: 그때는 이제 합당까지
1: 그러니까.
4: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강을 건들 수가 없어요.
1: 이게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1: 아하. 어떻게 보세요?
5: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부정선거 대신에 공정선거라고 단어를 바꾸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래요?
5: 저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단일화를 대하는 자세와 황교안 후보가 대한 자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예.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3: 예.
5: 보수 통합을 한번 시도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3: 예.
5: 미래통합당 2020년에 저희 당 당대표 하시면서 그리고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니까
3: 예.
5: 전체적으로 이 보수가 의석 하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단일화 가능성을 생각보다는 저는 높게 봅니다.
3: 아하.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보수의 단일화.
6: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일단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3: 평택에서?
6: 네.
3: 예.
6: 근데 이제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고 드랍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건데
3: 예.
6: 저는 좀 의외인 게 저희가 유희동 후보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3: 예.
6: 이분이 과연 황교안 후보에게 이렇게 단일화의 손짓을 하는 게 과연 이분이 그동안 걸어온 정치의
3: 예.
6: 어떤 여정에서 그게 맞나?
3: 아.
6: 제가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3: 예.
6: 최근에 제가 그분의 팬이 됐어요.
3: 오.
6: 그분이 했던 말이 와닿더라고요. 급하다고 원칙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원칙과 선이 저는 유희동 후보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
3: 아.
6: 만약에 그 원칙과 선을 넘었는데 그나마 표라도 붙으면 다행인데
3: 예.
6: 만약에 표가 안 붙어버리고 선거도 떨어져버리면 본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이미지도 같이 훼손된다.
3: 아.
6: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일화든 지지선언이든 대비는 하고 있지만
3: 예.
6: 저는 유희동 후보 되게 국민의힘에서 좋게 제가 평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황성 변호사?
7: 개인적으로 저는 단일화 협상을 구체적으로 염두한 발언 같지가 않고 저렇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3: 아하.
7: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러운 표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황교안 후보보다는 내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3: 예.
7: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하는 메시지를 내면 안 그래도 이제 같은 평택을 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거의 뭐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나는 포용하는 사람이다.
3: 아.
7: 진보는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3: 아하.
7: 이런 신호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아하. 네. 실제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후보의 발언이 또 인상적입니다. 조국 후보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희동 후보가 1등이 된다면 저는 진보 진영도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한다.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한다. 오히려 공을 김용남 후보에게 돌리네.
6: 우리 앵커분께서도
3: 예.
6: 바로 웃잖아요. 왜 웃겠어요?
3: 아, 원래 웃음이 많아요. 근데 지금 웃음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6: 아니, 사실 크신 부분이
3: 예, 예.
6: 조국 후보 이런 말 듣잖아요.
3: 예.
6: 그러면 좀 웃어요.
3: 아.
6: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속된 말로 좀 기가 차서 웃는다고 하잖아요.
3: 아.
6: 그러니까 제가 강수영 변호사한테 뭐 예. 부탁할 거 있고 뭐 예. 제안할 게 있는데 막 패놓고 그래 막 패놓고 막 예. 여기저기 사정없이 때려놓고
3: 아.
6: 갑자기 수영아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이 듣는 수영이 기분 좋겠습니까?
3: 아.
6: 얼마 전에 매불쇼에 나가셨어요.
3: 아, 조국 후보.
6: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지금.
3: 예.
6: 갑자기 뭐 성비위 그 개혁신당에서 예. 그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던 성비위 사건 얘기 물어보니까 앵커가
3: 예.
6: 아니 그때 나 감옥에 있었고 나 오히려 내가 좀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본인들
3: 예.
6: 일이니까.
3: 예.
6: 근데 그러면서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 성비위에 대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말해서 디스한 거 아닙니까?
3: 민주당을.
6: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이제 연대와 합당을 주도적으로 내가 논의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네. 근데 합당하고 연대는 본인이 배지를 달든지 안 달든지 상관이 없어요.
3: 아.
6: 그렇잖아요. 뭐 예, 배지 단 예. 사람만 연대를 논의할 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아.
6: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니 우리 얼마 전에 합당 실패했잖아요.
3: 예.
6: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3: 예.
6: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협화음이 커졌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3: 예.
6: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3: 아하.
6: 그럼 그때 선출된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만약에 합당하기로 하면 그때 제안을 하면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하우를 해주는 거지
3: 예, 예.
6: 본인이 지금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
3: 아.
6: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3: 아, 정중하게? 네. 요거를
5: 유인석 대변인이 웃으면서 탁게 들으셨는데?
8: 아까 뭐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3: 네.
8: 그럼 단일화는 절대 없겠네요?
6: 조국
3: 예,
6: 후보하고요?
3: 예, 예, 예.
6: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 이번 형택에서?
8: 어려운 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선을 넘어도 뭐 한참 넘은 거가 되잖아요. 예. 선 한 두세 개를 넘은 거가 되잖아요.
9: 어떤 분들을 가지고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예.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하고는.
8: 네, 잘 네. 지켜보겠습니다.
3: 예, 우리 강성 변호사도 네. 최근 SNS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7: 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0.8 이런 식으로 깎이라고 봐요.
3: 조국과 김용남 후보와의
7: 대화. 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조국 대표와 조국 후보가 하는 메시지는 일관된데 예. 좀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 유시민 작가의 지금 최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예.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의 또 발언하고 조국 후보의 말이 다 일맥상통해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 예. 진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데 김용남 후보가 되면은 그게 안 될 것이다.
3: 아하.
7: 아, 큰 논리예요. 결국 예. 우리 지난 합당 논의 때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ABC 이론이 나왔잖아요.
3: 그렇죠.
7: 그 ABC 이론의 재소환이에요. 결국에는 재소환이고 예. 김용남 후보 캠프의 그 개소식에 온 분들도 계속 그 어떤 특정 몇 분을 소위 말해서 그때 이제 합당 논의

0: 말씀하세요.
1: 예,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봐도요. 예. 1, 2등이 단일화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1: 단일화는 게 1, 2등이 합니까? 지금 유희동 3등이에요.
0: 아.
1: 그렇잖아요?
0: 여러분, 조세의 흐름을
1: 뭐
0: 보시는
1: 2, 3등이
0: 거죠?
1: 한다거나, 예. 이러면 몰라도, 예. 지금 조국, 김용남이 1, 예. 2등을 계속 보는데, 예. 단일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아. 전혀 가능성이 없다 봐요.
0: 예. 오늘 이제 조국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시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조정래 작가, 문성근 배우,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후보다라는 언급을 했고, 문성훈 배우가 이제 그 SNS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실제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 그 힘들다 경공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야지. 만약 평택을 선거해서 김용남 후보가 이기면 이게 막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보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을 폭넓게 안 쓰고 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장관도 막 쓰려고 하고 하지만 오히려 진보 진영에 더 폭넓게 안 쓰는 분위기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거든요. 네. 우려스러워요. 방송 일레벤이.
2: 뭐 어쩔 수 없죠. 우려가 드는 거를.
0: 그런데 이제 네.
2: 원래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0: 예.
2: 국민 통합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왼쪽에는
0: 예.
2: 뭐 조국 혁신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0: 예.
2: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으로 중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0: 예.
2: 그런데 저는 어쨌든 통합과 연대를 하자는 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0: 예.
2: 합당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0: 아아.
2: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도 아. 또 개혁신당도 아. 사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0: 예.
2: 이제 우리의 정치 구조상
0: 아.
2: 이제 소수 정당의 지역적인 기반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구제도 좀 중대 선거구로 좀 조정을 하자. 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0: 예.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언젠가는 우리가 뭐 합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0: 예.
2: 저는 지금처럼 우호적인 정당으로 원내에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예. 저는 이제 관찰자니까요.
0: 예.
3: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그 말이 맞는데
0: 예.
3: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잃는 상황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유시민 씨가 그래도 민주당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3: 김용남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게 막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끝까지 간 얘기 아닌가요? 그럼 왼쪽의 지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선이 도대체 몇 개예요?
0: 막 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사와의 대화할
3: 그렇죠.
0: 때 어떤 검사가 뭐 얘기를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약간
3: 네.
0: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막 하자는 얘기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오늘 유심 작가 이 막 가자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놀랐어요. 사실은. 강 변호사님.
4: 지난번 합당 논의 때부터 계속 워딩이 세져요. 단어가 세지는데
0: 예.
4: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감정적인 격앙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읽히는 제 마음대로 평가하는 심리는
0: 예.
4: 우리가 지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노무현
0: 예.
4: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래 진보 진영을 구축해오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0: 예.
4: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정 누군가들은 그런 모든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0: 예.
4: 오히려 적대시하느냐. 딱 매우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저는 읽히거든요.
0: 예.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품어야 되거나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중용해야 된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전 불러왔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0: 예.
4: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쓰겠다는 그 정신이 있다 보니
0: 예.
4: 우리 식구들을 못 챙기게 되는 결과가 보이게 되죠. 되게 섭섭할 수는 있지만
0: 예.
4: 그 부분을 마치 나라가 위태롭다거나 걱정이 된다는 워딩으로 표현을 하시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0: 예?
4: 이제 더 이상 진보 진영의 어떤 어른으로 표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 것 같습니다.
0: 예.
2: 제가 한마디 보태면
0: 예.
2: 저 유시민 작가가 왜 저러시나를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 이유를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0: 예?
2: 근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0: 예.
2: 결국에는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뭔가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2: 그런 우리 진영에 대해서
0: 예,
2: 혹은
0: 예.
2: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0: 아하.
2: 그러면 그거 좀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인데 뭐 당선됐다고 해서 이게 뭐 막 가자는 거고 뭐 그런 게 맞습니까? 의원 자리 하나가?
3: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0: 제가 물었잖아요. 앞에 계시니까.
2: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0: 사실 좀 지피는 것도 있지만 아, 저는 예. 좀 뭔가 솔직하게 선한 점이 있으시면
1: 구체적으로
0: 예, 속내를 말씀하시고 아. 또 그 솔직한 마음도 아. 아니, 본인이 이제 진보의 어른이시니까 예, 예. 또 삭힐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봅니다.
1: 예, 우리 서 변호사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2: 어,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이게 그 친문계하고요, 예. 친 이재명 친명하고의 대 싸움 아. 이 연장이라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요.
1: 예.
2: 거기 그 아마 조국 거래 좋아요를 한 40개 가까이 눌렀을 겁니다.
1: 예.
2: 이번에는
1: 예.
2: 고양이가 눌렀다는 말도 못할 거예요.
1: 예.
2: 그리고 이호철 이분들이 직접 갔거든요.
1: 예. 예.
2: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이분들이 노골적으로 지지하잖아요.
1: 예.
2: 저는 아마 김어준 씨도 심정적으로 조국일 겁니다.
1: 예.
2: 그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민주 세력 친노 친문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1: 예. 예.
2: 왜 저 국민의힘에서 온 철새 김영남을 공천하냐. 이 민주진영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이게 강한 저는 친문과 친명의 싸움이 될 겁니다.
1: 예. 아까 서 변호사님이 이제 순위를 말씀하셔서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항일보가 K스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평택을 거주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모든 여론조사는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김영남 29, 조국 23, 유희동 17%, 황교안 7%, 김재현 4%가 나온 이런 흐름이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다. 평택을 짚어봤고요. 자, 서울. 서울 가겠습니다. 서울. 자, 서울시장.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제 첫날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도혁 당대표가 이 만난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긴 한데
0: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도 못 봅니까?
0: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1: 아,
3: 오늘 네. 오세훈 후보의 옆에는
1: 예.
3: 유승민 전 의원이 계셨어요.
1: 예, 예.
3: 그럼 이제 당대표 역할을 대리한다고까지 볼 수 있겠죠.
1: 서울 시장 선거에
3: 국한한다면 그 정도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쭉 얘기했던 대로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겠다는 주장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 또 일정 부분 그 방향에 따른 성과를 얻었다고 아마 자평하실 것 같아요.
1: 예, 예.
3: 그동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한 두어 달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1: 예.
3: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전에 등장할 일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1: 아하.
2: 근데 좀 다른 게요.
1: 예, 뭐가
2: 정원호 후보는요. 예, 진보 진영의 그 표를 거의 90% 이상 흡수하고 있어요.
1: 예.
2: 민주당 지지층을.
1: 근데 추세가.
2: 오세훈 시장은요. 예. 보수층의 한 70% 제 느낌에 꼭 여러 수치 아니더라도
1: 예.
2: 거의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런지 제 주위에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 그렇죠.
2: 그분들이 오세훈 지지를 안 해요. 안 찍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그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정원호 맡기 위해서 오세훈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역할로 한계가 있잖아.
1: 예.
2: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동혁 지지자는 보수층도 투표장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1: 예. 서울에.
2: 결국 유승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는 양쪽 다 껴안이 된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야, 서 변호사님이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같아요, 지금.
0: 네, 뭐, 장동혁 대표 꼭 껴놔줬으면 좋겠네.
1: 얼마나 보기 좋아요.
0: 얼마나 보기 좋아.
1: 네, 기대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당대표의 네. 전면 등편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네.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0: 아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삼성역 그 부실시공 관련해가지고 예. 궁지에 몰려있잖아요.
1: 예.
0: 아, 이럴 때 딱 당대표가 등장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몰랐어. 국토부가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다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1: 예.
0: 자꾸 이상한 데 돌아다니시니까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
1: 예.
0: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더 힘들겠죠. 사실 어쨌든 뭉쳐야 힘을 더 발휘하는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의 박형중 후보도 어쨌든 뭐 하나의 송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고
1: 예.
0: 오세훈 서울시장도 삼성역 부실시공 관련해가지고
1: 예.
0: 어쨌든 간에 내용이 앞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1: 예.
0: 누구의 잘잘못인 것인지 세세하게 따져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그래도 서울시장을 맡았던 시장이면
1: 그렇죠.
0: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제가 서울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1: 예.
0: 자꾸 현대건설 부실시공이라고 얘기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의 좀 그런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시장직에 직무 정지되고 나서 이틀 후에 공교롭게 본부장이 그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저는 이것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공교롭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직무 정지되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한다? 아하. 이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원 후보 같은 경우도 악재가 있었죠. 있죠. 그 이제 31년 전에 그 주치 폭행 논란 것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시정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제 그게 또 포인트가 돼갖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건데 요거 이제 GTX A 구간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 사실 메시지 관리 좀 잘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윤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이시니?
3: 일단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다.
1: 예.
3: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공사를 했던 현대건설 측의 실수에 의한 것이니 어쨌든 뭐 관리 감독상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까지는 연결시켜주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1: 예.
3: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갔지 이게 국토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관까지 가는 건데 오늘 김윤덕 장관이 국회에서 하신 말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이거 오세훈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1: 책상을 좀 치시면서.
3: 네, 국토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토부 사업인데 남의 얘기처럼 하느냐. 또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정무직 장관의 정치를 임명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이 민주당 현역의원이라 보니까 그냥 민주당 의원이 돼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돼서 선거운동 한 셈이 된 거예요. 국민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50개 기둥에서 철근 한 뭉치가 빠졌으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건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돼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0: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김윤덕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제 좀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현장 가가지고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12번의 현장 점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4월 25일 같은 경우는 열차가 투입돼가지고 최종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4: 요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지나서 이제 보통 리뷰하다 보면 패배하신 분의 패인을 분석할 때 아, 그때 그게 컸어. 라고 얘기하는데 요 GTX 그 화제보다도 오세훈 후보의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회자될 겁니다.
1: 아, 본인의 답변.
4: 네, 본인이 그렇게 대응한 게 최악의 보고 답변.
1: 보고 못 받았다.
4: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한 사실관계까지 모르고 투표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강한 인상만 가지고. 근데 그 인상 이미지 메시지가 나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허허허가 너무나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챙긴다는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실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일 거는 이제 감리가 현장에서 이제 이게 도면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한 게 감리고 그 이제 시공사하고 다른 주체잖아요. 서울시로부터 이제 감리 계약을 맺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대신해서 공사가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리인데 그 감리가 이제 현대건설한테 이 철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감리 보고서, 감리 체크리스트 거기에 이제 이상이 없다고 체크한 것이 저는 일반 저도 이제 건설 사건들을 건설 사건들을 많이 수행하면서 보는데 이게 감리 보고서 이렇게 하면 처벌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상 없다고 체크한 건 허위 감리 보고서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감행한 게 과연 감리가 자기 개인적인 무슨 시공사 사람이 아니에요, 감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 뭐 때문에 감리가 그 처벌을 감수하고 자기 자격이 건축사 자격이나 이런 게 날아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영역을 보여요.
1: 대통령도 이제 오늘 직접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조사해봐라. 대통령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까지 짚고요. 광고를 잠깐 듣고 저희가 또 화제 핫플레이스 부산 북감 얘기를 한파승부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또 윤석 대변인 그 지금 동접자들에게 좋아요 버튼 눌러달라고 한번 세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광고 듣겠습니다. 액션.
3: 좋아요가 좋아요. 7천만 땡겨줘요.
1: 광고 됐습니다.
5: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회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승부사들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3자 대결에 처음으로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죠. 채널A가 리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를 기록한 조사입니다. 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초접전인 상황이긴 한데 자,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6: 먼저 좀 이게 박민식 후보는 상당히 안타까운 예. 상황인데요.
5: 예.
6: 근데 문제는 부산이 특성이
5: 예.
6: 국민의힘이 좀 지지가 좀 잘 안 잡혀요.
5: 아.
6: 저번 총선 때도요.
5: 예.
6: 민주당이 한 8~9개 뭐 7~8개 이길 줄로 놓거든요.
5: 여론조사 흐름이.
6: 예. 그런데 예. 전대수 하나밖에 못 이기잖아요.
5: 예. 결과는.
6: 예. 그러기 대선 때도 보니까 아. 김문수 후보가
5: 아하.
6: 이재명 대통령을 이게 11%인가 이기더라고요.
5: 아.
6: 원래는 여론은 그래 안 나왔거든요.
5: 여론조사는.
6: 예.
5: 아하.
6: 그러니까 제가 보기 여론이 안 잡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10% 정도는 있을 수 있다.
5: 아.
6: 따라서 이게 아직 시작이거든요.
5: 예.
6: 마지막 5월 27일까지
5: 아하.
6: 계속 이 최선을 다하면 박민식 후보가 한 예. 10% 정도는 더 올라갈
5: 아하.
6: 여지는 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5: 예.
6: 호불호도 있고.
5: 예.
6: 그러니까 아마 이 여론이 다 응답을 잘 할 거예요.
5: 예.
6: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원래 여론 잘 잡히고.
5: 예.
6: 따라서 이 박민식 후보가 실제 득표보다는 여론이 좀 낮게 잡히고 있다.
5: 아,
6: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5: 아, 그래요. 저 윤석 대표님.
7: 뭐 서정욱 변호사 생각 존중을 하는데
5: 예, 예, 예.
7: 적어도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 모르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5: 아.
7: 그러니까 인지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고요.
5: 예, 예.
7: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5: 예,
7: 하죠.
5: 그렇죠.
7: 처음으로 3자 대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치고 추정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말씀하셨듯이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갇혀있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건 하정 후보에게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5: 예.
7: 박민식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5: 예.
7: 박민식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박민식 후보에게 표를 줬을 때 그 표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까지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박민식 후보 지지자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5: 그렇군요. 저 오늘 이제 중앙일보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또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결과는 여기는 또 이제 하정우 후보가 35%, 한동훈 후보가 31%, 박민식 후보가 20%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 내외에서 약간은 좀 갇혀있는 그런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 강성필 대변인?
8: 일단 저는 이제 부상 북갑 정도 되면 예. 이 정도 시기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5: 아.
8: 왜냐하면 캠프에서 돌립니다. 아. 시의용, 구의용, 구청장, 부산시장까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적극 지지층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거의 훈련된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5: 아.
8: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한
5: 예.
8: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면접이에요.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예. 보통의 응답률이 20%가 넘습니다.
5: 예.
8: 네, 10%예요.
5: 아.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
5: 예.
8: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로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블랙아웃 전까지.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5: 그런데
8: 예. 상승세가 있고 횡보세가 있기 때문에
5: 예.
8: 이것은 저희가 뭐 깊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 있는데
5: 예.
8: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에서는 예. 샘플을 좀 늘려가지고 분명히 자체 조사를 전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5: 1,000명 이상?
8: 저는 그렇게 봐요.
5: 아.
8: 1,000명 이상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5: 2,000명?
8: 뭐, 아니 800에서 1,000명 정도까지가
5: 아, 그러니까
8: 여론조사하게 보면
5: 아.
8: 이게 그 유효한 실용적인 숫자가 있어요.
5: 그게. 돈을 좀 써야죠. 사실.
8: 그러니까
5: 예.
8: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은 처음 시작 때, 네. 중간 때, 그 끝에 저 블랙아웃 전에 다 하거든요. 예. 캠프들은.
5: 예.
8: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캠프들은 본인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전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예.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5: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제가 바로 또 생각나요. 약간 유희동 후보가 오늘 발언하는 거 보면
8: 네.
5: 조국 후보가 발언이 급해지는 게 뭔가 캠프에서 하는 좀 샘플이 많은 조사 결과를 보고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이런 유희동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8: 네.
5: 당마다 좀 뭔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긴 한가 보네요.
7: 있을 수 있죠.
5: 네.
7: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5: 네.
7: 예를 들어 부산 전역에 대해서 꼭 이 북갑은 아니지만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부산이.
5: 그래서 예.
7: 500명씩에서 8,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기사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5: 예, 예, 예.
7: 부산 전역이나 좀 8,000명이면 적어도 부산 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큰 방향성을 줄 수 있죠.
5: 예,
7: 엄청난
5: 예.
7: 숫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뭐 민주당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정 후보 쪽 캠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전언을 들었는데 이 여론조사 보고 이 채널 A
5: 예.
7: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그쪽도
5: 예.
7: 뭔가 비슷한 뭘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 이제 부산 북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권자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수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5: 예.
9: 다른 곳에 비해서. 왜냐하면 유례 없이 엄청난 집중도와 관심도가 있었고
5: 그렇죠.
9: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뤘기 때문에
5: 예.
9: 여론조사도 정말 많이 했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기존
5: 예.
9: 다른 선거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녹놓고 있다가 이제 선거 임박해가지고
5: 예.
9: 오 이번에 누구 나왔대? 공약은 뭐래? 이래서 이제 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이미 하도 화제가 되면은 이건 초반에 거의 의사결정이 된단 말이죠.
5: 예, 예.
9: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하정우 후보 지지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거나 뭐 유희동인데 저 박민식 후보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5: 예.
9: 역도 마찬가지고요.
5: 예.
9: 얼마 안 남은
5: 예.
9: 아, 난 막 관심 없어 투표 안 할래. 그랬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5: 예.
9: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녹놓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적다.
5: 예.
9: 그래서 지금 저는 하정우 후보는 그냥 아주 팽팽하게 한동훈 후보와 거의
5: 네.
9: 5대5로 맞서고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도 뛰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5: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부산 북갑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수영 의원 같은 게 재선이죠. 부산 지역구.
8: 네.
5: 이분 같은 건 이제 이게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또 강하게 말씀을 했는데 2강 1중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논의 없이 완주한다. 이것이 또 각 후보들 어떤 전략적인 고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이분이 이제 잔인한 메신저라는 말을 했어요. 잔인한 메신저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당원 게시판 공업도 이분이 하면서 삭발을 했어요. 오늘 사진을 저희 나가고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고 삭발을 해주는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초반에 딱 해주고 이제 마무리 남았던 다른 분 같이 해주던 것 같은데 삭발을 하고 바로 단상에 올라가서 화이팅 하면서 이분이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초반에 공식선거도 첫날에 유권자들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7: 박민식 후보가 완주하겠다. 네.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이 북갑 선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네. 있는 네.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삭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거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실 테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단일화 후보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단일화는 바라기가 좀 어렵겠죠. 예, 이 정도 됐으면. 네. 박민식 후보가 아예 그냥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 단일화 없다라는 게 몸으로 선언했다.
7: 예.
10: 예. 그걸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번 언론 주목 못 받다가 오늘 또 굉장히 센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 6번 단 후보와 그 2번 단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6번 단 후보와 뭐 함께 하느냐.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제 치킨 먹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 몇 분 중에.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예,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예.
6: 그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나면 이게 예. 당이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네. 네. 넘쳐나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따라서 뭐 지금 선거 끝나고 징계한다. 네. 오늘 해봤자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 예.
6: 그 저는 이제 박민식 후보 전 모습 보니까 참 이게 비장한 각오로 제가 토요일도 저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10: 예.
6: 끝까지 아마 완주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본인이 볼 때는. 그러기 장동혁 대표도 단일화는 없는 것 같아요.
10: 예.
6: 따라서 뭐 제가 보기 인위적 단일화는 없지 않을까.
10: 아하.
6: 저도 그 막판에 단일화면 이야기했다가 제가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10: 아, 그래요?
6: 저렇게 비판 많이 받고 있어요.
10: 아, 그래요?
6: 뭐 이영풍 PD나 이런 데서 막 저를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 아, 유튜브 상에.
6: 아,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저 라디오 방송에 뭐 YTN이나 예. 시사가 되니까.
10: 그러니까.
6: 그러니까 예. 이제 저도 욕을 많이 묻고 있는데.
10: 예.
6: 결국은 이제 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 네.
6: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그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10: 아하.
6: 이제 선거는 오늘 시작이잖아요.
10: 맞아요.
6: 거기 국민의 공보물이나 총력하면 예. 5월 27일까지 또 여론조사 있지 않겠습니까?
10: 맞아요, 맞아요.
6: 그때 가서 우리가 최종 결단을 내리된다. 이런 겁니다.
10: 아, 그렇군요.
8: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총선 때 예. 이준석 후보가
10: 예, 동탄에서
8: 예. 승리했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
10: 예.
8: 수차에 올라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10: 아.
8: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어쨌든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인데 나한테는 여전히 애인데 내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욕먹고 하니까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울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갔다. 이준석에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저 그때 진짜 좀 눈물 나더라고요.
10: 울컥했어요.
8: 네.
10: 예.
8: 네. 마찬가지로 이 박민식 후보의 어머니가 월남전에서 남편 잃고 어린 박민식 손잡고 구포 와가지고 구포 월남댁이라는 식당 내고 이렇게 장사하셔가지고 어렵게 박민식 후보 키웠다고 들었어요.
10: 예,
8: 그래서
10: 예.
8: 뭐 박민식 후보가 서울대도 가고 뭐 검사되고 성공한 예. 국회의원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 맞아요. 예.
8: 근데 그러한 어떤 동정표가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박민식 후보는 저는 단일화는 안 하고 드랍도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예.
8: 본인은 이번 선거 저는 박민식 후보 당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본인도. 본인은 2년 후를 보고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 예.
8: 저는 어쨌든 이 동정표가 나올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10: 제가 이제 북값 내려가서 이제 인터뷰했을 때는 박민식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 하라고 해도 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도부가 단일화 할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말이나 장도혁 당대표를 태세를 보면. 지도부가 말해도 본인은 안 할 거라 했기 때문에 이 구도는, 3자 구도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뭐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9: 좀 의아한 예? 거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삭발을 할 때에는 예. 어떤 항의 표시나 저항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많이 하는데.
10: 예?
9: 단일화하라고 당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왜 이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삭발의 형식으로 비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부산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네. 단일화에 대한 군불대기도 하시고 이런 것 같긴
10: 예,
9: 하나
10: 예.
9: 근데 그 단일화의 거부의 메시지를 네. 이런 퍼포먼스를 꼭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도 지금 비단 뭐 한동훈의 존재 때문만으로 박민식 후보에게 지지가 안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10: 예.
9: 오랫동안 여기서 정치를 하다가 떠났던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건데
10: 예.
9: 그걸 만회하기 위한 차원의 메시지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든 이 지역을 갖다 덮을 수 있는 다른 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더 맞는데
10: 예.
9: 나는 타도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머리를 깎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느냐. 결국 그래서 이번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향후 자기가 당에서 입지를 위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선거 후에.
10: 예, 예. 예,
9: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10: 자, 부산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신문 여론조사 문기 리얼미터에서 지난 17일 18일에 실시한 유선전화 ALS 방식의 조사고요. 역시 중앙부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는 이제 전재수 46, 박형준 40.4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긴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인데 서 변호사님.
6: 뭐 아까 제가 이게 박민식 후보도 이제 그 한 숨은 표가 한 10% 정도는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0: 예.
6: 결국 이 그 지금 뭐 이 정도 오차 범위면요.
10: 예.
6: 저는 충분히 그 접전이고 오히려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10: 어.
6: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계속 여론이 이랬어요.
10: 아.
6: 저 총선 때 보십시오. 민주당이 7, 8석 간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10: 실제 투표는?
6: 그렇죠. 실제 투표는 이거 한 석 빼고 다 이기잖아요.
10: 예.
6: 그렇게 대선 때도 한번 실제 어음표하고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10: 아.
6: 저렇게 대조해 보면요.
10: 예.
6: 부산은 묘하게 국민의힘 여론에는 좀 작게 잡혀요.
10: 플러스 10으로 할 수도 있다?
6: 그 정도는 이게 있다 봐요. 샤이 보수가.
10: 예.
6: 여론에 안 잡히는 보수가.
10: 아.
6: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은 이게 그 상당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강선필 대변인.
7: 저는 개인적으로
10: 네.
7: 박형준 후보하고 저희 전재수 후보하고
10: 예.
7: 격차가 좀 줄었었어요. 이제 결집이 되면서 보수표가
10: 예. 예.
7: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장동혁 대표 때문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10: 예.
7: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를 본인이 발로 뻥 차버렸잖아요.
10: 아,
7: 감동란 TV에 출연해가지고.
10: 아,
7: 그런데
10: 예.
7: 그게 지금 아직도 여파가 가지 않았는데
10: 아.
7: 감동란이 오늘 또 사고를 쳤어요.
10: 아, 뭐라고 했어요?
7: 감동란 TV에서 네. 우리 강수영 변호사 출연시켰어요.
10: 아, 네? 출연시켰어요?
7: 강수영 변호사의
10: 네.
7: 이 평론하는 것을
10: 아.
7: 또 방론 채널에 또
10: 아, 틀었어요.
7: 틀어가지고
10: 아, 인용을 했어요. 네.
7: 이 여파를 또 이어가시더라고요.
9: 잘근잘근 그 씌우시더라고요.
10: 네. 아. 아.
11: 설명 좀 해주세요.
10: 예, 네, 뭐라 무슨
7: 말에서 설명해 주시면.
9: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논평을 했던.
10: 예.
9: 우리 대변인이랑 같은 방송.
10: 아, 그래요?
9: 예, 에서
10: 아, 같이 출연하신 거예요?
9: 예, 예, 예.
10: 뭐죠?
9: 엠본부에서
10: 아, 예, 예.
9: 주말에 하는 거.
10: 아.
9: 예, 거기서
10: 인사들의
9: 이제.
10: 인사들의 모임.
9: 네, 네.
10: 예. 그럼 거기 저도 나와요?
9: 아니요, 저 것만 쇼츠로 잘린 걸로.
10: 다행이다.
9: 그래서 예. 한컷 멈춰가면서 아주 이제 맹렬 하더라고요.
10: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냐, 이러면서.
9: 그러니까 자기가 구구가 아닌데.
10: 아.
9: 구구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10: 본인은
9: 구구가
10: 예.
9: 아니고 이제 저를 하여튼 그 뒤에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강력한 아, 비판의 어떤
10: 내용인데 예, 예, 예.
9: 뭐 어쨌든 그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되는 얘기는 여전히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봐도 결국에는 더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론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론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같지는 않다. 그 인상이 더 강해져서
10: 예.
9: 박형준 시장의 실책이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그래서 저희 민주당 캠프는
10: 예.
7: 노래만 딱 틀고 다니면 됩니다.
10: 어떤 노래?
7: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를
10: 부산에서
7: 네, 그러면서 뭐 감동난 TV 보여주면은 뭐 부산 시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걸로 저희는.
1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 우리 윤석 대변인께서 말씀 못 하시는데.
7: 네.
10: 자, 대구를 갈게요.
7: 네,
10: 대구. 자, 대구 김부겸 후보와 이제 추경호 후보와의 대구시장 대결, 그리고 또 화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지금 문제 없습니까? 서 변호사님, 현지 민심 파악하시기에?
6: 지금 이제 그 이진숙 후보가 네. 이게 뭐 너무 강경 이미지 강해서 중도층을 이렇게 폭넓게 흡수를 네. 잘 못할 거라고 처음부터 저는 예상했고
10: 아, 그래요?
6: 대구시장 할 때도
10: 어허.
6: 그래서 대구시장은 안 맞다.
10: 안 맞아요?
6: 네. 네. 대구시장은 이게 중도로 네. 나가야 되거든요.
10: 예.
6: 그래서 이제 그 국회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예상보다는 그 격차가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여기 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10: 박형룡 후보와
6: 예.
10: 예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이제
6: 제가 생각했던 건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10: 아, 예,
6: 격차가
10: 예.
6: 근데 그 오차범위 뭐
10: 예.
6: 6.8인가 하는 예. 농기 있지 않습니까? 또
10: 예, 예.
6: 소개해야 되나요?
10: 예, 예, 예 그러니까요.
6: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기 그 의외다.
10: 아.
6: 그러나 대세는 지장 없다.
10: 아.
6: 이기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 근데 저런 마인드만 딱 가지고 계시면 또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10: 아.
7: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 수성도 아니고 달성에서
10: 예.
7: 민주당 후보가
10: 예.
7: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10: 예.
7: 6.8% 박빙의 추격전을
10: 예.
7: 벌이고 있다는 거는
10: 예.
7: 저는 진짜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봐요.
10: 아하.
7: 근데 이분이 사실
10: 예.
7: 21대 때 총선 때 출마해서 27% 득표했고요.
10: 예.
7: 지난 22대 총선 때도 24% 득표했고요. 득표를 했어요.
10: 예.
7: 근데 여기가 도농 복합이라서 예. 나름대로 이제 청년층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표가 있는 건데
10: 예.
7: 근데 노령층에서 저희가 표를 못 가져와요. 아. 워낙 이제 뭐 강성 보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 지금 듣기로는 추경호 후보의 캠프 사람들하고
10: 예.
7: 이재숙 캠프 사람들하고 예.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10: 아.
7: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해서 경찰차까지 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0: 아,
7: 아니 이제 웬만큼 갈등 심하지 않으면 경찰차까지 오진 않습니다.
10: 왜 같은 표기에 써요?
7: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0: 네.
7: 이제 뭐 이재숙 후보 당신 뭐 우리 추경호 쪽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넘겨줬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 돼? 그랬는데 뭐 이재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아 네가 지금 대구시장 하려다가 너희들한테 지금 양보를 해줬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 거죠.
10: 예, 갈등설. 갈등설.
7: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뭉쳐있던 게 아니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달성군에서 탈당도 하고
10: 맞아요.
7: 그 후보들이 한 1700여 명이 김부겸 후보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10: 예.
7: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니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큰 사고 낼 수 있다.
10: 아까 말씀하신 거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지난 17에서 18일 대구 달성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했는데 이진숙 후보 48.5 그리고 박형용 후보 41.7 그래서 6.8% 차이 난다. 요건데 강 변호사님.
9: 근데 이게 그 평택을이랑 비슷해요. 달성군이.
10: 아 그래요?
9: 그러니까 지역이 도농복합이고 말씀하신 대로 무지하게 넓습니다. 면적이.
10: 아, 아.
9: 매우 넓고 노령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10: 예, 예.
9: 테크노폴리스다 그래가지고
10: 아.
9: 이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 유갑이라고 있어요.
10: 예.
9: 그래서 그쪽은 예전부터 그 젊은 층이 많은 그쪽은 항상 이제 민주당 투표가 많이 나왔어요.
10: 아.
9: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결집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이러한 거는 이진숙 후보가 전통적으로 이제 박근혜 여기 박근혜 후보 예전에 예. 자선 실질적으로 예. 자선을 했던 곳이란 말이죠.
10: 예.
9: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0: 아.
9: 이미지를 중시하거든요.
10: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9: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경수 여사로부터 오는
10: 아.
9: 그 원활한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국모 느낌 나는. 그러나 엄마의 어떤
10: 예,
9: 어떤
10: 예.
9: 포용력 같은 느낌 있잖아요.
10: 예, 예.
9: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요 이분들이.
10: 아.
9: 근데 이진숙 후보는 반대 느낌이에요.
10: 아.
9: 뭔가 전사 느낌이잖아요.
10: 아하.
9: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10: 예.
9: 방금 말씀하시는 캠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10: 예,
9: 조직력을 못 동원하는 측면은 있긴 한데 근데
10: 예.
9: 생각보다 거기 유권자분들이
10: 예.
9: 그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10: 아.
9: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나 이런 중앙의제에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지수 후보의 이미지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10: 네. 서 변호사님 갈등설 추경호 캠프와 이지수 캠프 갈등설 맞아요?
6: 뭐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있었고요.
10: 맞아요.
6: 캠프 내에서도 뭐 갈등설이 있었고 그건 큰 변수는 아니고
10: 예.
6: 제가 오늘 강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게 유경수 여사의 원한 이미지. 근데 이지수 위원장 보면 일단 계속 인상 쓰고 이렇게 싸우는 상상 이미지야. 그 좀 본인이 그거는 게 고치래요.
10: 아니
6: 싸울 땐 싸우더라도
7: 개몽되신 것 같아.
10: 개몽되셨어.
6: 저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10: 별로 안 좋아하세요?
6: 좋아하죠.
10: 조언.
6: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달리되는데 너무
10: 예.
6: 인상수 싸우는 듯한 계속 투사 이미지.
10: 투사 이미지.
6: 그러니까 강 변호사 지적이 저는 뭐 사실이 맞다고 봐요.
7: 지적한 거 잘하셔야 돼요. 이진수 후보가.
10: 네.
7: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도 하남 갑에 갔을 때 그 당대표까지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후보랑 1% 차이 났잖아요.
10: 천여 표 차이 났잖아요.
7: 1199표를 예, 기억을 예, 하는데 예, 예. 그만큼 아무리 뭐 거물이고 많이 알려졌어도 지역에서 표 얻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10: 그렇죠.
7: 벌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거부감만 쌓아간다면 특히나 상대 후보가 동정표 많이 받을 상황이잖아요.
10: 경북대 총학회장 출신이에요.
7: 이분이
10: 박형용 후보가.
7: 그렇죠. 예. 선거만 7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10: 예, 대구 토박이. 예,
7: 그러면
10: 예.
7: 한 번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10: 예.
7: 이번에는 박형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6: 그런데 추미애하고 이진숙 이미지가 비슷해요. 정치적인. 근데요 중요한 게 둘 다 됩니다. 대신 추미애도 되고.
10: 1%에서 1%.
6: 아니 추미애도 되고 이진숙 됩니다 이번에.
10: 그럼 추미애 후보 된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6: 뭐 그럼 객관적인 팩트니까
7: 감사합니다.
10: 예.
12: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10: 아,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대구시장. 네. 그, 김부겸, 추경호 후보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과 초접전 양상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네. 자, 대구 사나이, 대구민심, 액션.
9: 대구민심, 뭐, 한결같이. 예. 만나는 분들은 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 내가 안 하려고 투표. 아. 혹은, 나를 막 거꾸로 제가 딱 지급하려고. 이제 아. 이런 분들이 많은 건 많은데.
10: 많은데.
9: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카톡이나 이제 단체 채팅방 네,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거기 보면 네.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표를 갖다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은 국민의힘이 아. 압도적이에요.
10: 아.
9: 뭐 향후에 아, 향후에 난다. 뭐 대학교 모임 동창회 뭐뭐 아. 뭐 무슨
10: 다섯방
9: 영업 모임 뭐 기업가들 모임 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각종 커뮤니티는 이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여기서 가고 지고 있는 커뮤니티 힘이 아. 어마어마해요. 오. 그리고 여기는 받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 국민의힘으로부터
10: 아.
9: 대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네. 결국에는 내가 국민의힘 쪽을 밀어주면은 나한테 이익이 된다.
10: 혜택.
9: 네, 혜택이 현동가. 있다 지역에서.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소소한 거예요. 아. 인맥 이런 아. 거. 그런 것들의 현혜감을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려요.
10: 아.
9: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환기시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결국 뭐 민주당의 실책 때문에 결집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결집도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0: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승무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 네,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블루라커룸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성령학대왕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합니다.
0: 자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에 계신 동포 여러분 식구증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또 특히 이렇게 비가 약간 내리는 이런 날에는
1: 네.
0: 오후 되면 아 진짜 한 명만 걸려라 막 짜증이 나는데 자 어젯밤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1: 아 진짜 저 차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정말 물 속에 가라앉는 줄 알았습니다.
0: 갑자기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물이.
1: 그러니까요.
0: 퍼붓는다 그러죠.
1: 제가 어제 롱아일랜드에 그 시간에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로컬 도로들이 중간중간 엄청 그 홍수처럼.
0: 네.
1: 한 바닥에서 한 뼘 정도, 한 뼘 이상.
0: 와.
1: 한 두 뼘 가량은 이렇게 차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아, 이게 뭐 정글인가요?
1: 아우, 제가 과연 네. 뉴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뉴욕이 아니라 그 롱아일랜드에서 저희 집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
0: 그렇게 네. 어려운 순간에는.
1: 네.
0: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하세요.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교통상황과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니까요.
1: 아니, 제가 차에 있었잖아요.
0: 네.
1: 이 빗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0: 위에 칠 때.
1: 네. 그래서 라디오를 제가 틀고 있었는데도.
0: 네네.
1: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0: 와, 그 정도였어요.
1: 네, 말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 큰 소리로. 네, 그 빗소리가 또 그렇게 큰지 또 어제 알았네요, 제가.
0: 이제.
1: 네.
0: 차를 바꿀 때가 됐네요. 한 달 됐어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5월 21일, 5월 21일. 오늘 또 무슨 날이죠?
1: 아, 오늘 부부의 날이죠.
0: 네.
1: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로맨틱한 그런 부부의 날입니다.
0: 그래서
1: 네.
0: 21일로
1: 네.
0: 부부의 날을 만든 거래요.
1: 아. 그 2가 1이 둘이 된다.
0: 만나서
1: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0: 하나가 된다.
1: 그래서 5월 21일로 했군요.
0: 참 그 의미가 기가 막히죠? 야, 부부는 또 그래서 그 촌수도 없이
1: 네.
0: 원천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타연사리 네. 하면서 정말 내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해준 정말 조강지처라고 하죠. 아내 또 혹은 조강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 네, 오늘만큼은 쑥스럽더라도 서로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부부의 날에 그 부부가 서로 선물을 해야 되나요?
0: 뭐,
1: 챙길 날도 많은데 부부의 날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고마워로 이렇게 땡쳐도 되는 거죠?
0: 사실 마이너니까
1: 네.
0: 뭘 그걸 걱정을 하세요. 보통은
1: 네?
0: 미국에서 그렇고 요즘에는 남편들이 걱정하는 날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걱정 성우 씨 하실까봐 챙겨드린 거예요.
0: 저를
1: 네, 네.
0: 컨설팅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아내분 방송 듣고 계시다가 뭔가 또 기대하셨다가
0: 네.
1: 밤에 빈손으로 들어가면 또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뭘 챙겨가야 될지 오늘 한번 오후에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갑자기 숙제를 주시네요.
1: 저희도 자, 오늘 찰떡 같은 케미로 여러분의 오후 1시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게요.
0: 자, 비 오니까 이 노래를 한번 안 들을 수가 없네요.
1: 네, 음악 한 잔 맛있게 내려드립니다.
0: 전박.

0: 정박이 불러준 빗속에서였습니다. 원곡은
1: 이문세 아저씨 원곡인데요. 아니 이 노래를 존박 씨한테 뺏기셨어요?
0: 뺏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1: 네.
0: 뺏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문세 씨는 제가 네, 없잖아요.
1: 가만히 있었죠.
0: 가만히
1: 그렇죠.
0: 있었잖아요.
1: 존박 씨가 네. 곡을 뺏었습니다. 이제는 빗속에서 하면은 이 곡이 먼저 생각이 나요.
0: 존박 씨 네. 왜 그랬나요?
1: 그러니까 이문세 아저씨가 얼마나 이 노래 들으면서 슬퍼하고 네. 계실까요?
0: 들으면서 그죠?
1: 네.
0: 내 노래인데 하면서.
1: 내 노래인데 하면서.
0: 부르고 싶어도 부르질 못하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질 못하고.
1: 아니 근데 정말로 네. 빗속에서 하면 요즘에는 존박 씨 노래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0: 아, 조회수가 말해주죠.
1: 아, 네. 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문세 아저씨의 엄청난 팬인데도 불구하고.
0: 찐 성덕이잖아요.
1: 네. 네. 성덕? 성덕은 아니고 그냥 덕후.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지만.
0: 결혼까지 생각했다면서요.
1: 그런데 못했으니까.
0: 그 정도면
1: 성덕이
0: 성덕이죠.
1: 아닌 거죠.
0: 아, 그래요?
1: 성덕은 성공한 덕후거든요.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성덕이 아니고요. 그냥 팬으로 그치는 거죠.
0: BTS의 성덕으로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인가요?
1: 아, 아니요. 아니잖아요. 성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덕은요. 네. 성공한 덕후. 그러니까 맞아요. BTS와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다거나.
0: 아, 그래야 성덕되는 거예요?
1: 그래야지 성공한 덕후. 이래서 성공을 해서 그 분과 뭐 나란히 뭐 CF를 같이 찍거나 어떤 일을 아하, 같이 한다거나 그분과 그래.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가진다거나 뭐 아, 이런 것들이 성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냥 팬은 그냥 광팬이라고 부르죠. 네.
0: 나는 광팬이구나. 오늘 알았네. 나의 자리를 네. 오늘 영아 씨가 알려주셨어요.
1: 아 여태까지 성덕인 줄 알고 계셨군요.
0: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저 네. 성덕인 줄 알고 있었는데.
1: 네, 광팬입니다.
0: 광팬이구나.
1: 네.
0: 미친 팬. 네. 저는 광팬이에요.
1: 아, 누구의 광팬이신가요?
0: 뭐 전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1: 네.
0: 하여튼 광팬이었네요.
1: 네.
0: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요.
1: 저희 이번 주 주간 베스트 문자 주제 오늘이 마감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우리 집만의 레시피입니다.
0: 네, 우리 집만의 레시피.
1: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사연 쏙쏙 그 저에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밤이 마감입니다.
0: 네,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시고요.
1: 네.
0: 뭐 소소하게 뭐 김치찌개 뭐 요걸 넣었더니 너무 맛있다 이런
1: 그렇죠.
0: 거부터.
1: 그렇죠. 네. 근데 김치찌개는 뭘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참치를 넣어도 뭐 한 그릇 뚝다, 스팸을 넣어도 한 그릇 뚝다, 두부를 넣어도 한 그릇 뚝다.
0: 근데 김치찌개는
1: 네.
0: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 뭘까요?
0: 이게 찌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김치예요.
1: 아, 그렇죠.
0: 김치가 일단 맛있어야.
1: 잘 익은 김치가 있어야지 또 김치찌개가 맛있게 완성이 되죠.
0: 가끔씩 새댁들이 하는 실수 중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겉절이를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1: 설마요?
0: 그런 경우는 안 네. 돼요. 아, 정말 요리 요할못들이 가끔씩 아이고. 충격적인 레시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아니 내가 김치를 이렇게 듬뿍 넣었는데 왜 김치찌개
0: 왜
1: 맛이 안 나지?
0: 이상하게 겉절이 국 같은 맛이 나는데 그게 아 김치가 맛있어야지 김치찌개가 맛있죠.
1: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김치가 맛있어야 김치찌개가 맛있다. 네. 예, 여러분들만의 기발하고 맛있는 비밀 레시피. 네, 오늘 밤까지 보내주시면
0: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내일 함께 나누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을 만한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레시피를 골라서 주간 베스트 상품 보내드립니다. 50불 야외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동으로 월 장원 후보 되십니다. 월 장원으로 뽑히시면요.

0: 위해서
1: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젊어집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를 여러분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퀴즈 중에 오늘 첫 번째 퀴즈는 지난주에 아주 대히트를 한 퀴즈인데 이민생활 문제 퀴즈예요.
0: 여러분, 그런데 오늘 퀴즈 마치시면은요, 한 분께 저희가 야외 상품권 50불짜리 우송해 드립니다. 열심히 맞춰주십시오.
1: 네.
0: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셔도 가능성 있습니다.
1: 네, 우승 후보가 되세요.
0: 네, 우승 후보가 되십니다.
1: 요즘 아주 희한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 문제 다 맞추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0: 예, 흔하지 않아요.
1: 흔하지 않습니다.
0: 네.
1: 한 문제만 맞추셔도 우승 후보 되실 수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퀴즈.
0: 우리가 한국에서 습관적으로 쓰던 영어를 미국에서 무심코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콩글리시라고 하죠. 한국에서 LA로 갓 이민 온 한 청년이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다가 직원을 붙잡고 아주 다급하게 외칩니다.
1: Excuse me. Where's my carrier?
0: Carrier? What is carrier?
1: 이렇게 돼요.
0: 그렇죠. Carrier. 이 직원은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carrier. Maybe wireless carrier? 이렇게 생각을
1: 맞아요.
0: 하고,
1: 네. 이동통신.
0: 그렇죠.
1: 근처에 있는 이동통신.
0: 뭐, 티몬 이런.
1: 연결해줘요.
0: 네. 셀폰 그 직원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바퀴 달린 큰 여행용 짐 가방을 캐리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단어를 쓰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1: 코카콜라랑 비슷해요.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0: 네, 못 기분이 코카콜라.
1: 못 알아들어.
0: 네.
1: 와? 막이 돼요.
0: 그렇죠. 이 정장을 담는 상자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 여행용 가방의 올바른 영어 명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네, 한국 사람들이 캐리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이 정장을 담는 가방,
0: 네.
1: 이 여행용 가방의 올바른 영어 명칭은 무엇일까요?
0: 네. 이 문제 언뜻 들으면 쉬울 것 같은데요. 또 생각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힌트는 나중에 드릴까요?
1: 네, 나중에 드릴게요. 네.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네.
0: 두 번째는요.
1: 두 번째 문제.
0: 신조어 퀴즈입니다.
1: 신조어는 그 MZ들 말하는 거죠?
0: 그렇죠.
1: 신조어 생긴 말들.
0: 네,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꼬꼬, 꼬꼬꼬, 꼬안꼬. 네, 이런 식으로 신조어 퀴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줄임말이 아니에요. 보통 신조어들이 줄임말이 많은데요. 이 신조어는 줄임말은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네, 아 신난다, 뭐 야호 이런 뜻을 가진 신조어인데요. 1997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태어나서 SNS와 유튜브 이런 쇼폼 콘텐츠에 익숙한 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요즘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먹방 챌린지 뭐 이런 영상들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두 글자의 신조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두 글자군요.
0: 네.
1: 두 글자. 벌써 그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몇 분 지금 주파수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셔서
0: 네.
1: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세대들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손주 세대들이 재밌어하고 깜짝 놀라죠.
0: 네. 네. 신난다, 야호 이런 뜻을 가진 신조어.
1: 신조어 요즘 네. 굉장히 많이 쓴다는 이 두 단어는
0: 예,
1: 무엇일까요?
0: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1: 그렇습니다.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고요. 세 번째 퀴즈는요.
0: 세 번째 퀴즈는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들려드릴게요. 아, 베이스가 아주 좋네요.
0: 왕년에 동네 오락실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소리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1: 싸이의 강남 스타일 베이스 이후 이렇게 좋은 베이스 라인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주 좋아요, 베이스 라인이.
0: 공룡 두 마리가 양쪽 끝에서 이 거품을 뽑는 그 게임.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카톡에 올려주시고요. 순서대로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정답이면 돼요.

0: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1번, 2번, 3번 빠르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소리일까요?
1: 저희 세 가지 문제 다 드렸고요.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 한 번 더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0: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끼면 참 멋진데. The Rainbow Connection, The Carpenters.

0: 천재 방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또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이 카펜터스의 두 오빠와 이제 여동생이 같이 만든 그룹인데, 이 카렌 카펜터스는 20대 초반에 다이어트 때 너무 강렬하게 하다 보니까 거식증에 걸려서 20대 초반에 인기 최정상에 있을 때 이미 일찍 20대에 이제 생을 달리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0: 음반을 남아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있지만 본인은 또 음식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1: 저는 네. 히트곡이 꽤 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0: 네, 활동은 좀 했죠. 네. 네.
1: 아, 어느 정도 그래도 연배가 좀 있다가 돌아가셨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네,
0: 일찍 돌아가셨어요.
1: 요절을 했군요.
0: 자, 저희 한신의 음악다방 오늘 목욕 퀴즈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 탐구 손님들 만나보겠습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야엘 그 요벨 리페어 셀 부스트 크림 구매 시에 120불 상당 리페어 크림 추가 증정해드리고요. 이스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상위 1% 원액 두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무료로 드립니다. 또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신제품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요. 사양공진단 50%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120불 상당의 조회 세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야엘 영양제 200불 이상 구매 시 60불 상당 야엘 화장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2: 자연의 힘을 가장 높은 기술로 설계하다 케어를 넘어 다시 설계하는 야엘 애프터 마더스 데이 한정 이벤트 5월 말까지입니다.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반값에 드리고요.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도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2: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노던 블루바드 209가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0: 자, 목요 퀴즈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2번 문제 잘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번부터 다시 쭉 세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잠시만요.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 모기지.
5: 뱅크오브홉 홈 모기지.
6: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8: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퀴즈쇼. 세 문제를 오늘도 준비해왔고요. 자, 2번 문제를 잘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번부터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2번 퀴즈.
1: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튜브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거나 신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성공했을 때 내는 오예, 아싸, 좋아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감탄사입니다. 두 글자예요.
0: 앞에 한 자가 야예요. 야, 야, 야, 이렇게 많이 하는 그 말인데 요즘 정말 많이 씁니다.
1: 네. 야호 대신에 네. 쓰는 말인데요.
0: 뒤에 한 자만 맞추시면 돼요, 이제.
1: 네. 너무 많이 힌트, 50% 주셨는데요.
0: 네. 네. 앞에가 야예요. 두 글자입니다. 이거, 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야, 신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와, 지금 진짜 맛있는데요? 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자, 이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앞에는 야. 뒤에만 맞춰주시면 돼요.
1: 두 글자입니다.
0: 야설 아닙니다. 야설 정답 아니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
1: 1번 문제. 네. 정장을 담는 상자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 여행용 가방에 올바른 명칭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인데요.
0: 물어볼 것도 없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부 이거를 공항 가면 전부 밀고 다닙니다.
1: 잠시 쉬고 듣고.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퀴즈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거를 공항에서 바퀴가 달려가지고 쭉쭉 이렇게 밀고 다닙니다. 전부 다.
1: 그렇죠. 네.
0: 요 가방의 이름, 정확한 영어의 명칭이 무엇일 건데, 보통 이거를 공항에 가면 수화물을 찾는 칸을 뭐라고 하죠?
1: 러기지 칸이라고
0: 그렇죠.
1: 하죠.
0: 그렇죠. 러기지. 네. 요거는 매기지.
1: 그렇죠.
0: 요거는 전체 수화물을 뜻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정답으로 또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러기지 올려주신 분 계고.
1: 네. 네.
0: 근데 러기지 아니고 요 가방의 정확한 영어 명칭이 무엇인지.
1: 여기서 정말 큰 힌트는요. 정장입니다. 네. 정장을 담는 상자라는 뜻에서 유래했거든요.
0: 정장을 입었을 때
1: 네.
0: 사람의 옷이 이렇게 굉장히 잘 날 때
1: 네.
0: 핏이 좋다 할 때 뭐라고 그러죠?
1: 뭐라고 할까요?
0: 수트핏이 좋다.
1: 아,
0: 이렇게 얘기해요.
1: 네네.
0: 정말 수트핏이 멋있다.
1: 그렇죠.
0: 상대방이 수트핏하다는 게 아니라 수트핏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트핏. 요 앞에 두 자가 수트가 들어갑니다.
1: 네.
0: 이 가방에 들어갔대.
1: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정답 주셨는데요.
0: 네.
1: 네.
0: 그리고 뒤에는 세자죠? 아마도
1: 세자입니다.
0: 삼음절일 거예요.
1: 네.
0: 수트 띵띵띵.
1: 총 다섯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총 다섯 자고요. 트렁크 아닙니다.
0: 수트 땡땡땡입니다.
1: 네. 수트를 포함해서 다섯 자 정답 맞춰 주십시오.
0: 와, 깜짝 놀랐는데 앞에 야를 드렸는데도
1: 네.
0: 오답이 맞네요.
1: 오, 이게 생각보다 아직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0: 않았나 봐요.
1: AI가 또 요즘에 이렇게 못 맞추나요? AI한테 물어보면은
0: 물어보겠어요.
1: 네,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즘 신세대들이 쓰는 신난다, 야호 대신에 쓰는 글자가 뭐니? 두 글자야라고 야로 시작해라고 검색을 하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퀴즈는 소리 퀴즈인데요. 지금 나가는 이 소리는 뭘까요? 개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 아니어가지고 앞에가 야라 그러니까 멘붕이 오신 거예요.
1: 아니,
0: 뭐야 야라고?
1: 혹시 이 오락 이름을 개굴개굴로 올려주신 거 아닐까요? 오답으로?
0: 아 슈트 캐리어. 슈트 캐리어. 아, 정말 역시
1: 아깝네요. 아까워요.
0: 마이크님 아깝습니다. 자, 이 소리는 동네 오락실에서 나는 건데 조그만한 공룡같이 생긴 두 마리가 입에서 거품을 계속 뿜어내가지고 이 거품이 온 사방에 닦아내는 그런 오락이죠.
1: 그렇죠.
0: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1: 네. 오른쪽 왼쪽 코너에서 계속 거품을 입에서 뽕뽕뽕뽕뽕뽕 하고
0: 뿜어내요.
1: 뿜어냅니다.
0: 자, 이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오늘 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김건모의 핑계 들으면서 1994년도로 한번 더 추억여행을 타임슬립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핑계 노래가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래가 6번에 있거든요.
1: 네.
0: 당시에 음반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앞자리에 1번이 타이틀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거. 진짜 요거는 히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략적으로 기획사에서 미는 노래가 1번에 가고
1: 네.
0: 보통 이제 약간 1번이랑 서로 이게 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대부분 2번에 올라가요.
1: 네.
0: 그렇게 하다가 순서를 하다 보면
1: 네.
0: 보통 이제 10곡 정도가 나오고 예전에는 건전가요라는 게 있었어요.
1: 그게 제일 마지막 곡에.
0: 야 둥기둥기 막 이런 거.
1: 아.
0: 그런 노래가 하나 꼭 들어가야 돼서 마지막에 들어가고 보통 10곡에서 11곡 정도로 신곡을 만들어내는데 이 노래는 6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든 김창훈 씨도
1: 네.
0: 김창훈 씨도 전혀 히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게 대박이 났죠.
1: 아, 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버리는 노래까지는
0: 맞아요.
1: 버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0: 네.
1: 예, 많은
0: 전혀
1: 분들
0: 기대하지 않았던.
1: 기대하지 않았던 노래. 그래서 6번에 있었던 거예요.
0: 네. 근데
1: 아,
0: 이게
1: 그렇군요.
0: 오늘날에 정말 김건모를 만들었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바로 그 다음번 음반에 이거의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디라따 디다뜨디디 그 노래까지 나오는 거죠. 네.
1: 잘못된 만남이요?
0: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요게 이 집에 있었어요.
1: 아, 네. 그렇구나.
0: 아. 그래서 인생은 모른다. 이 말씀을 성훈이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은 몰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뵙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번입니다.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으로 해주세요.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각 잡은 장어 요리까지 인심은 덤이고요.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자, 이제 타임슬립과 함께 1994년도로 한국 또 이거 이민 우리 초창기네요. 이제 1994년도 어땠는지 풍경들 또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을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자, 우리 동포 여러분의 향수를 진하게 자극하는 그런 시절이죠. 그 시절, 그때 우리는 시간입니다.
1: 오늘 저희가 추억 여행을 떠나볼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입니다.
0: 그러네요.
1: 1994년. 네, 5월로 가볼게요. 성훈 씨는 뭐 5월까지는 몰라도 1994년도 하면은 뭐가 좀 먼저 떠오르시나요?
0: 그 시절에 네.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직아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그 눈 이렇게 하나로
0: 모아가지고 네. 코를 닫고 네. 눈을 사팔로 딱 뜨면은 네. 그 매직아이가 딱 워킹을 하면서 입체로 쫙 알록달록한 점들이 네. 눈앞에서 막 뿅.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 시절에.
1: 아니, 근데 저는요. 네. 눈을 그렇게 못 만들어요.
0: 아, 사파를?
1: 네.
0: 제가 네. 만들어 드릴게요. 이쪽에서. 강제로 해도 되나요? 허락만 떨어지면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1: 아니,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0: 예전에는 이거 여자분들이 가끔씩 소개팅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1: 개인기로요?
0: 남자들 웃긴다고 그런 거 된다 그러면서 네. 애프터가 잘 안 되죠.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1: 근데 꼭 이렇게 사팔뜨기를 만들지 않아도요. 네. 눈에 힘을 좀 쫙 빼고 이렇게 네.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막 점 막 찍힌 그 동그라미 막 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책들 쳐다보고 있곤 했는데 그런 게 매직북 맞죠?
0: 맞아요. 이게 기계가 있었어요. 매직아이라고. 이게 유행이었어요, 당시.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1: 그거 막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뭐가 뭐 튀어나온다, 뭐 돌아간다, 뭐 네. 이런 거 네. 많이들 했었는데.
0: 아, 벌써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됐네요. 그때는 지금 네, 누가 지금 이거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네.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1: 누가 이렇게 멍하게 이걸 쳐다보면서 공룡 튀어나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0: 1994년도.
1: 네.
0: 뭘까요?
1: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0: 아, 이거 정말 대단했죠.
1: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여기에 나왔던 분들이 스타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0: 이재룡 씨. 네. 전도연 씨.
1: 그렇죠.
0: 그리고 무엇보다 요 드라마로는 네. 신은경 씨.
1: 그리고 또 차태현 씨.
0: 차태현 씨.
1: 네. 9번승. 아, 아니죠. 차태현 씨는 해바라기였군요.
0: 9번승. 네. 네, 거기 막내 또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1: 네네네.
0: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1: 아, 이 당시에 그 신은경 씨가
0: 대단했죠.
1: 약간 탐보이 스타일로
0: 맞아요.
1: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네. 그 당시에 뭐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이런 여주인공만 유행을 할 때
0: 맞아요?
1: 인기가 많을 때
0: 맞아요.
1: 신은경 씨가 이 탐보이 스타일로 씩씩한 스타일로 나와서 정말 인기 많았죠.
0: 가요계에는 이상은이 있다면 네. 이 브라운관에는 신은경이 있었죠.
1: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김지호 씨도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0: 아, 맞다.
1: 네.
0: 김지호 씨.
1: 탐보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맞아요.
0: 그 당시에 그 청순 가련한 이런 여주인공만 있던 시절은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1: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가 신세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0: 맞아요.
1: 네.
0: X세대가 본격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벌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1: 맞습니다. 네. X세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신은경 씨, 김지호 씨 굉장히 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자, 그럼 대중음악계에는 94년도 5월에 네. 어마어마한 괴물 신이 데뷔를 했는데
1: 누굴까요?
0: 남녀 혼성 그룹
1: 네.
0: 바로 투투예요.
1: 투투. 투투 하면은
0: 1과 2분의
1: 그 여자분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 황혜영 씨.
1: 네, 황혜영 씨. 이렇게 조그만 가방 같은 거 배낭 같은
0: 했어요.
1: 거 하나 메고
0: 맞아요.
1: 그 무표정한 게 정말
0: 그것도 네. 뭐랄까요?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으로 하면? 웃지 않아요, 잘.
1: 그러니까요. 네. 그 완전 무표정한 표정으로 춤을 굉장히 이렇게 귀엽게 췄잖아요.
0: 추다가 해보세요. 유튜브 있으니까.
1: 이렇게 찌르는 그런 춤이었던 것 같은데요.
0: 정말 똑같아서 미치겠네요. 완전 똑같네요. 어우, 나 지금 황혜영 씨가 지금 왔다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고개를 또 까딱까딱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0: 그렇죠. 그렇게
1: 반조춤.
0: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몸도 팔도 다 이렇게.
1: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 좀 시크한 매력이 있었죠.
0: 맞아요.
1: 네. 아주 남학생들 마음을 다 사로잡곤 했었는데요.
0: 맞아요. 룰라는 이미 조금 전에 이제 데뷔를 해서 네. 100일째 만남으로
1: 네.
0: 정말
1: 이미
0: 이제 뭐 인기를 많이
1: 인기 정상에 있을 때였고요.
0: 네, 있을 때 네. 딱 데뷔해서 둘이 또 라이벌로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1: 네.
0: 아, 매직아이 참 오랜만에 종합병원. 오랜만에 여러분들 왜 또 추억에 빠져보네요.
1: 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인기 많았던 그 뮤지션.
0: 네.
1: 정말 시티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의 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0: 우리 영화 씨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심이 가득 한 그런 가수가 또 아닌가 모르겠어. 이 가수 노래 중에 또 이 노래를 유연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1: 무슨 노래죠? 제가 모르는 이 가수의 노래가 뭘까요?
0: 김현철의 달의 몰락인데요.
1: 아~
0: 이 1994년도 5월에 네. 가요 탑10을 강타했던 또 그런 노래죠.
1: 아, 저는 달의 몰락보다 왜 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0: 아, 왜 그래?
1: 네.
0: 왜 그래?
1: 왜 그래? 왜 그랬을까?
0: 자, 우리 예쁘프님도 오시고 우리 정선님도 오셨네요. 네, 정답 계속 올려주세요.

0: 춘천가는 기차로 천재의 감성을 갖고 한국으로 또 데뷔해가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큰 사랑까지는 약간 좀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되는 김현철 씨였는데 이 달의 몰락으로 정말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가 됐었던 게 1994년도였네요. 네.
1: 보통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달의 몰락을 했는데 네. 몰락은 안 하셨어요, 다행히.
0: 떴어요. 네, 완전 떴어요. 달의 몰락으로.
1: 네, 우리 정선유님, 비 내리는 오후 최고의 행복감을 선사해주는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 뉴욕 막걸리에 라면 진짜 짱입니다. 라고. 아... 네, 뉴욕 막걸리에서 라면을 드셨나봐요.
0: 근데 이 문자 자체에서 네. 굉장히 막 침이 고이네요.
1: 아, 그러니까요.
0: 문자를 잘 써주셔가지고.
1: 특히 또 비가 내리고.
0: 그러니까.
1: 막걸리와 파전이 생각나는 오늘이지 않아요?
0: 정말. 네. 이런 날 그런 데 가서 업스테이트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라면.
1: 네. 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한 두 네.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뉴욕 막걸리까지. 뉴욕 막걸리가?
1: 야, 이 막걸리.
0: 정선님 감사하고요.
1: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네. 딱이네요.
0: 우리 퀴즈 정답도 올려주셨는데. 네. 1번은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1: 네.
0: 2번은, 정답을 야까지만 맞춰주셨어요. 제가 야까지 얘기 드렸는데.
1: 제가 빵 터졌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0: 네. 이게 정답이 뭐예요?
1: 야르입니다.
0: 야르였어요.
1: 야르. 야르. 네.
0: 야, 너, 와, 야르야르. 요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 야르한대요. 야르야르. 네.
0: 라면 딱 먹고, 거기서, 라면 딱 먹고, 야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조어예요, 여러분. 야르.
1: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예, 야호.
0: 너무
1: 아,
0: 좋다.
1: 신난다. 너무 좋다. 아싸. 막 이런 거 대신에. 네. 야르야르 하시면은.
0: 맞아요.
1: 예.
0: 최신이 되시는 거예요. 네. 또 약간 전 버전으로서는 개꿀. 개꿀 맛. 와, 개 맛있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1번 정답은 뭐였죠?
0: 1번 정답은 수트 케이스. 수트 네, 케이스가 수트 정답이었습니다.
1: 케이스였습니다. 네,
0: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3번 정답은.
1: 이 오락 내 이름이었죠.
0: 네. 머리가 저절로 이렇게 흔들어지는데 요게 소위 별명으로는 뽀글이 뽀글이 요렇게 불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버블 이게 네. 입에서 이제 거품이 나가다 보니까 요걸 두 번 반복해서 버블이 오늘 정답이었고요.
1: 네.
0: 뽀글이 뽀글뽀글 다 오늘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방송 마치고 나서 한 분께 축하드립니다. 영문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1994년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잠깐 또 나눠봤고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이 노래가 굉장히 94년도에 큰 히트를 했던 I Swear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1: 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면서 일터에서 고생하고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자, 오늘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을 기념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오늘 좀 쑥스러우시더라도 특히 우리 경상도 아빠들 아, 그런 얘기를 어찌하노 하지 마시고 오늘
1: 네.
0: 막 고맙다 이 말이라도.
1: 그럼요. 네. 따뜻한
0: 사랑한다까지는 어렵더라도
1: 네.
0: 해주세요.
1: 아우, 야, 네 때문에 내가 산다.
0: 아, 좋잖아요.
1: 네.
0: 아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캐러디와 함께 남은 오후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내일 금요일 돌아올게요.
1: 네, 여러분의 비밀 레시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최고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성령하였습니다.

0: 関係ない
1: K-Radio 게시판입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2026년 5월 21일 오늘이 한국에서는 법정 기념일인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의미가 참 예쁘네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 부부의 날에 딱 어울리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어린 자녀는 무조건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국에서 조사가 시작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럴 필요 없다는 반대 의견이 찬성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오이? 사회적 인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 기사 보면요. 이건 뉴욕 뉴저지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우리 한인 부부들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랴 비즈니스 일터 지키랴 바쁜데 독박 육아가 웬 말이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요. 그동안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준 아내에게 혹은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돼준 남편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면서요. 둘이 하나가 돼서 이 낯선 미국 땅을 읽어가는 거잖아요. 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문자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오후의 피로를 싹 날려줄 두 개 비타민 오늘도 시동 걸고 출발해볼게요. 부릉 부릉.

그대가 나의 청혼을 받아준다면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될 거야. 여러분들 노예랑 잘 살고 계시죠? 자,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를 클릭한 후에요. K-Radio US, K-R-A-D-I-O-U-S로 검색. 자, 그러면 K-Radio 카톡 창이 짠 하고 뜰 거예요.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오늘은 또 김지연이가 무슨 옷을 입었나 오늘 상태는 어떤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요. 앞으로의 부부의 날은 풍경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위로해주는 고성능 돌봄 로봇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 하나 해볼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노예였겠죠? 청혼을 받아준다면 그대의 노예가 되겠소 했던 그 노예들. 반면에 내가 한숨만 쉬어도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에 어깨까지 주물러주는 100점짜리 AI 로봇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으실까요? 평생 무보수 노예를 약속했던 그일까요? 아니면은 100점짜리 AI 로봇일까요? 실제로 요즘 잔소리 많고 맨날 싸우는 배우자보다 내 감정 다 맞춰주는 로봇이 차라리 속 편하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AI 로봇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부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봇은 완벽한 데이터로 나에게 나를 맞춰주지만 그 부부는 수많은 갈등과 화해를 거치면서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맞춰 나가죠. 로봇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또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밤새 걱정해주거나 눈물 흘려주지는 못해요. 어쩌면 부부라는 건요, 완벽한 존재들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채워주는 어찌 보면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위대한 약속이 아닐까 싶어요. 기술이 아무리 변해도 말이죠,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완벽한 AI 로봇 대신 조금은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자, 우리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 노래 한번 듣고 가실게요.

라디오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별이님 반갑습니다. 엄청 쉬워요. 유튜브 검색창에요. K-Radio Live라고 치시면 돼요. K-R-A-D-I-O-L-I-V-E 하고 치시면은 바로 실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비 오는 날 팡팡 튀어서 좋아요. 음악도 좋고 김지연 씨도 모두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나요? 촉촉한 목요일이네요.

한바탕 쏟아져서 그런지 이 정도만 되면 참 좋다 싶어요. 어제는 무지 더웠잖아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이 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화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요, 2+1. 캐스켈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요,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917-445-1165. 24시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없는 수박해당 5불 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0: 산불 구구.
1: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자, 이 노래 내 귀의 캔디를 불렀던 백시영 씨와 옥태견 씨도 지금은 한 가정을 예쁘게 꾸려나가고 있죠.

오늘 초록초록해 보이네요. 맞아요. 오늘 청개구리 됐어요. 초록 옷 입었어요. 네,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중간에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네,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 조금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한때는 후드티에 운동화, 말수는 적어도 이 코딩만 잘하면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던 곳이 또 이곳이죠. 약간은 괴짜 같지만 천재적인 개발자 이미지가 실리콘밸리 상징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분위기가 꽤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요? 뉴욕 맨해튼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는 실리콘밸리 창업자들과 예비 CEO들을 모아놓고 무려 에티켓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열었다고 해요. 에티켓 클래스? 근데 그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강의가 아니라요. 와인 페어링부터 향수 사용법, 또 악수하는 방법, 사람과 대화할 때의 적절한 거리감, 고객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투와 분위기 읽는 법까지 배웠다고 하네요. 예전 같으면 아니 개발자들이 갑자기 왜 이런 걸 배워? 싶을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AI 때문에 코딩은 점점 범용화되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신뢰를 얻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빠른 기술, 높은 성능, 더 똑똑한 시스템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얼마나 인간답게 소통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요. 사실 AI는 앞으로도요 더 무섭게 빠르게 발전을 할 거예요. 이미 뭐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야들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어떤 직업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도 이미 뭐 있었고 줄어든 사례도 있죠. 사람들이 점점 혼자 일하고 혼자 주문하고 굳이 누군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잘 굴러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세상이 이렇게 기계화될수록 사람들은 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때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편하기도 했어요. 출퇴근 안 해서 좋기도 했어요. 사람 안 만나도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회상회의로 화상회의 같은 걸로 다 해결되는 거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단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회사에서 괜히 나누던 잡담, 식당에서 북적거리던 분위기, 또 누군가와 눈 마주치면서 웃던 아주 사소한 순간들, 그 평범했던 것들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잖아요.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숨쉬는 존재라는 걸 그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변화도 단순히 와인 매너 배우기 이상의 의미로 보이는 거죠. 이건 사실 AI 시대에 인간이 어떤 가치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뛰어난 개발 실력이 창업자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고객을 안심시키는 표정이라든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태도, 또 다른 문화와 세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까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맡기게 하려면 결국 저 사람을 믿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건이 비슷하면 결국 더 친절한 사람, 더 따뜻한 사람, 더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AI는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있어도 상대방 표정 보고 분위기 바꾸는 센스,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하고 먼저 건네는 말, 괜히 긴장한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인간적인 온도까지는 아직 대신하기 어렵다고 믿고 싶은데 얘네들 그것도 아마 해낼 날 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더 AI화 될수록 오히려 인간미의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빠르고 정확한 건 AI가 점점 더 잘하게 되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요 가장 첨단 기술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였죠?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에이스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이스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사업 파트너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최애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4: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건강도 그렇고 피부관리도 그렇고요. 무엇을 쓰느냐만큼 중요한 게 또 어떤 원료로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냐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통 원료와 현대 발효기술을 접목해 프리미엄 건강식품과 천연 발효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죠. 야엘, 야엘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한 번 더.
1: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자, 요즘 야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한 그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네. 네. 이야기와 함께 이 백화점도 입점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네. 와. 먼저 브랜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야의 화장품은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설계도를 가지고 각자 태어납니다. 네. 수십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면 노화 현상이라고 해서 뭐 치매가 걸린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게 각자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설계도에서 뭔가가 빠지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저희 야외 화장품의 지금 모토가 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설계도를 잊어버린 것을 다시 재설계하는 화장품 공진단 올리브오일입니다.
0: 각자의 설계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네. 다시 리셋해 주신다 그런
1: 네,
0: 말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요 정말 엉망진창됐어요.
1: 네.
0: 그렇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이 정말 꼼꼼하시잖아요.
1: 네.
0: 좋다더라보다는 일단은 원료, 제조 방식, 네. 안정성까지 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이 야엘 발효 동충하초,
1: 네.
0: 동충하초, 그렇죠. 사양 공진단 또 네. 어떤 또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요?
1: 예, 네. 저희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드셔보셔서 사양 공진단 좋은 건 아시고 계시는데
0: 네.
1: 아 간혹 어떤 분들이 조금 너무 건강하신 분은 좀 못 느끼겠다는 분이 간혹 있어서
0: 아.
1: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고 너무 건강해서
0: 맞아요.
1: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발효하지 않아도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사양 드시고 하면은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0: 아하.
1: 정말 그때 동의보감 플러스 현대 발효 기술하고 현대 바이오 기술이 합쳐지지 않은 이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야의 사양 공진단 플러스 거기다가 동충하초를 추가해서 했는데요.
0: 네?
1: 동충하초는 사람들이 어떤 거 보니까 너무 싼데 근데 사실은요 진짜 비싼 원료는요 동충하초가요
0: 네?
1: 1kg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0: 억입니다. 정말요?
1: 네. 근데 저희 그 동치화초가
0: 네?
1: 지금 그 한 알에 5g 기계로 뽑기 때문에 5에서 5.5, 5.8 이렇게 나오는데요. 20%가 들어왔습니다.
0: 와.
1: 최상급 저희가 동치화초를 넣는데요.
0: 네?
1: 저희가 NK세포에 대해서 알잖아요.
0: 네?
1: 이 몸의 설계를 다시 하려면요. 우리 몸에 잘못된 것을 픽스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사실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데
0: 네?
1: 백혈구가 건강한 사실 그 몸을 담당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백혈구가 몸 속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감염된 거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걸 정상 세포로 만드는데 이 동충하초 발효 사양 공진단은요 NK 세포가 이 안에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선천적으로
0: 네.
1: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적으로 찾아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저희가
0: 네.
1: 동충하초 사실은 사람들이 드실 때 술에다 드시는 게 비린내가 너무 나서 못 드세요. 그래서 술에다 담가 드시는데
0: 네. 괜찮아요? 술이랑 같이 먹어도?
1: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흡수력이 많이 떨어지죠.
0: 아하.
1: 좋은 원료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효능 있게 만들 것이기
0: 때문에
1: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 발효해서 여기 들어간 흑삼이라든지 또 약재 각각 약재 사양 공진단 약재는 96시간, 120시간, 120시간
0: 네.
1: 총 240시간에
0: 핸드폰은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시죠?
1: 네, 죄송합니다. 네. 예.
0: 좋습니다.
1: 예.
0: 24시간 저온 발효
1: 예, 240시간에 예, 저온 발효를 통해서
0: 네?
1: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요 항암 성분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항암 성분이 센 게 중요한 게
0: 네?
1: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암으로 발전되잖아요.
0: 정말
1: 그런 모든 것들을 박멸하는 네. 일들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 드시고 뭐 암 환자라든지 뭐 중풍 환자 또 알츠하이머 환자 또 파킨슨병 환자들이
0: 네.
1: 한 1년 정도 꾸준히 드셔서 효과를 많이 보셔요. 근데 이거는
0: 네.
1: 좋은 뉴스가
0: 네.
1: 저희 그 일하는 직원의 지인이 오셔서
0: 네.
1: 드셨는데 베이커 다니시는 분이신데
0: 네.
1: 2주 만에 야엘 올리브 올리하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천연 미네랄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그거하고 이 우리 새로 나온 공진단 동사초 네. 사용 공진단을 먹고 2주 만에 파킨슨 병이 치료가 됐어요.
0: 어 정말요.
1: 근데 이제 네.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뿌리 근본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더 꾸준히 드시라고. 그리고 또 이번 5월에는 네. 하나 사면 하나 공짜다 보니까 50개 사니까 50개를 받으셔서 그거 드시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대화하는데 머리를 자꾸 흔드셔가지고 정신도 없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는데 네. 또 믿고 드시니까 치료되셔서 너무 감사하죠.
0: 진짜 2주 네. 만에 효과를 보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약간 이렇게 고개를 네. 이렇게 좌우로 네. 흔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증상도 없어졌어요?
1: 네, 그게 사실은 근육이 굳어가는 거거든요. 혈에 막힌 것들을 뚫어지게 되면. 근데 근육이 굳어가고 혈이 막히고 네? 혈액이 좋지 않은 게요.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와 염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백혈구가 많이 담당해야 되는데 네? 몸에 백혈구보다 적혈구가 많은 경우에는 몸이 점점 아프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가 나쁜 바이러스 된 그 세포들을 잡는데 네.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 중에 더 액티브하게 일하는 것이 NK세포입니다.
0: 그게 바로 NK세포군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NK세포 중심으로 네. 면역 설계를 다시 한 프리미엄 공진단으로 네. 야외 공진단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0: 네.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놓으셨어요.
1: 네. 여기 펼쳐놨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드립니다.
0: 그게 지금 하나 사면 하나 네. 받을 수 있는 5월 말까지인가요?
1: 네. 네. 네. 그리고 또 말 네. 잘하시면 여기다 올리브오일도 하나 선물로 끼워드리겠습니다.
0: 말을 어떻게 잘해야 돼요?
1: 정말 이렇게
0: 정말 아름다우세요.
1: 네, 아니요 제품을 설명할 때 정말 네. 믿고 네. 오늘 손님 한 분 오신 분이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나아졌다고 막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0: 제품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제대로 네. 하면 되겠네요.
1: 네네네네.
0: 그렇군요.
1: 근데 저는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네. 너무 제품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지 않냐고.
0: 대표님한테?
1: 네. 그런 손님이 오늘 두 분 오시고 네. 근데 나으신 분이 딱 오셨어요. 그분이 막 설명해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너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보시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0: 그렇죠. 네.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하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진짜.
1: 네네. 저희 기존에 사양공진단 드셨던 분이 네. 사양공진단 이거보다 좀 싼데요. 네. 드셨던 분들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0: 그래요? 네네네. 가격은 어떤가요?
1: 가격은 10바는 600불, 네. 30바는 1650불, 네. 50바는 2500불인데요. 네. 하나 사면 하나 무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가격은 하나 사면 하나 무료니까 10바는 300불.
0: 그렇죠.
1: 30바는 1650불이니까 800불 좀 넘죠. 그리고 50판은 2500불이니까 1250불 꼴이 되는 거죠.
0: 요 동충하수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나요?
1: 예, 하루에 한 알 드시는데 빨아 드셔야 돼요.
0: 빨아 먹어요.
1: 240시간 정도 발효해서 몸속에 깊게 침투하는데 그 침이 웬만한 독소 같은 걸 다 없애잖아요.
0: 침하고 같이.
1: 예, 침하고 빨아서 천천히. 빨아서 드셔도 아무리 천천히 드셔도 네. 3분 정도면 드세요.
0: 쓰진 않고요?
1: 왜냐면 발효를 네. 아주 잘 되면요. 네. 240시간 발효했잖아요. 네. 그 독성과 쓴 성분과 나쁜 유해한 성분이 싹 빠집니다.
0: 그래요.
1: 그러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그 입자가 너무 부드러워서 발효되니까 입자가 쪼개지잖아요. 네. 밀가루, 찰진 밀가루처럼 네.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0: 그래요. 진짜 네. 맛보고 싶네요. 네네. 맛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까지 드는데.
1: 저희 매장으로 브로드웨이 기차역 옆인데요. 네. 오시면 또 무료로 제가 한번 드실 수 있는 시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와, 우리 또 듣고 계신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도 가서 시험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 네, 오실 때는 꼭 빈속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0: 네. 공복에요?
1: 예, 공복에 드셔야죠. 왜냐하면 세포가 몸에 그래요. 음식들과 뭐 이런 것처럼 것이 같이 네. 있으면 세포로 지나가면서 NK세포가 네. 나쁜 세포를 다 박멸시키잖아요. 네. 근데 음식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저하되면서 방해가 받으면서 일을 좀 약하게 하죠.
0: 그렇구나. 네. 그러면 동충하초 사양공진단은 일어나서 양치하고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거네요?
1: 네. 저는 양치하지 않고 먹습니다.
0: 양치를 안 해요? 네,
1: 다 먹고 나서 싹 물까지 헹구고 나서 이빨 닦습니다.
0: 괜찮아요?
1: 네.
0: 그런가요?
1: 네.
0: 어떤 구강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도 주나요?
1: 그렇죠. 어디 염증이 있고 그러니까.
0: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천연 미네랄 워터. 네. 이건 어떤 건가요?
1: 네. 바다가 사실은 폐수가 많은데 썩지가 않잖아요.
0: 네.
1: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 파도를 치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제가 몰랐는데 하루는 막 사막에서 걷고 있는데 네? 저희 남편 대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왜 저렇게 병이 안 드는지 아냐고. 왜 그러냐고.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병이 네. 안 들죠. 계속 누워 있어봐요.
0: 그렇죠.
1: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몸이 안 좋잖아요.
0: 근육부터 빠지면서.
1: 예, 바다도 파도를 치기 때문에 썩질 않는 거예요. 나무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우리 네. 몸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데요. 네. 플러스 바다의 폐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정수기를 먹잖아요.
0: 그렇죠.
1: 그 안에 정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꼭 복주머니가 둥그렇게 있는데
0: 아, 식물성 플랑크톤.
1: 네. 근데 네. 우리 몸은 이렇게 뼈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식물성 복주머니 같은데 그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 가시라고 그러는데 네. 그 복주머니 같은 그 가시 있는데 그 바다의 폐수의 모든 물이 정화되면서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그 가시 되는 것을 우리 몸에 먹었을 때 네. 우리 몸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어요.
0: 아, 산성에서 알칼리로 네. 중요하대요.
1: 네. 그래서 그 물도 네. 너무 중요하고 몸이 좋아지는데 요번에 저희가 새로 나온 네. 요베린이라는 신상품인데 네. 이게 성령의 희년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네. 요베리예요.
0: 그렇죠. 쉬는
1: 예.
0: 거죠.
1: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또 하나님의 왕권을 그리고 세마포 부활의 사건을 담은 이 제품인데요. 네. 얘가 요한의 식물성 플랑크 안에 있는 가시 네. 스펀지 뼈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바로 따끔따끔하나요?
1: 예, 따끔따끔해요.
0: 그래요?
1: 24시간에 72시간 동안 따끔따끔거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따끔거려요. 바를 네. 때만.
0: 아 문지르니까.
1: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그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버리거든요. 천연이에요.
0: 그래요.
1: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3살 때 따끔거려요. 그러면 요 유리가루가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아주 안전합니다.
0: 안전한 거예요?
1: 네. 식약청 FDA 다.
0: 그 피부에 뭐 기스가 나거나 그러지 않나요?
1: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야, 얼굴이 며칠만 써도 저희 3종 세트가 재생되는 제품이잖아요. 네? 얘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부스팅에 쓰는 거예요.
0: 아, 부스팅 작용이
1: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 우리가 어머니 날이 이제 5월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신제품 출시해서 5월 말까지.
0: 5월 말까지.
1: 저희가 3종 세트를 사다 골드나 조회 샀을 때 네? 예, 240불 주면서 미스트 클렌징을 또 껴주고 또 450불 주면 쿠션하고 비비크림까지 다 껴서
0: 네.
1: 제품 가격보다 증정품이 더 많은 네. 선물을 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잖아요. 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1: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쿠션 잘 네. 모르시는데 이 쿠션을 사용할 때 여기 안에 보시면 나오죠.
0: 그렇죠.
1: 예, 제일
0: 누르니까 쪽 나왔어요.
1: 예, SPF 50 제일 밝은 색이고요.
0: 네.
1: 그리고 요거를 여기 명판에다가 짜가지고 같이 요한에서 짜서 네. 섞어서 하면 사람마다 피부 색깔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메인이 기초잖아요.
0: 네.
1: 그렇다 해서 색조를 또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도 줄기세포까지 넣어서 최고의 선블락되는 화운데이션을 만들었거든요. 남자들은 저 쿠션만 얇게 한번 바르세요.
0: 아,
1: 여자들은 또 섞어서 쓰고
0: 남자들도 발라야 돼요.
1: 네. 여자들은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 두 가지 네. 하는데요. 두 가지 섞어서 블렌딩 섞어서 딱 바르고 미스트 하루에 요거 캐리용인데 선물 드리거든요. 네. 한두 번 딱 뿌리면요.
0: 네.
1: 제 얼굴 어때요?
0: 지금 광나 미끄러질 것 같아요.
1: 네네네. 근데 이게 줄기세포 물이라
0: 네.
1: 그냥 레귤러 미스트가 아니라 줄기세포 배양액 물이라서 이걸 뿌릴 때마다 얼굴이 재생되고 또 반짝반짝하고
0: 아, 그래요?
1: 또 그리고 수분을 뺏기게 되면 주름살이 생기는데요.
0: 네.
1: 이 미스트로 물로 뿌려서 이거를 프로텍터 하다 보니까
0: 네.
1: 수분이 증발되지 않으니까 노화가 막아집니다.
0: 그렇죠.
1: 네. 이것도 네. 이번에 NK세포처럼 동충하체처럼 이 지금 요벨 이 제품도요 다시 피부를 설계하는 화장품으로 이번 모토가 그렇게 됐어요.
0: 그렇죠.
1: 다시 설계하는
0: 다시
1: 화장품
0: 설계하면.
1: 다시 설계하는 동충하체 설계도가 제대로 네. 집이 잘 지어지는 것처럼
0: 그렇죠.
1: 피부도 설계만 잘 되면 젊어질 수가 있죠.
0: 네, 길을 잃었어요. 정말 칭찬됐어요.
1: 네. 네, 제 나이가 지금 이제 60으로 가는데
0: 진짜 고우세요.
1: 네.
0: 진짜
1: 제 몸이 오늘 만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도요.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몸이 약하더니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지칠 줄 모른다고 저 오늘 3-4시간밖에 안 잤어요.
0: 와.
1: 잠 많이 주무셔야 돼. 웬만한 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저희를 딱 생기를 부어서 우리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셨는데
0: 네.
1: 갈비뼈를 빼가지고 또 하와를 또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을 잘 때 웬만한 병들 다 치료가 됩니다.
0: 맞아요,
1: 공진단 맞죠. 믿고 안 먹으면 안 되고요. 공진단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요. 또 올리브오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포가 다 그렇죠. 오일로 쌓여 있는데요. 오일 우리가 올리브오일 4개월 올리브오일 드시면서 세포막도 건강하게 하고 그 건강한 세포막에 공진단도 채우시고
0: 네.
1: 또 체온 공진단 위에 화장품 피부까지 깔끔하게 하면요. 어디 네. 다니면 속이나 겉이나 아주
0: 맞아요.
1: 아주 10대 20대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네네.
0: 진짜
1: 네.
0: 20대시잖아요.
1: 아유 60대로 갑니다 이제.
0: 아 믿으시지 네. 않아요 진짜.
1: 근데 사실은 진짜. 제가 이 아우라가
0: 네.
1: 사실 이것도 당연히 하죠. 근데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아무리 잘 먹고 잘 발라도
0: 네.
1: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젊어지지 않는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0: 아.
1: 네. 저희가 믿을 때가 있고 비빌 때가 있으면 편해지는데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 이게 듣는
0: 보이시기도 네, 하고 들으시기도 하죠.
1: 네, 듣는 듣거나 보시는 분들 네. 참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가 역사에 예수님이 탄생과 죽음이 AD, BC로 갈라져 있어요.
0: 와.
1: 그리고 한번 네. 시간이 되면 성경 보시면요. 주님에 대한 정말 이건 역사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0: 네, 대표님과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또 야엘 브랜드를 또 주목하는지 또 느껴집니다. 우리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 이 요벨이라는 브랜드를 이사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찍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0: 네.
1: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기도, 제품 하나하나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한 제품이에요.
0: 네.
1: 이거 만들고 드시는 분이나 바르는 분들이 참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길 바라는데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받기를 제가 날마다 날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마다 기도합니다.
0: 아이고 아멘입니다.
1: 예수님을 선물합니다.
0: 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통의 깊이와 현대 발효 기술의 만남, 프리미엄 건강과 뷰티 브랜드 야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하십니다.
1: 네, 너무 감사하고 꼭 오셔서 무료 체험하시고 드시고 바르는 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0: 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네, 들으셨죠?
1: 전화번호 하나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제품 문의는요. 718-500-3350 201-500-3350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 잠깐요. 코스모스 백화점 뉴욕에요. 예, 입점했으니까요.
0: 네?
1: 꼭 가셔서 명품 브랜드에 우리가 야엘이 탁 올라갔습니다.
0: 와, 축하드려요.
1: 네, 거기서도 천연 재료 네. 또 방부제 없는 제품 퀄리티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 딱 야엘하고 코스모스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파킹이나 있어 편안하게 그곳에서
0: 네.
1: 예, 할 수 있고요. 또 35년 경력에 김은경 스킨케어에 또 갔으니까요.
0: 네.
1: 제품이 판매하니까 그곳에도 또 방문해 주세요.
0: 네. 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718-500-3350 201-500-3350 프리미엄 건강과 뷰티 브랜드 야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먹었는데 속이 편하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님도 야일 팬인가 봐요. 오늘 2시에 비타민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프닝 퀴즈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2시에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Radio.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밤 10시 39분 지나서 자면 아무리 자도 다음날 피곤하다. 이런 기사는 늘 자정 넘어 확인하고요. 스마트폰 중독 줄이는 법 검색하다가 알고리즘 파도타기 하며 한 시간은 더 보게 되고요.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는 법 아래에 달린 댓글에 혼자 또 상처받죠. 돌아보면 매 순간이 창과 방패의 싸움. 이기든 지든 지치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승패 없는 모순 덩어리의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부터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시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려드렸습니다. 햇살이 물러나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는 비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네요. 아직은 조용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쩐지 바람 끝에는 이미 젖은 공기의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공기의 냄새가 사뭇 다릅니다. 이런 날은 마음도 조금 느려지죠. 괜히 창밖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요. 커피 한 잔이 더 생각나기도 하고요. 지나간 사람이나 오래된 노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조금 지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먼지를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가요? 라라랜드가요. 저의 욕심인가요? 급하게 달리진 않아도 괜찮은 목요일 오후입니다. 잠깐 욕심을 내봤네요. 잠시 숨 고르면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5시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여기는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0.

날씨 이야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쉼표를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환경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남깁니다. 항공기 한 번의 이동, 호텔에서의 하룻밤, 식사와 쇼핑까지 여행의 전 과정이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키운 또 다른 계기 중 하나는 오버투어리즘 논란입니다.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까지 흔들리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베네치아나 바르셀로나, 교토 등 세계 곳곳에서 주민들이 관광객 과잉 유입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고 국내에서도 북촌 한옥마을이나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

현지에서는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이용을 택하는 방식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짐 꾸리기에서도 변화는 나타납니다. 일회용 세면도구 대신 개인용품을 챙기고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활용을 해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처럼 친환경 여행은 특정 행동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소비, 숙박 전반에서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영역이 바로 숙소 선택이라고 합니다. 호텔은 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에너지와 물 사용이 집중되는 곳으로 호텔 운영 방식에 따라 여행의 환경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호텔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객실 내 일회용품 사용 여부입니다. 칫솔 면도기 대신 필요시 요청을 하도록 하거나 생수 역시 플라스틱병 대신 유리병이나 정수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어머님 팔순이라 한국에 23년 만에 나가서 어머니하고 경주를 찾았는데요. 호텔에 머무르면서 일회용 제품을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흔한 칫솔조차도 없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투숙한 곳에 세면도구가 없으니까 처음엔 조금 실망스럽고 약간의 실랭이도 있었는데 날씨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관리 방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객실 내 키 연동 전력 시스템이나 고효율 냉난방 설비 또 LED 조명 도입 여부는 호텔의 기본적인 친환경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일부 호텔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사용과 세탁 정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투숙객이 요청할 때만 수건과 침구를 교체하는 프로그램은 뭐 이미 많은 호텔에서 시행 중이고 이를 통해 물과 세제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욕실 설비 역시 절수형 제품을 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시도가 완전한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호텔의 친환경 기준은 아직 통일된 인증 체계가 부족하고 일부는 마케팅 요소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행자들이 어떤 기분으로 숙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호텔의 운영 방식도 달라지니까 여행객들의 기준도 이 숙소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업계 ESG 경영 공동실천 및 윤리인권 현장 선포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당시 발표된 표준안에 따르면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탄소 중립과 자원 절약,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 여행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사생활과 거주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폐기물 줄이기 등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 전반의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숙박시설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제인증 제도를 적용하는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그린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 서비스업계 시설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평가하는 국제인증 프로그램으로 숙박시설만 인증하는 건 아니고 컨퍼런스 센터나 전시장, 관광 명소 등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십 개국 시설이 참여 중이고요. 이들은 자원 소비 감소와 종사자, 방문객의 환경보호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은 여전히 많은 것을 소비하는 활동이지만 소비의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과거 여행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머물 것인지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을 두고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마다 여행도 가고 도심 속에서 벗어나 가까운 곳에라도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참 부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행 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머물 것인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전선이 지나가는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1시부터 내리겠다고 한 기상예보는 현재 4시로 밀려났습니다. 정말 지금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끼면서 무언가 또 잔뜩 내릴 것 같은 분위기. 북동풍으로 부는 바람에 서늘하고 습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오후 늦게부터는 50도 후반까지 점차 떨어지겠고요. 밤새 선선하고 습한 날씨는 내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기온은 60도 안팎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때때로 약한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날씨가 불안정하며 정체된 전선이 인근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습도는 94%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심한 비는 아니겠지만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닥 이상적인 날씨는 아닙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후와 저녁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온은 주로 60도대에 머물겠고요. 차가운 동풍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이고요.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습도는 99%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흐린 날씨는 일요일이 되면서 점차 나아지겠지만 하루 종일 구름이 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있지만 주말 초반에 비해 강수 범위는 좁아질 것이고요. 기온은 다소 올라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바람은 가볍게 불겠고요. 습도는 86%에서 밤에는 97%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 당일 날씨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 흐리고 간헐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간간이 햇볕도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대로 오르고요. 습도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완벽한 날씨는 아니겠지만 연휴 기간 중 야외 활동하기에는 적절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61도, 섭씨 16도이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0분이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인숙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 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라?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해서 정말 바쁘신 분이십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의 이강곤 대표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네.
1: 저도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0: 진짜요?
1: 제 코너가 될 것 같은데요.
0: 아, 정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민 생활에 있어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사시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1: 네. 미국은 차 없이는 사실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네.
0: 맞아요. 그래서 직업을 아주 잘 택하셨습니다.
1: 아, 자동차 뭐.
0: 네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이거든요.
1: 아, 손님들한테 감사하죠.
0: 그런데 이 보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보석과 관련해서 보험도 들 수 있다.
1: 네.
0: 그런데 보석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다이아몬드 뭐 적어도 뭐 한 1캐럿은 돼야 보험 들지 뭐 그 몇 천불짜리 들기 좀 쑥스럽지 않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집보험은 자기가 온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험이 있고 네. 또 소유는 아니지만 렌트해서 들어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1: 이 두 보험 다 귀금속,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보장은 되지만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다이아 반지를 도난당했다. 그 다이아의 가치는 8,000불인데 이거를 커버받아야 되니까 집보험에 클레임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쪽에서 이거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1,500불만 주겠다. 너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0: 아,
1: 라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디덕터블이 있으면 디덕터블도 내야 하고.
0: 아이고.
1: 그러면 1,500불 받으려고 1,000불 디덕터블을 쓴다는 게 클레임 하는 게 더 아쉽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집보험이든 렌트보험이든 가지고 있는 그냥 인클루드 돼 있는 기본 옵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0: 아하.
1: 어떻게 해결하냐. 이 반지는 8,000불이잖아요. 근데 8,000불짜리 다이아를 살 때는 감정서를 받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감정서를 집보험에 애드를 하겠다고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디덕터블도 상관없이 분실됐거나 도난됐거나 그럼 8,000불을 커버 받으실 수 있어요.
0: 와! 8,000불 전액?
1: 전액.
0: 와, 그건 너무 좋은데요?
1: 네, 그래서 집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옵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 이 정도 가치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꼭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커버를 받아야 하겠다 하시면 네. 그 감정서와 함께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에서는.
0: 예.
1: 그것을 옵션을 선택해 놓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0: 그러면 렌트 사시는 분들한테도
1: 마찬가지예요.
0: 해당이 되는군요.
1: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엔안데일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최근에 한국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레스토랑에서 손을 닦고 반지를 잠깐 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솝이 거품 비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동그란 비누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걸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문질러야 되니까 반지에 묻을까 봐 잠깐 세면대에 올려놨는데 깜빡하고 그냥 자리로 왔다가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나중에 생각나서 갔더니
0: 없죠.
1: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 옵션을 선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커버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0: 와.
1: 사실 본인이 옵션 선택하셔서 받으신 건데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0: 너무
1: 이런 옵션을 설명해줘서 그래서 갖고 계시는 집보험이나 렌트 보험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1: 그렇죠.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것들을 여쭤보고 넣어드리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근데 이러한 옵션을 선택해서 넣을 때 추가로 돈이 애드가 되나요?
1: 네. 추가로 애드되긴 하나 그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의 귀금속의 가치에 따라 추가되긴 하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애드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 보험을 드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뭐 리밋이 있나요? 얼마 이상부터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1: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귀금속의 가치에 따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감정서에 나온 만큼 받으실 수가 있어요.
0: 그럼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1: 10억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에 뭐가 올라갈까요? 보험료가 올라가죠.
0: 그럼 그 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야 되나요?
1: 보통 집보험은 1년치로 나오기 때문에요.
0: 그렇죠.
1: 네, 예. 뭐 몰기지가 남아있으신 분은 몰기지에 합쳐져서 내시는 경우도 있고
0: 아하.
1: 몰기지가 페이오프 되신 경우에는 번슬리거나 애뉴얼리 내실 수가 있고요.
0: 아, 그러니까는 이 보석 보험 같은 경우는 집보험에 해당이 되는군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1: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국에서 잃어버렸지만 받았다 했잖아요. 일반 보험에서 도난은 제한적이고 하지만 이거를 등록해 놓으시면 도난까지도 넓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거와 도난 당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네요.
1: 틀려요.
0: 아 그렇지만 두 개 다 보험은 해당이 되나요?
1: 그러니까 아까 스케줄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는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애들 안 해놨을 경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보석은 글쎄요 값어치에 따라 틀리지만 어쨌든 나에겐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나의 보석 혹시 잊어버리실지 모르니 아무리 작은 거라도 꼭 보험을 들어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보석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제가 요즘에 골프를 좀 열심히 쳐보려고 해요.
0: 네네.
1: 비기너긴 한데.
0: 네.
1: 그래서 골프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 많이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분들 집에 현금 많이 갖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현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커버리지가 되는지를
0: 그것도 커버리
1: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것도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됐죠.
0: 와, 다음 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1: 네, 버지니아는 703-642-2225
0: 642-2225 그 다음에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
0: 메릴랜드는 401-465-2700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옴니화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옴니화재 대표 강고원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써.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노르웨이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야외 수업에서 약 1300년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대 검을 발견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일란데트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6살 난 소년이 최근 학교 야외 수업 중 들판에서 녹슨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년은 땅 밖으로 튀어나온 금속 조각을 보고 이를 교사들에게 가져갔는데 교사들은 단순한 고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 지역 고고학자들에게 연락했고 조사 결과 해당 물체는 바이킹 시대 이전에 제작이 된 외날 철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검이 서기 550년부터 800년 사이로 초기 바이킹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검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형태로 당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사용이 되던 스크라마 삭스 또는 삭스 계열 무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이 나온 이 지역은 노르웨이어로 전사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곳인데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철기시대와 바이킹시대의 유물이 다소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은 발굴 후 오슬로 문화역사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차후 연구와 보존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지만 X선 촬영과 금속 분석 등을 통해 제작 방식과 사용 농도 등을 추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편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스웨덴에서 호주 수영을 하던 8살 난 소녀가 1500년 된 고대 검을 우연히 발견을 해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하네요. 아이 근데 요딴 거 발견하면 어떻게 정부에서 뭐 좀 챙겨주나? 예? 아이 돈 좀 주냔 말이지 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백상아리에게 동시에 습격을 당하고도 한 손으로 바다를 저어 극적으로 탈출한 서퍼의 영화 같은 사투가 재조명이 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서핑 코치로 활동 중인 남아공 출신의 41살 남성은 과거 15세이던 2000년 남아공 유명 서핑 장소인 나훈 리프에서 겪었던 끔찍한 상어 습격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바다에는 상어가 나타났다는 경고가 나와 다른 서퍼들은 서둘러 대피 중이었으나 이 남성은 파도를 더 타기 위해 홀로 바다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백상아리 두 마리가 동시에 그를 덮쳤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를 공중으로 들이받은 뒤 서프보드를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상어가 보드 윗부분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그의 오른손을 함께 물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상어가 그의 오른쪽을 향해 돌진했지만 그는 이미 첫 번째 상어에 물려 물속으로 끌려 내려간 덕분에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의 오른손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뼈가 들여다 보일 정도였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절단되기 직전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상어의 추가 습격을 피하고자 멀쩡한 왼손으로 보드를 지그재그로 저으며 100m 거리의 해변을 향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기적적으로 해변에 도착한 그는 손목과 손가락에 서른 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그는 해변에 있던 한 외국인 배낭 여행객이 카메라로 자신의 사투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 영상이 공개되는데 부끄러움이 많던 시골 소녀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 매체에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남을 법한 큰 사고였지만 그는 수술 6주 뒤 깁스를 푸는 당일 곧바로 바다로 돌아갔는데 무서웠지만 신기하게도 사고 이후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며 첫 복귀 서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평생 공포 속에서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바다와 인생을 즐기도록 돕기 위해 서핑 코치가 됐다. 그 순간의 공포는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서핑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미친 거 아니오? 이? 아니, 우치게 거길 또 기어들어가. 이? 설 뒤져서 그런가? 우치게 그 바다를 또 어떡하냐고. 서핑에 미치면 다리가 잘려도 혼다더만, 아이고, 그 말이 꼭 맞는 말이네요.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교수들이 줄 수 있는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진이 학부 강의에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학교 전반에 퍼진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한 과목에서 교수는 전체 인원의 20%까지만 A학점을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4명까지 더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의 학부생이 수업을 듣는다면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7학년 가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하는데 하버드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학부생의 약 3분의 2가 A계열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 30%대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학교 측은 성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이 하버드의 학문적인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약 85%가 새로운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나 같아도 반대죠. 그리고 학점 안 주는 것이 뭔 유세도 아니고 말이오. 학생이 출석자라고 시험 잘 보고 오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로 다 A를 줘야지 뭐 졌다고 정책이 다 있대요. 이? 하버드면 다요. 예이구. 하버드 아이고 하다 하이.

0: 초고령화와 가파른 인구 감소로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일명 해양산골이 새로운 대한장내 문화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해양장을 선택하는 일본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일본 해양산골협회에 따르면 2018년 1064건이던 이 해양장 건수는 지난해 기준 6,690건으로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장내 전문 기업 관계자는 수목장의 경우 매장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장은 초기 비용 외에 추후 지속해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없다는 점이 강력한 선택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과거에는 해양장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일본 법무성이 예절을 갖춰 사회적 통념 내에서 진행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현재 업계는 육지에서 약 1.8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만 해양장을 하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바다를 사랑했던 일본 유명인들이 앞다퉈 해양장을 선택한 것도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 장내 문화 전문가이자 교수는 후손 부족과 묘지 관리비 부담 등을 언급하며 현대인들에게 해양장은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해양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 죽은 사람한테 아이 무달라고 비싼 관짝에다 비석을 세우는지 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서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디 아이 어떤 애들이 매번 찾아오겠냐고요. 우리 애들이 어디 회사에 취직할지 어디서 살지 모르잖아요. 괜히 잘 찾아오지도 못하는 상소 맹그러놓고 애들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화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죠? 응?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가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신세계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오너 리스크로 번지고 있어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표이사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무너진 내부 시스템과 정 회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까지 재소환되며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는 과거 광주에 투입이 된 계엄금 장갑차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명백히 연상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로모션 이미지에 강조된 숫자 7과 텀블러 용량 503ml까지 특정 정치적 의미와 연결 지으며 의구심을 표출했는데 사태 초기 스타벅스는 행사명을 탱크 텀블러 데이로 문구를 작업 중 탁으로 조용히 수정을 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기획 담당 상무를 즉각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매섭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막장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한 데 이어 진보당 수석 대변인도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실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스타벅스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대형 브랜드의 마케팅 콘텐츠는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치지만 이번 탱크데이 기획안은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실무자의 역사의식 부재를 차치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야 할 승인 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태가 정용진 회장의 기존 이미지와 겹쳐서 폭발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불매운동도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망치로 부수는 인증 영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타격은 스타벅스를 넘어 이마트, SSG.com 등 신세계 그룹 전 계열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신세계 그룹은 사태 경위에 철저한 조사, 전 계열사 마케팅 검수 과정 재점검, 임직원 대상 엄격한 역사 의식 교육 등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망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뼈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자고로 말이요.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이? 천천히 올라가지만서도 내려올 적엔 무신 사정을 봐. 그냥 미끄럼 타듯이 말이요. 한 번에 훅 간다니까. 올해 마흔이 된 가수 유승준, 스티브 승준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고법행정부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8월 28일 유승준이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 재판은 그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의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내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입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에 본국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을 들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한 것입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인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1: You need to turn it up.
2: 민이도 징언에 징해. 아니 싫다는데 왜 달라붙는 거요? 한국이 당신을 싫대잖아요. 당신 들어오는 거 말이요. 말귀를 왜 못 알아먹느냐고. 우리가 싫어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겨? 이? 시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한국으로 기어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뭔 심보냐고요. 괜히 기운 빼고 쉴 데 없는 짓 터들 말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세요. 음악은 내가 가끔 간간히 들려드릴 테니까.

뉴욕에 있을 때 한번 유승준 씨와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우 건실하고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특히 법정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괘씸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괘씸죄에는 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1부 유승준의 열정 들으시면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여기는 K-Radio 저는 송은경이고요. 라라랜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부터 오겠다는 비는 3시가 돼도 안 오고요. 2시부터 오겠다는 비는 5시 30분부터 오겠다고 자꾸 미루네요. 먹구름이 잔뜩 끼는가 했더니 햇살이 살짝 비추고 어? 날이 맑아질래나 하고 또 다시 봤더니 먹구름이 또 막 밀려오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이 비가 오는 날도 좋지만은 비 오기 전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을씨년스럽긴 하지만 뭔가 분위기 잡을 수 있는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기상 예보를 보니까 5시 반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 퇴근길 오늘 트래픽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요.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지는 못하지만 운전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1310의 채널을 맞추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생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진성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다음은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라라랜드 은경씨,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멋있어. 아니 근데 이거 어디서 돈 주고 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모티콘도 그렇고 보내주시는 글마다 그 백그라운드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일일이 손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글씨도. 야,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닌데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다가 눈 버리시면 어떨까 걱정됩니다. 설마 돋보기 쓰고 하시면서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만약 그렇다면 너무 죄송한데요. 아, 오늘도 이 꽃병에 꽃을 잔뜩 그려 넣으시고 그 위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꽃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나 예쁘고 감사합니다. 꽃병에도 이렇게 술을 넣으신 것 같아요. 아유. 자, 신청해 주신 곡은 인생 나이스 샷. 어? 이런 노래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 AI가 부른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이 가수들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AI가 라라랜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되는데요.

나이스 샷. 그래서 골프와 연관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오, 가사도 좋고 노래 괜찮죠? AI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수들 긴장하셔야겠어요. 우리 애니님 덕분에 또 AI의 노래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어머님 구순 생일잔치 잘 마치고 다 모였던 25명 식구들이 다 돌아가서 한국에서 온 남동생 내야만 남아있습니다. 어머님은 8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 그리고 5명의 증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계속 되새기면서 치매 증세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온 식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아주 잘 하시고요. 치매 증세도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둘째 아들과 처음 본 여자친구에게 당신이 제일 먼저 눈을 감을 테니 당장 결혼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지금 당장 날 잡으라는 것입니다. 곧 알려드리겠다가 하면서 안심시켜드렸죠. 아무튼 어머님은 구순잔치와 모든 식구들과 같이 한 시간으로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 이 또한 너무 많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 이민사 LA에서 시작한 아내와의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약 3,000마일 9일간 예정으로 약 8년간 살았던 LA를 출발해 프리웨이 10번 도로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첫날 여정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볼만한 곳도 둘러보고 또 아주 이른 아침 그렇게 새벽에 출발을 했죠. 라스베가스로 가는 10번 프리웨이 길은 모하비 데저트 사막,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큰 사막을 지나게 되는데 주로 캘리포니아 남동부에 있으며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주 일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매우 광활하고 웅장한 사막 풍경, 조슈아 트리, 모래 언덕과 바위산 등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여러 시간을 달리면서만 느낄 수 있는 정말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 동부 쪽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약간의 별천지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감명도 느꼈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도 기회가 되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운전해서 프리웨이

10번 사막 전경을 경험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모하비 사막 주변의 유명한 장소, 독특한 조슈아 트리와 암석 지형으로 유명한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와 모하비 사막 북동쪽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자연 그대로의 사막 풍경을 볼 수 있는 보호 구역, 모하비 내셔널 프리저브도 운전해서 돌아볼 수 있고 잠깐씩 내려서 걸어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아내와 전 라스베가스의 저녁에 도착해 정말 휘황찬란한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 그래요?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하고 모하비 내셔널 프리저브? 그렇게 환상적이고 장관입니까?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꼭 대륙횡단 해보는 게 제 첫 번째 리스트라고요. 혼자는 좀 그렇고 남편을 좀 꼬셔야 되는데 이야, 시알이 안 막혀서. 여행은 친구와 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대륙횡단 정도는 가족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뭐 또 하면 좋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윌리엄 조님 너무너무 부럽네요. 네, 사모님도 부럽고.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야경을 맞이하신 다음이 또 궁금한데 계속해서 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률의 출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성경 구절 보내주셨네요. 성경을 쫓으면 정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요, 좀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뭔가 괜히 좀 착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연약한 느낌, 과거로 갑자기 소환되는 느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 그리고 꼭 이런 날씨와 비슷한 경험, 옛날에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형제가 많았었죠. 어린 시절 어느 날 밥이 모자랐습니다. 아, 진짜요. 동생들과 나는 상관 않고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데 여동생 두 명은 안 먹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너희도 같이 나눠 먹자 했더니 아니야, 오빠와 동생들 먹어. 우리는 먼저 먹었어.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보니까 남은 반찬과 찌꺼기를 먹고 있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때가 여동생들 나이가 10대 소녀였거든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랬어요. 여자는 모두 엄마 같은 모성애가 있고 남자는 철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가 시킨 것 같아요. 너희들 밥 먹으려면 네 오빠하고 남동생 무르케 한데 가들이 힘을 써야지. 너희들은 힘이 없다 아이가. 모지라면 니네는 먹지 말그래. 알았지? 혹시 요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까? 감히 유추해보는데 뭐 아니시겠죠? 그러시면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복별님께서 내일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눈물 나는 거 아닌가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 성미가 부릅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써?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오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노래 다섯 곡 들으시는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한 세 분 정도 퀴즈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괜찮아요. 제가 차차 준비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라라라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서현이 부르는 My Strong Best Shoot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힌트를 드리자면 노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연기까지 너무 잘하는 가수죠. 유나가 부릅니다.

사실은 조재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우 낄 틈이 없더라고요. 너무 절절히 노래를 불러서 조재즈의 서쪽 하늘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이기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Let's go!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CBS TV의 전통의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그 패널 팀이 함께한 곡입니다. 주영훈 씨가 또 곡을 썼죠.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 함께 부른 새롭게 하소서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여기에서 오늘도 낡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같이 힘내요.

전대현 새롭게 되리, 또 존영의 새롭게 하소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표현에 갑자기 요즘 너무 낡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제가 작년에 입사 30년 차 해서 안식년 휴가도 갔다 오고, 있잖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이러시지 마세요. 이렇게 놀리는 맛으로 또 사연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살짝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요. 늘어나는 주름살과 뭐, 기타 등등. 요즘은 허리띠끝 여기에, 아, 정말 파스 붙이고, 이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 이어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신 것 같은데, 1018님께서는 레인보우를 아침부터 쭉 듣다가 부부의 날임을 알게 되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곳에서 고백할까 봐요 하셔서, 아니 직접 하시지 왜 이곳에서 고백하실까요? 살짝 구박을 하며, 자기야, 사랑하고 고마워. 이 표현을 꼭 이렇게 라디오에다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만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자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찬의 섬김도 써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낡아가는 겉모습을 보듬어가며, 우리 서로 부부의 날도 기념해가며, 라디오에 사연도 써가며, 선물도 받아가며, 1018님께는 저희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금 덜 낡아가시라고 예쁘게 예쁘게 또 정말 좋은 뜻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자, 오늘은 예뻐지시라고 화장품 선물을 101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의 섬김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과 짝꿍인 찬양 또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오늘 이 곡은 다이가요나단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디브리즈 스튜디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부흥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주안에 있는 나에게는 7493 작심삼일만 계속해도 님께서 지금 천국에서도 나란히 함께하실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신실한 부부의 모습을 당신들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저 또한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이처럼 무탈히 살아가고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을 기념합니다 하시며 생전 부모님 애창곡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써주셨어요. 부부의 날인데 이렇게 부모님의 모범을 보이신 부모님의 생애를 기억하시는 우리 사연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161님께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써주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들으셨는데 둘째가 요즘 자격증 시험 공부 중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새벽 기도에 가는 저를 데려다 주었네요.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신청하신 곡 함께 나눠봤어요. 바람내음님께서는 50년지기 친구 생일이어서 축하 케이크를 보내면서 아들 부부에게도 부부의 날 기념해서 케이크를 보내줬네요. 환갑, 진갑 다 지낸 나이에 기쁨의 선물, 첫 늦손주를 안겨준 아들 부부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부부의 날에 아들 부부에게 케이크를 보내신 넉넉한 이 마음 정말 사랑받으실 거예요. 최고입니다. 아버님 최고예요. 네. 며느님의 쌍따봉이 날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삼구님께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축복송을 청취했는데 비 오는 날 시골이라 그런지 공기가 더 싱그럽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하세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8106님께서 이 시간에 업무 시간이라 잘 못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들어오셨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찾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써주셨는데 호산나 싱어즈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저희 응원할게요. 멋지게 기다림의 승리를 얻으시길 저희 응원하고요. 김현진의 음성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이란 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순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곡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란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희즈윌의 찬양이네요. 이명로 피처링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이제 우리 지난 주일 날에는 또 부엉이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우리 그 2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앞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두 번째 산헤드린 옥에 갇히게 되는 두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번에 한번 투옥되었고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도 개인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투옥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낸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이 무슨 모습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인도해낸 그 사건과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과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했던 그런 경험과 아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두어놓았던 사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공회 앞에서 심문하고 재판하려고 밑에 군사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받았던 이 부하들이 이 군사들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옥문은 계속 그대로 든든히 갇혀, 옥문은 그대로 닫혀져 있고 그 옥문을 지키는 보초들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사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갇혀있던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도들이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죠? 열 명이 넘는 사도들인데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감옥문은 든든히 있고 보초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사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초들은 든든히 지키고 있었고 감옥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이 철저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어야 될 내용물,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잘 알면은,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세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내려서 감옥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신을. 그리고 감옥 무덤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든든히 막았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앞에 보초를 든든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다음날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내용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감옥 안에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초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었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여전히 그 앞에 보초들은 지키고 있었고 그 문은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옴으로 말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그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은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하고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매칭되지는 않지만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2차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돼서 두 번째로 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절, 31절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그 경험을 사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부활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낯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 부활 때 아마 이런 내용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래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서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아니 부활이란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죠.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똑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반쪽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당연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미래의 부활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부활에 더 훨씬 더 강력한 부활을 보여줬던 게 뭡니까? 그거는 현재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살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지요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시신이 있는 무덤가에, 그 나사로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그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해서 불러일으켜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식으로 말하면은 그 현재에서 나사로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좀 더 참자. 우리 믿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소망도 있지만 지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를 현실에서 일상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부활에 또 유대교의 부활이고 반쪽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현재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부활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거죠. 왜? 부활하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무덤에 있어도 바닥을 쳐도 그때부터 부활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24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달력의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뭐죠? 동지 아닙니까? 동지. 동지가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죠? 자, 이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뭐 주역이니 뭐 동양 철학하는 사람은 이 동지를 가지고 음이 가장 세고 양이 가장 작다라고 말합니다. 왜? 음은 어둠이고 밤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동지는 밤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음의 세력이 제일 강하죠. 대신 양기가 제일 적습니다. 낮이 제일 짧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밤이 많고 가장 어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24절기 가운데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가 이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아주 신학을 많이 했고요. 동양 철학에 아마 한국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던, 그러니까 신학을 했고 동양 철학을 같이 했던 김홍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24절기를 보면서 동지가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입춘이 가장 부활에 가까운 절기라고 생각되죠. 왜? 입춘 되면은 봄이 시작되니까, 겨울이 다 지나갔고 봄이 시작되니까, 야, 이 꽃이 피는 거 봐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부활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진짜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동지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동지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사건이 스타트,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지부터. 그래서 가장 바닥을 치는 거죠. 가장 어둠이 많고 가장 밤이 길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바닥은 없어. 나 이제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최저점, 가장 최저점부터 부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서 가장 부활의 전제조건 1번이 뭐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은 모든 인생의 가장 바닥입니다. 그거보다 더 바닥은 없죠. 죽음의 끝이니까. 그러나 그 가장 최저점 바닥에서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절기로 보면 동지죠. 가장 어둠이 많고 밤이 길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낮이 길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규생이 600명인데 시험을 친데 내가 600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야, 너는 600등이니까 공부에 안 돼, 너 포기해 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최고 바닥이니까 이제부터 성적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약간만 더 해도 600등이 599등이 되고 598등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최저 바닥점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제 부활이 시작되니까. 축구선수가 7번 연속 패배했습니다. 난 축구 안 되는가 봐. 난 포기해.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했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빚도 있고 막 인생이 괴롭습니다. 막 매일부터 사람 데려와서 빚 갚으라 그러고 막 이 사업 망했는 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완전 인생이 최저 바닥이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어떤 체질점을 찍어도 바닥을 쳐도 땅속에 들어가도 부활을 믿는 현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부활을 믿지 않고 미래 부활만 믿는다면요. 아니 나 인생 이 현재 인생은 끝나서 미래로 갈래. 그래서 현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미래 부활은 미래 부활만 믿으면요. 미래에서 부활할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된 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감옥에서 나온으로 말면 부활을 경험했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동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 최하 바닥점이다, 최저 바닥점이라고 생각해도 현재 부활을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좋아지고 부활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산헤드린 공의가 1차 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옥에서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줬습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놓아줬습니까?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내어줬습니다. 1차 때. 자, 그런데 2차 때 투옥됐다가 다시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말했잖아. 이 이름으로 절대로 증거하지 말라고 응금했다. 엄하게 금지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너희들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누구죠? 산헤드린 공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일체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2차 투옥 때 감옥에서 이끌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주의 천사는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왜 핍박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놓거든 다 죽여라. 여자아이를 놓고도 살려라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보니까 어느 한 집에 갔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3편은 애굽 왕 바로 사람에게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3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3파가 하나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이 히브리 3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 공포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래서 히브리 3파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두려움함의 그 안에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불편하잖아요. 애써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조롱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처럼 크게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내가 출교당하고 손해보고 불편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면은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뭡니까? 이 가치는 모든 우주의 어떤 물질을 다 빼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오죽했으면 진시 황제가 뭘 찾으려고 했습니까? 불로초를 가져오라. 내가 영생하고 싶다. 최고 가치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불로초 없이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출교당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보다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치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해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 저 공회원들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번 법정 영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살인 누명을 덮어서 살인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살인 그 누명을 쓰자면 아무리 변호를 해도 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만한 정황과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저 사람이 살인자가 맞다 하는데 변호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누명을 썼거든. 그런데도 법정 논리를 하려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나타나느냐? 그 현장에서 살인 행각을 다 봤던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증인을 설득시켜줘. 당신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해줘라. 증인해줘야 된다. 설득시키니까 이 증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겠다라고 법정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럼 판이 다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명도 증인도 없고 이 누명 선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었는데 이 증인이 나타나니까 다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검사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증인이 법정에서 증거하면은 증인 선서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몰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런 드라마를. 그래서 이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 뒷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해보니까 몇 가지가 걸려. 뭐가 걸리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정신병원에 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보험 사기를 쳤고 지금도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증인은요 법정에서 증거를 해도 검사 측에서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요 몇 년 전에 정신병원 가 있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 옛날에 보험 사기를 쳤고 지금도 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증인 능력이 없습니다. 끝. 그런데 증인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이 사람이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정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못 살면은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우리 삶이 엉망이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먼저 봅니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아까 그 법정 드라마처럼 그 증인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이 엉망이니까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를 믿자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해도 내 말과 행실이 엉망이면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말하는 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증인,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증인의 삶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때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 목사님, 나는 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증거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효력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자꾸 효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삶에 살아가서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주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하기 전에 증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정말 증인의 삶이 이 증인의 삶이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두고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재집권 이후 가파르게 불어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을 통한 막대한 수익과 이해 충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의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국제공항 입국,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항공과 물류, 관광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노동시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인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일자리는 밀려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 속에 재교육과 산업 전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일부 암 환자에서 암 진행과 사망률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관찰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항암 효과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논란과 관련해 미국 지역 교육당국과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패소 이후 거액 배상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빅테크의 청소년 보호 책임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테네시에서 한 사형수가 독극물 주입 과정 중 정맥 확보에 실패하면서 극적으로 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사형 집행 과정의 잔혹성과 인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 내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쿠바 군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의 가족을 전격 체포하며 대쿠바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쿠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군부 기업과 관련된 인물이 미국 내에서 버젓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국의 지역교육 당국이 제기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독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켄터키주 동부의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와 합의를 마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 전역에서 1200여 교육구가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지정된 것으로 당초 다음 달 15일 심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앞서 유튜브, 스냅챗, 틱톡을 각각 운영하는 알파벳, 스냅, 바이트댄스와 합의한 데 이어 메타와도 합의를 마치면서 해당 소송은 재판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1,600명 규모의 농촌 지역 학교를 관할하는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SNS에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했다며 향후 15년간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용 등 총 6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브렉시트 교육구와의 소송은 해결됐지만 우리는 나머지 1200여 교육당국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10대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도입한 청소년 계정 등 보호조치 마련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K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소송과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 3월 연이어 패소한 바 있습니다. LA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위험을 선제 통제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불거질 여론 악화 등을 막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금융권과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계좌 개설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검증을 강화토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에서 행정부가 불법적인 국경 간의 금융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입국 금지 또는 추방 대상자에게 신용이나 금융서비스가 제공돼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재무부와 관련 기관의 금융거래 검증과 신원 확인 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사기 거래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고객 확인 절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융권은 사회보장번호 SSN을 기반으로 기본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류 자격 관련 확인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과 금융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적용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금융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비공식 경제활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권은 기존에도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실제 어떤 수준으로 강화될지는 향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스마트 반지 시장을 개척한 핀란드계 기술기업 오우라가 미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우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상장 신청서 초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오우라는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모 주식 수와 공모 가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경쟁사의 민감한 재무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사전에 공모 조건을 조율할 수 있어 비공개 상장 신청을 선호합니다. 핀란드에서 2013년에 설립해 현재 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우라는 지난해 10월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110억 달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톰 헤일 CEO는 당시까지 스마트 반지 오우라 링의 누적 판매량이 550만 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우라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해 2024년 매출의 4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우라 링은 수면 상태, 신체 활동량, 스트레스, 심장 건강 등 50가지 이상의 건강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스마트 반지 시장에서 오우라가 74%의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2년 전 갤럭시 링을 출시한 삼성전자와 착용형 인공지능 기기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애플 등 공룡들과의 경쟁 심화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의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습니다. 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378편은 전날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측 세관국경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해당 승객은 탑승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공항 착륙이 불허됐으며 캐나다 공중보건청은 해당 승객이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뒤 파리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승객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에 이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IB들이 중국 관련 투자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2일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JP모건은 21일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35개국 1,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차이나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기술과 헬스케어, 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리더들이 모여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난 3월과 4월 선전에서 차이나 서밋을 처음으로 열어 글로벌 투자자 800여 명을 모았으며 UBS 역시 오는 25일부터 29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 AI 혁신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러한 행보가 중국의 견고한 거시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의 성장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8%, 4.7%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이 글로벌 AI 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텐리 후이 난카이대 금융발전연구원장은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첨단 제조업과 산업 고도화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점을 외국인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가 맹방 벨라루스와 함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하는 등 대규모 연합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2일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지상, 해상, 공중전력을 모두 동원해 침략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을 상정한 핵무기 준비 사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략미사일군, 북부 태평양 함대, 장거리 항공사령부 등 핵무기 투발 수단을 보유한 전략무기부대와 레닌그라드 중부군 관구 등이 참여했습니다. 병력 6만 4천 명 이상, 군사장비 7,800대 이상이 투입되며 미사일 발사대 200개 이상, 항공기 140대 이상, 수상함 73척과 잠수함 13척 등이 동원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양국군의 전략과 전술, 핵전력 지휘 통제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연합 핵훈련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0: 시험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0: 준비는 프론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탕
3: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를 각자 발신하면서도 협상 최대 난제인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이 핵심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바라는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이란과 협상에 대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이란을 찾는 등 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 협상에 대해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종전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들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양측의 종전 요구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관영 ISNA 통신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 중이라며 협상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문제가 이란 정권의 생존 여부와 연결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있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에 대한 양국의 동상이몽도 여전합니다. 모하마드 아민 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안보 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방식의 항행 관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용을 수반하고 당연히 이 운항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응하는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통행이 무료이길 원한다면서 그곳은 국제수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더 나아가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양국이 간극을 좁혔다고 말했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우라늄 반출 불허 발언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분쟁까지 겹치며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언제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연방 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픽스11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뉴욕 10선거구에서는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현역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후보인 줄리원 시의원이 후보로 나선 뉴욕 7선거구에서는 클레어 발데즈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뉴욕 지역 방송사인 픽스11

뉴스와 에머슨 칼리지가 공동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6월 23일 치러질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선거구 지지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 12선거구, 10선거구, 그리고 7선거구 이렇게 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 12선거구와 7선거구는 여전히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10선거구는 뚜렷하게 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10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현역인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브래드 랜더의 지지율은 57%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현역인 댄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와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12선거구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뉴욕주 하원의원인 마이카 라셔와 알렉스 보레스가 각각 22% 그리고 20%의 지지율로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7선거구에는 한인 정치인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7선거구에서는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의원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발데즈 의원은 조란 맘다니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은 이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21%의 지지율로 발데즈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으로 출사표를 던진 줄리원 후보는 1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3%가 아직까지 누굴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여전히 변수가 큰 상황입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다음 달 23일 치러집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6에서 5.2%입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간간이 약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전엔 다소 선선하겠지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비교적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57도, 섭씨 14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흐린 날씨 속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빗길로 인한 교통 혼잡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최저 기온 51도, 섭씨 11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13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두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개혁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삶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 스티븐 장은 21일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화이트 칼라 노동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블루 칼라 영역에선 인간 노동 자체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11: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스타트업 심포럼 대담에서 지식 노동자는 밀려나고 블루칼라 노동자는 대체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지식 노동자들은 당장 기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상황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고 스티븐 장은 예상했습니다. 대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는 과거 PC 소프트웨어, 모바일폰, 내연기관 자동차 등장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됐던 진리라며 모든 기술혁명 주기마다 기술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가치의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는 축출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8,000명 정리해고를 사례로 들며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현실을 반영한 매우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AI 도구를 갖춘 3인 개발팀이 과거 80명 조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육체 노동 분야는 실제 인간 노동 자체가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AI 도구를 선택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물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특히 블루칼라 영역은 인간과 AI의 공존을 통한 축출보다는 로봇 공학 및 물리적 AI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신하는 대체 역학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재교육과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티븐 장은 AI가 가장 먼저 큰 변화를 일으킬 분야로 교육과 헬스케어를 꼽으면서 우리는 화성에 가기 전에 암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요하다며 부유한 기업이나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AI의 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 기업이 AI를 통제하면 과점이나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사회뿐 아니라 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장은 AI 혁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도 양극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창업을 위해 팀을 꾸리고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데 500만에서 1000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자본이 거의 필요 없는 소규모 AI 스타트업과 대규모 컴퓨팅 예산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거액 투자가 필요한 연구과학자 중심 스타트업으로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스티븐 장은 마라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단거리 질주라며 사업 종료라는 죽음의 타임라인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며 10년, 20년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흰머리가 나도록 고생해야 하고 주변의 불신과 가족들의 우려를 견뎌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무작정 견디는 전통적인 한국식 한은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다며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팀원들과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변화를 즐기며 역동적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장은 샌프란시스코 기반 벤처 캐피털, 킨드레드 벤처스 설립자 겸 대표 파트너입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대 벤처 캐피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14년간 우버, 코인베이스, 퍼플렉시티 등 AI, 모빌리티, 가상화폐 분야 100여 개 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뉴욕 이민법원 안에서의 이민당국의 체포단속이 제한됩니다. 연방법원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단속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2: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뉴욕시에 있는 이민법원 세 곳에서 이민당국이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26 페더럴 플라자, 201 베릭 스트리트 그리고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들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법원 내부에서 체포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지역 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적용되는 임시 금지 명령입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민 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법원 출석 직후에 체포가 이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일부 충돌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케빈 캐스텔 판사는 이민법 집행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이민 절차에 출석하는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리를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4월에 내려진 기존 제한 조치의 취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한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이민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이미 벨셔 뉴욕 시민자유연맹 이민자 권익 소송 담당은 거의 1년간 우리는 복면을 쓴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자들을 습격하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런 잔혹하고 무의미한 이민단속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3: 테네시주의 한 사형수가 형장에서 극적으로 생환했다고 CBS 뉴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테네시주 교정당국은 최근 사형수 토니 캐러더스에 대한 형 집행 과정에서 1시간 넘게 독극물 주입을 위한 정맥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교정당국은 팔과 발뿐 아니라 목부의 혈관 접근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러더스의 변호인은 교정당국이 여러 차례 정맥 확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형수가 출혈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형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러더스 측은 정맥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사형 방식이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형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캐러더스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형 집행유예를 승인했습니다. 테네시주는 독극물 사용 논란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집행을 재개했습니다. 캐러더스는 지난 1994년 3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추가 DNA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이 최근 휴전 기간을 틈타 드론 생산을 재개하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이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4: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인들은 미 정보 공동체가 예상했던 복구 일정을 모두 앞당겼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란의 빠른 군사력 제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기간 미사일 제조용 부품을 이란에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현재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도 이란이 여전히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라고 지난달 평가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그 수치가 3분의 2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보 당국 분석을 들어 이란에 여전히 드론 수천기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최근 미 정보 당국 보고서들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했으나 파괴하지는 못했다며 이란이 신속한 군사력 재건으로 장기전을 버텨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1: 뉴욕시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당첨자는 경기 당일 현장 수령 조건으로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하루 최대 5만 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5: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개막식이 다음 달 11일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로 급등하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겨야 할 스포츠 축제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축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시민들의 월드컵 경기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티켓 추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21일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 1,000장의 티켓을 추첨을 통해 장당 $50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첨 대상 경기는 FIFA 월드컵 경기 중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5경기, 토너먼트 2경기 등 총 7개 경기로 경기당 약 150장의 티켓이 제공됩니다. 다만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추첨 신청은 25일 월요일부터 30일 자정까지 6일 동안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루 5만 명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5만 명의 신청이 채워지면 당일 접수는 마감됩니다. 신청 자격은 1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1인당 1회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일 수요일 신청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추첨에 당첨될 경우 48시간 내로 1인당 최대 2장까지 장당 $50의 티켓 결제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티켓은 경기 당일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양도는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당첨자들에게 경기장까지 왕복 무료 버스 이동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월드컵이 뉴욕 인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 We know that ticket prices for this tournament have soared into the thousands of dollars. There are countless New Yorkers desperate to attend the World Cup match, but who simply cannot afford to go. Many of them have somehow found my number and asked me if I can help them with Morocco, Brazil. There's nothing individually I can do for you, brother, but we are her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we're proud to do together. We are making sure that working people will not be priced out of the game that they helped to create. To say that we have partnered with the New York, New Jersey host committee to secure 1,000 affordable tickets for New Yorkers to the World Cup.
15: 이번 정책은 뉴욕시가 국제축구연맹 FIFA와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월드컵이 뉴욕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재집권 이후 1년 반 만에 165% 급증하면서 65억 달러 고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이 현재 61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백악관 복귀 직전인 23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지난해 66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을 77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규모도 다소 감소했습니다. 본업이었던 부동산 개발 이외에도 라이선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중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암호화폐 거래였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대선을 앞둔 2024년 가족과 함께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뒤 밈코인 등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회사 아리암 인베스트먼트가 5억 달러를 들여 지분 49%를 매입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최소 14억 달러의 현금 수익과 약 20억 달러 규모의 평가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도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의 순자산은 아버지의 대선 승리 이후 10배 증가해 4억 달러가 됐습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자산도 5천만 달러에서 약 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외에도 지난해 3월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한 뒤 나스닥 상장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까지 성공했습니다. 정치자금 감시단체 오픈 시크릿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기업 및 금융 분야의 이해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일가는 공직 수행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전 세금 환급 중복 청구와 관련해 미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법무부와 국세청은 사건을 영구적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당뇨병 치료제가 암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 4편이 최근 새로 발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전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암연구소 연구진이 주도한 한 연구는 초기 암으로 진단받은 후 GLP-1 약물 복용을 시작한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해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군과 질병 진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GLP-1 복용군에서 암 전이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암 환자의 경우 진행성 질환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대조군 대비 GLP-1 복용군에서 절반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서도 역시 GLP-1 복용군 10%대 대조군 20%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고 대장암과 간암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전공의로 근무하는 마크 올랜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GLP-1을 복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잠재적인 항종양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명백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GLP-1 복용자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지 그리고 진단 후 생존 기간이 더 긴지 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가 13만 7천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GLP-1 약물 복용자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으로 비복용자보다 높았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앤더슨 암센터의 유방종양학자 제스민 스쿠라무 박사는 다양한 데이터에 걸쳐 이런 경향이 보인다며 이 모든 연구들이 약간씩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흥미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방 영상을 촬영한 여성 약 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펜실베니아대 연구에서는 GLP-1 약물을 복용한 여성은 연령, 체중 등 다른 위험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유방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약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LP-1 약물들이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암세포 표면에 GLP-1 수용체가 발현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약물이 암의 생물학적 기전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GLP-1 약물들은 혈당 강화와 체중 감량 외에도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감소 용도로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완화, 그리고 중독 행동 억제 효능을 시험하는 임상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4건의 연구들은 여기에 더해 항암 효과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치료제로서 효과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면밀히 설계된 임상시험이 아니라 후행적 검토를 통한 관찰 연구에 불과하며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 그칩니다. 연구 대상 환자들은 이미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를 위해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연구진이 이들의 진료 기록을 분석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찾아낸 것으로 항암 효과 가능성 등 시사점을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GLP-1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고 더 일관된 후속 관리를 받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임상 외적인 이점이 독자적으로 환자 예후를 개선했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항암 효과 유무를 엄밀히 검증하려면 소득 수준, 배경 건강, 의료 접근성 차이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로스와프 마치에프스키 클리블랜드 클리닉 암연구소 부소장은 수십만 명 규모의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이런 결과가 나온 점을 주목하면서 이 수치들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운자로 제조사인 일라이릴리와 위고비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는 현재 이 약물들의 항암 효과를 연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 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두고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재집권 이후 가파르게 불어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을 통한 막대한 수익과 이해 충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의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국제공항 입국,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항공과 물류, 관광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시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인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일자리는 밀려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 속에 재교육과 산업 전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일부 암 환자에서 암 진행과 사망률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관찰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항암 효과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논란과 관련해 미국 지역 교육당국과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패소 이후 거액 배상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빅테크의 청소년 보호 책임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테네시에서 한 사형수가 독극물 주입 과정 중 정맥 확보에 실패하면서 극적으로 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사형 집행 과정의 잔혹성과 인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 내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쿠바 군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의 가족을 전격 체포하며 대쿠바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쿠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군부 기업과 관련된 인물이 미국 내에서 버젓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21일 쿠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 재벌 기업 가이사 수장의 여동생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마코로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X를 통해 가이사 총괄사장과 자매사인 모레라를 체포했다며 모레라는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며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돕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별도 성명에서 모레라가 2023년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이번에 체포됐고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의 언니인 아니아 기에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는 쿠바 혁명군 소속 준장이자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기업 가에사의 총괄사장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가에사에 대해 쿠바 정권의 명령에 따라 자국민을 위한 수백만 달러 원조를 가로채는 군부 통제 복합기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에사는 쿠바의 마코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가 30년 전 설립한 군부기업으로 쿠바 혁명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5성급 호텔과 항만, 상업은행, 슈퍼마켓, 주유소, 송금업체 등 쿠바의 알짜배기 사업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전 사위인 루이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로페스 카이아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가해사를 이끌었습니다. 후임자인 아니아 기에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는 이달 초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 대표 관광지인 롱브랜치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이 몰리는 대규모 모임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집회로 현장은 폭력 사태와 소란,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롱브랜치 행정당국은 여름철 지역 안전을 위해 비상 통행금지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 롱브랜치시 당국은 20일 수요일 밤 피어 빌리지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혼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 통행금지령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백 명의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이른바 팝업 게더링 행사를 벌이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모임이 사전 허가 없이 진행된 비공식 모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거리와 해변 주변을 뛰어다니고 차량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가 하면 곳곳에서는 몸싸움과 난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부 인근 숙박시설은 안전상의 이유로 한때 입구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소란과 난동 현장 대응에 롱브랜치 경찰과 먼머스 카운티 소속 경찰 인력 약 14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오후 8시에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공공장소 소란 및 무질서 행위 등으로 총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롱브랜치 공공안전국은 성명을 통해 롱브랜치시는 주민과 방문객, 사업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위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팝업 게더링은 저지슈어 지역사회의 반복적인 혼란과 위험을 초래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21일 목요일에도 경찰은 피어빌리지 일대에서 대규모 인력 배치를 유지하면서 해변 입장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주류 반입을 통제했습니다. 갑자기 여름처럼 더워진 날씨 속에서 휴식차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가 난동을 직접 목격한 관광객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차량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성 관광객은 통제되지 않는 난동을 보며 무서웠다고도 말했습니다.
2: It was pretty crazy. It was scary. It really was a ton of people just screaming, running, people just jumping on top of cars, dancing on top of cars. It was just kind of out of control.
1: 일부 해변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가 대규모 집합을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3: Half the time it's social media, other times it's just like, it's a nice day, everyone wants to go down to the beach.
4: Once one fight starts off, then a bunch of kids will jump in.
1: 롱브랜치에 거주해온 한 주민은 보면은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여러 청소년들이 동시에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밌다고 느끼는 듯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4: Certain people think they're having fun when they're fighting.
1: 현재 롱브랜치 시 당국은 긴급 통행 금지령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희입니다.
0: 스타벅스가 북미 매장 전역에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을 9개월 만에 폐기했습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직원 내부 뉴스레터를 통해 오늘부터 자동 집계 기능이 종료된다며 음료 재료와 우유는 다른 재고 품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브라이언 니콜 CEO가 만성적인 매장 재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북미 전 매장에 도입한 겁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선반에 갖다 대면 라이다와 카메라로 시럽과 우유 등을 자동 스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음료 식품 재고를 자동 예측하고 발주를 최적화하려 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수요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편과 고객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우유 종류를 혼동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잦았습니다. 스타벅스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대해 매장 전반의 재고 집계 방식을 표준화하고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매장 재고를 매일 보충하는 체계와 공급망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 CEO는 Back to Starbucks로 명명한 운영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스타벅스 주가는 올해 들어 24% 상승했지만 북미 핵심 시장의 영업이익률은 2년 전 18%에서 9.9%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대규모 교통법규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22일부터 25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뉴욕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난폭운전, 미등록 차량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전반입니다. 특히 주요 도로에는 단속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외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위장 순찰차도 투입돼서 음주 및 과속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역시 추가 경찰 인력을 배치해서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저지주 경찰도 버겐카운티 등 지역경찰과 협력해 고속도로 출구와 주요 도로 전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당국은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 언어 및 문화장벽이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시다가 한인 가정을 위한 주거 관련 특별 워크숍을 뉴욕에서 엽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주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지원 제도 그리고 신청 및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강의는 하우징 내비게이터 트레이닝을 이수한 박혜화 선생님이 맡아서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주최 측은 주거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가정이나 관련 정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및 문의는 전화 718-224-819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국내선 항공이용과 일부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에 리얼 아이디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공항 보안 검색 통과가 제한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얼 아이디는 면허증 또는 신분증 오른쪽 상단에 별표 표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표가 없다면 아직은 리얼 아이디가 아닌 일반 아이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 후에 미 국내선 환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출장 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리얼 아이디 신청은 버지니아 DMV를 통해 예약한 후 DMV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 증명 서류,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서류, 버지니아 거주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미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가 있다면 국내선 탑승 시에 대체 사용도 가능하지만 평소 운전면허증 하나로 공항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얼 아이디 발급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DMV 방문 예약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 여행 시즌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능한 미리 예약하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약과 상세 정보는 버지니아 DMV 리얼 아이디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반발해온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여행객의 입국심사, 화물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 장관이 지난주 미국 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워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공항에서 국제여행객의 입국 통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토안보부가 국제선 여행객 여권 심사와 수화물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 국경보호국 인력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과 뉴욕 JFK공항이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멀린 장관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시들은 국토안보부 서비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반발하고 있으며 이런 지자체는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도시로 불립니다.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멀린 장관의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을 취소, 변경할 수밖에 없고 뉴욕 관문인 JFK공항과 뉴워크 리버티공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 등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미국 항공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주요 국제공항의 국토안보부 인력을 줄이는 건 항공관광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공사와 여행객, 국제화물의 흐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두고 막바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최대 쟁점이나 마찬가지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법한 확보 후 악용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확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의 전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내세워왔는데 그중에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kg입니다. 미국이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무기급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준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포기시키고 미국이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크나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 장기화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란 내에 남겨놓고 저농축으로 희석하기로 합의한 뒤에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런 방안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사찰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견으로 합의 이행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이란으로서는 농축 우라늄을 미 수중에 넘기는 것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정권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저농도를 희석하는 방안 등에는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발발 전 미국과 진행된 협상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0: 미국으로의 반출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고 굴복했다는 그림이야말로 이란 정권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고 핵무기가 없는 이란은 당했다라는 평가가 이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권은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자국 영토 내부 또는 우방국 안에 둬야 한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반출 여부 말고도 농축권 인정 여부와 농축기간,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쟁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협상의 기본적인 틀만 마련되면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낮은 와중에 이란 전쟁의 계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11월 중간선거 대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 우라늄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놓기 어려운 레드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중대 척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5년 핵 합의에 들어있던 러시아로의 반출을 거듭 절충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해결 기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쓰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K로 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폴란드 정부는 미군 병력 5,000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견고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1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증파 방침을 밝힌 직후 X를 통해 미국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나는 폴란드와 미국의 동맹을 굳건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양국 동맹이 모든 폴란드 국민과 유럽 전체의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버팀목이라며 훌륭한 동맹이란 협력과 상호 존중, 공동 안보에 대한 헌신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크카미시 국방장관도 폴란드와 미국의 관계가 몹시 견고하며 폴란드가 모범적이고 철통같은 동맹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폴란드 미군 증파를 당연히 환영한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더 강한 유럽과 나토를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폴란드에 추가 병력 5,000명을 보낼 것이라며 자신이 지지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당선, 그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폴란드 주둔 미군을 5,000명 늘리겠다는 건지 최근 취소된 순원 배치 병력 4,000명 파견을 재개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폴란드에서는 미군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상주 부대 인력은 수백 명이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순환 병력입니다. 폴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 병력을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으로 향하던 순환 병력이 갑자기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 방어, 나토 회원국 중 국내 총생산 대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지출, 미국산 무기 대량 수입, 미군 기지 부대 시설 등 인프라 지원, 민족주의 우파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관계를 미군 증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크카미시 장관은 22일 폴란드가 기존 약 1만 명의 병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미군이 더 늘어나거나 상주 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이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물자 확보를 이유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 여부를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헝 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대이란 장대한 분노작전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충분한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라며 이후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외 군사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기 판매 지연 배경으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이란 전쟁 대응에 따른 군수물자 수급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일시 보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미국 원칙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만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6: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5: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6: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0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간간이 약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전엔 다소 선선하겠지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비교적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57도, 섭씨 14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흐린 날씨 속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빗길로 인한 교통 혼잡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최저 기온 51도, 섭씨 11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13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두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안녕하세요. K라디오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정가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욕타임스의 파격적인 단독 보도를 다뤄봅니다. 5월 21일자 뉴욕타임스 1면 기사 Trump's government moves to spare an unhappy taxpayer named Trump. 트럼프 정부, 트럼프라는 이름에 불만 가득한 한 납세자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다. 현직 대통령이 국세청 IRS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스스로 합의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 대담한 사건의 핵심 내용 기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얼마나 이례적이고 대담한 행동인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시작합니다. It is hard to imagine that any previous president would have thought he could engage in such an audacious act of self-dealing. Sue the government he runs, then settle the lawsuit with himself by barring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rom auditing his past returns. 이전에 그 어떤 대통령이 이토록 대담한 사익 추구 행업에 가담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정부를 고소한 뒤 국세청, IRS가 자신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스스로와 소송을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audacious와 self-dealing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audacious는 보통 대담한, 겁없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뻔뻔할 정도로 대담하고 무모하다는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self-dealing은 경제나 법률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직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과 거래를 하며 사익을 챙기는 사익 추구 또는 자기 매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대리인과 스스로 세로 합의해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이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지나며 과거의 관례나 규칙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Mr. Trump has so blurred the lines between his financial interest and his public office that it is hard to define where the lines lie anymore or if they still exis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공직 사이의 경계를 너무나도 후려놓아서 이제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존재하기는 하는지 정의하기조차 어렵습니다. Blurred the lines. Blur는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초점이 맞지 않을 때 흐릿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사에서는 공적인 업무, public office와 개인 수익 사업, financial interest 사이의 선을 흐릿하게 뭉개버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이나 중동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로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는 상황을 뉴욕타임스는 이 blurred the lines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인 애나 켈리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This is the same tired narrative that Democrats have pushed against President Trump. President Trump only ac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public.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행정부를 향해 밀어붙여온 똑같이 식상한 내러티브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이해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의혹을 tired narrative, 즉 지방 방송처럼 반복되는 식상하고 진부한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의무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은 단연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사학자들은 닉슨의 워터게이트나 하딩의 티포트 돔 같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대통령 재정 스캔들조차도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흘러다니는 자금 규모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의 워싱턴을 보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 공유하며 오늘의 영익뉴 여기서 마칩니다. When public trust is bartered for personal gain, the foundation of governance begins to erode. 공적 신뢰가 개인의 이익과 맞바꿔질 때 통치의 근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고용유지 기업 지원과 직업 재교육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에게 주식이나 채권, 국부 펀드 지분 등 보편적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그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아왔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킬지 전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로 인해 기업의 감원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메타가 AI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감원했고 인텔, 시스코, 아마존 등도 수천 명을 해고한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습니다. AI 실업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AI를 통해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질 것이며 이를 일자리를 잃은 개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자신의 X에서도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AI로 인한 실업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를 각자 발신하면서도 협상 최대 난제인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이 핵심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바라는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이란을 찾는 등 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종전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들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양측의 종전 요구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관영 ISNA 통신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 중이라며 협상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문제가 이란 정권의 생존 여부와 연결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있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에 대한 양국의 동상이몽도 여전합니다. 모하마드 아민 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안보 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방식의 항행 관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용을 수반하고 당연히 이 운항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응하는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통행이 무료이길 원한다면서 그곳은 국제수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더 나아가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양국이 간극을 좁혔다고 말했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우라늄 반출 불허 발언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분쟁까지 겹치며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언제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해랑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9: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 스티븐 장은 21일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화이트 칼라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블루 칼라 영역에선 인간 노동 자체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스타트업 심포럼 대담에서 지식 노동자는 밀려나고 블루 칼라 노동자는 대체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지식 노동자들은 당장 기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상황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고 스티븐 장은 예상했습니다. 대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는 과거 PC 소프트웨어, 모바일 폰, 내연기관 자동차 등장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됐던 진리라며 모든 기술혁명 주기마다 기술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가치의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는 축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8,000명 정리 해고를 사례로 들며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현실을 반영한 매우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AI 도구를 갖춘 3인 개발팀이 과거 80명 조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육체 노동 분야는 실제 인간 노동 자체가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AI 도구를 선택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물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특히 블루칼라 영역은 인간과 AI의 공존을 통한 축출보다는 로봇 공학 및 물리적 AI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신하는 대체 역학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재교육과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티븐 장은 AI가 가장 먼저 큰 변화를 일으킬 분야로 교육과 헬스케어를 꼽으면서 우리는 화성에 가기 전에 암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요하다며 부유한 기업이나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AI의 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 기업이 AI를 통제하면 과점이나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사회뿐 아니라 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장은 AI 혁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도 양극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창업을 위해 팀을 꾸리고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데 500만에서 1000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자본이 거의 필요 없는 소규모 AI 스타트업과 대규모 컴퓨팅 예산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거액 투자가 필요한 연구과학자 중심 스타트업으로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스티븐 장은 마라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단거리 질주라며 사업 종료라는 죽음의 타임라인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며 10년, 20년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흰머리가 나도록 고생해야 하고 주변의 불신과 가족들의 우려를 견뎌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무작정 견디는 전통적인 한국식 한은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다며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팀원들과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변화를 즐기며 역동적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장은 샌프란시스코 기반 벤처 캐피털, 킨드레드 벤처스 설립자 겸 대표 파트너입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대 벤처 캐피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14년간 우버, 코인베이스, 퍼플렉시티 등 AI, 모빌리티, 가상화폐 분야 100여 개 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지나고 보니 매우 빠른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이번 주말은 짧은 연휴인데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은 근교로 나들이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로 뭔가 뜬금없지만 2008년 오늘 원더걸스가 신곡 So Hot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워싱턴 여러분이 이번 주말 뜨겁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So Hot 듣고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주말을 보내셨는지 저한테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Tell Me 이어들으시고 김은혜 뉴스 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개봉, 네, 처음 이게 공개됐을 때는 참 신곡이었는데 이미 벌써 추억의 노래로 변한 네, 원더걸스의 So Hot 그리고 Tell Me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때에 따라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비가 잠시 그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습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 50도대 후반에서 60도 전후에 머물고 밤에도 똑같은 기온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비슷한 온도 이어가다가 월요일 오후는 돼야 비가 그치고 온도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는 다시 기온이 80도 이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날씨 염두에 두고 놀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워싱턴 DC에서는 시장 선거와 더불어 연방 하원 대표단 경선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지난해 말 4선 도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는 12년 만에 새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 DC를 36년 동안 대표해온 엘레노어 홈스 노튼 의원이 물러나면서 후임을 뽑게 되며 여러 현직 시의원들이 시장 및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의회 의석에도 공백이 생겼고 그 결과 워싱턴 DC 정치권 전반이 크게 재편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관계로 이번 6월에 열리는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같은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일정은 일단 5월 11일 우편 투표용지 발송 시작, 5월 22일 우편 투표 드롭박스 운영 시작, 5월 26일 유권자 등록 마감, 6월 8일에서 14일 조기 현장 투표, 그리고 6월 16일 경선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4년 주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가 적용돼서 유권자는 한 후보만 선택하는 대신에 최대 5명까지 선호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후보를 여러 번 선택하면 안 되고 순위 칸에 여러 명의 후보를 또 표시하면 안 되며 순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철수, 2순위 띄워놓고 3순위에 영희,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현재 시장 선거 주요 후보로는 제시 루이스 조지, 키니엄 맥더피, 빈센트 오렌지 후보 등이 출마합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 대표 주요 민주당 후보는 브룩 핀토, 로버트 화이트 후보 등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시의회 의장직에는 현 의장인 필 맨델슨이 재선에 도전하고 시 법무장관직에는 현직인 브라이언 슈왈프 후보 또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별도로 케냐 맥더피 의원이 시의원 자녀 임기를 채우는 특별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당선자는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워싱턴 DC 소식입니다. 주요 연방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DC 개선물 설계안에 승인을 했다는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워싱턴 개선문 프로젝트가 연방미술위원회로부터 설계안을 승인을 받는 등 중요한 관문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디자인 승인 단계로 실제 건설 여부는 아직 별도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 부지 기초조사와 테스트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 다음 핵심 일정은 오는 6월 연방 토지개발 승인기관인 국가수도계획위원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백악관은 민간 기부금과 일부 공공재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자녀 기부금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설계안도 일부 수정됐는데 최종 승인된 구조물은 높이 약 250피트, 상단 자유의 여신상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은 유지, 양쪽 금색 독수리 장식, 360도 전망대 설치, 화강암 외관, 금색 문구 삽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안에서 논란이 컸던 사자상 4개는 삭제가 되고 보행자 지하 통로 계획도 사라진 대신 일반 횡단보도 접근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구조물을 올리는 별도의 플랫폼도 제거가 됩니다. 다만 핵심 논란은 여전히 규모인데 해당 개선문은 링컨 메모리얼보다 2배 이상 높고 워싱턴 모뉴먼트 높이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시민단체와 역사보존단체들은 공청회에서 전원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워싱턴 DC 스카이라인 훼손, 두 번째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조망축 훼손, 세 번째는 연방부지인 만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참전용사와 역사학자들도 이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땅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승인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영어 학습 지원 전담 조직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버지니아 학교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 지원 전담부서 OELA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이민자 학생들이 영어 능력과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OELA 폐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교육부 축소 및 폐지 계획의 일부로 현재도 관련 웹사이트는 운영 중이지만 조직 자체는 해체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이번 변화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는데 최근 버지니아 교육위원회가 학업성과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은 표준시험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전체 학생의 약 11%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영어 학습 학생이며 일부 학생들은 영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라 시험 적응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규정에서는 3만 5천 명의 학생이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영어 학습자 지원에는 연방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기반 타이틀 3 기금이 핵심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버지니아 교육부는 해외 출신 학생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타이틀 3 예산이 중단 없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또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OELA의 보조금 관리 업무를 다른 초중등교육국 등 타 부서로 옮겨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실질적 기능 약화라고 보고 있는데 버지니아 출신 연방 하원의원 버비 스컷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5월 12일 교육부에 반대 서한을 보내 전국 500만 명 이상 영어 학습자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 Legal Aid Justice Center도 버지니아에 영어 학습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단체 분석에 따르면 영어 학습자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4년 내 졸업할 가능성이 15% 낮았고 SOL 시험 성적도 30에서 50% 낮다고 합니다. 단체는 또 영어 학습자 데이터 관리 강화, 지역교육청 예산 집행 감시 강화, 더 많은 언어로 시험 제공, 관련 예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별도 대응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에비게일 스팬버그 주지사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도 자녀 교육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해당 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버지니아 소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메디케이드 예산삭감 문제가 버지니아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으로 인해 버지니아주에서 25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커먼웰스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상층보다 부유층과 유력 인사들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규모 의료 예산 삭감은 초부유층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이다.

한 헛소리 법안, 빅 비스빌이라 칭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코드 의장은 또 공화당 의원인 젠 키건스와 존 맥과이어는 폐쇄되는 모든 병원, 보험 혜택을 잃는 모든 가족, 그리고 그들의 문모함으로 인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들으시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전 때 격추당한 F-15 전투기의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한 영화가 벌써 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 제작사 유니버셜 픽처스와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연출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손을 잡고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의 극적인 구출 작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합니다. 미군은 이란을 대상으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 나섰다가 지난달 초 공군 소속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란군에 격추되는 사건을 겪는데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가 적진에 추락하자 미군은 최대 36시간이 걸린 대담한 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이 감독은 이번 영화에 대해 최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위험성이 컸던 작전 중 하나에서 부름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며 이 영화는 우리 군인들의 진정한 영웅주의와 흔들림 없는 헌신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헐리우드는 영화 제작에 나서게 되네요. 뭐 영화 주제가 없나? 네. 그리고 이게 물론 드라마틱하게 36시간 동안 이게 하기는 했는데 크게 막 액션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뭐 교전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조종사는 진작에 구출이 됐고 이제 뒤에 타고 있던 그 군사 네 그 무기체계 장교가 이제 36시간 동안 이제 도망다니면서 결국 구출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 이게 영화로 제작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네 또 마이클 베이 감독이 트랜스포머로 유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또 연출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기도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관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2기 집권 이후 1년 반 만에 165%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 자산이 현재 61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해서 지난해 백악관 복귀 직전에 23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네,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면 거의 네, 와, 엄청 많이 돈을 번 건데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을 77억 달러까지 평가를 했지만 이후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 규모도 최근 다소 감소했습니다. 본업이었던 부동산 개발 이외에도 라이선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중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암호화폐 거래였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대선을 앞둔 2024년 가족과 함께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뒤 밈코인 등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암호화폐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회사 아리암 인베스트먼트가 5억 달러를 들여 지분 49%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최소 14억 달러의 현금 수익과 약 20억 달러 규모의 평가 이익을 알려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도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벌었는데 차남 에릭 트럼프의 순자산은 아버지의 대선 승리 이후 10배 증가해 4억 달러가 됐습니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자산도 5천만 달러에서 약 3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외에도 지난해 3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한 뒤 나스닥 상장 업체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까지 성공했습니다. 정치자금 감시단체 오픈 시크릿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기업 및 금융 분야의 이해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일가는 공직 수행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전 세금 환급 중복 청구와 관련해 미 국세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최대 1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법무부와 국세청은 사건을 영구적으로 종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정신이면은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네, 세금 조사를 해야 한다, 세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죠. 네. 하여튼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좀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 지금 또 갈등이 악화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네, 와 이제 공화당 사이의 갈등은 악화는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에다가 민심에 역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이슈가 돌출되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무기화 기금으로 명명된 이 기금은 전임 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 아래 17억 7,600만 달러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국세청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법무부가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에 반발한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비판 속에 법무부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세금 소송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터무니없고 전례 없는 비자금,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국고 약탈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인데 여론조사를 통해 여권에 대한 무당층의 민심 위반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 이란전쟁 장기화로 불붙은 여론 악화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 및 여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조차 우리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정당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간선거에서 쉽지 않은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도 현재 설명된 방식의 반무기화 기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백악관과 행정부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안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국토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국경순찰대, 비밀경호국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어제 메모리얼데이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까지 내 책상에 올라와야 한다고 요구한 사안입니다. 공화당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SAVE, 투표 자격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만큼 또 적극적으로 네,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윙 대연회장을 지으면서 보안시설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방안을 두고도 공화당에서는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욜레님이 어떤 의원이 말했다는 게 어떤 거, 네, 요거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BS 법안입니다. BS. BS는, 네, 불이고요. B는 소. S는, 네, 분뇨를 뜻하는 의미로 거짓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80년간 미해결 상태에 있던 수학 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는 이번 성과가 수학과 AI 커뮤니티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학의 특정 분야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주요 미해결 문제가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학 난제는 헝가리 출신의 저명한 수학자 폴 에르데시가 제기한 문제로 1946년에 평면 단위 거리 문제로 흔히 불리는 미해결 문제를 수학계에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면 위에 N개의 몇 개의 점을 찍을 때 단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쌍을 최대 몇 개, VN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 것으로 이산기하학 분야에서 중요한 미해결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예를 들어 N이 9개인 경우 점들을 일렬로만 쭉 늘어놓으면 1cm 간격의 점들 쌍이 8쌍이 나오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으면 선이 8쌍이 나오는데 다른 방법을 쓰면 최대 쌍이 12쌍이 만들 수 있게 돼서 네. 최대 쌍이 12개가 12가 되는 거고 이는 9개의 점을 정사각형 단위의 3 곱하기 3 격자 형태로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에르데시는 양의 정수 n이 충분히 커질 경우 vn이 n의 1차 함수보다 아주 약간만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각 점들을 정사각형 단위의 격자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최적의 해답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후에 후배 수학자들은 이 추측을 증명하든지 반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됐고 노력을 해왔지만 80년간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에르데시가 생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217건의 문제의 해결 상황을 데이터베이스로 추적하는 에르데시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10대 중요 난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7일 오픈 AI 소속 수학자들인 메탑사우니와 마크 셀키가 일반적인 논리 추론을 위해 훈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이 추측이 맞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오픈 AI는 AI 기반 계산 결과 에르데시가 냈던 추측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픈 AI 소속 수학자들과 관련 분야를 연구한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을 통해 AI가 내놓은 풀이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픈 AI는 수학자들에게 AI가 내놓은 풀이를 정리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맡겼고 참고 문헌 목록을 포함해서 총 18쪽의 논문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해당 논문에는 AI에 입력한 20여 줄 분량의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AI가 출력한 원래 형태의 풀이도 실려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수학 문제 해결 전용 모델이 아닌 범용 추론 모델로 이루어졌다고 오픈 AI는 설명했는데 소셜미디어 X에서 거의 80년 동안 수학자들은 가능한 최고의 해답이 대략 정사각형 격자 모양일 것이라고 믿어왔다며 오픈 AI의 모델은 이제 그 믿음을 반증하며 더 나은 성능을 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성군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그 수학 문제 해결 전용 모델이 아니다 함은 AI가 이제 수학 문제 풀이에 특화된 그런 AI가 아니고 그냥 범용 추론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쓰는 그런 AI 뭐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게 풀이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픈 AI 측 설명에 따르면 AI는 기존의 2차원 평면 격자가 아니고 고차원의 복잡한 대칭 격자를 구성한 뒤에 이를 2차원 평면으로 투사해서 납작한 수치적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한계치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수학 최고 권위 학술지에 게재될 만한 수준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필즈 메달 수상자인 티머시 가우스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AI가 그냥 미해결 수학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매우 잘 알려진 미해결 수학 문제를 해결한 매우 명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수학계 전문가들은 AI의 가장 큰 무기로 지치지 않는 인내심을 꼽았는데 인간 수학자라면 지루하고 성공 보장이 없어 중간에 포기했을 법한 고차원 구성 과정을 AI는 압도적인 집중력으로 끝까지 파고들어 결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 뭐 푼다고 당장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붙어서 계속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고 AI는 근데 뭐 그런 인내심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잡념이 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에르데시 문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맨체스터대 소속 토머스 블룸 영국 왕립학회대학 연구 펠로우는 AI가 생성한 최초 증명은 완전히 유효했지만 오픈 AI의 인간 연구자들과 본 논문에 참여한 수많은 다른 수학자들에 의해 크게 개선됐다. 인간은 여전히 증명을 논의하고 소화하며 계산하고 그 결과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사람이 필요를 한데 조만간 이제 과학자들이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인간들이 해야 되는 업무까지 이제 AI가 전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AI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사회가 도래될지 그 다음에 AI가 정말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갑자기 수학 관련 소식 제가 또 전해드려가지고 머리가 좀 아프시죠?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네, 5월 22일 굿모닝 워싱턴 김은혜 뉴스톡 국제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추진할 경우에 외교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통행료 진수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유엔 관련 결의안이 있다. 우리는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려 한다며 이 결의안에는 100개국 넘게 참여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또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이날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고 싶지도 않다며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란 전쟁 와중에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의 이익이 되는 이유를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면 왜 나토에 가입해 있어야 하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전투기나 폭격기들이 중간에 스페인 공군기지에서 한번 이제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날아갈 계획이었었는데 스페인이 이걸 단호하게 거부를 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굉장히 또 화를 극대노하신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네, 그런 와중에 그런 스페인 같은 나라를 그래서 이번에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은 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란은 미국은 아니지만 이미 유럽까지 도달할 미사일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실제로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면 모두가 숨어버린다며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미국까지는 안 오고 결국 이제 타겟은 그러면 유럽이 되는 건데 이런 와중에 미국은 유럽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까지는 안 와. 미국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안 오는데 너희 나라까지는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희가 지원을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은 이어서 쿠바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건 평화적 협상을 통한 합의라면서도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을 고려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수 조처를 강화하는 한편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쿠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등 쿠바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국가 건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에볼라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쿠바는 우리 해안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져 있다며 쿠바는 실패한 국가로 치닫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생한 이주위기나 폭력, 불안정성은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쿠바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그게 진심인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이 쿠바 군부 기업에 넘어가서 그 물품을 달러 스토어에서 팔고 그 돈을 주머니에 넣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볼라 대응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처참히 실패했고 중국을 감쌌다. 그래서 우리가 탈퇴하는 것이다 라면서 WHO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전날 밤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파리발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최근 민주콩고를 다녀온 승객이 실수로 탑승했었던 이유로 몬트리올로 우회한 사례를 언급하며 최우선 과제는 에볼라가 미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두고 이제 미국이 확보해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고 밝히며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지만 확보한 뒤에는 파괴하겠다.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반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협상 중이고 두고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해낼 것이고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통행이 무료이길 원한다.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 거기는 국제수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캐리비안해에 배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쿠바 정부를 위협하고자 항모를 그곳에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라고 답하며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며 전기도 돈도 없고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먹을 것도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들을 계속 도울 것이라며 쿠바 국민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는 플로리다주 등에 거주하는 쿠바인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이 미국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며 어떻게 고국을 재건할지 알고 싶어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게 이란과 관련해서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네. 하나는 일단 우선 전쟁 원인이었던 핵무기,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란이 자기 멋대로 쓴다. 네,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어서, 요거 두 개가 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네, 종전이든 휴전 연장이든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콩고 에볼라 확산세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재발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민주 콩고 내 반군 정학 지역 등으로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만 민주 콩고 내 검사 시설과 장비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에볼라로 확진된 경우는 61건뿐이라고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반군이 장악한 민주 콩고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에서 새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반군 조직 M23은 초포주 주도 키상가니에서 부카부로 온 28세 남성이 사망했으며 사후 에볼라로 확진했다고 밝혔고 이어 의심 환자 샘플 200개 이상을 부키부주 고마로 보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콩고 보건당국이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통제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에볼라 확산 진원지 중 한 곳인 북동부 이투리주 루안파라에서는 에볼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축구선수의 유족과 친구들이 그 축구선수의 시신을 바로 수습할 수 없게 되자 격하게 항의하며 에볼라 치료소 텐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체액, 토사물 등이나 그런 액체들에 오염된 물체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장례식 중 시신을 만지다 감염될 위험이 있어 보건당국은 의심환자 시신의 장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가 에볼라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하며 시신 수습을 시도했고 경찰은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경고사격까지 하며 대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콩고로 가는 항공편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에볼라 태스크포스 언론 담당인 앨런 카수자 미디어 센터장은 X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운항 중단은 48시간 뒤에 발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이미 양국을 오가는 버스나 여객선은 4주간 중단시켰으며
국경에서 열리는 시장도 당분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수자 센터장은 또 현재 우간다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인 환자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사망한 민주콩고인 남성 한 명이 사후 에볼라로 확진됐고 그와 관련된 민주콩고인 여성 한 명도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여성은 우간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이제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한 남성의 시신은 민주콩고로 옮겨졌다고 덧붙이며 이들 두 사람을 진료했거나 접촉한 사람들은 현재 격리돼 계속 검사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수자 센터장은 앞서 자국 내 100명 이상이 격리됐다고 밝혔고 우간다인이나 우간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에볼라 확진 사례는 없으며 지역적인 감염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에볼라 소식을 끝으로 5월 22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들으시고 광고 후에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22일 굿모닝 워싱턴 2부. 오늘 또 금요일에는 저희 또 맨날 모시는 우리 MC호님 계시죠? MC호님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우선 듣고 오실게요. The Killers의 Mr. Brightside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MCO님 모셔보겠습니다. MCO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Washington. 좋은 아침.
0: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바쁘다고 얘기하려고. 예,
1: 뭐, Asian Heritage만 때문에 아직도 네. 되게 바쁘고요. 네. 또, 드라마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요.
0: 저희가 사실 노래 들을 때 네. 계속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1: 저희. 그래요. 아니, 드라마는, 요즘에는 드라마 뭐, 맨날 뭐, 일주일 뭐 새로운 거 생기고 또 채널도 네. 새로 생긴 거 스트리밍 채널도 있어요. Amazon TV, AMASIAN 이거는 다 공짜요.
0: 아 그래요?
1: 또 뭐죠 저기 Scarecrow 이름이 한국말은 뭐죠
0: 허수아비.
1: 허수아비. 네. 어떤 새로운 드라마 저기 어디죠? 빅키한테 나오는데 네. 여기 Amazon TV에서 네. 나와요. 또 아. 뭐죠 저기 Perfect Crown도 나오고
0: 네, 21세기 대공분
1: 다른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또 영화 엄청 뭐 2020 옛날 거 뭐 네. 2008년 2007년도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 2024년 25년 26년도 나온 거.
0: 오, 네.
1: 아니 어떤 거는 인기 많은 거 아니고요. 네, 네. 뭐 못 들은 거
0: 인디펜던트
1: 있고 또 뭐 못 들은 것도 많아요.
0: 어.
1: 이것도 나왔다. 네. 이 배우도 나왔고. 네. 꼭 Amazon TV 네. 뭐 애플 뭐 구글에서 I mean 안드로이드에서 다 나올 수 있을까요?
0: 공짜라고.
1: 공짜고요. 사인업도 필요. 또 라이브 프로그래밍도 있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채널은 뭐 만화 네. 뭐 일본 거, 중국 거, 한국 거 다 뭐지 이스트 아시안 나라에서 Amazon TV 꼭 봐야 될 거예요.
0: 아, 네.
1: 스브스크립션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네네. 뭐 빅키 같은 거는 돈 내야 되고 뭐 네. 넷플릭스 같은 것도 돈 내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필요 없어요.
0: 어, 네. 좋은 꿀팁 알려주셨네요.
1: 아, 예.
0: 네.
1: 그래서 저거 때문에 아 하수비 I mean Scarecrow도 지금 너무 재밌어요.
0: 허수아비?
1: 허수아비는
0: 어떤 거예요?
1: 저거는 언제죠? 88년에서
0: 네.
1: Memories of Murder 혹시 기억나요? 영화?
0: 네네. 살인의 추억.
1: 살인의 추억 비슷한 건데 네. 뭐죠? 저기 88년에서 Serial Killer 있었어요.
0: 어, 네.
1: Serial Killer 있고 and then 누가 나오는 거지?
0: 연쇄 살인자가 나오네.
1: 예. 네. 아니 너무 재밌고 네. 지금 뭐기 모르겠는데 몇 판인데 저기 뭐 I think 16개? 지금은 10개만 나오고
0: 오.
1: 진짜 재밌어요.
0: 박해수,
1: 예.
0: 이희준,
1: 예.
0: 곽선영.
1: 예.
0: 네.
1: 되게 재밌는데 네. 저것 때문에 저것도 많이 보고 또 원더풀스는 넷플릭스에서 네. 박근빈 새로 나온 거 네. 너무 재밌어요.
0: 보셨어요?
1: 예, 다 아니 몇 편이지? 8개? 8개만 나오는 시리즈인데 퍼스트 시즌인데 사람은 시즌 2 꼭 지금 원하는 거죠. 저기 꼭 Please, season 2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기 슈퍼히어로는 요즘에 슈퍼히어로 파워 뭐 마블 있고 DC 뭐 슈퍼맨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되게 웃겨요.
0: 되게 쓸데없는 그런 초능력.
1: 지금 스포일러 얘기 안 하겠는데 꼭 보면요. 박근빈은 진짜 연극 너무 잘해요.
0: 아까부터 계속 박근빈 아니 하신...
1: 지금 박근빈 배예요. 네. I'm like crazy about it. Crush 지금 crush 생겼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옛날도 좋아하는데 네. 뭐 Extraordinary Woo도 있고 뭐 네. Hyper Knife도 있는데 네. 이 Versatility 하고 어떻게 연극 해는 거 뭐 네. Expression 있고 네. 말도 해는 거 너무 머리 진짜 잘 돌아가요.
0: 맞아. 우영우 때도 진짜 연기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1: 네. 네,
0: 맞아요. 그게 배우들이 연기할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1: 그래요.
0: 네, 그게 진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저기 넷플릭스, Facebook에서 인스타그램 난리 났어요. 이거 꼭 봐야 되고.
0: 네.
1: But then 저기 우리 조금만 얘기할게요.
0: 네.
1: 저기 다른 드라마 Perfect 네. Crown 있는 거.
0: 아, 21세기 대공부인. 네. 네.
1: 저거는 기본, I mean, 쟤는 미국 사람인데 여기서 살고
0: 네.
1: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살고
0: 네.
1: 사람 요즘에 한국 네티즌은 왜 기본 이렇게 알아요. 이거는 픽션인데 진짜 alternate reality
0: 네.
1: 진짜 여기서 reality 아니고 뭐 마블 같은 거는 타임라인 엄청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스토리 때문에 뭐 디테일 조그맣게 디테일 때문에 사람 내리지는 잘 아이유는 캔슬 해야 돼. 뭐 저기 디렉터도 캔슬 해야 돼. 라이터도 저거는 너무 오버예 같은데 생각 어때요?
0: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중국 때문에 아마
1: 알아요. 네. 중국 때문에 뭐 인플루언스
0: 중국 얘기가 나오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그나마
1: 아니 일본도
0: 일본도 그런데 예전만큼은 또 안 그렇거든요. 일본은 네. 네, 이제는 근데 중국이 워낙 또
1: 아니 지금 political time 때문에 저거는 네, 네. 이해했는데 아니 뭐 이거는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 아니고 네. 가짜인데 뭐 time period 때문에 뭐 history는 있는 거는 제가 믿을게요. 뭐 네. 중국에서 네. 한국 뭐 왕한테 네. 많이 컨트롤 여행단을 많이 컨트롤했던 거 있는데
0: 그렇죠.
1: 저기 근데 우리도 중국 말도 썼어요.
0: 한자를.
1: 네, 한자를 쓴 거 저거 네.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면 네. 이 라이더 이 이야기 라이더 해놓은 거는 네. 스토리는 더 중국 컨트롤. Like 혹시 영 미국에서 or 유럽에서 혹시 영국에서 나치 히틀러 뭐 독일에서 이겼으면 네. 스토리 다 바꿨죠. 네. Right? 저거는 진짜 스토리 아니고.
0: 그렇죠.
1: 혹시 이거 뭐죠? 저기 왕 모자 이거 비리는 거 몇 년 맺는 거. 뭐 혹시 누구 뭐 다른 영화 맺으면 네. 나치 심볼을 저기 우리 부디스트 한국어 심볼을 바꿨어. 혹시 바꿨으면
0: 스와스티카
1: 사람 난리 날 거죠.
0: 네.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건 너무 오버 같은데 아,
0: 너무 네티즌이 예, 심하게
1: 미국 네티즌은 네. they're like I don't care 생각 없는데 재미있는데 아이유도 이쁘게 나오고 뭐 스토리도 you know 유니크이고
0: 네.
1: 미국 네티즌은 저렇게 생각 안 하고 아. 한국 네티즌 and then 혹시 몰리죠 저 중국 네티즌
0: 네.
1: 혹시 중국 사람도 이거 볼 거죠
0: 아무래도 다 보죠
1: 볼 거죠
0: 네.
1: 너무 좋을 거지 중국 말 중국식 해놓은 거 너무 네. 많이 나오면
0: 네.
1: Yeah, I know. 뭐지? 혹시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우크라이나 있는 거 뭐 러시아 있는 거 우리 기분 안 좋은 거 political 때문에
0: 네.
1: 뭐 스토리 뭐 영화 뭐 드라마 나오면 사람들 뭐 기분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0: 네.

0: 지금 있는 거는
1: 네.
0: 뭐지? 원더풀즈 얘기했고 또 스케어크로도 얘기했고 퍼펙트 크라운드 얘기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뭐죠? 저기 입주 전에
1: 네.
0: We are all trying here. We are all trying here. 저기 우리 노래도 들렸죠. We are all trying here. 한국 건데 적어도 진짜 감독 얘기했죠. 저기 감독 꿈은
1: 네.
0: 영화 만들고 싶은데
1: 네.
0: 지금 꿈 지금 되는 거죠.
1: 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0: 네. 저거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1: 구교환
0: 너무
1: 나오는.
0: 재밌게 나오고
1: 네.
0: 저건 또 음악 제가 얘기했죠. 음악은 뭐 원더풀스에서 뭐 뭐지 저기 we are all trying here 뭐 스케어크로에서 뭐 퍼펙트 음악 엄청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저거 때문에 꼭 봐야 될 거예요.
1: 네.
0: 넷플릭스에서 나오는데.
1: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블러드하운드.
0: 블러드하운드
1: 사냥개들 저한테 추천해
0: 너무
1: 주셔가지고.
0: 재밌죠. 저기 액션도 많고,
1: 네.
0: but 어떤
1: 이제,
0: 때는 캐릭터도
1: 네.
0: 네티즌도 뭐 한국 네티즌 뭐 여기 미국 네티즌 캐릭터 디벨롭먼트도
1: 네.
0: 잘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어떤 때는 약해, 어떤
1: 네.
0: 때는 너무 오버. 이렇게 있는 거도 있는데
1: 네.
0: 저거는 뭐 캔슬하는 건 아니고, but
1: 네.
0: 뭐 피니이지.
1: 네네.
0: 아, 조금 저렇게 뭐 고쳤으면 조금 더 캐릭터 디벨롭먼트 더잘 됐으면
1: 네.
0: 퍼펙트인데 저렇게 안 되죠. 원래는 우리는 이 드라마 같은 걸 우리는 쓰는 거 아니죠. 다른
1: 네,
0: 사람은 쓰는 건데.
1: 그렇죠.
0: 근데 디렉터도 감독도 뭐 이렇게 제 비전은 이렇게야. 더 재밌게 만들게. 액션하고 레인은
1: 맞아요.
0: 엄청 멋있었었고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1: 네.
0: 나쁜 놈인데.
1: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0: 예, 무서웠어. 아니, 제가 얘기했죠. 레인, 비는 집에서도 이 멘탈리티, 저기 연극 하는 거 멘탈리티 집에서도 했어.
1: 메소드 연기.
0: 멘탈리티, 예, 맞아요.
1: Method acting.
0: 너무, 예, 맞아요. 아니, 뭐 미국 배우도 얘기하면 뭐 로버트
1: 드니로,
0: 드니로, 뭐
1: 네.
0: 크리스천 베일, 뭐 여자도 되게 많이 앤젤리나 졸리 다 메터드 액팅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거죠.
1: 그래서 저 부인인 김태희 씨가 또 굉장히 집에서 무서웠다.
0: 그래요. 미소. 나중에는
1: 네.
0: 뭐지 소리 지르잖아.
1: 아, 그러니까.
0: 야, 왜 계속 이렇게.
1: 그리고 비가
0: 네.
1: 욕을 못 하는데 욕을 진짜 못 한대요.
0: 알아요.
1: 근데 이제 그 극상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0: 아니, 됐었어.
1: 그래서 그 욕을 부인인 김태희 씨한테 배웠다고.
0: 오 마이 갓.
1: 네.
0: 너무 재밌다.
1: 생각보다네.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겨우 하나를 끝냈는데 오늘 나와서 갑자기 네 개를 얘기하시니까 이걸 또 어느새 다 볼까 싶네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최대한 빨리 보는 걸로.
0: But 지금 오늘 22일 날인데 Memorial Day weekend 때문에
1: 네.
0: 비 계속 와요. So 어떤 이벤트는
1: 네.
0: 바깥에 있는 이벤트는 좀 힘들 건데.
1: 근데
0: Memorial Day도 비 오는데 뭐지? Fireworks도 모르겠는데 될 건데 안 될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한 거는 Fireworks 안 쓰고 드론으로
1: 아.
0: 혹시 드론으로 할 거면
1: 네.
0: 괜찮은죠.
1: 그렇죠.
0: 비 오는 거는 혹시 비 세 개 떨어지면
1: 맞아.
0: 좀 힘들 건데.
1: 그죠. 비 오면은 Fireworks 폭죽이 안 되나?
0: 안 되지. I mean 어떤 때는 했어요.
1: 네.
0: If it depends, 비 많이 오면
1: 아,
0: 안 되고
1: 네.
0: 뭐 드리즐 같은 거는 할 수
1: 네.
0: 있죠.
1: 제가 예전에 4th of July 그 모니먼트에 그 파이어워크 폭죽놀이 하러 보러 갔는데 그때는 비는 안 왔었는데 굉장히 그 흐렸어요. 날씨가 흐리고 이게 그런데 폭죽을 쏘면은 연기가 나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연기가 위로 안 가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밑으로 계속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기가 너무 많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0: 그래.
1: 네.
0: 아이, 몰리죠. 봐야 되죠.
1: 네.
0: 또, 저것 때문에 요번 위켄이 있는 거는, 오늘은, 뭐, 스미소니언에서,
1: 네.
0: 브루스 리, 뭐,
1: 오?
0: 에이전 이벤트 있는 건데,
1: 이소룡.
0: DJ 하고, 뭐, 다른 거, 퍼포먼스 같은 거 하고, 브루스 리에서 다 보여주고,
1: 네.
0: 뭐, 비디오 클립 같은 것도 하고,
1: 네.
0: And then 내일은, 뭐지, 저기, 스포츠, 저기, 패러 스포츠,
1: 장애인,
0: 저기, 갤라, 하운드레이싱도
1: 네.
0: 있고,
1: 네.
0: and then 뭐지 내일도 저기 페럭스 마을 쪽에
1: 네.
0: 카르나발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바깥에 저기 파킹하고 있어 카르나발이 있는데.
1: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0: 카르나발인데
1: 네.
0: 비 때문에는
1: 아 맞네.
0: 안 될 거죠.
1: 네.
0: And then 뭐지? 오늘 저녁도 타이슨스 코너에서 캐피탈 원 센터에서
1: 네.
0: Asian American Comedy Night 쇼링.

0: 오.
1: 오늘 제 스탠드업 코미디. 네. 한국 아메리칸 남자 저기 저스틴 제 아는 친구인데. 네. And then 뭐 다른 Asian American comedians 다 나올 거야. 뭐,
0: 바빌리.
1: 아니 바빌리는 말고.
0: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1: 뭐 인기 있는 건 아니고요. 네.
0: 켄정. 켄정도 아니고.
1: 아니 로컬 다 로컬.
0: 아 로컬. 네, 아, 죄송합니다.
1: 다 로컬인데. 네. 뭐 누구지? 저스틴 암하고 네. 다른 뭐 중국 아메리칸 아니 지금 제가 플라이어 지금 보는데 네. 누구지? 중국 아메리칸도 나오고 또 재밌을 거예요. Asian Comedy Show,
0: 네.
1: Showcase,
0: 네.
1: Tyson's Corner, 8시,
0: 네.
1: 5월 22일 날 오늘인데,
0: 네.
1: 뭐죠? 저기, 안드레 김, 넷플릭스에서 나온 코미디언 있고,
0: 네.
1: Richard Saunders, DC Improv, 필리핀어
0: 네.
1: 모르겠는데,
0: 네.
1: and Shelly Kim, CBS. So 한국 아메리칸은 세 명이고,
0: 아, 네.
1: 한 명은 중국 or 필리핀어 같은데.
0: 어.
1: So 꼭 시간이 있으면 네. 티켓마스터에서 찾을 수 있으면
0: 네.
1: 티켓표는 얼마죠? 티켓표는 뭐 한 25불 같은데. So 꼭 오늘은 저거 하고
0: 네.
1: 내일 제가 얘기했죠. 저기 페어팩스 마을에서
0: 네.
1: 저기 카르니발 같은 것도 있고.
0: 네.
1: 아니 미안합니다. 저기 값이는 45불.
0: 45불.
1: 예.
0: 아.
1: 꼭 저것도 있고 또 다음 토요일에는 마지막 Asian Festival Columbia Maryland에서
0: 네.
1: 우리 하는 거는 Asian Festival Chrysalis 저기 Meriwether Pavilion Columbia Maryland에서 Howard County
0: 네.
1: 우리 아직도 필요해놓은 사람은 벤더
0: 네.
1: 뭐 혹시 음식 벤더 뭐 물건 벤더
0: 네.
1: 또 뭐죠 저기 demonstration 하는 사람 뭐 요리 demonstration
0: 아.
1: 뭐 태권도 demonstration
0: 네.
1: 뭐 sewing demonstration 뭐 아무런 demonstration 하고 싶으면
0: 아, 네.
1: 저거는 sign up는 공짜고 또 parade culture parade
0: 네.
1: right culture parade는 뭐 한국 중국 일본 옷 입고
0: 네.
1: 이렇게 parade 하는 것도
0: 네.
1: 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12시에서 시작하고 4시까지. And then 쟤는 저기서 뭐 도와주는 거 많은데 저기 stage management 하고 뭐 다른 거 다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꼭 나와세요. 저기 다음 토요일 5월 30,
0: 네.
1: 12시,
0: 네.
1: Meriwether Pavilion Post에서 Chrysalis Stage는 뭐 이렇게 green 생각, 아니 뭐 green 색깔 있는 거 stage 있는데
0: 네.
1: Woods에서
0: 아.
1: 저기 Meriwether Pavilion Stage 말고,
0: 네.
1: 저거는 다음 주. 예.
0: 아, 네 알겠습니다. 음식도 있고, 네.
1: 음식도 있고, 네. 뭐 food truck도 있고.
0: Food truck.
1: 한국 food truck는 K-BBQ food truck 도시락
0: 아, 네.
1: 나올 거예요. 제 아는 친구. J 나올 거고,
0: 네.
1: and then, so 또 Asian Heritage Month, AANHPI,
0: 네.
1: 조금 마지막으로 끝나고,
0: 네네.
1: then 6월 달에는 뭐 우리 혹시 다음 주도 얘기할 거면 뭐 네. 누구 K-pop 그룹 오는 거, 뭐
0: 네.
1: Aespa,
0: 네.
1: La Seraphim도 올 거고, and then BTS는
0: 네.
1: August,
0: BTS는 뭐
1: 뉴저지에 네. August에서 아니 여기 Baltimore에서
0: BTS는
1: BTS는 August 12일 12일 날 13일 날 Baltimore.
0: Baltimore 온다고요?
1: 예, 저기 M&T Bank Stadium.
0: 아, 그래요?
1: 티켓은 다 나갔어요.
0: 아, 그래요? 더
1: 티켓 다 나갔으면 네. 뭐
0: 이게 뭐, 오늘 되게... 의미가 없어. 오면은 티켓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1: 못 해죠.
0: 네.
1: 아, 너무 프레스에서 혹시 저거 마지막 그 베네핏 받을 수 있으면 저기 프레스에서 프레스 티켓 프레스 패스 가입 받.
0: 아니 오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아 저는 뉴욕 뉴저지가 끝인 줄 알았어요.
1: 아니요.
0: 아 볼티모 갔다가 바로 아 그러니까 뉴욕 갔다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1: 라스베이거스 아니 뭐 다시 일로 와야 돼.
0: 아 다시 오구나.
1: 예, 예.
0: 아.
1: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날짜 때문에 뭐 네. 어떤 때는 뭐 다른 거 다른 쇼, 뭐 퍼포먼스, 뭐 스포츠 같은 거 해야 되면
0: 네.
1: 시간 못 맞추고. 아. And then 다음 달은
0: 네.
1: World Cup.
0: 아 그렇죠. 6월부터 이제.
1: 네. 네. World Cup. So 우리 World Cup screening도 제가 다음 주는 얘기 좀 할게요.
0: 아,
1: 어디서
0: 네.
1: screening 때, 뭐 교회에서 두 개.
0: 아 네.
1: Annandale하고 저기 Chantilly에서 있는
0: 네.
1: 거는 다 공짜로 올 수 있고 다 같이 볼 수 있대.
0: 아,
1: but 음악은 Wonderfuls에서 제가 얘기했죠. 박군빈.
0: 네.
1: 이 그룹 가수는 이름은 Gift, Summer인데,
0: 네.
1: 뭐죠 저기 Flip the World
0: 네.
1: 다 영어로 불렀어요.
0: 오, 네.
1: 목소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이 남자 들으면 여자 목소리 같은데 되게 하예요.
0: 아 남자 목소리인데 여자 목소리 같은.
1: 예, because 네. 되게 하얗고 네. 뭐 Adam Levine, Maroon 5에서 뭐 Michael Jackson에서
0: 네.
1: 되게 하이 보이세요.
0: 마이클 잭슨?
1: 마이클 잭슨 보이스도 되게 하이죠. 아니 혹시 마이클 잭슨 영화 봤어요?
0: 아 못 봤어요 아직.
1: 너무 재밌어요.
0: 아 진짜요?
1: 예, I mean 쟤는 옛날 마이클 잭슨 라이브는 못 봤는데 네. TV에서 뭐 다른 뭐 MTV에서 많이 뭐 네. 퍼포먼스 같은 거 많이
0: 맞아 맞아요.
1: 아 진짜 리그레트는 왜 못 갔지?
0: 아 그때
1: 젊었을 때 꼭 라이브로 봐야 되는데 네. 못 했어요.
0: 아 그게 아쉽다.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래서 마이클은 꼭 보고
0: 네.
1: 지금 원더풀스에서
0: 네.
1: The Gift Flip 네. the World.
0: 네. Flip My World.
1: 아, Flip My World 네. 맞죠.
0: Flip My World 들으시겠습니다.
1: Flip My World. 예.

0: 네, Gift의 Flip My World 들으셨습니다.
1: 예, Wonderfuls에서 나오는 거. 네. 꼭 Wonderfuls는 이 드라마는 저기 Y2K 기억나죠?
0: 네.
1: Y2K 바로 전에 99년 다 사람들은 걱정은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걱정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 제가 어디 있었지? 여기서 DC에서 DC 에리어에서 있는데
0: 네.
1: 1년 뭐 했죠? 1년 자동차 딜러십 매니저였어요.
0: 아, 네, 네.
1: So 걱정은 뭐 은행에서 네. 돈 못 빼고 뭐 아. 은행에서 돈 다 없어져 놓은 거
0: 네.
1: 저것만 걱정했죠.
0: 아.
1: 뭐 Y2K 뭐 컴퓨터 버그 같은 거
0: 네네.
1: 저거 걱정했죠. 어, 내일은 저기 우리 다 뭐 물 뭐 일렉트로닉 같은 거 다 다시 시작 리셋해야 돼. 뭐 혹시 못 못 쓸 수 있고
0: ATM 안 된다.
1: 그래.
0: 뭐 은행 다 문 닫는다. 뭐 그래. 되게 많았어요 그때.
1: 그런 저것만 걱정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죽을 거야. 뭐 뭐지 아포칼립스 같은 거 뭐 해야 될
0: 건데. 맞아.
1: 아, 저렇게 생각 안 했어요.
0: 그때 preppers라고,
1: 예.
0: 네, 또 그 세계 종말,
1: 어, June preppers, 맞아요.
0: 네, 예. 세계 종말 준비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도 돈 엄청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네, 뭐 벙커하고 뭐 물하고
0: 물 사고 막 그런
1: 이런 먹는 거 다 준비해. 네.
0: 근데 26년 지났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1: 없죠,
0: 않았어요.
1: 네. 없죠, 없죠. 아, 우리 혹 아니 다음 거는 뭐지? 2100에서
0: 2100.
1: I mean, 저는 probably 죽을 건데 네. 돌아갈 건데, but 2100은 다음 그 you know, big
0: 네.
1: 준비하는 거. But 이 Wonderfuls는 진짜 재밌었어요.
0: 재밌어요.
1: 저것 때문에 Y2K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네. 또 뭐지 걱정 있는 거 뭐 너무 너무 사람들 저기 뭐지 이거 다 슈퍼히어로인데 이렇게 파워 있는 것도 꼭 봐야 될 거야.
0: 슈퍼파워 하나 초능력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거?
1: 제가 혹시 진짜 슈퍼 저기 fly
0: 나는 거?
1: 네, 나는 것도 그것도 뭐지? teleportation
0: 아,
1: 어디서 가는 거?
0: 네네 순간 이동.
1: 예.
0: 네. 어...
1: 그래서 저렇게 한국 가고 싶으면
0: 네.
1: 길이 바로
0: 나는 거는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1: 추울 수도 하늘. 있고 또 네. 힘들 거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시간도 걸려야 되는데
0: 얼마나 빠를지도 모르고
1: 모르죠. 네,
0: 맞아요. 텔레포테이션 하시는 걸로.
1: 파워는 어떤 거 좋아?
0: 저도 텔레포테이션.
1: 예.
0: 네, 제 좋은 것 같고
1: 저거 아니면 이렇게 뭐 마인드로
0: 네.
1: 움직이는 저기 뭐지 텔레키네시스
0: 네. 예. 염력
1: 저것도 좋을 거죠.
0: 어.
1: 뭐 지금 뭐 필요하면 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고 뭐
0: 저는 아니면 시간 조정하는 거.
1: 어, 맞아.
0: 시간은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해서 돈 돈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1: 뭐 저 옛날 영화 Back to the Future 기억나요?
0: 네네네.
1: Back to the Future에도 저렇게 돈 맺을 수 있어. 뭐 뭐지 신문 보면 어, 내일은 뭐 로또 넘버 나올 거면
0: 스포츠 팀 어디가
1: 스포츠 팀은 누구 이길 거요?
0: 맞아 맞아.
1: 스포츠 배팅도 많이 할 수 있고 재밌을 거죠. 네. 저렇게 할 수 있으면.
0: 네네네.
1: 아, 또 우리 마지막 얘기는 저기 뭐죠 저 아, 음식 요즘에 음식 또 제가 뭐지 페스티벌 하니 많이 갔는데
0: 네네.
1: 어, 한국 음식 요즘에도 뭐 우리 아, 2주 전에 얘기된 사탕 너무 많이 들어가면
0: 아, 너무 맞아 너무 달다.
1: 달다. 또 다른 거는 지금 요즘에 보는 거는 뭐 한국 음식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
0: 아.
1: 진짜 요즘에는 매운 거 레벨
0: 네.
1: 많이 올라갔어요.
0: 네.
1: 뭐 말라도 있는데
0: 네, 네.
1: 한국 음식 불닭 같은 거 있는데.
0: 맞아 맞아.
1: 식당들이 요즘에도 뭐 순두부찌개 같은 거.
0: 네.
1: 얼마큼 맵게 하고 싶은데,
0: 네.
1: But 제가 맵게 생각하는
0: 네.
1: 음식, 아니 뭐 음식 만드는 사람 뭐 저기 식당에서
0: 네.
1: 더 많이 맵게 만드는 것 같은데.
0: 맞아 맞아.
1: 혹시 뭐 저렇게 봤어요? 저기 혹시 뭐 시키면 왜 이 김치찌개 더 맵게 만들지?
0: 맞아.
1: 뭐 뭐지 뭐 육개장 뭐 아무런 것 저기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어, 또 김치도.
0: 네.
1: 요즘에는 뭐 김치도 맛도 더 매운 거 나오는 거 같아요.
0: 어, 맞아. 실비 김치라 그래 가지고.
1: 예. 네, 아니 모르겠어요. 왜 네. 여기서 I mean 이 트렌드는
0: 네.
1: 혹시 한국 가면 혹시 한국 식당에서도
0: 네.
1: 봐야 되죠. 뭐 혹시 네. 레벨은 바꿨으면
0: 네.
1: 여기 미국에서
0: 네.
1: 여기 미국 있는 한국 식당
0: 네.
1: 다 레벨 올라간 거 같아서.
0: 한국 따라서 하기 때문에.
1: Maybe. 네. 맞아요. Maybe 네. 한국 한국에서 진짜 저렇게 매우면
0: 네.
1: 아, 젊은 사람 되게 젊은 사람 때문에, Gen Z 때문에,
0: 네.
1: Gen Z, whatever. 이렇게 맵게 먹는 네. 거죠.
0: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매웠는데 예. 계속 매운 거를 먹다 보니까 더 예. 매운 거를 찾게 되고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마 한 2, 30년 후에는 진짜 음식이 매워지지 않을까.
1: 아니 타이 음식도 네. 제가 타이 어디 갔죠? 어저께는 어떤 타이 식당 갔는데
0: 네.
1: 타이는 저기 매운 거는 바꾼 거 아니고 한국말은 뭐죠? 저기 되게 sour.
0: sour 신맛.
1: 신맛. 네. 초고도 많이 올라갔어요.
0: 뭐
1: 레몬 or 라임 되게 많이 들고
0: 옛날 너무... 옛날에 비해서
1: 그래요. 아니 여기서 뭐 벌써 몇 년 됐죠? 한 30년 됐는데 네. 여기서 사는데
0: 네.
1: 타이 음식도 좀 바꾼 거 많이 바꾼 거 같은데. 아 모르겠는데, but I think 사람들 뭐 먹는 거 다
0: 네.
1: 입맛은 네. 다 지금 change 아니 뭐 progression 뭐 evolution. 해놓은 거 많이 된 거예요.
0: 근데 막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진 않고
1: 예.
0: 맵고 짜고
1: 또 저기도 짜는 거는 뭐 소금빵 같은 거
0: 소금빵
1: 뭐 다는 거
0: 네.
1: 짠 거 같이 예. 섞어놓은 것도 저기도 많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예. 너무 뭐 매운 거 하고 스위트 맞지? 매운 거 하고 다른 거 같이 뭐 섞은 것도 많고 모르겠는데
0: 우리 MCO님 10년 뒤에 또 어떻게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1: 모르죠. 저기 뭐 음식도 인스턴트 네. 요즘에는 우리 뭐 라면 같은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0: 네.
1: 원래 뭐 한국 음식, 중국 음식, 뭐 타이 음식은 인기 있는 거 많은데
0: 네.
1: 옛날에는 뭐 H마트에서 H마트만 있는 거 가게
0: 네.
1: 다른 나라 저기 뭐 시즈닝 뭐 다른 거 나라 음식 같은 거 살 수
0: 네.
1: 있는데
0: 네.
1: 요즘은 다 바뀌었죠. 뭐 알디, 리더, 트레이더 조스, 코스코에서도 살 수 있고.
0: 맞아.
1: 코스코에서 김치도 살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 10년 있다는
0: 네.
1: 더 많아질 거예요. 뭐 이스트 아시안만 말고 네. 뭐 아라빅, 뭐 나이지리안, 뭐 다른 거
0: 그죠.
1: 인기도 바뀔 수 있죠. 뭐
0: 맞아.
1: 트렌드도 바뀔 수 있고. 네. 아 요즘에는 뭐 인도 거, 뭐 말레이시안 거, 뭐 월남 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다 바뀔 거예요.
0: 참고로 지금 쉑쉑에도 코리안 버거
1: 맞아요. 네, 크림 프라이 치킨도 있고
0: 맞아요.
1: 아 크림 프라이 치킨도 많이 바꿨어요.
0: 네.
1: 저기 옛날 어디죠? 저기 반찬 치킨이 있는 거.
0: 네.
1: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여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데, but 프라이 치킨 저기 파우더 있죠?
0: 네.
1: 옛날에는 콜라겐 파우더 썼어요. 콜라겐 파우더는
0: 네.
1: 콜라겐은 스킨에서
0: 콜라겐.
1: 예, 콜라겐에서
0: 네.
1: 파우더로
0: 네.
1: 튀긴 거 네. 더블 프라이 하고
0: 네.
1: 더 뭐지 크리스피네스 되게 오래도 크리스피 되고
0: 네.
1: 뭐 냉장고한테 넣으면
0: 네.
1: 다른 다음 날은
0: 네.
1: 똑같아요.
0: 네.
1: But 저거 레시피도 바꾼 거예요. 제가 어떤 반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0: 네.
1: 아 우리 칼라지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 거는 뭐
0: 네.
1: 말이 저렇게 안 해요.
0: 이제는
1: 뭐,
0: 안 넣어.
1: 뭐 값이 때문에 뭐 모르겠는데 왜 바꾼 거. 그 크림 프라이 치킨도 한국에서도
0: 네.
1: 제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0: 네.
1: 한국 프라이 치킨 집은
0: 네.
1: 맥도날드보다 더 많아.
0: 아 그렇겠죠.
1: 아니 맥도날드 한국에 있는 거 맥도날드 말고
0: 전 세계
1: 맞아. 뭐 진짜 엄청 많아.
0: 맞아. 한국은 진짜 한 블럭당 한 두세 개씩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치킨집이.
1: 근데 뭐 레시피하고 어떻게 만드는 것도 다 틀리죠.
0: 네네네.
1: 뭐 옛날에는 뭐 혹시 교차한데 기억나요?
0: 교촌 알죠?
1: 교촌은 뭐지 쌀 파우더도 쓰고
0: 네.
1: 쌀가루
0: 맞아요.
1: 쌀가루
0: 맞아요.
1: 저렇게 쓰고
0: 네.
1: 맨날인데 네. 맛있었어요. 교촌은 다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없는
0: 여기는 없죠. 한국에는 있죠. 한국에는 본촌이 없고
1: 예 본촌은 얘는 뭐지 또 요거트 한국 요거트
0: 네.
1: 뭐지
0: 야쿠르트
1: 아니 핑크베리
0: 네
1: 뭐 레드 뭐 레드 뭐 뭐지 레드 something 아 뭐, 기억 안 나는데 네. 네. 이 요거트 집도 많이 생겼는데
0: 네.
1: 다 지금은 뭐 스윗프로그도 있고
0: 아~
1: 뭐 이름 한국 들어온 거는
0: 아,
1: 다 없어졌어요.
0: 맞아 옛날에 프로요도 되게 많았네.
1: 프로요도 많고
0: 네.
1: 맞아. 네. 그래서 이거 저기 때문에 우리 음식 막 지금 또 배고픈데 음식 얘기했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드라마
0: 네.
1: We're all trying here.
0: 네네네.
1: 이 노래도 저것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0: 네.
1: 제가 맨날 애플 뮤직, 뭐 스포티파이, 팬도라에서
0: 네.
1: 맨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0: 네.
1: 그래서 드라마 보면
0: 네.
1: 뭐 기분도 있고
0: 네.
1: 뭐 메모리 뭐 어떤 씬인 거는 거 아, 이 노래 진짜 잘 맞았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지 루시 네. 밴드 이름은 루시인데
0: 네.
1: Starlight.
0: 네.
1: Starlight. So.
0: Starlight.
1: 예.
0: 별빛.
1: 별빛.
0: 네. 모두가 so,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OST.
1: 예. 네. OST에서. 루시. 우리 다음 주는 네. 제가 마지막 저기 AA NHPI 얘기했고.
0: 네.
1: And then June 얘기는 월드컵.
0: 네.
1: 좀
0: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신나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점심 메뉴 추천.
1: 뭐 먹죠? 짜장면.
0: 짜장면? 왜요?
1: 아, 갑자기 어저께 뭐 어떤 드라마 봤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0: 네.
1: 한국에서 네. 뭐 우리는 여기서 Uber Eats 있고 뭐 다른 거 ordering service,
0: 맞아요.
1: delivery
0: 네.
1: service. 한국에게는 네. 더 잘 됐죠. 뭐 아무 때나 가면. 네. 짜장면 시키고 싶으면 네. 딜리버리 해주죠.
0: 한강 공원에서도
1: 그래요. 되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거. 아니 시스템 너무 좋아.
0: 네.
1: 여기서 저렇게 했으면 못해죠. 네, 여기서 못해죠.
0: 그죠, 그죠, 그죠.
1: 우리 미국에 너무 넓고 너무 시간도 많이 길고 네. 또 알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But 오늘 짜장면 먹을 수 있으면 저기 어디죠? Gaithersburg, Rockville 쪽에
0: 네.
1: 왕짜장.
0: 왕짜장.
1: 네. 최고예요. 여기 제가 얘기했죠. 저기 앤앤데어 쪽에 뭐 센터빌에서는 별론데 네. 네. 왕짜장 저기
0: 아,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1: 게이더스버그에서
0: 게이더스버그 왕짜장
1: 게이더스버그 락필 바로 인 비트윈
0: 네.
1: 그래서 저기서
0: 항상 저번에는까지는 계속 김밥 얘기를 하시다가
1: 김밥은 이 김밥 가게 아니 어떤 친구한테
0: 오늘 왜 이 얘기 안 하나 했다
1: 아니 but 오늘 친구 어떤 친구한테 네. 소개해줬는데 네. 가서 먹어봤는데
0: 네.
1: 와 너무 좋았대
0: 너무 맛있었어
1: And then 이거 앱 필요해요. 앱 필요 앱, 아, 앱 쓰면
0: 네.
1: 제가 얘기했죠. 런치 스페셜 세트로
0: 네.
1: 김밥하고 라면 같이 슈퍼.
0: 알겠습니다.
1: Can't beat it. 너무 좋죠.
0: 알겠습니다. 저희 또 리 김밥이 또 저희 또 스폰서 이제 광고를 하고 가셔서
1: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저희 마음껏 이제 얘기하셔도 되는.
1: 예, 예, 네, 좋아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형님 오늘도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네. 지금은 Starlight Lucy.
0: 네. 들으시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5월 22일 네, 굿모닝 워싱턴 2부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메모리얼 데이인 관계로 저희가 방송이 네, 재방송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는 다시 오전 9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워싱턴 2부 마지막 곡으로 루시의 Starlight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함께 들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롱위켄드 연휴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는 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6: 703-354-1950 703-354-1950.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창밖을 보니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요. 소리 없이 조용히 마치 한 주에도 수고를 토닥여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멈춰 서는 것도 또 이런 날만의 작은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비가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긴 주말이 또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미국에서 전물 장병을 또 기리는 날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연휴는 또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행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것 같고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거나 또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도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긴 낮잠을 즐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휴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또 사무실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행복을 찾아서 멀리 가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소한 또 따뜻한 행복을 느끼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또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누군가와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엔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어디를 가시든 행복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짧은 드라이브도 좋고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또 이 여행이란 게요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건 아니지요. 낯선 길목에서 마주치는 풍경 하나 또 어딘가 가서 처음 들어가 보는 식당의 메뉴판 하나 그것만으로도 또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훌쩍 떠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오전 이 시간 어디론가 또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그 상상을 잠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빗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여행의 배경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또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메릴랜드 주가 매년 1월 13일을 공식적인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을 했지요. 이 법안이 지난 5월 12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상원 법안 SB627에 서명을 하면서 법안이 공식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지요. 네, 특별히 오늘은 그 수고와 애를 쓰신 메릴랜드 시민협회의 장영란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특별한 그 뒷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여러분의 마음의 여행을 위해서 카드가든의 휴게소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휴게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메릴랜드 주가 매년 1월 13일 공식적인 미주 한인의 날을 지정을 하는 법안을 제정을 한 소식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한인사회와 메릴랜드 주의원들이 협력을 해왔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의 결실인 거죠. 정말 그 오랜 꿈이 현실로 그 새 역사를 만드는 데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온 그 많은 단체들 중에서요.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메릴랜드 시민협회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우리 메릴랜드 시민협회의 장영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메릴랜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많이 서두르셨죠?
1: 네, 비도 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0: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 시민협회 회장 장영란입니다. 저는 은퇴를 한 후 2014년부터 하와이카운티 시민협회를 설립하고 2022년도에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연합하여 메릴랜드 시민협회 회장으로 계속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0: 메릴랜드 시민협회를 직접 만드셨어요?
1: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하와이카운티가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있고 거기에 몽거머리카운티 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모든 활동이 몽거머리 카운티에서 활동이 있다가 이제 우리 한인들이 하월 카운티에 많이 물집된 상황이라 그때 하월 카운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0: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 거죠. 아, 그렇군요. 조금 다른 시민, 다른 한인 단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카운티가 우선 주축이 되어서 시작을 하시고 그 아래 산하 단체로 들어간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 그래서 조금 그래서 오히려 또 굉장히 그 미국 정부 기관들과 협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모든 비영리 단체, 시민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2022년도에 이제 메릴랜드 지부가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이 돼갖고 이제는 메릴랜드 시민협회 하나로 모든
0: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더 영역이 확장된 거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더 반가운 소식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또 하실 일도 더 많아지실 것 같고. 사실 우리 회장님을 저도 이제 행사 때 뵈면은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 한인 사회를 또 미 주류 사회와 연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참 계기가 됐고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그 기쁜 메릴랜드 미주 한인의 날 법안에 패싱되기까지가 힘들었을 거예요.
0: 얼마나 정말 뒤에서 많이 애를 쓰셨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메릴랜드 시민협회 이제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창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어떤 활동들 하시나요?
1: 우리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적이나 시민 참여의 분야에 연결 통로 브리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인들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많이 했고.
0: 너무 중요하죠.
1: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멘토링, 문화행사 개최, 소비자 보호, 랭귀지 서비스 이런 등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과거에도 많이 하셨고 또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보면 청소년 인턴십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턴십들을 주로 하십니까?
1: 지금 올해를 말하면 이제 42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나 네.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정부하고 네.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턴십 여름 방학 동안 네. 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돼서 스폰서들이 꽤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냥 독립된 한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나 또 정부 기관과에서 인턴십을 하기가 조금 유리하겠네요.
1: 네.
0: 훨씬 더 좀 넓은 영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치인들하고 많은 관심을 줘야 돼요.
0: 네, 그렇죠.
1: 그리고 또 많은 네. 소통도 있고.
0: 네.
1: 그래서 매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캠페인도 참여해서 네, 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네.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한인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네. 거를 알지만
0: 네.
1: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좀
0: 저조하죠.
1: 저조하고
0: 아 그게 정말 저희도 방송국에서 굉장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느 당을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투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럴 때 이 정치계에서도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이분들을 네. 그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 텐데 투표율이 저조한 게 우리가 그게 참 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0: 그거를 위해서 정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군요.
1: 네.
0: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시작한 게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또 시작하셨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그 부분도 그렇죠.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실까요?
1: 소비자 보호 그 하월케어니하고 우리가 MOU를 네. 체결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계속 또 하월케어니에서는 저희들에게 시민협회 한인 사회에 이제 소비자국의 역할
0: 네.
1: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분야에서 우리 한인들이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0: 네.
1: 일주일에 한 번씩
0: 네.
1: 목요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영어를 필요로 하는
0: 네.
1: 영어를 못하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봉사자들이 한국말로 네. 듣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소비자 인베스티게이터를
0: 네.
1: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Can you help us?
0: 네.
1: In this case? 그럼 그쪽에서 예,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케이스가 열려져서 그분들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이제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메릴랜드 시민협회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 또 피해 사례를
1: 네.
0: 보고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정부기관과 함께 조사를 해서
1: 네,
0: 해결책을
1: 그렇습니다.
0: 찾아준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아, 좋습니다.
1: 네, 네.
0: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소비 관련해서 또 이제 고객으로서 피해를
1: 네.
0: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크레딧 사기도 해당될 수 있죠.
1: Oh, absolutely.
0: 네.
1: 네.
0: 그런
1: AI 사기 요새는.
0: 네, AI 맞습니다.
1: 네.
0: AI가 또 우리 굉장히 보통 이제 이런 크레딧 사기나 AI 사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또 우리 누구나도 한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좀 이런 피해를 그냥 당하지만 마시고 우리 한인 또 메릴랜드 시민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련해 놓고 계시니까요.
1: 네.
0: 함께 많이 이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 전화번호 네. 주세요.
1: 네. 네, 전화번호는 410-313-3820.
0: 3820.
1: 네.
0: 410-313-3820.
1: 네.
0: 410-313-3820. 네. 소비 관련해서 소비자로서 피해를 당하셨거나
1: 당했습니다.
0: 또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는 네, 이 번호로 410-313-38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죠.
1: 네.
0: 미주 한인의 날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우셨을 것 같아요?
1: 네, 울었습니다.
0: 우셨어요?
1: We did it.
0: 네,
1: We did it.
0: Yeah, we made it.
1: 네, we made it. We did it. And
0: yeah.
1: 드디어 했어요. 해냈어요.
0: 네.
1: 하면 우리 정말 울고 감격스러웠습니다.
0: 네, 네,
1: 네.
0: 그러셨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뭐 감격이
1: 네.
0: 스러우셔가지고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소식 들으시면서 정말 모든 한인이라면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또 너무 기쁘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얼마나 뒤에서 네, 이제 보통 그렇구나. 분들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혜택을 또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1: 네.
0: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메릴랜드 뭐 정치인들도 함께 하셨고
1: 네,
0: 또 한인 단체들도 함께 하셨지만 또 그 가정.

0: 데이셔, 델리게이트, 그
1: 네.
0: 다음에 센 하원의원, 상원의원까지 하신 분들의 역할이 정말 많았죠.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하월 카운티에 살다 보니까 2023년부터
1: 네.
0: 우리 메릴랜드에도 왜 법안이 통과됐으면
1: 네.
0: 하면서 우리가 202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주 상원 의원들을 만나 한인 이민 역사와 지역사회 기여를 설명했고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할수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준비 과정, 전략 이런 걸 등등을 아시다시피 우리 하월 카운티 에서는 우리 코리아타운도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파퓰레이션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과 첫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그게 첫 스텝이었죠.
1: 네,
0: 2023년도에. 네.
1: 그렇죠.
0: 네.
1: 아,
0: 그리고
1: 참,
0: 또한 기념만 하고 선포식만 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1: 네.
0: 다른 커뮤니티들은 다들 있는데 왜 우리 미주한이나 나는 안 하는가 해서 이제 막 다이얼로그를 하기 시작했죠. 네.
1: 네. 사실 그 전에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로서 행사는 좀
0: 많이
1: 매년
0: 했죠.
1: 하셨어요.
0: 네네. 십몇 년을
1: 네,
0: 했습니다.
1: 그렇죠. 네, 국회에서도 뭐 하시기도 하시고 메릴랜드 각 곳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0: 그럼요.
1: 항상 좀 조마조마하시면서 언제 통과가 되나 하셨는데 아, 이렇게 또 하신 데는 사실 그 전에 이제 래리 호건 주지사 또 유미 호건
0: 네,
1: 지사님, 네.
0: 그렇습니다.
1: 또 우리의 박준기 네.
0: 법무부
1: 한산 법무장관님
0: 장관님,
1: 또 그리고 수사니 네. 국무장관 현재 메릴랜드
0: 그렇죠.
1: 그분들도 사실 뒤에서 많이 애를
0: 많이,
1: 쓰셨어요. 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정치계 여러분들 또 한인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한인 단체들 또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함께해서 이뤄낸 정말 이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 꿈을 그거 현실로 이뤘다라는 표현을 정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메릴랜드라는 주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메릴랜드의 그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또 이제 이민을 오실 때 몰티모아를 통해서도
0: Absolutely. 네,
1: 시작을 했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 이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요. 그 특별한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0: 저 역시도
1: 네.
0: 그 70대, 70년도에는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이민을
1: 네.
0: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메릴랜드가 좁다 그러면 좁을 수가
1: 네.
0: 있고 크다 그러면
1: 네.
0: 어마하게 큰
1: 네.
0: 스테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1: 네.
0: 이렇게 우리들이 한 곳에 하나가 돼 갖고서는 이 비전을 보면서 미래를 우리
1: 네.
0: 2세들을 위해서 더 전략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루어질 수
1: 네.
0: 있도록 모든 힘을 다 하나가 돼서 했다는 게참 중요했던 것
1: 네,
0: 같아요. 네, 다른
1: 그렇죠.
0: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1: 네.
0: 이 메릴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브너 레위 호건도 계셨고
1: 네.
0: 미세스 유미 호건도 계셨고 했고 그다음
1: 네.
0: 코리아타운도 있고 하다
1: 코리아타운도 있고,
0: 보니까 이게
1: 맞아요.
0: 하나의 큰 시작이 되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1: 이쪽 버지니아 쪽은 또 이제 애난데일의
0: 네.
1: 한인타운, 그리고 요즘 또 센터필도 굉장히 또 한인분들이 많이 젊은 2세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함께 하시면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그곳에도 오픈을 많이 하시는데, 메릴랜드는 또 엘리코시리 거기가,
0: 졸던. 예,
1: 네, 거기,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코리안 웨이도 있죠.
0: 네, 코리안
1: 네,
0: 웨이.
1: 웨이도 있고, 참, 메릴랜드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2004년부터 시작된 이긴 여정 끝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 어려움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다로 말씀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도
1: 네.
0: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1: 맞아요.
0: 그냥 한번

0: 요구를 했다가 그게 되지가 않으면 이제 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1: 그렇죠.
0: 이게 지속적으로
1: 네.
0: 할수 있어서 오늘의 그 염원이 이루어졌고요.
1: 네.
0: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1: 네.
0: 하나의 리더로서 하나의 정치인들로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여줄 게 우리
1: 네.
0: 코리안 커뮤니티는 we are one
1: 네.
0: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스토리텔링 우리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1: 네.
0: 메일랜드에 스토리텔링이에요.
1: 네.
0: It's not 한인들, It's not 중국계 뭐 이렇지만 이게
1: 네.
0: 한인들이 모여서 메일랜드를 만듯이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이해를 못해서 아 우리는 기념식을 하는데 왜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식과 선포식과 결의안 이런 거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1: 네,
0: 법입니다. 이거는
1: 그렇죠.
0: 우리가 가서 주지사님 이거 해주십시오.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1: 네,
0: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법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제 주 정부는 2026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1월 13일이 우리 미주 한인의 날이니까 내년 1월 13일이라는 124주년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124주년.
0: 올해가
1: 네,
0: 123주년이거든요.
1: 123주년. 와, 정말 대단한 이민 역사인 거죠. 사실
0: 그렇죠.
1: 한인 이민의 역사고.
0: 네.
1: 법안이 그냥 사실은 기념 행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0: 계속.
1: 법안으로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념일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한인 이민 역사와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0: 맞죠, 그죠?
1: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메릴랜드 역사 속에 한인 사회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었다는
0: 됐다.
1: 거.
0: Yes.
1: 그리고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매년 1월 13일이 공식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공식 선포를 하도록 의무화가 된
0: 네,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자가 클라리스 램 상문 의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0: 네.
1: 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안으로 선포가 된 거고요. 네. 이렇게 참 기쁜 소식, 우리 한인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차세대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지금 차세대들 인턴십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어떤 또 참,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2세들이, 차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희생, 노력,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교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메릴랜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도 있었고, 앞으로 더욱 정치에, 교육 공공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래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0: 네.
1: 한인의 날이 이제 알려지고,
0: 네.
1: 네. 이제 좀 셀러브레이션을 할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내가 한국인으로서, 2세, 3세로서 학교에서 이제 한인의 날을 공식으로 선포를 하고 지정하고 알려진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자부심.
1: 자부심.
0: Yeah,
1: 한인으로서의
0: confidence. Yeah.
1: 정체성.
0: 네.
1: 이게 사실, 요즘 불과 몇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한인으로서 성장을 한것 같아요. 요즘 K 문화랑 여러 가지 이제
0: 그렇죠.
1: K 브랜드가
0: 네.
1: 활성화되면서 좀더 법안이 제정되는데도 그것이 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네, K-pop,
1: 네네.
0: K-food, and K-everything these days. K-makeup
1: 네,
0: 등등.
1: 맞습니다.
0: 예.
1: 네. 한인 1세대로서 미국에 오신 분들 어쩌면 좀, 피해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0: 그렇죠.
1: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언어뿐만 아니라 또
0: 네.
1: 민족적으로도 약간 불평등 대우도 받으시고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셨는데 그 험난함을 통과해서 우리 2세, 3세들이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학교생활도 하고 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게참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인 사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애를 쓰셨지만, 사실 예전에 또 우리 한인 많은 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게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사실 네.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곳곳에서 애를 쓰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지셨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0: 네, 네, definitely.
1: 아, 그래요?
0: It has changed. 예전에는 한인사회가 정치의 거리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 역시 그랬고,
1: 네.
0: 그렇지만 이제는 좀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하고 아, 공청회 네. 참석도 네. 하고 또 정치인들과의 소통, 시민 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네.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사는 메릴랜드는 네. 지금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엄청 체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1: 체감을 하시겠어요?
0: 네.
1: 그 전과 지금은.
0: 네. 그렇습니다.
1: 해마다 좀 더 바뀌죠?
0: 네, 그렇고. 네. 또 특히 네. 젊은 차세대,
1: 차세대들이
0: 정치에도 네. 참여하는 근거를 좀 관심을 네.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1: 정치에 참여도 하시고 이제 정치계에서 좀 더 핵심적인 리더로서 성장을 하길 바라요.
0: 그래서 저는 네. 인턴십을 통해서 네. 학생들이 특별히 9학년, 10학년들에게 네. 그런 기회를 가서
1: 보시고
0: 애나폴리스 네. 거기 가서 보고
1: 그렇죠.
0: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워싱턴 DC에서 장사를 40년을 했는데 백악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1: 네. 네.
0: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1: 네, 네.
0: 똑같아요. 이 정치도 네. 관계가 멀면 마음에 없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 인턴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1: 네.
0: 그다음에 거기 가서 직접 법안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봤을 때와 안 봤을 때 아이들에게는 차이가 많습니다.
1: 그렇죠. 꿈을 네. 꿀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내가 미래. 그 자리에서 미래에 또 한인들을 위해서 미국 전체를 위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는 자리가 또 사실 정치계에서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이 네. 우리 또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요새는 이제 차세대하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1: 네.
0: 정체성 말이지만 또 1세들의 공하면 희생이 없었다면
1: 네.
0: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1: 그렇죠.
0: 거를
1: 네.
0: 우리 또 시니어 센터 하와이 카운티 메릴랜드
1: 네.
0: 그쪽에도 그분들이 아시고 여기 공청회까지 가서
1: 네.
0: 직접 참여하면서 내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 하는 그 자부심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서야
1: 네,
0: 이제
1: 네.
0: 이렇게
1: 서름과
0: 네.
1: 그 희생을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시행착오도 있으셨고 그렇지만 그 모든 험난한 길들을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또 우리 네. 회장님 같이 또 애를 쓰신 분이 계셨고 또 우리 미래 세대가 이제 그걸 이어서
0: 네. 네.
1: 더 빛난 우리 미국 땅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주 한인의 날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누가 만든 겁니까?
0: 시민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1: 아, 시민협회에서 만드셨어요?
0: 네.
1: 네,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틀어주렸는데 우리 이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가는 그런 풍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신나는 밝은 우리 미주 한인의 노래 미주 한인의 날 노래입니다. 메릴랜드 시민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네, 같이 우리 들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0: 네, 미주 한인의 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뿌듯하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메릴랜드 시민협회에서 만든 노래고요. 이 노래가 많은 우리 또 한인 동포들에게서 들려지고 또 함께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서는 메릴랜드 시민협회 장영란 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1월 13일이 매주 매년 공식적인 미주 한인의 날에 선포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하우드 카운티와 함께 AAPI 페스티벌 행사를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소식도 좀 알려주십시오.
1: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해마다 요번에 제5회 AAPI 페스티벌에 다양한 아트의 커뮤니티들이 함께해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 그래서 메리 웨더 심포니 우즈라고 몇천 명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그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견명원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붓글씨로 아이들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 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가 함께해서 그날 아주 에이션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입니다.
0: 네. 하우드 카운티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AAPI죠. 문화를
1: 네네.
0: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데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1: 다른.
0: 민족들도 함께 더불어 하는 행사죠.
1: 네,
0: 네.
1: 요번에 한 39개의 공연들이
0: 와,
1: 참가를 하는데
0: 네.
1: 거기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심사해서
0: 네.
1: 들어오는데 우리 한인들 제가 지금 말했던 단체들이 정말 넘버원으로
0: 네.
1: 뽑혀서 이렇게 참가를 해요. 근데 다양하게 하와이언들이 에이션 커뮤니티에 중국계도 있고
0: 네.
1: 원남계도 있고 엄청 많다 보니
0: 그렇죠. 네.
1: 필리핀어,
0: 네.
1: 자피니스,
0: 네.
1: 일본계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이게 이후 시간에 두 시간 사이에 공연이 하기가 너무나
0: 그렇죠.
1: 경쟁이 많아갖고 하는데 그래도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0: 네.
1: 다들 오셔갖고 점심 식사도 거의 풀 밴드도 있고
0: 네.
1: 하고 하니까 오셔서 하루를 퀄리티 타임을 우리 에이션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0: 네. 아,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5월 30일이면은 다음 주는 이제 비가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말이 아니어서 어쩌면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아시아 전통 음식들도 굉장히 푸드트럭이 있어가지고, 많이 또 원하시는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이희경 고전 무용단 공연도 있고 풍물패도 한판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도 있네요. 네, 붓글씨 시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오징어 게임 체험도 준비를 하셨어요.
1: 그날은 또 우리 고교생들
0: 네,
1: 네트워킹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인턴십 하는 학생들과 또 하워드에 있는 고교생
0: 네.
1: 학교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날은 그냥 서로 네트워킹을 하며 또 오징어 게임도 하고
0: 네.
1: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0: 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함께 할수
1: 네,
0: 있는 그런
1: 그렇습니다.
0: 문화의 축제네요.
1: 네.
0: 네. 이 장소가 콜롬비아 그 쇼핑몰 그쪽
1: 콜롬비아
0: 근처인가요?
1: 몰,
0: 맞죠?
1: 네,
0: 네,
1: 175번 도로에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네, 거기서 항상 매년 거기 사는 것
1: 네,
0: 같아요. 넓은,
1: 그렇습니다.
0: 거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1: 네.
0: 장소도 아주 좋고요. 버지니아에서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콜롬비아 쪽이니까 뭐 엘리코시리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한 40분
0: 네,
1: 정도?
0: 그렇죠. 네. 여기서도 가셔가지고 함께 정말 5월 30일 토요일 날 특별한 아주 뭐 개인적인 약속이 없으시면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아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가 있으시죠? 웹사이트도 메릴랜드 시민협회로 연락하시면
1: 네,
0: 되니까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0: 네. 메릴랜드 시민협회 웹사이트가 어떻게 되죠?
1: www.
0: 네.
1: locamd. org
0: 네.
1: 아니면 또 페이스북에 Howard County AAPI 찍으면 나와요.
0: 네.
1: 네.
0: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좀 사진이랑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1: 네,
0: 쉽게 볼
1: 그렇죠.
0: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리고 미주 한인의 날 관련해서는 또 www.loca.md.org로 들어가셔가지고 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그 뒷배경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네. 12시에서 4시고요.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와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 공연과 음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요. 행복한 추억 만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다시 또 미주 한인의 날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번 과정에서 특히 감사함을 느꼈던 정치인이나 또 커뮤니티 리더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앞서 잠깐씩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네. 우리 클레언스 램, 네. 케이리 헤스터, 상원 의원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코니 왓슨, 마크 챙, 네. 차우. 닥터 차우 하원 의원들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지지를 또 해주신 우리 수잔 리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박춘기 법무부 장관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 함께 해주셨어요. 이 과정을 더 의미가 컸습니다. 함께했기 때문에 네. 함께 축하하고 함께 전 아시아계 커뮤니티 특별히 네. AAPI 커뮤니티와 네.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미주 한인의 날을 지지해줬고 또 스폰서를 해줬고 그래서 그냥 뭐 미주 한인의 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지를 써서 스폰서로 써서 네. 이 미주 한인의 날이 정말 뜻깊은 네.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메릴랜드 한인사회와 AAPI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성과라고 봅니다.
0: 네. 요즘 AAPI, 아시아 태평양계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왜, 옛날에는 뭐 한국계, 중국계 네. 이랬잖아요. 네.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네. 그 하와이 카운티가 very diverse community. 네. 네. 그래서 한 목소리보다는
0: 함께 이제 목소리를, 내자.
1: 목소리를 내자 하는 뜻에서 네. 했는데 이제 하와이 카운티도 AAPI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네. 또 주지사 쪽에서도 또 APAA라고 네. 자문위원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협회에서 저는 양쪽을 다 참가하다 보니 네. 그런 파워를 영향력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아유, 그분들의 지지.
0: 훌륭하십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많은 또 노력이 있었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1: Absolutely.
0: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민협회가 앞으로도 추진하고 싶은 차세대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많으시죠?
1: 네, 많죠.
0: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1: 꿈이란 뭐 학생들 차세대들을
0: 차세대들
1: 위해서
0: 세우시는
1: 네,
0: 거.
1: 네네. 네. 걔네들이 더 모든 기관에 it 네. can be local, it could be state level 그 기관에서 경험을 쌓고 네. 그런 경험을 쌓기까지 또 이력서 작성 뭐 네. 이런 것들 다 학교에서 배우지만 네. 그래도 또 따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presentation 스킬도 또 leadership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지원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또 다양하게 아시안 커뮤니티, 다른 네. 커뮤니티와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닌 네. 같이 함께 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면 목소리가 더 크고 그 시야도 더 넓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 브릿지 역할을 너무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차세대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함을 표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또 이 자녀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뿌듯해하실 것 같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개인적인 소망 뭐 여쭤봐도 될까요?
1: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0: 시간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도 빨리 가는군요.
1: 너무 빨리 가요.
0: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할 때 비슷한 일을 좀 반복할 때 그런 느낌을 뇌가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장영양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24시간이 48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는.
0: 그러세요.
1: 정말 다양한 데를 네. 꼭 필요한 것들을 차세대를 네.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왜 그 목적은 다른 세대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을 남기 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협회 임원들과 네. 이사님들과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인 단체들과 또 함께해서 이런 미주 한인의 날 뜻깊은 날도 네. 맞이했으니 더 좋은 일들이 많겠죠?
0: 네, 그럼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말이 있는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 열매들을 점점 더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회장님께도 그 풍성함이 인생에 아주 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시간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요.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K라디오 AM 1310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항상 한인사회를 위해 관심 그리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미주 한인의 날 법안 통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차세대와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릴랜드 시민협회 장영란 회장님과 함께 메릴랜드 미주 한인의 날 법안 통과의 의미와 또 한인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동안 하신 활동들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서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와 헌신 그리고 차세대를 향한 희망이 담긴 뜻깊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힘있게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영란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는데요. 이번 주말 연휴 이제 시작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워싱턴 초대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리 김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그 맛이 그리우시다면요. 리 김밥으로 함께 가시면은 그곳에서 신선한 재료로도 정성을 다해서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때는 리 김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도시락,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을 하고요. 케이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11213K 리 하이웨이 페어팩스이고요. 전화번호 703-563-0971 리 김밥에서 한국의 맛을 느껴보시고요.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를 9불 99에도 한정판한다고 합니다. 네, 리 김밥 함께하는 리 김밥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 장영란 회장님과 아주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저도 좀 쉬고요. 화요일날 초대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계획하신 여행들 있으시면요. 좋은 추억 만드시는 주말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7: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인공지능 기반 재고관리 시스템을 9개월 만에 전격 폐기하면서 매장 운영 혁신을 둘러싼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AI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오류와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운영 방식의 표준화로 방향을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두고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재집권 이후 가파르게 불어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을 통한 막대한 수익과 이해 충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의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국제공항 입국,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항공과 물류, 관광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노동 시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인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일자리는 밀려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 속에 재교육과 산업 전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일부 암 환자에서 암 진행과 사망률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관찰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항암 효과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논란과 관련해 미국 지역 교육당국과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패소 이후 거액 배상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빅테크의 청소년 보호 책임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온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 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 장관이 지난주 미국 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워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공항에서 국제여행객의 입국 통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토안보부가 국제선 여행객 여권 심사와 수화물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 국경보호국 인력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과 뉴욕 JFK공항이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멀린 장관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시들은 국토안보부 서비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반발하고 있으며 이런 지자체는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도시로 불립니다.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멀린 장관의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을 취소, 변경할 수밖에 없고 뉴욕 관문인 JFK공항과 뉴워크 리버티공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 등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미국 항공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주요 국제공항의 국토안보부 인력을 줄이는 건 항공관광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공사와 여행객, 국제화물의 흐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연방 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픽스11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뉴욕 10선거구에서는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현역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후보인 줄리원 시의원이 후보로 나선 뉴욕 7선거구에서는 클레어 발데즈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지역 방송사인 픽스11 뉴스와 에머슨 칼리지가 공동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6월 23일 치러질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 선거구 지지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 12선거구, 10선거구, 그리고 7선거구 이렇게 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 12선거구와 7선거구는 여전히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10선거구는 뚜렷하게 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10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현역인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브래드 랜더의 지지율은 57%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현역인 댄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와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12선거구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뉴욕주 하원의원인 마이카 라셔와 알렉스 보레스가 각각 22% 그리고 20%의 지지율로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7선거구에는 한인 정치인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7선거구에서는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의원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발데즈 의원은 조란 맘다니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은 이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21%의 지지율로 발데즈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으로 출사표를 던진 줄리원 후보는 1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3%가 아직까지 누굴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여전히 변수가 큰 상황입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다음 달 23일 치러집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6에서 5.2%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폴란드 정부는 미군 병력 5,000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견고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1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증파 방침을 밝힌 직후 X를 통해 미국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나는 폴란드와 미국의 동맹을 굳건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양국 동맹이 모든 폴란드 국민과 유럽 전체의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버팀목이라며 훌륭한 동맹이란 협력과 상호 존중, 공동 안보에 대한 헌신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크카미시 국방장관도 폴란드와 미국의 관계가 몹시 견고하며 폴란드가 모범적이고 철통 같은 동맹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나토 외무장관 회의 앞서 폴란드 미군 증파를 당연히 환영한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더 강한 유럽과 나토를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폴란드에 추가 병력 5,000명을 보낼 것이라며 자신이 지지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당선, 그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폴란드 주둔 미군을 5,000명 늘리겠다는 건지, 최근 취소된 순원 배치 병력 4,000명 파견을 재개해야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폴란드에서는 미군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상주 부대 인력은 수백 명이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순원 병력입니다. 폴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 병력을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으로 향하던 순환 병력이 갑자기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 방어, 나토 회원국 중 국내 총생산 대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지출, 미국산 무기 대량 수입, 미군 기지 부대시설 등 인프라 지원, 민족주의 우파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관계를 미군 증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크카미시 장관은 22일 폴란드가 기존 약 1만 명의 병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미군이 더 늘어나거나 상주 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이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물자 확보를 이유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 여부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헝 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충분한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라며 이후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외 군사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기 판매 지연 배경으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이란 전쟁 대응에 따른 군수물자 수급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일시 보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미국 원칙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만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란이 최근 휴전 기간을 틈타 드론 생산을 재개하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이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인들은 미 정보 공동체가 예상했던 복구 일정을 모두 앞당겼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란의 빠른 군사력 제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기간 미사일 제조용 부품을 이란에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현재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도 이란이 여전히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라고 지난달 평가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그 수치가 3분의 2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보당국 분석을 들어 이란에 여전히 드론 수천 기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최근 미 정보당국 보고서들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했으나 파괴하지는 못했다며 이란이 신속한 군사력 재건으로 장기전을 버텨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3: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 장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 단속국을 풍자한 코미디언에 대해 전국 법집행기관에 주의경보를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활동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벤 파머로, 그는 불법 이민자 신고 사이트를 패러디한 가짜 제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파머는 일반 시민들이 실제 정보 사이트로 착각해 이민자 관련 제보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모습을 촬영해 틱톡과 유튜브 등에 공개했고,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토안보부 내슈빌 지부는 지난 2월 온라인 이민단속 사칭이라는 제목의 경보를 작성해 전국 법집행기관에 공유했습니다. 이후 일리노이주 경찰도 해당 경보를 지역 및 주단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서는 비영리 탐사보도기관 인저스티스워치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경보문에는 파머가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기 위한 제출 양식을 사칭하는 풍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그의 웹사이트 화면과 유튜브 채널 캡처 이미지,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경보문에서 현재 생명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

0: 우려도 표했습니다. 그는 세금이 낭비된 사례이긴 하지만 정부가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건 코미디 업계에서는 명예로운 일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전직 아이스 현장 책임자였던 다리우스 리브스는 일반적으로 경보는 무장 위험, 접근 주의 등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며 코미디언을 대상으로 이런 경보가 내려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엘샤 반다리 변호사는 정부기관은 공식적인 법 집행 조치 자체가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정헌법 1조 전문 변호사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풍자 활동을 멈추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금융권과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계좌 개설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검증을 강화토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에서 행정부가 불법적인 국경 간의 금융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입국 금지 또는 추방 대상자에게 신용이나 금융서비스가 제공돼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재무부와 관련 기관의 금융거래 검증과 신원 확인 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사기 거래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고객 확인 절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융권은 사회보장번호 SSN을 기반으로 기본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류 자격 관련 확인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과 금융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적용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금융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비공식 경제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권은 기존에도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실제 어떤 수준으로 강화될지는 향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스마트 반지 시장을 개척한 핀란드계 기술 기업 오우라가 미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우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상장 신청서 초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오우라는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모 주식 수와 공모 가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경쟁사의 민감한 재무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사전에 공모 조건을 조율할 수 있어 비공개 상장 신청을 선호합니다. 핀란드에서 2013년에 설립해 현재 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우라는 지난해 10월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110억 달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톰 헤일 CEO는 당시까지 스마트 반지 오우라 링의 누적 판매량이 550만 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우라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해 2024년 매출의 4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우라링은 수면 상태, 신체 활동량, 스트레스, 심장 건강 등 50가지 이상의 건강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스마트 반지 시장에서 오우라가 74%의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2년 전 갤럭시 링을 출시한 삼성전자와 착용형 인공지능 기기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애플 등 공룡들과의 경쟁 심화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 스티븐 장은 21일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블루칼라 영역에선 인간 노동 자체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스타트업 심포럼 대담에서 지식 노동자는 밀려나고 블루칼라 노동자는 대체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지식 노동자들은 당장 기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상황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고 스티븐 장은 예상했습니다. 대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는 과거 PC 소프트웨어, 모바일 폰, 내연기관 자동차 등장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됐던 진리라며 모든 기술 혁명 주기마다 기술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가치의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는 축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8,000명 정리 해고를 사례로 들며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현실을 반영한 매우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AI 도구를 갖춘 3인 개발팀이 과거 80명 조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육체 노동 분야는 실제 인간 노동 자체가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AI 도구를 선택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물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특히 블루칼라 영역은 인간과 AI의 공존을 통한 축출보다는 로봇 공학 및 물리적 AI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신하는 대체 역학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재교육과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티븐 장은 AI가 가장 먼저 큰 변화를 일으킬 분야로 교육과 헬스케어를 꼽으면서 우리는 화성에 가기 전에 암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요하다며 부유한 기업이나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AI의 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 기업이 AI를 통제하면 과점이나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사회뿐 아니라 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장은 AI 혁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도 양극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창업을 위해 팀을 꾸리고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데 500만에서 1000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자본이 거의 필요 없는 소규모 AI 스타트업과 대규모 컴퓨팅 예산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거액 투자가 필요한 연구과학자 중심 스타트업으로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스티븐 장은 마라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단거리 질주라며 사업 종료라는 죽음의 타임라인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며 10년, 20년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흰머리가 나도록 고생해야 하고 주변의 불신과 가족들의 우려를 견뎌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무작정 견디는 전통적인 한국식 하는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다며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팀원들과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변화를 즐기며 역동적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흥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4: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4: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3: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간간이 약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전엔 다소 선선하겠지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비교적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57도, 섭씨 14도, 최저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흐린 날씨 속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빗길로 인한 교통 혼잡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최저 기온 51도, 섭씨 11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56도, 섭씨 13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두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의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습니다. 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378편은 전날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측 세관국경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해당 승객은 탑승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공항 착륙이 불허됐으며 캐나다 공중보건청은 해당 승객이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뒤 파리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승객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에 이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IB들이 중국 관련 투자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2일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JP모건은 21일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35개국 1,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차이나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기술과 헬스케어, 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리더들이 모여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난 3월과 4월 선전에서 차이나 서밋을 처음으로 열어 글로벌 투자자 800여 명을 모았으며 UBS 역시 오는 25일부터 29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 AI 혁신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러한 행보가 중국의 견고한 거시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의 성장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8%, 4.7%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이 글로벌 AI 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탠리 후이 난카이대 금융발전연구원장은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첨단 제조업과 산업 고도화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점을 외국인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가 맹방 벨라루스와 함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하는 등 대규모 연합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2일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지상, 해상, 공중전력을 모두 동원해 침략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을 상정한 핵무기 준비 사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략미사일군, 북부 태평양 함대, 장거리 항공사령부 등 핵무기 투발 수단을 보유한 전략무기부대와 레닌그라드 중부군 관구 등이 참여했습니다. 병력 6만 4천 명 이상, 군사장비 7,800대 이상이 투입되며 미사일 발사대 200개 이상, 항공기 140대 이상, 수상함 73척과 잠수함 13척 등이 동원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양국군의 전략과 전술, 핵전력 지휘 통제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연합 핵훈련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가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일 오후 5시 15분경 스포실베니아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에 의식이 없는 영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한 상점 내부에 있었으며 즉시 인근 메리 워싱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후 2개월 된 남아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의 체온은 107도, 섭씨로는 약 41.7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차량에 혼자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외부 기온은 98도, 섭씨 약 37도에 달했던 것으로 미 국립기상청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이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동안 차량에 아이를 두고 떠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아이의 상태를 인지한 뒤 즉시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차에 하루 종일 두고 있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도 법원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가족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아이를 차량에 두고 잊었을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아동안전단체 키즈 앤 카세이프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며칠 사이 미 전역에서 유사한 사고로 최소 3명의 영아가 사망했으며 연평균 약 40명의 아동이 차량 내 고온 환경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의 상당수가 학대가 아닌 인지실수, 즉 아이가 차량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는 부모들에게 차량 하차 시 뒷좌석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방이나 휴대품을 뒷좌석에 둬 시각적 기억장치를 만드는 등의 예방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문을 내릴 때마다 뒷좌석 문을 열어 확인하는 습관, 보육기관과의 즉각적인 연락체계 구축, 차량 내 아동 단독 방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사용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두고 막바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최대 쟁점이나 마찬가지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법한 확보 후 악용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확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의 전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내세워왔는데 그중에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kg입니다. 미국이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무기급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준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포기시키고 미국이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크나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 장기화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이란 내에 남겨놓고 전홍축으로 희석하기로 합의한 뒤에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런 방안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사찰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견으로 합의 이행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이란으로서는 농축 우라늄을 미 수중에 넘기는 것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정권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저농도를 희석하는 방안 등에는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발발 전 미국과 진행된 협상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국으로의 반출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고 굴복했다는 그림이야말로 이란 정권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고 핵무기가 없는 이란은 당했다라는 평가가 이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권은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자국 영토 내부 또는 우방국 안에 둬야 한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반출 여부 말고도 농축권 인정 여부와 농축기간,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쟁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협상의 기본적인 틀만 마련되면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낮은 와중에 이란 전쟁의 계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11월 중간 선거 대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 우라늄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놓기 어려운 레드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중대 척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5년 핵 합의에 들어있던 러시아로의 반출을 거듭 절충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해결 기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쓰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뉴욕시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당첨자는 경기 당일 현장 수령 조건으로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하루 최대 5만 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개막식이 다음 달 11일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로 급등하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겨야 할 스포츠 축제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축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시민들의 월드컵 경기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티켓 추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조란만단이 뉴욕시장은 21일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 1,000장의 티켓을 추첨을 통해 장당 $50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첨 대상 경기는 FIFA 월드컵 경기 중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5경기, 토너먼트 2경기 등 총 7개 경기로 경기당 약 150장의 티켓이 제공됩니다. 다만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추첨 신청은 25일 월요일부터 30일 자정까지 6일 동안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루 5만 명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5만 명의 신청이 채워지면 당일 접수는 마감됩니다. 신청 자격은 1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1인당 1회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일 수요일 신청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추첨에 당첨될 경우 48시간 내로 1인당 최대 2장까지 장당 $50의 티켓 결제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티켓은 경기 당일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양도는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당첨자들에게 경기장까지 왕복 무료 버스 이동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월드컵이 뉴욕 인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We know that ticket prices for this tournament have soared into the thousands of dollars. There are countless New Yorkers desperate to attend the World Cup match, but who simply cannot afford to go. Many of them have somehow found my number and asked me if I can help them with Morocco, Brazil. There's nothing individually I can do for you, brother, but we are her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we're proud to do together. We are making sure that working people will not be priced out of the game that they helped to create. To say that we have partnered with the New York, New Jersey Host Committee to secure 1,000 affordable tickets for New Yorkers to the World Cup.
3: 이번 정책은 뉴욕시가 국제축구연맹 FIFA와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월드컵이 뉴욕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국의 지역교육 당국이 제기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독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켄터키주 동부의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고와 합의를 마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 전역에서 1200여 교육고가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지정된 것으로 당초 다음 달 15일 심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앞서 유튜브, 스냅챗, 틱톡을 각각 운영하는 알파벳, 스냅, 바이트댄스와 합의한 데 이어 메타와도 합의를 마치면서 해당 소송은 재판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1,600명 규모의 농촌 지역 학교를 관할하는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SNS에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했다며 향후 15년간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용 등 총 6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브렉시트 교육고와의 소송은 해결됐지만 우리는 나머지 1,200여 교육당국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10대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도입한 청소년 계정 등 보호 조치 마련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K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소송과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 3월 연이어 패소한 바 있습니다. LA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도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위험을 선제 통제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불거질 여론 악화 등을 막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21일 쿠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 재벌 기업 가이사 수장의 여동생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X를 통해 가이사 총괄사장과 자매사인 모레라를 체포했다며 모레라는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며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돕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별도 성명에서 모레라가 2023년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이번에 체포됐고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의 언니인 아니아 기에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는 쿠바 혁명군 소속 준장이자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기업 가에사의 총괄사장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가에사에 대해 쿠바 정권의 명령에 따라 자국민을 위한 수백만 달러 원조를 가로채는 군부 통제 복합기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에사는 쿠바의 마코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가 30년 전 설립한 군부기업으로 쿠바 혁명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5성급 호텔과 항만, 상업은행, 슈퍼마켓, 주유소, 송금업체 등 쿠바의 알짜배기 사업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전 사위인 루이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로페스 카이아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가해사를 이끌었습니다. 후임자인 아니아 기에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는 이달 초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풍성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월 22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얼굴에 담긴 심리학에 대해 풀어주실 분, 지각심리학자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3: 교수님 얼굴을 두 번째 뵈니까 더 뭔가 제 마음속에 소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3: 예, 지난주
4: 복습 차원에서 하면 예. 단순 노출효과.
3: 자주 보여줘라. 네. 호감도가 올라간다. 예.
4: 여담을 치면 제 책에 제 사진이 많은 것도 그런 점이.
3: 아, 그렇구나. 진짜 많아요, 교수님 사진이. 진짜로. 예, 그러네요. 자, 말씀하신 책. 예, 우리는 왜 얼굴에 혹할까? 흥미로운 부분이 참 많은데 이 부분도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얼굴이 인류의 소통을 위해서 진화해 왔다. 네네. 이렇게 쓰셨는데 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뭐 사실 얼굴 그 자체가 소통을 위해서 많이 변화됐는데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일단 얼굴에 털이 없잖아요.
3: 털이 없죠.
4: 네. 네, 표정 잘 보여주려고.
3: 아.
4: 그다음에 더 신기한 것 중에 하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흰자위는 인간에게만 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3: 흰자위, 눈에 흰자위가 인간에게만 있나요?
4: 정확하게 말하면 네. 동물에도 있기는 한데 아, 예. 대부분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3: 아, 흰자위가 이렇게 잘 보이는 동물이 없다.
4: 네. 강아지 같은 경우도 아. 흰자위 있긴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냐면 막 이렇게
3: 잘못했을 때.
4: 네.
3: 어, 오줌 싸고 눈치 볼 때. 네.
4: 네. 맞죠, 맞죠. 밑으로 조금 보이고.
3: 맞죠, 맞죠, 맞죠.
4: 근데 우리처럼 거의 눈의 네. 절반 정도가 흰자위고.
3: 아,
4: 그다음에 검은자위랑 흰자위가 이렇게 대비가 뚜렷한 데가 많이 없어요.
3: 지금 제 앞에 모니터에 오늘 마침 원숭이 사진 있는데 얘네도 흰자가 안 보이네.
4: 그죠. 얘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 흰자위 보이는 게 사냥을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나쁜 겁니다.
3: 흰자가 보이는 게요? 네. 어떤 점에서?
4: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눈 시선을 할 때 우리 의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장님을 제가 이제 사냥이고 사냥 당하시는
3: 제가
4: 입장이면
3: 당하는 입장. 예.
4: 그럼 제가 예. 사자가 항상 먹잇감을 본다고 들려드는 건 아니거든요. 걔도 예. 피곤하니까 배고플 때만 간단 말이에요.
3: 아, 그렇죠. 예.
4: 그러면은 내가 걔를 먹고 싶으면 이렇게 걔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제 목적을 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이 흰자위가 있으면 예. 내가 어디 보는지를 제가 알아요.
3: 아,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그냥 물 먹으러 왔는데 그냥 이게 눈동자가 흰자위가 없으면 네. 내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옆을 보면서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네, 네. 아니면 물만 먹는지 모르는데 네. 흰자위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안 오겠네.
3: 그렇지.
4: 그다음에 옆에 내가 이제 먹을 그 사냥 대상을 보고 있으면 네. 뛰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도망가거나.
3: 아.
4: 그러니까 의도를 숨기기 때문에
3: 그냥 투수가 흰자... 이렇게 쓱 봤을 때 도루 견제할 건지 안 할 건지
4: 그쵸,
3: 투자가 그쵸. 파악하는 네. 느낌이죠.
4: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흰자위가 있는 게 사냥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흰자위가 생겼냐?
3: 어, 그러게요. 우리도 옛날엔 다 사냥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텐데.
4: 근데 이제 네. 우리가 피지컬이 약하잖아요.
3: 아, 약하죠.
4: 그러니까 우리는 협업해서 사냥을 하는 집단대로. 아. 그래서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들키는 것보다
3: 예.
4: 우리 같은 팀끼리 말 안 쓰고 눈빛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주고받는 게 훨씬 더 베네핏이 컸던 거예요. 이러니까 요 눈동자를 가지고
3: 그렇지.
4: 싹 보는 거.
3: 그렇지.
4: 그래서 혹시 슬램덩크 보시면
3: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4: 거기서 그 정우성
3: 어, 정우성 예.
4: 눈동자 갖고 페이크를 넣잖아요.
3: 아, 그렇죠.
4: 싹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고.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네. 눈동자를 또 돌리면 네. 자동스럽게 주위가 그걸로 갑니다.
3: 그렇지.
4: 그러니까 사람은 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3: 예. 눈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4: 그쵸.
3: 흘겨보기도 하고.
4: 그쵸.
3: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4: 그쵸.
3: 어.
4: 다음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막 예. 그 괴기물 나오는 좀비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예. 멀쩡했던 사람이 괴물로 바뀌는 사인이 예. 흰자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3: 아, 맞다.
4: 탁 꺼매지죠.
3: 꺼매지고 막 빨개졌다 꺼매지고 막 이러죠.
4: 네. 예, 그러면서 흰자위가 없어지면서 내가 어디를 보는지를
3: 그러네요,
4: 알지 보니까, 못하게
3: 진짜.
4: 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위 있는 게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된 결과다.
3: 새삼 신기하네. 예. 역시 사람은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감정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심리 상태가 흔들릴 때 뭐 동공지진, 동공이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뭐 지각 심리학적으로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뭐 일리는 있습니다.
3: 네.
4: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말꼬리 잡듯이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동공은 흔들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긴 합니다.
3: 그냥 티다.
4: 네, 티. 티인데.
3: 네, 네, 네.
4: 왜냐하면 이제 네. 동공은 구멍이고 홍채로 있어가지고.
3: 아, 홍채 지진이네요.
4: 저희 이제 안구가 움직이는 거죠.
3: 안구 지진.
4: 근데 실제로 불안하면은 안구가 많이 흔들리긴 해요. 그 이렇게 뭐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3: 예.
4: 뭔가 경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안하면 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3: 네.
4: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도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계속 옮겨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그사게 응시를 하면서 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3: 네.
4: 사실 이제 동공은 이렇게 지진하는 것보다
3: 네.
4: 확대하거나 줄어드는 역할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3: 네.
4: 어두울 때는 좀 커지고
3: 네.
4: 밝을 때는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데.
3: 네.
4: 요게 단지 과학적인 요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3: 네.
4: 우리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3: 아, 그렇군요. 예.
4: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3: 예.
4: 이게 헤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3: 아, 헤스 선생님.
4: 요 선생님이 주로 새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3: 아, 네네.
4: 애착 형성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제가 얼굴 연구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자극을 하니까 그분도 이제 새 굉장히 좋아하시고
3: 아.
4: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디스커버리 같은 잡지에서 새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3: 예예예.
4: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그걸 막 보고 있는데
3: 네.
4: 와이프가 보더니 왜 당신은 새 그림만 보고 있으면 동공이 커지냐.
3: 어, 동공이 커졌구나.
4: 네, 그래서 예. 내가 그래? 막 그러다가
3: 네.
4: 그 다음에 가서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을 보여줄 때랑
3: 네.
4: 일반적인 풍경을 보여줄 때랑 일반인들의 동공을 써봤더니
3: 네.
4: 매력적인 이성이 있을 때 확실히 커진다.
3: 아...
4: 그래서 호감이 있으면 동공이 커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았습니다.
3: 예, 예.
4: 그래서 한때 이 동공이 커지면 상대방이 저에 대한 매력도가 향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을 때 동공이 커지면 저도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이제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호감의 상호성이 있었잖아요.
3: 어, 예, 예.
4: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한다.
3: 어.
4: 동공이 커지는 게 그 호감의 시그널이니까 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도 매력적이네 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3: 그 동공을 내가 크게 하고 싶어서 크게 할 수는 없죠.
4: 아니죠.
3: 그건 안 되죠.
4: 가능하죠.
3: 어, 가능한가?
4: 그럼요.
3: 눈을 크게 뜨는 거랑 다르잖아요.
4: 다르죠.
3: 예. 얼굴에서 표정이나 감정 잘 숨기는 분들도 있죠.
4: 네네.
3: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 뭐 이런 분들은 포커페이스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 내 얼굴 근육이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3: 잘 파악하고 있구나.
4: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각 심력할 때 십감이라고 하거든요.
3: 어.
4: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네. 고유 수용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3: 그건 뭐죠?
4: 내 근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이걸 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체조하시는 분들은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럼 예. 내가 지금 공중에서 네. 몸이 어떻게 되고 있나?
3: 아, 알아야겠지.
4: 이런 것도 알아야 어... 되고. 그럼 지금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느냐.
3: 네.
4: 요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를 많이 당하시냐면 네.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 네. 침대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3: 아.
4: 그러니까는 저기 분명히 눈으로 보고 이게 모서리가 있는데 네.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러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3: 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4: 네. 그래서 네. 그 근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거가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3: 네. 네.
4: 얼굴 근육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근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사실은 내가 어머니한테 뭐 성적표를 숨겨야 돼서 예. 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좀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일단 알아야 되고
3: 네, 네.
4: 두 번째 통제를 잘해야 되고
3: 통제 잘해야 되고
4: 네. 예. 특히 이제 통제 같은 경우는 뇌로 보면 전전두엽 쪽에 네. 이제 통제를 해준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3: 예. 근육을요?
4: 근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3: 아, 모든 것들을
4: 그래서 예. 보통 통제의 센터가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해요.
3: 네, 네, 네.
4: 약간 딴 얘기 해도 되나요?
3: 한번 해보시죠. 예.
4: 술 먹고 취중진담 하시잖아요.
3: 취중진담 하죠. 예.
4: 왜 이러고 하냐면 예. 술이 안정제입니다. 이게 각성제가 아니라 보통 안정을 시키는데 이 억제하는 애까지 안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평상시면 억제력이 있어서
3: 네.
4: 아 지금 이거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3: 네.
4: 이 순간에는 내가 전화하면 안 되는 애가 억제가 되다가
3: 네.
4: 술을 맞으면 그 억제 능력이 안정이 되면서 네.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3: 아~
4: 그냥
3: 그 원리구나.
4: 잔이 이거 하는 거예요.
3: 잔이 하는 거죠.
4: 네, 네. 그래서 이 억제가 제대로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 포커페이스가 잘 됩니다.
3: 아 그렇겠네요.
4: 예. 근데 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얼굴 근육이라던가 보통 이제
3: 네, 얼굴 근육 사용법 또 통제력을 잘 키우는 거 이건 연습으로도 가능하네요.
4: 연습으로도 가능하죠.
3: 뭐 포커 선수나 뭐 바둑 기사 이런 분들은
4: 맞습니다.
3: 필요한 부분이니까.
4: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훈련법도 있어가지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무표정으로 있기 뭐 막 이런 것도 하고요.
3: 네.
4: 반복적으로 억제하는 훈련을 하면 실제로 전전두엽 기능이 강화가 돼가지고
3: 아.
4: 그 억제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3: 네. 표정 못 숨겨서 약간 고민이신 분들은 좀 이런 훈련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그리고 역으로 하셔도 돼요.
3: 네. 어떻게요?
4: 그러니까는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특정 표정을 계속 지으려고 하면 됩니다. 계속 웃는 거.
3: 아, 계속 웃는 거.
4: 그러니까 무표정만이 표정을 즐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네. 싫은 상황에도 웃는 쓰면 아. 되잖아요.
3: 어, 사회생활에 필요하죠. 이거.
4: 네.
3: 어. 뭐. 아, 그런 것도 가능하다.
4: 네네.
3: 역으로도. 예. 우리 오감을 얘기하지만 지각 심리학자분들은 이제 십감, 예, 열 가지 감각 중에 특히 이제 얼굴 근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표정과 말씀하신 안 웃긴데 웃고 뭐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필요한 가짜 표정 이런 판별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안 웃긴데 웃으면 티나는 사람은 네.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너 입만 웃고 있어 다 네. 티나 이런 얘기 합니다.
4: 네. 요즘에 자본주의 웃음이라고 하죠.
3: 자본주의 웃음이고 제가 진짜 약간 눈웃음을 잘 못 지어서
4: 아,
3: 예,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4: 아.
3: 예, 맞는 말인가요?
4: 네, 심리학적으로도 있습니다.
3: 어, 심리학적으로.
4: 요거도 예. 있습니다. 예. 공식 영어에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있는데
3: 아.
4: 진짜 웃음은 뒷센 웃음이라고 그러고요. 뒤센.
3: 뒤센.
4: 사람 이름이에요.
3: 아, 예, 예.
4: 신경학자인데 뭐 옛날에 그분이 안면 마비 근육이 돼서 얼굴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환자를 데려다가
3: 네.
4: 각각의 얼굴 근육에다 이제 전기 충격을 줘 가지고 네. 얼굴 근육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표정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가지 형태의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 웃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서 진짜 웃음은 뒷센 웃음.
3: 어.
4: 그리고 이제 가짜 웃음은 패남 웃음이라고 그러는데.
3: 패남이요.
4: 네, 그게 예. 이제 팬 아메리카 에어웨이라고 미국의 항공사인데 예. 거기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되게 일정한 웃음을 짓는다고 해서 아. 가짜 웃음하면 이제 패남 웃음이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본주의 웃음 이제 패남 웃음이 되겠죠. 네. 네.
3: 저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은 진짜 웃겨서 웃고 계신 거라면서 네, 뭐, 예. 대생 미소.
4: 예. 네, 요거 그러게요.
3: 오른쪽은 그냥 웃긴 척 하시는 거고.
4: 예, 네, 그냥 저건 마지못해 웃는
3: 마지못해 웃는 거고.
4: 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크게 이제 누운 웃음을 제대로 그래, 맞아요, 치느냐 맞아요. 안 치느냐. 그런데 예, 예. 이제 웃는 웃음도 약간 노력하면은 이제 지을 수 있긴 한데 예. 요 눈꼬리만 이렇게 쫙지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웃으면 요 안까지 이렇게 좁혀지면서 아... 정말 재미 싹 웃는 게 있는데 예. 이건 연습으로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 그러니까 안쪽 부분은.
4: 예,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딱 쪼그라드는 요 부분은 예. 연습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예. 보통 이제 눈 진짜 눈 웃음이 있는 웃음만 진짜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지금 안둘레군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진짜 없습니다. 예, 예, 해박적으로 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3: 저 지난주랑 오늘 뒤센 미소를 몇 번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진짜로.
4: 예. 아 근데 이렇게 편한 미소라고 해서 나쁠 거는 없고요. 예. 실제로 편한 미소를 지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3: 아 그렇죠. 안 웃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예.
4: 실제로 예. 해봐도 예. 웃고 있으면 행복. 을 더 높다고 평가를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가짜라도 웃는 게 좋긴 좋습니다. 아, 가짜 웃으면 예. 안 하는 것보다는.
3: 패남도 좋다.
4: 네. 예.
3: 거짓말할 때 얼굴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4: 요게 재미있죠. 되게 많이들 나오시는데 네. 요즘 인터넷 속설, 뭐 예를 들어서 네. 시선이 오른쪽으로 간다.
3: 아, 왼쪽은 또 아니고 오른쪽?
4: 네, 시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짓말 하는 거, 왼쪽으로 가면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걸로.
3: 아, 아니고.
4: 약간 속설인 예, 거고.
3: 속설이고.
4: 그, 거짓말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3: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4: 예.
3: 많이 해본 사람?
4: 뻔뻔하거나.
3: 뻔뻔, 좀 담력이 네. 좀 있을 것 같고.
4: 네, 그런데 의외로 예. 거짓말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인지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그래요.
3: 아, 그렇습니까?
4: 왜냐하면 사실 거짓말은 하나 만들어내면 뭐든 계속 유지하려면
3: 그렇죠.
4: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지 능력을 쓰고 그다음에 내가 진실을 말할까 봐 예.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서 요 두 가지와 관련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3: 아, 진실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4: 그래서 보통 얼굴에서 그나마 예. 가장 릴라이블 그러니까 그 신뢰롭게 안정적으로 예.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예. 거짓말할 때 눈을 잘 깜빡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아, 오히려?
4: 예.
3: 아.
4: 왜냐하면 이제 예. 잘못 말할까봐 예. 초집중을 하고
3: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안 깜빡인다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4: 네.
3: 오,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4: 네,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동안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다가 거짓말 끝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풀리는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있다고 그러고 뭐 얼굴 표정은 아니지만 타이핑 칠 때도 거짓말할 때 느리게 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지 부하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면 그런데
3: 예.
4: 이제 그 이렇게 말고 그나마 여기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얼굴 심리학자가 주장하기로는 거짓말하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실제 내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3: 네.
4: 그리고 다른 표정을 짓잖아요.
3: 네.
4: 그런데 가짜로 표정 만들 때에도 네. 인지적 부하가 필요하기
3: 아,
4: 때문에
3: 예, 예.
4: 내 그 가짜 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굉장히 짧은
3: 네.
4: 뭐 0.2초 도시 안 되는 그 잠깐에 진짜 표정이 나온다.
3: 아,
4: 이제 요거를 미표정.
3: 미표정.
4: 네. 뭐 미세 표정이랑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예, 말을 하긴 하는데
3: 예.
4: 뭐 그래서 정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찰나의 표정.
3: 야.
4: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주장을 했고.
3: 야.
4: 실제로 미국 드라마 이제 라이투미라는 게 있는데
3: 아, 그래요. 예.
4: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사람 얼굴 보면서 진짜 거짓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박사님 모델이고
3: 그럼 실제로 뭐 약간 거짓말 탐지기처럼 쓸 수도 있나요? 표정을 보고?
4: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3: 아, 예.
4: 그래갖고 훈련을 받으면 예. 딱 보고 그 미세 표정을 잡아가지고 네.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속마음이 뭐고 속 내면이 뭔지를 네. 파악할 수 있다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3: 너무 잠깐이라 볼 수
4: 그러니까
3: 있을지도 모르겠고.
4: 예, 네, 저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네. 저는 힘들더라고요.
3: 그렇군요. 예. 아, 요것도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닮아간다.
4: 네.
3: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지각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사실은 네. 지각 심리학자로서는 반대가 네. 더 맞습니다.
3: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닮나요?
4: 아니요.
3: 아니, 그럼요.
4: 닮은 사람을 사랑한다?
3: 아, 닮은 사람끼리 사랑에 빠진다?
4: 예. 네.
3: 아.
4: 보통 이제 매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유사성이 있어요.
3: 아, 유사성.
4: 그래서
3: 아, 그럼 반대에 끌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4: 그러니까 반대에 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잘 따져보면 반대가 아닙니다.
3: 아, 그렇습니까?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제가 이제 보통 유사성 얘기를 하면 네. 어떤 학생이 손을 들어서
3: 예.
4: 아, 자기는 프로야구 LG 트윈스 팬인데 아. 자기 여자친구는 두산 베어즈 팬이다.
3: 아이고, 예.
4: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다른데 나는 걔가 내가 이길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 보면 즐겁고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게 좋다. 예. 달라서 좋다.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가 수많은 취미 중에서 프로야구 시청을 하고 가서 직접 경기를 볼 만큼 직관까지 좋아하고 하고. 그런데 미세하게 좋아하는 팀이 다를 뿐이에요.
3: 그러네. 공통된 게 더 많네요.
4: 그렇죠. 아, 그래서 유사성이 굉장히 확보된 다음에 조금 다를 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유사할수록
3: 끌린다.
4: 예, 끌립니다.
3: 오.
4: 그래서 보면 이제 얘기할 때 공통 관심사 막 꺼내놓고 하잖아요. 네. 소개팅하고 막 할 때 이제 그게 다 그런 거고.
3: 아, 그렇지, 그렇지.
4: 그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 중에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3: 미러링. 예. 연애 프로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4: 아, 그렇죠. 요즘에 미러링. 이렇게 미러링.
3: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랬을 때 상대방도 이러고. 뭐
4: 네, 지금 이렇게 따라하면 어, 예. 상대방 눈치채면은 싫은데 예. 눈치 못 채는 상황에서까지 약간 비슷하게 하면 예. 호감도가 높아지는데 아. 그것도 유사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3: 요새 일부러 약간 플러팅을 미러링으로 하는 분 계세요. 예.
4: 그 사실은 플러팅 방법 중에 미러링이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네, 있는데. 예.
3: 한 수 더 읽은 거죠.
4: 예. 예, 근데 이제 예. 거기를 따라하는 걸 상대방의 눈치를 채면 예. 조롱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못 알아차리는
3: 수준. 적당히 해야 돼요.
4: 적당히. 예. 어. 이게 되게 중요하죠.
3: 아, 이 반대. 여기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예. 닮은 사람끼리 끌리는 경우. 예. 이번에는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나요? 예. 보시면 배트맨이 왼쪽에 오른쪽엔 일지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차이점 딱 보이실 겁니다. 배트맨은 눈 쪽을 마스크로 가렸고요. 예, 일지매는 하관 쪽을 두건 같은 걸로 가렸죠.
4: 네.
3: 예. 그런데 이것도 지각 심리학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4: 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3: 예, 뭐가 재밌죠? 예.
4: 왜냐하면 예. 서양인들은 얼굴을 볼 때 입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요. 동양인은 눈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뭐 문화권의 차이고 네. 따지고 보면 서구권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에 굉장히 익숙한 문화잖아요.
3: 네.
4: 그럼 내가 얼굴에 표정을 짓는다. 네. 그럼 제일 크게 변하는 곳이 입입니다.
3: 웃기도 대체적으로 네. 서양인들이 잘 웃죠. 네. 예.
4: 웃금?
3: 예. 미국인
4: 하고.
3: 미소.
4: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예.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면이 어떤지 네. 입을 보면 정보가 많은 거예요. 동양인은 표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요.
3: 그렇죠.
4: 그러면 억제하는 가운데 진실되게 표현되는 게 눈인 거예요. 아, 네. 미묘하게.
3: 예.
4: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서양인은 입 쪽에
3: 정보가
4: 초점을,
3: 많아요.
4: 예, 초점을 예. 두고 동양인은 눈 쪽에 둬요.
3: 배트맨은 서양인인데.
4: 그죠. 예.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반대로 했었어야
3: 이쪽
4: 되는데.
3: 이쪽 입을 가려야지 서양인이니까.
4: 네. 예. 서양인은 입을 가리고 동양인은 눈을 가려야 되는데 예. 반대로 가리잖아요. 예. 왜 저럴까?
3: 왜 저러죠?
4: 제 생각에는 주연 배우들이 돈을 많이 받는데
3: 네, 네.
4: 입을 가리면 누군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0: 나는 뭐 그 배우 누군지 몰랐어요.
1: 예, 주원 씨.
0: 네,
1: 예.
0: 주원 씨였는데 그 처음에는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제대로 며칠 가리면 예. 다 알아보잖아요. 오. 그러니까는 이게 예. 약간 좀
1: 아, 그러네요.
0: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1: 보여준 매치 속 콘텐츠니까 네. 반대로 갔을 가능성.
0: 그런데다 예. 이제 특히 서양권 같은 경우는 예.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도 마스크 잘 안 썼잖아요.
1: 입을 안 가렸다.
0: 예.
1: 어, 그러네.
0: 잘 쓰기 싫어하잖아요. 예. 마스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1: 동아시아권은 협조를 굉장히 잘했죠.
0: 예. 동아시아권은 훨씬 더 섭외를 예. 잘했죠. 네. 근데 이제 서구권은 과거부터 계속 마스크를 쓰면 예. 보통 얘네들이 그 신원을 가리고 범죄할 때
1: 그렇지, 마스크를 그렇지. 많이 썼기 때문에 맞으니까. 맞으니까.
0: 예. 그래서 이 마스크 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쁜 사람이고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네. 영웅들한테 입을 가리게 해서 나쁜 이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렇게 한 것 같다. 뭐 그 정도.
1: 엄청난 통찰력이십니다.
0: 아니 뭐 그 정도까지나.
1: 얼굴과 심리학 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하시는 학생들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신가요?
0: 저는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이게 부담이 돼서 또 얼굴을 강의하니까.
1: 저는 좀 약해요 그쪽에. 그래서 그, 상대방은 네. 저한테 인사하는데 저는 못해서 네. 오해 살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 잘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차이점?
0: 뭐 우선은 엄청나게 잘 못 알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1: 뭐 안면 인식 장애 뭐 이런
0: 말. 네, 얼굴 실인증이라고도 하는 안면 인식 장애로도 유명한 증상인데 네. 그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인조차 못 알아보는 경우 있고.
1: 아, 그 정도까지?
0: 예.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 누가 걸어오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예. 누군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1: 걸었나요? 예.
0: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예. 자기한테 막 걸어오더니 오빠 왜 이렇게 뚫어지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1: 여자친구.
0: 자기 여자친구. 그 정도로 못 알아보시는 분.
1: 예, 예.
0: 그리고 정말 심한 분은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모자 쓰고 앉아 있는데 그냥 옷걸이에 걸린 줄 알고 모자를 이렇게 쓰셨던 분도 있다고.
1: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0: 아니 그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병리적으로. 아니 책에 진짜, 유명한 책에 나온 일화예요. 예. 그 얼굴을 정말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1: 사람 모자인데 옷걸이인 줄 알고 그러니까
0: 사람이
1: 행원 줄 알고.
0: 예, 행원 줄 알고 이제.
1: 아. 뻔했다. 그럴 수도 있구나.
0: 이게 이제 걸어오신 분들은 좀 예. 이렇게 문제가 아닌데 예. 뇌에 FFA라고 하는 방퓨형 얼굴 영역이라고 하는 예. 아이가 있어요.
1: 예.
0: 굉장히 여기 옆에 있는 굉장히 작은 애인데 양쪽에 예. 얘가 사람 얼굴에만 반응하는 애입니다.
1: 아 네.
0: 다른 사물을 보여주면 별로 활동 안 하는데.
1: 오, 신기하네.
0: 사람 얼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상이 생기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본 얼굴 실인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면 인식장애가.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하면은 네.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만큼.
1: 그러니까 실인증이나 안면 인식장애라고 말을 할 때는 거의 뭐 가족을 못 알아볼 정도.
0: 뭐 거의 뭐 그 정도. 굉장히 친한 지인까지.
1: 저 정도는 아니고.
0: 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뇌 쪽의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고 일반적인 분들이 못 알아보시는 경우는 네. 그 주의력 자체는 괜찮은데 네. 내 주위를 할당하는 전략이 좀 잘못되실 수가 있어요.
1: 아, 전략이.
0: 네. 예. 그래서 사람 얼굴을 알아볼 때 저 네. 사람의 특징적인 거 부분에 주위를 쫙 둬서 네. 잘 이제 체크하고 그 사람을 잘 기억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1: 거를 그렇게들 하나요? 그럼 저 말고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0: 그게 무의식적 전략이라.
1: 아.
0: 근데 이제 그게 어떠신 분들이 보통
1: 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저.
0: 예. 네. 그러니까 요거 좀 모자라시는 분 그런 전략을 잘못 사용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보통 네. 의외로 인기 많으신 분들이 좀 그래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왜 그럼 왜 연결이 되죠 그렇게?
0: 나는 굳이 예. 내가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처리할 만한 필요를 못 느껴서.
1: 아 예. 저한테 해당되네요.
0: 아 그죠 그죠. 예,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1: 설명이네요. 예.
0: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1: 그죠 그죠 그죠. 예예 예.
0: 아 그러니까 그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목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람을 구분할 때 아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 예.
0: 제가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한 50명, 60명 앉아갖고 신입생들이 있으면.
1: 되게 무광이네.
0: 이 이름이나 얼굴을 이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걔 중에 머리를 염색하고 온 애가 있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1: 아, 쉽죠. 예.
0: 걔를 딱 하면.
1: 네.
0: 근데 나중에 한 학기 정도 지나서 걔가 머리를 염색을 하면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걔는 머리색만으로도 구분이 되니까
1: 그렇지, 예.
0: 얼굴의 디테일에 대해서 주의를 덜 둬요.
1: 맞아.
0: 근데 머리 그 독특한 게 사라지면.
1: 네.
0: 옛날에 얼굴 주위에서 그 특색 있는 부분에 주의가 덜 갔기 때문에 네. 걔를 알아보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1: 오히려 더 힘들다.
0: 네. 예. 그래서 내가 사람 얼굴을 보고 적정한데 무의식적으로.

0: 내 그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게 못 쓰시는 분들이 좀 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1: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근데 뭐 사실은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전략이라. 그래서 대부분 연습밖에는 없는 것 같고
2: 일부러라도 저 사람 내가 특징을 캐치해야지.
0: 네. 아. 저는 사실은 이제 학기 초에는 네. 저희 사진 출석부를 주거든요. 네. 그럼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네. 수업 시간 들어가서 출석 부리면서 얼굴 한번 보고
1: 아.
0: 끝나고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2: 이렇게 아, 노력 많이 하시네.
0: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저는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 그러긴 한데 그래도 수업 들으면은 사제의 연을 맺는.
2: 아니 학생들은 고맙죠. 제 이름 말아주고.
0: 근데 전 이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죠. 물론 다 기억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네. 예. 어 그렇군요. 그건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정말 고민이시라면. 예. 이렇게 지각 심리학자 최훈 교수님과 예,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기회가 됐을 때 또 모시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 예. 산 놓고 물건 놓겠습니다.
2: 좋은 인상과 함께 좋은 에너지를 심어주신 최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긴 황금 연휴의 시작과 끝을 최훈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과 주말까지 쉬고 이제 월요일에 모처럼 출근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피곤하고 또 월요병이 어김없이 찾아오더라도 거짓 웃음 대신에 뒤센 미소 활짝 지으면서 혹은 뭐 패남 미소라도 지으면서 힘차게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보러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 채널도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그러면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ジ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인생의8알은운입니다그래서반드시해야할일이있습니다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교수의강연준비했습니다김현철교수는살면서처음만나는운은국가두번째로만나는운은부모라고얘기를합니다사회경제연구에따르면이두가지만으로도우리의운은이미 80% 이상이결정된다고합니다인생의성취중8알은자기능력너머의것들덕분이라는뜻인데요그래서우리가더욱절실하게해야할일이있다고합니다지금부터들어보시죠
1: 네안녕하세요소개받은김현철입니다저는1996년도에의과대학에꼴등으로합격했습니다저는굉장히기가막히게운이좋은쪽에속했죠이렇게뒷문닫고들어갔지만그래도의과대학에서는공부를좀잘했습니다그런데왜가난하고교육받지못한사람들이더많이아프고더일찍죽는걸까고민하던저는의과대학을졸업하던해에경제학을공부하기로하였습니다공중보건의사를마친다음에본격적인경제학공부를위해서미국의박사과정에지원을했습니다제게선망의대상이었던미국콜롬비아대학교는각국에서굉장히좋은학교에서학점이 4.0 이넘는수재들만오는그런굉장히좋은학교였습니다그런데제의과대학점은이거보다훨씬낮았습니다그런데마침그해에콜롬비아대학의한국인교수가부임을하셔서박사과정을주관했습니다그분은저를보고서아한국의의과대학이경쟁이특별히좀심하니까제가학점이좀낮아도뛰어난학생일것이라고추측했습니다그렇게제인생이한번더바뀌었습니다박사과정을마치고나서는그아이비리그대학인코넬대학교의교수로채용이됐습니다코넬대학교는수백 명의지원자중에서그최종후보자4명을선발해서3박4일에걸쳐서압박면접을합니다정말심장이터질것같은순간들또너무긴장해서호텔방에서먹던걸다토해버리던일들이런일들이제추억으로남았습니다그런데제가그곳에최종낙점될수있었던사실은요사실은저희지도교수의역할이컸습니다제지도교수는요제가박사과정마지막해에안식년을얻어서코넬대학교에초빙교수로가있었습니다당시저는졸업해야되는데아지도교수얼굴도보기힘드네라면서불평하곤했습니다그런데그때코넬대학교에서저희지도교수한테당신을뽑고싶습니다채용하고싶습니다이렇게말했거든요근데저희지도교수가어떻게대답했냐하면나도있지만내학생중에괜찮은사람이있으니내학생을뽑아보는게어때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제가아이비리그대학교수또아시아정상권학교의교수가되기까지는이렇게행운의연속이었습니다저를누군가도와줄사람이마침그자리에있었죠운이좋았습니다물론저는경제학사로서능력도있고그누구못지않게열심히노력했습니다그런데저만큼능력있고저만큼노력하는사람은사실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오늘의성취는그냥제노력만으로는설명할수가없습니다제오늘의강연의주제가사회적약자와함께하는이유세가지잖아요제가그첫번째이유로꼽는것은사실우리인생의대부분의성취가주어진것그러니까운이라는것입니다사실태어나면서첫번째로만나는운은어디서태어났는가입니다세계은행출신의유명한경제학자블랑코밀라노피치가있죠어떤연구를했냐하면태어난나라가평생소득의절반이상을결정한다는사실을보여줬습니다태어난나라의평균소득과그1인당평균 GDP 죠그리고불평등지수인지니코에피션트이거두개만으로소득의 50% 를예측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저개발국가에태어나면은능력이아무리뛰어나도성공할가능성이매우낮죠그렇기때문에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운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유전, 다음 두 번째 어릴 때의 환경을 줍니다. 부모님이 이걸 두 개를 늘 항상 같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구분해서 알아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입양아 연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홀트 아동복지회는 전 세계에 우리의 고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이 그 해당 지역에 가서는 마치 친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랜덤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추적해봤는데요. 입양아들은 환경만 받았지 유전은 받지 못했죠. 그런데 친자녀들은 환경과 유전 둘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기법을 써서 그 유전의 효과만 밝혀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전이 교육 연한은 40%도 넘게, 그 다음에 소득은 30% 이상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부모를 우리가 결정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결정한 사람이 없고 이것은 주어진 겁니다.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도 운이죠. 그렇게 보면은 인생 성취의 50%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30% 이상이 부모님이 주신 유전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인생 성취의 8할 이상이 운이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우리 노력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많은 부분 부모님의 유전에서, 또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 경험해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행운과 불행이 우리 삶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여기 김종현 지사님 앉아 계신데 아슬아슬하게 경기도지사가 되셨죠. 약간만 바뀌었어도 인생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코넬대학교의 제 동료였던 코넬대학교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성공과 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어냈다, 스스로 해놨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취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세금 납부에 적대적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운이 나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일도 소극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우리 국가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타당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유는 8할 이상이 우리 공동체와 다른 사람 덕분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만일 운으로 주어진 것으로 결정된다면 승자 독식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불운, 그리고 살면서 만난 이런저런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골고루 나누지 못한 운을 좀 더 골고루 나누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아인슈타인, 숨겨진 혁신자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의 라즈 체리 교수팀이 혁신적인 발명가 120만 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특허 자료, 국세청 자료, 뉴욕시의 교육청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혁신가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납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의 X축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의 소득 백분율이 있습니다. Y축에는 인구 1000명당 발명가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분이 절반 이하, 밑에 있는 분들은 혁신자가 1000명 중에 한 명도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상위 1%로 가면은 그 확률이 10배도 넘어갑니다. 네, 그런 이 연구의 또 가장 중요한 발견은요, 이러한 격차가 타고난 능력에 기인하기보다는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수학시험 성적이 굉장히 비슷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발병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림은 어린 시절에 그 X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인 근로자 1,000명당 연간 특허 건수인데 이것이 40년 전 특허 건수입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40년이 지나서 해당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혁신가가 될 확률이 Y축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죠. 해당 산업, 해당 인더스트리에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0년 전에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은 40년이 흘러서 IT 기업의 혁신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가 많은 지역에서 자랐던 친구들은 제약산업의 혁신가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혁신의 자질이 롤모델 혹은 인턴십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은 어린 시절에 혁신에 노출되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했을 수 있었을 잃어버린 혁신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소득층에 있을까요? 고소득층에 있을까요? 저소득층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득층은요, 그 자녀들이 능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꽃피울 수 없었던 저소득층, 마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돕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혁신가가 된다면 국가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단순히 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국가가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것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게 지난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전이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임신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의 지대한 영향을 경제학자가 발표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린 시절의 영향을 경제학자들도 연구해?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환경에 장기적인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중요한 채널이 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해크만 교수는 사람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뭐 성공적인 삶을 뭐 변수 하나로 딱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해크만 교수가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각각 임금에 어떤 영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위에 그림은 남성, 밑에 그림은 여성입니다. 왼쪽 그림은 인지 기능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비인지 기능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뭐냐고요? 인지 기능은 공부 잘하는 능력이고요. 비인지 기능은 사회성, 자존감, 자신감, 참을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말고 나머지 영역, 우리 사회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인지 능력의 그래프와 비인지 능력의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생 성취에서 인지 능력만큼이나 비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를 좀 위협하는 범죄인들은 대부분 비인지 기능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많은 수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불우한 가정에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면은 이것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은요, 불우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뿐더러 나아가서 범죄 예방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성취가 대부분 주어진 것이다. 우린 받은 것이다. 그러니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사회에 숨겨진 혁신가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 저소득층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을 도와서 혁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임된 저소득층 아이들은 비인지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들의 바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면은 사실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의사였던 시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환자들이 대부분 운이 나쁜 환자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본인도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기암이 되도록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굶어 죽을 뻔 하다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번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알았으나 산업쟁해를 당해서 울고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보다 더 운 나쁜 사람들을 찾아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말라위 등지에서 꽤 오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곳 세바시에 나와서 아프리카에서 했던 일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행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요? 대부분 나라를 잘못 만났고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고 또 사회적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이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르됐던 것입니다. 저는 20년 저의 경제학자로서의 연구를 통해서 이들을 돕는 것이, 즉 약자와 함께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시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약자와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보석과 같은 약자들을 숨겨진 보석과 같은 동반자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경찰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판매 논란이 있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올인에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조합원 대선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여야 정치권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으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스타벅스 코리아, 예, 스벅. 자, 5.18 무역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시민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관련 언급을 했군요.
3: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21일 청와대 참모들과 서울 종로구의 익선동을 방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고깃집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은 이 대통령은 근처 커피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이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우회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불매운동 언급을 한 것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관련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정 대표는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예.
3: 정 대표는 어제도 대전 유세현 장에서 정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 예,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된 상황인데 경찰도 지금 이슈가 워낙 크게 되다 보니까 사건을 또 빨리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3: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당초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배당이 됐고요. 그 이후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까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청의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1: 예,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응 그리고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스타벅스를 보면 해당 커머스팀을 아예 조직조에서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세요.
4: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시죠. 잘못이죠. 예. 그리고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또 관련 임원들 문책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조직 개편까지 한 것 같은데 여론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이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론이. 결국 예, 예. 정용진 회장이 뭐 멸콩 예.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꾸준히 드러내왔고 그게 결국에는 오늘 같은 일을 부른 거 아니냐.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그 민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어쨌든 엄중한 그 책임을 언급을 했고 지금 뭐 관련 부처들에서도 그와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경찰이 고발장 들어온 거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거라고 봅니다.
1: 예.
4: 물론 이제 그 사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나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여론이나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정용진 의원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나서서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1: 예.
4: 관련 단체들을 찾아가서 그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 뜻을 밝혀야 이게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이재영 의원님.
5: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나설 일인가는 싶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 익선동에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라는 거는
1: 예.
5: 너무나도 의도된 멘트잖아요. 왜냐하면 매장 앞에 분명히 다른 브랜드가 버젓이 있었을 텐데
1: 예.
5: 그 다른 직원에다가 다른 가게 직원한테 거의 커피 아니죠? 라고 얘기한 거는 거의 뭐 준비된 멘트 아니었나. 대통령의 그런 멘트 하나는 확실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5: 거기다가 뭐 행안부, 그죠? 게다가 이제 뭐 법무부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물론 정용진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치적 이념적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1: 예.
5: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정권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정적 제거할 때 보통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키워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매우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소비자 중심의 불매 운동이 됐던 캠페인이 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거에 대한 사과를 정용진 회장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서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은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조차도
1: 예.
5: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나서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수임 평론가는?
3: 네, 저는 이번 그 경찰 수사에 발단이 됐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고발이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이 단체가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1: 예.
3: 주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있고 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1: 예,
3: 있는데
1: 예.
3: 서민이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또 최근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의원들 다수를 고발했던 그러니까 소위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단체거든요.
1: 아, 예,
3: 정용진
1: 예.
3: 회장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언론에 왜 이 단체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진 않는데
1: 예.
3: 이런 보수 성향의 단체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4: 저는 이재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윤호중 장관 다른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혹은 여당 대표가 나서서 이걸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불매운동을 언급하는 게 과유불급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선택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부는
1: 예.
4: 그냥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어떤 침착함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공감을 표하면서 뜨거운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반작용도 또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스타벅스가 애국보수의 최후의 무슨 기지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SNS 하면서 어쩌면 여권의 대응이 일종의 덫일 수 있거든요. 근데 덫에 와서 걸려들고 있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1: 예.
4: 5.18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역사적 법률적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망언이 나옵니다. 여전히 5.18은 폭동이고 북한의 소행이고 이런 심리들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그걸 이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발동해서 일종의 인정투쟁을 하는 거죠.
1: 예.
4: 저는 이번에 송원석 대표의 뭐 더러워서 이것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정서들이 불만들이 때때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1: 예.
4: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5.18 망언은 계속될 거고 그러면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좋은 것이냐. 더군다나
1: 예.
4: 선거 앞두고.
1: 예.
4: 5.18 특별법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1: 예. 그러니까
4: 보수가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당의 저런 대응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자, 일단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예민한 시기이긴 한데, 또 관련해서도 여러 이해가 나오면, 오히려 또 막 그 구구 쪽에서 뭐 또 돈 줄 내자, 스타벅스 가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종합특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2.3 내려서 특히 또 필요한 수사가 있다 해서 출범한 종합특검.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을 소환조사했어요.
3: 네, 제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은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일단 그 입건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사태 이후에 국회 증언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립해온 것으로 많이 알려진 인사인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내란 사태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홍 전 차장이 국정원의 작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의 우방국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대외 설명 자료를 전달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에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하는 등 관여했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3: 홍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질문을 받은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원장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지시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저 홍 전 차장 사실은 이 탄핵 그 재판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입건했다. 이 자체가 좀 뭐랄까 어리둥절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제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
1: 예.
4: 수사를 받았겠죠. 그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 전 차장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1: 예.
4: 당시에 조태용 원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을 사항도 아니었고 전혀 그런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의 계엄에 대해서 우방국들한테 뭔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1차장 산하에 이제 해외 담당 부서가 관여돼 있고 그 과정을 홍정원 차장이 알았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반전이죠.
1: 예.
4: 홍정원 차장은 그 지난 그 계엄 내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내부 고발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1: 예.
4: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치인 체포 명단 들은 거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게 법정에서 다 인정이 됐거든요. 탄핵 심판장에서도 인정이 됐고. 근데 본인이 동시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 언뜻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 뭐랄까 좀 모순인데.
1: 예.
4: 어쨌든 뭐 특검이 그냥 입건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재호 의원님도?
5: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뭐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 차장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했던 모든 증언들
1: 예.
5: 이것들에 대한 그 의도, 신뢰 이런 것이 깨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엄과 관련해서 뭐 다른 증언을 한 게 아닐까 자신의 과를 지우기 위해서
1: 예.
5: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그리고 꽤 큰 뭐 전 이게 어떤 법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뭐 형량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1: 예.
5: 해외 정보 기관에다가 이런 문서를 보내고 그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면은 글쎄 그 국내에서 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더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
3: 네,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예전의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에 연루가 됐다고 한다면
1: 예.
3: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연루자들 입장에서
1: 예.
3: 저 사람도 연루됐어요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1: 예.
3: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1: 예.
3: 그러면 자기들이 연루된 걸 먼저 시인을 하는 것이 되니까
1: 예. 예.
3: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확한 수사는 필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1: 예. 예.
3: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구나. 이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의 반론 중에서 좀 설득력이 있다 싶은 것은 그때 조태용 전 원장에게 이제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었는데
1: 예.
3: 그런 업무 지시가 또 이루어졌겠는가. 이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현재로서는 좀 단정 짓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알려졌던 뭐 김태호 전 그 차장과의 대화라든가 그 내용은 이미 당시 1년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었고.
4: 그렇죠.
1: 예. 그 두 분과에서 뭐 어떠한 그 청와대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 대화했던 내용이 당시에 1년 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CIA에 뭐 했다는 그 내용만 추가로 나온 것인데.
4: 근데 이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당시에. 예, 당시에. 11월 3일과 예. 4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저의 추정인데
1: 예.
4: 홍장원 차장을 거치지 않고 1차장 산하의 해외 담당 부서에 곧바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문서를 번역해라. 초안은 예. 어디선가 왔고요.
1: 예. 예.
4: 다만 홍정원 차장이 그 과정을 보고받고 묵인했느냐 뭐 이런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1: 예.
4: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1: 예, 예.
4: 그러나 홍정원 차장 관할하에 있는 그런 부서나 담당자들이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1: 예.
4: 홍 차장한테 보고하고 홍 차장이 그냥 그거를 묵인했거나 뭐 하는 혐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 특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대략 홍정원 차장이 어쨌든 보고받고 그걸 묵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과정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면 홍정원 차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직접 지시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가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 책임으로 봤을 때 또
1: 예.
4: 결과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약간 그 묘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혐의에. 그래서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도국장이 있고 이제 정치부장이 있어요.
4: 그렇죠.
1: 그 사장의 위치가 조태현 국정원장이고 보도국장이 송정원 차장이고 정치부장이 또 다른 뭐 그 사장의 라인이나 치면 사장이 정치부장한테 직접 해서 기사를
4: 그럴
1: 썼고
4: 수 있잖아요.
1: 네. 보도국장은 그 기사 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4: 네.
1: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뭐 그런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겠네요.
4: 그럴 예. 수도 있다고 봅니다.
5: 그런데 여기 그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 특검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1: 당신의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5: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 뭐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뭐 다양한 진술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협상, 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의 이제 찬반 투표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X 계열 조합원들 사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3: 네,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들과 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DX 부문의 직원들은 좀 집단적으로 해당 부문 중심 노조인 동행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5배 가까이 조합원이 불어났다고 하고요.
1: 예.
3: 하지만 최대 노조, 초기업 노조는 동행노조 측에 전달하기를 이번 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에 체결된 것이고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활동을 중간에 종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3: 또 초기업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부결되면 교섭을 위임하고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친 상태고요. 현재 삼성전자 노조들의 총 조합원 수는 중복 가입 포함해서 약 10만 명인데요. 노조별로 따져보면 초기업 노조가 약 7만 명, 전삼노 약 2만 명, 동행노조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1: 예. 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 굉장히 뭐 우리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까지 관심을 가진 이슈이긴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4: 글쎄요, 찬반 투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4: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 협상을 성사를 시켰는데, 그걸 만약에 거부하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럴
1: 예.
4: 동력이 전 없어 보여요. 협상의 문도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DX 부문 직원들의 불만, 혹은 비메모리 분야에 그 이 삼성 조합원들의 불만은 뭐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 보상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1: 예.
4: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부문 종사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협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했을 때 일종의 후폭풍이랄까요? 그걸 지금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노사 모두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1: 예.
4: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이재영은요?
5: 뭐 통과는 되겠죠. 숫자만 보더라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통과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제 노사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 예.
5: 이제 삼성이 우리가

0: 온다고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법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꽤 크겠다 앞으로 단연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도?
2: 네, 일단 아까 앞서 제가 조합원 수, 조합별로 조합원 수가 얼마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2: 초기업 노조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이것이 뭐 반대를 사실 이제 탈퇴, 교섭에서 탈퇴를 한 노조에는 투표권도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치더라도 찬반 투표를 했을 때는 초기업 노조가 노사 합의를 한 그 내용대로 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고
1: 예.
2: 그리고 그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소수 노조가 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뭐 당분간은 다른 후폭풍은 없을 수 있겠으나 근데 이번에 초기업 노조하고 그 노선을 달리하게 된 이 노조에서
1: 예.
2: 향후에 또 이런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급여 문제를 놓고 또 파업에 들어간다거나 또 사측과 대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 그리고 노노 대립까지 포함해서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 직원들과 또 이제 반도체 네 비메모리 직원들 그런 이제 반도체 직원들의 워낙 차이가 많이 난 성과 구조로 설계가 됐으니까 박탈감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노 갈등이
3: 있죠. 그렇죠. 예. 삼성이 삼성 반도체 주식회사 삼성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종합전자회사고 물론 이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오랜 이제 삼성 내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은 그 내부에서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1: 예.
3: 이거는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이번에 DX,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서.
1: 예.
3: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 10년 전에?
3: 무슨 의혹이나 동기가 나겠어요.
1: 예.
3: 이 동기가 부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로 인한 어떤 노노 갈등 문제나, 형평성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도 삼성으로서는 고민해 봐야 돼. 그리고 아까 이재용 의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모든 기업에서 이제 일종의 성과급 투쟁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이나 SK처럼 막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면 그런 성과급 지금 여력이라도 있죠.
1: 예.
3: 그렇지 않은 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에 또 다른 이제 현상이자 쟁점으로 등장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3: 원래 그랬습니다.
1: 연말에 네. 연봉의 반을 주기도 네. 하고 평상적으로 그래왔었고 근데 이번에 너무 이익이 많이 났고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성과급 보상의 사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삼성 노조도 강력하게 이제 반발한 상황이긴 한데 새로운 사회적 논쟁이 촉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합은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자 이스라엘에 납포됐던 우리나라 활동가 두 명이 오늘 귀국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가자 지구행 항해를 시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더군요.
2: 네, 활동명 해초로 알려진 김하연 활동가와 김동현 활동가는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서 오늘 오전 6시 23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예.
2: 김하연 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지만 김 씨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구금 당시에 이스라엘 군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면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밝혔고요.
1: 예.
2: 김동현 씨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 감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일단은 이제 우리 활동가 두 분이 이제 이스라엘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이번 과정 그 이제 풀려나는 과정까지 좀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부터.
3: 뭐 어쨌든 석방된 건
1: 예.
3: 다행이고요. 이제 대통령의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뭐 영향을 안 미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3: 근데 이 중에 이제 김하연 씨는 두 번째예요. 처음이 아니고
1: 예.
3: 일각에서는 왜 자꾸 가냐. 그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1: 예.
3: 체포될 거 뻔히 알면서.
1: 근데
3: 질문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체포될 거 알면서 가는 겁니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3: 가고자 하는 의지나 뜻이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그 배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막 구금시설 같은 데다 무릎 꿇려서 이렇게 고문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0: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대사들을 초치했어요. 그 이후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네타냐후가 거기 국가안보장관인가 뭐 질타하는
1: 예.
0: 그런 입장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여론에 몰려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예.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무시하는 게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 한 단면이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 네, 우리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슈에는 잘 개입을 안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외교의 전통적인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라는 그런 규범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외교 노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2: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되게 불편해요. 그 아까 왜 자꾸 가냐 있잖아요.
1: 예.
2: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 세계 어디에 있던 당연히 구조해야 돼요.
1: 예.
2: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안 되는데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면은 그거는 시민들로 하여금 좀 불편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1: 예, 박정현 판승부 아, 금요일 코너 여의도 내전 시작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세요.
2: 네, 제주에서 온 김한규입니다.
1: 예, 그리고 조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우아하게.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오늘 그 선거 유세 네. 현장을 좀 다녀오신 듯한. 예.
2: 뭐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 선거를 돕고 있는데 예. 저희가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아. 또 그리고 선거 운동원이 아니어서 아. 당명이나 기호가 있는 옷을 입기 입고 다니기가 좀 어렵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가끔 이제 시도지사 선거 운동할 때는 이제 도지사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이름만 집어넣고 이재용 위원장님이 엄청 경계하고 계셔.
1: 아, 이제 불편하셔서 이재용이 빨리 밖에 있는 빨간색 옷 입고 오세요.
4: 괜찮아요.
1: 머플러라도.
4: 민주당이 요즘에 네. 많이 쫓기다 보니까 급해졌어요.
2: 네, 급합니다.
1: 급합니다. 네. 급해서 예, 자 일단 지방선거 정말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주도 안 남았어요. 사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사전 투표를 합니다. 네.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투표까지 정말 일주일 남았는데 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얼마 전에 판세를 언급을 했는데 불경 해볼만 하지만 어렵다. 서울 선거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 낙관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계세요?
2: 긴장은 하죠. 네. 낙관은 저는 한 적은 없는데
1: 예, 예.
2: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데 다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이 유리했던 데나 불리했던 데나 다 마찬가지인 게 어느 지역이든 지고 있는 쪽은 여론조사 응답도 하기 싫고 좀 귀찮아하다가 막판이 되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당 사람 뽑아야지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응하고
1: 예.
2: 그래서 전반적으로 붙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1: 예.
2: 이재용 위원장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서울이 더 박빙이 돼가고 있는 건 뭐 냉정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조국 의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인 흐름.
3: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처음엔 낙승을 기대했다가
1: 예.
3: 신승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조금만 경계를 놓치면 석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1: 아, 민주당이.
3: 예.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추격을 하는데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 리더십의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참 애쓰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 다음 주 말에
1: 예.
3: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뭐.
1: 예, 서울 시장 후보들 간의 격차 좁혀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이재용 의원님.
4: 감사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걱정이 돼서.
1: 아, 걱정이 돼서?
4: 네.
1: 어떤 걱정이 드세요?
4: 아니,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1: 아.
4: 걱정을 하면서 하죠. 열심히 하죠, 아주.
1: 네.
4: 다행히도 우리 김양근 의원님은 서울에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1: 아, 김양근 의원님 같으면 서울에 계시면
2: 네, 걱정이라서요?
4: 아니지. 왜냐하면 저분은 그 걱정을 하고 오만하지 않고
1: 아, 겸손하고.
4: 아까도 겸손하고 낙관하지 않으시죠. 네. 근데 다만 민주당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전체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1: 예.
4: 것이고
1: 예.
4: 그죠. 그리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토론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유권자들한테 선택의 기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1: 예.
4: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나는 몸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제가 봤을 때는 낙관 오만 뭐 이런 걸로 비춰지고
1: 법정 토론은 하는 건데 이제 추가 토론 안 하신다는 거죠. 무조건 거부는 아니고.
4: 그렇지만
1: 예.
4: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치열하게
1: 예.
4: 인물론에 있어서는 저는 오세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얹혀서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기회를 다 없애버리니
1: 아, 토론을 더
4: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화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소위 말해 쫓아가고는 있습니다. 추격 중인데
1: 예.
4: 아 민심이 무서운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검법이라든지
1: 예.
4: 아니면 뭐 정원호의 태도가 약간은 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제 이 방송에서 이런 말도 되는지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 민심이 이렇게 들불처럼 화내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1: 예.
4: 저 민주당도 태도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왕 그러는 김에
1: 예.
4: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기게 된다면 확실한 민심의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저희는 정호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낙관과 석패 사이 딱 좋고요. 그래서 예. 중간인 신승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렵게 해갖고 신승하겠습니다.
1: 예,
5: 당연히. 뭐 전체적으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고
1: 협력이 예, 예.
5: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5: 이제 그럴 만한 말하자면 여지를 민주당 쪽에서 허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1: 예.
5: 도저히 이거는 해보기 어려운 그런 선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이제 결정적인
1: 예.
5: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당 일각에서 조금 결과에 대한 낙관이 좀 컸던 것도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전 서울이 눈에 띄는데 오 시장이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선거운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는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지지율이. 오 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예. 싶은데 물론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그 인지도가 낮고 중량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정치의 여러 이슈들이나 그런 쟁점들이나 혹은 그런 면모에 익숙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도전자잖아요. 그러면 도전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구조적 우위에 그냥 본인이 올라타서 그걸로 굳히기 들어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쟁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어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1: 예.
5: 물론 이제 오 시장 쪽도 여전히 전 악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콘크리트 철근 논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걸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 사고 안 났는데 왜 호들갑이냐. 근데 그게 말입니까? 사고 안 났으니까 호들갑을 떨죠. 사고 나면 끝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맹렬하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자인 정원호 입장이 오히려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검증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아웃복싱을 했어요.
1: 그렇죠. 이런 토론할 거리가 많은데 정 의원님도 어떻게 보세요?
3: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기고 있어서 피한다기보다도 네. 본인이 당초에 이길 후보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그러면서 지금 그 콘크리트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1: 예, 예.
3: 그게 얼마나 정원으로서는 공격 포인트예요. 오늘도 뭐 삼성역에 뭐 구의역에 다니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부각시킨다 그러는데
1: 예, 예, 예.
3: 그러면 할 말이 많아야 되거든요.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을 붙지 않는다라는
1: 양자 게 토론에?
3: 전 네. 솔직히 좀 궁금해요. 갑자기 정원호가 궁금해졌어. 아니 이 정도 되면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변이냐 눌변이냐를 판단하려고 토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다가 네, 네. 일단 토론을 무서워하는 후보라고 딱 낙인이 찍히다 보면은 토론 안 봐요. 서울 사람들도. 오늘 그 평택에서 토론 있었지만
1: 예.
3: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1: 아하.
3: 부족한 거야.
1: 예.
3: 서울시장이라는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데 단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철근 있잖아요.
1: 철근 누락.
3: 철근 누락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대응 태도를 지금 그 물고 늘어지는
1: 예, 예.
3: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예를 든다면은 지나치게 당당한다든지 예. 나는 몰랐다든지
1: 언론을 통해 들었다
3: 뭐 그런
1: 말씀들.
3: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그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잽을 날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지금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가 안 되니까
1: 네.
3: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과연 지금 다음 주까지
1: 예.
3: 이 수동적이고 늘 대통령에 업혀가려고 하는 이 정원호를 얼마나 부각시키느냐가 오세훈 캠프의 관건이다.
1: 자, 오세훈 캠프
4: 아니 그 일단 네. 요거에 연결돼서
1: 철근.
4: 철근? 네. 정원호 캠프가 좋은 건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마보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행안위가 나서서 막아줘. 국토위가 나서서 막아줘. 말씀대로 대통령까지도 참전을 해. 뭐 하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진짜 안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오세훈을 깨부셔야 되겠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정원호가 나서야죠. 네. 응? 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다 나서가지고 그 서울시장이 그런 마마보이 뽑는 데입니까?
5: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던데.
2: 그건 마마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했던 전략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그다음 경기도지사일 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러갖고 사실상 대통령 후보 일방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토론을 하면 자료를 내야 될 의무도 없고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예. 서울시나 국토부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전 선거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5: 예.
2: 저희 당에서 이 부분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무관하게 하는 건 아니죠. 냉정하게 서울시장 선거에 그만큼 중요한 이슈니까 국회도 한번 검증을 같이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정원호 후보의 문제가 있죠. 문제는 경선 때 모두를 계속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경선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박주민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좀 먼저 시작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갑자기 1등 후보가 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공격을 되게 안 했어요. 되게 예. 점잖은 자세로 계속했고.
5: 예.
2: 근데 본선에서도 그 모두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5: 예.
2: 정원호 후보의 약간 방침이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선거판에서 잘 안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재용 위원장님의 선전 때문에 아주 출발선에 다시 쓴 셈이거든요.
5: 아, 예.
2: 그러면 정원 후보는 방식이 어떻게 됐건 예. 이제는 도전자의 자세로 세게 검증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토론회는 원래 지는 쪽에서는 계속 더하자고 하거든요. 지금 뭐 경북 이런 데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더하자고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똑같거든요. 항상 법정 토론회를 대선은 세 번인데 그때도 다섯 번 하자, 일곱 번 하자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고 2021년에.
5: 예.
2: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토론회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회 열심히 홍보하시면 되죠. 내용
5: 갖고. 28일에 하죠.
4: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돼요?
5: 예, 한 말씀 더 하세요. 예.
4: 김양규 의원님의 저 앞서 말씀하셨던 저 성남시장 시절에
5: 에? 에?
4: 그 부분 저 기억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없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검증에 검증에 검증. 그리고 사실 그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저희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부분까지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뭘 해도 견뎌내네, 이겨내네.
5: 돌파했다.
4: 돌파했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그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입장에서 보면은 검증 받으면 되잖아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 감사해요.
4: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5: 네.
4: 그냥 당이 틀리고 모이지만 정치적인 여정을 보면은
5: 예.
4: 대단하다는 생각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5: 네, 저는 뭐 그 정원 후보가 모두 전환을 할 거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 예.
5: 토론을 하는 것도 전략이고 안 하는 것도 전략이죠.
6: 예, 예, 예.
5: 의무화되어 있는 건 이제 법정 토론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 광역행정이라는 거는 거의 국가 운영의 버금가는 이제 거대한 그런 국가적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만한 자질과 역량과 비전을 갖췄는지 이거를 그 유권자들 앞에서 드러내보는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약간 좀 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6: 예.
5: 물론 뭐 토론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토론에 익숙지 않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게 토론을 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제가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몇 차례 예를 들었는데 95년도에 제1회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의 조순 후보하고
1: 경작자
5: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 정원식 후보 국무총리를 지낸 그리고 무소속의 박찬정 후보 이렇게 셋이 서울시장 토론을 했어요.
1: 어휴, 다들 세 분이 엄청난 인물들이네요.
5: 근데 정원식 후보하고 박찬정 후보는 정말 달변입니다. 예. 정말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서 조순 후보가 좀 어눌해 보이고 놀변이었는데 토론의 승자는 조순 후보였어요. 그분의 태도와 진정성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1: 예, 예.
5: 때문에 이거를 막상 하면 뭐 7대 3, 8대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잘해야 6대 4예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은 우리 후보가 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걸 회피하면 뭔가 피한다. 검증을 피하고 뭐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걸 피하고 컨텐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을 낳기 때문에 예? 피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원 후보가 행정가를 자꾸 강조해요. 근데 행정가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 더해서는 행정가인 동시에 어떤 국가 지도자, 대선 대통령급의 그런 리더 이런 면모를 원해요. 서울시민들이.
1: 예.
5: 근데 정원 후보가 얘기한 행정가의 면모는 약간 관리자 같은 면모예요. 그거는 이미지상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3: 태도를 보면. 예. 콘크리트 누락은 정원호가 한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아니 오히려
1: 너무 수세적이어서
3: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하잖아요.
1: 예, 예.
3: 아니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토론에서도.
1: 오세훈 후보는.
3: 예 그런데다가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회에서 예. 뭐 여러 가지고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데 좋아요.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찾아봐야지. 12국직을 따져야 되는데. 예. 근데 애초에 철근은 오세훈이 빼먹은 게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빼먹은 거예요.
1: 예, 예.
3: 그런데다 보고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핵심 보고서에 별표하고 그거를 안 하고 이 보고서 전문에 보냈다 해가지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가 문제 삼는데
1: 예.
3: 그런 보고서 꼼꼼히 안 읽은 철도공단하고 국토부도 결국은 감사 받아야 되고
1: 예.
3: 조사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공평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1: 예, 예.
2: 아니 그 보고서를 보셨으면 여기서부터 천장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프린트물이에요.
3: 아니 물론 그래요.
2: 50번이라는 단어가 이제 50번 정도 나와서 상세히 보고했다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태도 자체도 처음에는 11월 10일 날, 작년 11월 10일 날 알게 돼서 4월 정도에 국토부에다 보고한 걸로 돼 있는데,
1: 예.
2: 갑자기, 아, 그때부터 보고를 미리미리 국토부에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일단 담당자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고, 처음 보고한 시점도 일관되지 않고, 저는 무엇보다 서울시 관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 운영을 했느냐. 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진 않더라도 부시장을 보내서 바로 확인하고 아니면 예. 최소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한테 구두로라도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장이 뉴스 보고 알게 공무원들을 일하게 놔뒀냐.
3: 그래서 아까 네. 시장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 예.
3: 정치인 다 되셨네.
5: 네, 저는.
3: 왜냐하면 400쪽이든 400쪽이든 2000쪽이든 네. 어디서 네.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돼요.
2: 아니,
3: 말이
2: 저는,
3: 안 되는 거죠.
2: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맞습니다.
5: 아니, 저는 저게 오세훈 시장 측의 태도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2: 아니, 이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맞습니다. 정욱 의원이 모르시고 하는 얘기.
3: 현장까지
2: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3: 400쪽에서 2000쪽이 어떻게 그렇게
2: 여기
3: 돼요?
2: 여기 이만큼 한 거를 8개를 받았습니다. 8번을.
1: 예, 많다. 엄청 한번, 많다.
3: 아니, 가져와서 재봐야 돼. 재벌이자.
2: 8번을 받았다.
3: 재벌이자. 그리고 아니, 그 내용이 소설책도 아니고 개주식일 텐데.
1: 예, 예, 예.
3: 보려고 마음먹은 꼼꼼히 보면.
5: 아니, 저거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3: 예. 아니,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여기서부터 저까지라고 얘기하시니까.
5: 예, 예, 아니, 서울시가 예. 거기 서류에 섞어가지고 몇 줄 보고했다는 게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문제 309 지하 5층에서 균열이 400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1: 예. 예.
5: 그거를 서울시하고 국토부 관계자가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까지 했습니다. 6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철근 누락 사실을 얘기 안 했어요.
1: 예.
5: 여기에 은폐 의도가 없습니까? 명백히 은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철근 누락 문제가 있었고
1: 예.
5: 해당 시공업체가 그거를 스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전진단과 구조보건을 거쳤는데 그와 연관된 문제인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현장점검 나가서는 입국 다물고 있고
1: 예.
5: 보고서에 몇 줄 껴놓았으니까 그걸 우리 할 일 다 했고 국토부나 철도공단 책임이다.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형식 논리를 내서서 면피를 하고 있는 거죠.
1: 이제
5: 저는 오세훈 예. 시장의 태도보다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4: 저는 일단은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측이 만약 그걸 문제로 삼으시려고 했다면 시발점이 틀렸죠. 왜냐하면은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예 우리가
3: 처음에,
4: 처음에 서울시가 1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였죠.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걸 언급조차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시는 6차례에 걸쳐서 그
3: 3차례?
4: 안에 쉬운 한 번.
1: 예.
4: 근데 이제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 그럼 읽지 않은 사람과 보낸 사람과 이 논쟁은 그럼 피한다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현대건설은 이거를 왜 은폐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를 숨겨놓고 이대로 두는 게 은폐잖아요.
1: 예.
4: 근데 현대건설이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1: 예.
4: 왜 찾아냈냐? 바디캠이 있고 CCTV가 있고 이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1: 맞아요.
4: 그러다 보니까
1: 철근이 남았어.
4: 철근이 남았고 현대건설은 은폐하려는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니면 그 하청업자가 있었다 그러면 은폐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철도공사에서, 아, 공단이죠. 철도공단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 설계를 보면서, 아, 이 설계는 오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그쪽에서 철근을 왜 두 묶음을 안 넣고 한 묶음만 넣느냐에 대해서, 아, 요게 설명에 있어서 한 묶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국토부도 인정을 한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 문제가 생길 테니 안전상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보강을 하지? 소위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치권에서 맨날 너 뭐했어 잘못하지 않았지 사고 났잖아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1: 예.
4: 거기다 대고 은폐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우리가 뒤로 제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에 아니, 대한 해결책을 냈는지
2: 서울시가 처음에는
3: 너무 길어진다.
2: 본인들이
1: 요거.
2: 아니 본인들이 국토부에 늦게 알리면서 즉시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다.
1: 아,
2: 본인들은 원인 파악하고 보강 대책 세우고 보고하는 게 맞다.
1: 예.
2: 그렇게 해서 늦어졌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 사실은 보니까 그 당시부터 보고를 했다라고 서울시가 태도를 바꿨어요.
1: 아...
2: 이 부분은 설명 자체가 서울시가 예. 처음에 늦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 보고는 사실 예전부터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갑자기 서울시의 태도가 바뀌었냐 이런 것부터가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3: 가장 중요한 건 은폐와 부패가 있었느냐의 여부예요.
1: 예, 예.
3: 은폐할 의도가 왜 있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당장 준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준공 시점은 2028년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3: 아니 보강 연구를 했잖아요.
4: 저는 이게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정원호 후보 측에도 그리고 정부에도 불만이 있죠. 정원호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당장 멈춰 이랬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나와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공사 안 멈춥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안전에 문제 있고 은폐하려고 그랬고 만약 거기에 진짜 철근 갖다 팔아먹으려고 했다면은 네. 왜 국토부 장관이 그렇지. 나와서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5: 근데 은폐가 그런 차원의 은폐가 아니고요.
1: 예.
5: 이게 정치적인 규정화 될까봐 실시한 것도 은폐예요. 저는 서울시의 태도에는 이제 그런 게 역력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후보들이 어떻게 보낼지. 또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내 앞에서 끼어드는 자동차만큼이나 얄미운 것. 내 말 툭 끊고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아, 왜 저럴까? 왜 기다리고 들어줄 줄을 모를까? 그런데요, 이제는 좀 이해도 됩니다. 잊어먹을까봐. 네. 막 생각난 걸 잊어버릴까봐 말을 하다가도 까먹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구급차가 들어오면 차선을 비켜주듯이 말귀를 터주는 것도 나름의 선이 아닐까요?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0: 까먹을까봐 그런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좀 슬퍼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자기 얘기에도 충분히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말이 많을까? 굳이 내 말까지 끊고 말하는 저 의도는 도대체 뭐지? 이랬었거든요. 그게 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끼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막 생각난 걸 그때그때 얘기한다는, 그래서 어른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다들 본인들 말만 하시잖아요. 각자 또 딴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기가 막히게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해야 할 말이 생각나면 상대방의 두 팔을 살포시 잡고 정말 미안한데 하면서 저도 제 얘기한 적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제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얼러러러러러 이거 뭐지 하면서 기분 상하곤 했는데 앞으로 저도 주의해야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불금 행금 TGIF. Yeah,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또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인도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를 강타한 폭염으로 일부 농부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간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도로와 시장은 무더위로 인해 텅 비었고 시민들은 그늘과 몸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힌다고 합니다. 인도 기상청은 어제 수도 뉴델리의 최고 기온이 약 115도, 섭씨 45도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시민들의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냉방 구역을 개설했고 인도 또 다른 지역 역시 최고 기온이 120도, 섭씨 48도까지 치솟자 한 학교는 조기 여름방학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북부 여러 지역에 고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고요. 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고 온열 관련 질환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인도는 평야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거나 산악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주로 폭염을 선포하는데 이번에 닥친 폭염으로 일상생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면서 오후에 도로와 시장이 문을 닫고 일부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영업시간을 옮겼으며 농부들은 낮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밤에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학교 수업에도 차질이 생겨 반다시 같은 경우는 조기 여름방학을 발표하고 수업을 중단했다고도 하고요. 앞으로 DMB 지역도 곧 다가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오늘 기온이 너무 선선한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번 현충일 연휴에 델마바하 해안으로 향할 예정이며 리조트 마을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오션시리의 시장은 날씨와 관계없이 오션시리에만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모두가 들떠 있어요. 산책로도 멋지게 조성이 됐고 해변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워요. 많은 인파를 맞이할 준비가 됐고 즐길 거리도 정말 많아요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이번 주말 날씨 예보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행사가 망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토요일에는 그치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 길고 추운 겨울을 보냈으니 다들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아울러 이번 주말 해안에 어떤 날씨가 닥치더라도 그들의 기대감은 식지 않을 것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흘 정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 라고 시장은 거듭 말을 했습니다. 혹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몇 마일 떨어진 레허보스 비치에서도 비슷한 환영 인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탠 밀스 시장에 따르면은 날씨와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 약 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저희의 최고 명소인 상첸로, 또 상점, 식당, 그리고 해변이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사 비가 온다고 해서 계획이 물거품이 될 리가 없다며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역시 거듭 강조했고요. 여전히 해변 산책로를 따라 1.5마일을 걸을 수 있고 펀랜드 또 놀이공원과 오락실에도 갈 수 있고요. 지붕이 있는 상점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계획을 세워온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는 집에서 보내는 좋은 하루보다 해변에서 보내는 나쁜 하루가 낫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어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도시 모두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콘서트, 또 불꽃놀이,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무료 가족, 친화적 행사들을 연주 내내 개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떠난다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도로가 다소 한산하겠는데요. 오늘 오는데 66번, 와, 그 웨스트 방면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순간 이지패스를 탈까 하다가 보니까 18불 30점 나왔어요. 아, 20불 언더니까 타자. 그리고 일단 한 번은 탔습니다.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깜빡하고 또 뭘 놓고 온 게 있어서 다시 또 애난델까지 왔다가 이 방송국으로 오는데 여전히 길은 밀려서 아, 이 이지패스를 또 타 말어 고민하다가 이 간판을 딱 보니까요. 그 사이에 한 3, 40분 사이에 20불로 올랐더라고요. 아시죠? 이지패스 레인 그거 시간마다 가격이 변동되는 거. 한번 탔을 때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예,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이지패스 라인 그 피가 비싸요. 다릅니다. 아, 그래서요. 조금 막히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냥 66도 레귤러 도로 탔습니다. 자, 오늘 DC 및 주변 지역 흐린 하늘과 간헐적인 소나기 그리고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에 머무르는 기온으로 초봄의 쌀쌀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66번과 특히 50번 북쪽 일부 지역은 60도, 섭씨 16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델마바 해변은 더욱 춥고 소나기가 예상되고 최고 기온은 6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동풍이 최대 30마일까지 불겠습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수건을 두르기보다는 비옷을 챙겨야 할 날씨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밤새 비가 계속 내리겠고요.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대에 머물겠습니다. 추가로 약간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순환도로 주변 지역은 구름이 많아지고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최고 기온은 주로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에 머물겠습니다. 델마바 해안 지역은 습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 섭씨 15도대에 머물겠습니다. 강한 동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토요일 밤은 해안 지역의 날씨가 특히 불안정해 비가 계속 내리면서 천둥 번개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은 날씨가 점차 풀리겠지만 깨끗한 연휴 주말 날씨는 아직 예상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 및 주변 지역은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최고 기온은 60도 후반에서 70도 중반까지 오르겠지만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변 지역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고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올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날이 되겠지만 여전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현충일도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중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완벽한 날씨는 아닐 것입니다.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 지역은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 대체로 흐린 하늘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 칠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델마바 해안 지역도 기온이 올라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까지 오르겠으나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보다는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많겠지만 실내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고 있고요. 습도는 90%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정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바닷가에서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네, 이제 5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 늘 따뜻한 마음,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주시는 우리 최현주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최현주입니다. 네.
0: 늘 한결같으세요. 이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항상 웃고 있으니까 착한 여자인 것 같죠.
0: 아스라백작.
1: 그렇죠.
0: 사실 그래요. 늘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늘 띵까띵까 할 것 같지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 사연이 다 있습니다.
0: 그럼요. 아유, 망우리 공동 묘지가 봐. 사연 없는 묘지가 없대잖아요.
1: 다 사연 보따리를 보따리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0: 자, 먼저 오늘 준비해갖고 오신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1: 내 쌍둥이와 길병원 이야기. 강원도 삼척에서 광부로 일하던 어느 남편과 아내가 결혼

0: 5년 만에 임신을 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내 쌍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도 전에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지역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길병원이었습니다. 제왕절개 끝에 내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쪼르르 누워있는 모습을 본 길병원의 이기려 이사장은 거금의 수술비와 인큐베이터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산모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태어나는 날 강보에 쌓인 내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내 아이들이 대학교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답니다. 바쁜 생활 속에 이들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발견한 이 이사장은 그때의 약속이 떠올라 이들 가족을 수문했습니다. 마침 그들은 건강하게 자라나 공교롭게도 모두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18년 만에 약속을 지키면서 이 이사장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모두 길병원 간호사로 뽑아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내 자매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여 길병원에 채용되었답니다. 내 쌍둥이의 맏인 황슬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기려 이사장님께서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 네 자매들도 가난하고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열심히 섬기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기로 약속드리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 이 길병원 원장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0: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나는 동안미모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런 또 일화가 있었어요?
1: 예, 그럼요. 그건 와, 뭐 까도 양파입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이거 읽고 아, 이분 진짜 아, 난 이렇게 동안미모로만
1: 92세인가 그렇죠?
0: 93세.
1: 93세 맞아요.
0: 근데도 뭐 와. 한 50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1: 정말이야.
0: 근데 아, 나는 야 이분 진짜 어떡하죠? 그리고 너무 훌륭하시네.
1: 그 길병원이 특히 그 뭐죠? 인공수정으로 유명하잖아요.
0: 아.
1: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0: 어휴, 저 정말 길병원 다시 보이네요.
1: 어떻게 다시 가?
0: 아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곳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1: 그렇죠. 그 앞에 길도 아마 이름이 다를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길 이름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0: 가천길? 왜냐면 가천대 길병원이니까?
1: 뭐 이 길 저 길인가? 하여튼 길 이름이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 아. 이럴 때 참 나와야
0: 띄엄띄엄
1: 되는데.
0: 띄엄띄엄하죠.
1: 그쵸, 1357로 제가 알아가지고. 좋은 마음, 이쁜 마음 가지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을까? 물론 약간의 은은님도 협찬을 해주셨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이런 분들은 진짜.
1: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이분의 그런 뭐 이력보다는 그 동안 외모에 관심이.
0: 전 진짜 동안 미모로만. 네, 이분을.
1: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쳐보세요. 예, 그러면은 대본에 얼굴 나오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아유, 50대죠.
1: 응, 완전.
0: 근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다니. You deserve it.
1: 네. 아,
0: 옛날 미모 가지실만 하다.
1: 아, 인정?
0: 인정.
1: 예전에는 이쁜 여자들은 얼굴값 한다. 그래갖고 그닥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잘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0: 안 그래요.
1: 요새는
0: 생긴 대로다. 이쁜 사람이 이쁜 짓 하고
1: 그리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본다. 예. 너무 또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고.
0: 아니 근데 네. 이쁜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성형미인 네, 그런 네, 네, 게 네. 아니라 정말 선해 보이고 예쁜 미인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진짜 네. 마음씨도.
1: 그게 다 드러나요, 얼굴에. 어떡하면 좋아.
0: 아, 비니핀 부익부야.
1: 아, 우린 어떻게 해. 너무 이뻐서.
0: 우리끼리 다 해먹자고요.
1: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책 가는 것보다
0: 더 삽시다.
1: 그럼요. 예, 예. 거울 보면서, 아우, 이뻐, 이뻐. 어쩜 이렇게 이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이뻐집니다. 예. 자, 오늘도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0: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상생활 속 신체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만으로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적당한 강도의 활동을 매일 5분씩만 해도 조기 사망의 약 10분의 1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스포츠 대학의 신체 활동 및 건강학 교수는 하루 5분이라도 아주 작은 신체 활동 변화가 조기 사망 위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또한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30분 줄이면 전체 인구에서 조기 사망률이 7%나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종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활동하는 이른바 운동 간식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운동 간식에는 심박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힘차게 청소기를 돌리거나 부엌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기, 평소보다 빠르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 번 운동하는 것이 신진대사를 자극하는 빈도를 높인다며 운동을 멈추더라도 회복하는 동안 신진대사는 약간 더 빠르게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행동의학 교수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지에서 최소 5분 거리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 근데 지가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 운동하러 왔으면서 고고 걷는 거 싫다고 그냥 될 수 있으면 현관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주차장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종자들 말이요. 아이, 그 종자들 심보는 뭔 심보래요? 응? 운동을 하러 온 거 맞아? 영국의 한 20대 여성이 양다리가 뒤쪽으로 꺾이는 희소 질환을 앓는 끝에 결국 양다리를 모두 절단하기로 결정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셔에 거주하는 21살의 메건 닉슨이라는 여성은 오는 8월 양다리 절단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14세 때 다리 기능이 정지된 이후 무려 8년 동안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다리 경직에 시달려온 탓이라고 합니다. 투병 생활은 13살 때 백일회와 선혈을 앓으면서 시작이 됐으며 이후 16세에는 혼자 앉거나 말하는 능력을 잃었고 급기야 목 아래가 전신 마비되는 혼수 상태에 빠져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들은 뇌가 신호를 올바르게 주고받지 못하는 기능성 신경학적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다리가 완전히 곧게 편 상태로 굳어버린 것이었는데 여성은 다리뼈가 서로 맞부딪히며 갈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의료진은 뇌의 착각일 뿐이라며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무릎이 굽혀지지 않던 다리는 점차 뒤쪽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왼쪽 무릎이 위쪽을 향해 45도 각도로 기형적으로 변형돼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여성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술을 요청했으나 외과의 5명에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그녀를 도울 외과의를 만났을 때는 이미 무릎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였고 양다리 절단 외에는 고통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수술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전동 휠체어 마련 등을 위한 기금 모금 펀딩을 시작했으며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제발 그 신호를 믿어라. 나는 6년 동안 의료진에게 무시당한 결과 절단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됐다며 환자들에게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절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이지만 이 선택으로 통증이 줄고 더 많은 자유를 얻을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버텨내겠다고 담담한 심경을 전하고 있네요. 근게 아픈디 왜 참아요? 참으면 누가 상 줘요? 돈 줘요? 아이고, 심지어 돈 아까워 병원 못 가시는 분들도
기지는 디 아낄 걸 아끼시야지. 건강 이름은 다 잃는기요. 약 아프면 약 드시고 병원 가시고 치료 언능언능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돈 버는 길이요. 예. 일본에서 곰 출몰과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어 장비가 도입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곰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용 특수 헬멧과 팔 보호대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보급 중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장비는 산간지역 경찰서와 현경 본부를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얼굴과 목, 손 등 곰 공격에 취약한 부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새 헬멧은 얼굴 전체와 목덜미까지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함께 지급된 팔 보호대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보호를 해서 곰의 날카로운 발톱 공격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경찰관들은 기존 방검복 위에 장비를 추가 착용하며 필요시 방패도 함께 착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비는 곰 출몰 현장 경계뿐 아니라 산악지역 실종자 수색 등 위험 현장에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경찰이 장비 보강에 나선 것은 최근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곰 습격으로 중상을 입는 등 현장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곰의 습격이 일어난 현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올해 곰 습격으로 사망한 주민은 벌써 2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 사망자 5명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하네요. 인간도 곰 같은 사람들이 한번 성질내면 얼마나 무서운디요. 답이 없다니까.

중국의 한 40대 여성이 뜨거운 후어커를 급하게 먹었다가 식도에 거대한 궤양이 발생하는 중상을 입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지 의료진은 음식을 뜨겁게 먹는 아시아권 특유의 식습관이 식도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최근 중국 중부 후난성에 거주하고 있는 42세 왕모 여성은 최근 음식을 허겁지겁 삼킨 후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 궤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쌀쌀한 날씨에 친구들과 후어커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냄비에서 막 건져낸 음식을 식히지도 않고 곧바로 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직후 여성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통증을 느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얼음물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잠시 통증이 가라앉자 상황을 가볍게 넘겼으나 이튿날 아침 물 한 모금조차 삼키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식도에서 무려 8cm 크기의 거대한 궤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식도 전체 길이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후어커 냄비에서 갓 꺼낸 음식의 온도는 80에서 90도에 육박하는데, 입안이 뜨거워지자 이를 빨리 해결하려 음식을 더 급하게 삼키면서 민감한 식도 점막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사람들은 흔히 식도가 뜨거운 음식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식도 점막이 버틸 수 있는 온도는 최대 50에서 60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열기를 중화하겠다며 얼음물을 마시는 행동은 식도 점막에 2차 자극을 주어 손상을 가중시킨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식도 궤양은 제때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상처가 반복적으로 재발할 경우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식도암 환자의 약 4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음식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다고 여기고 뜨거운 차나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왜 시원하다라고 야가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본 게 중국이 더하네요. 뜨거운 거 먹다 뒤질 수도 있다니까 조심은 하겠지만서도, 아이고 미지근한 건 당체 행주 빠물 같아서. 2011년 중국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산 금괴가 15년 만에 가짜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판매처와 브랜드, 백화점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시후 인타이 백화점 내 중국 황금 매장에서 20kg짜리 투자용 금괴 2개를 12,000위안, 약 2,000달러에 구매했으며, 영수증에는 판매자가 황저우 인시백화 유한공사로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금괴는 15년 동안 그대로 보관돼 왔으며, 그러다 올해 금값이 급등을 하자 금팔찌로 교환하려고 매장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20g으로 표시된 금괴 한 개의 실제 무게는 9g 남짓에 불과했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분 검사 결과 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구리와 아연 등 불순물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백화점 측에 항의를 하자 당시 중국 황금 매장은 현재와 다른 회사이며 우리는 임대 공간만 제공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고 결제도 백화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10여 년 전 회사를 찾아가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그는 고객 의견서를 제출하며 48시간 내 회신을 약속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2011년 당시 판매 업체는 이미 고액 소비 제한 조치를 받았고 2022년에는 영업장 소재 불명으로 경영 이상 명단에 포함이 됐으나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같은 시기에 해당 매장에서 금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길 바란다며 공동 대응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 사례가 중국 업계에서 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금속 감정서 말에 의하면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레늄 성분이 섞인 금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다고 밝히며 일부는 불순물 비율이 7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금은 겉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절단하거나 정밀 장비로만 확인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보다 더 많은 가짜금이 시장에 풀려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이 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이 짜가 천국인 중국에서 진짜로 중국이었네. 대만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5천 대만 달러, 약 15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0세에서 18세 대상 아동 청소년 성장 수당을 제안한 것인데요. 젊은 세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수당 제도가 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대만은 이미 0세에서 6세 육아 수당을 10년 넘게 지급해 왔으며 이를 18세까지 확대하면 양육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생복리부 사회가정서 서부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그리고 이미 출생한 아동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는 모든 아이가 중요하다며 새 제도를 통해 아이를 위한 자산 형성을 돕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며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꼴랑 200불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생색은 2천 달러를 준다고 여도 애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띈 뒤 150불? 똥바가지 안 뒤집었으면 다행이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3억 원을 기부했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소속사에서는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아이유의 팬덤 명인 아이유에나 이름으로 총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기부금은 서울 아산병원에 1억 원, 함께 걷는 아이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과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따뜻한 동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지원, 아동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지원, 홀몸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미혼모 가정 지원, 장애인을 위한 첨단 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유는 데뷔 후 기념일, 생일, 연말, 연시 등 뜻깊은 날마다 아이유에나 이름으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는데 최근 어린이날에도 아동 청소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으며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은 어린 동료 배우들에게 손편지와 선물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으로도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경상권 산불지의 피해 지원 및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어린이날에는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일과 데뷔 기념일에는 각각 2억 원씩 기부를 했으며 연말에는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왔다고 하네요. 노래 맹큼 맴씨도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 이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이유 좋은 날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to Global Ministry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스의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강아지가 열심히 드럼치는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정현이 부릅니다. 와!

또 어김없이 돌아온 불금이네요.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아, 저 말입니까? 예,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모든 분들이겠죠. 일주일의 묵은 피로를 덜어내고 주말의 설레임을 맞이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웃음 가득한 마무리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요일이 제일 늦게 가죠. 토요일 이름 너무 빨리 가서 토일 일자 쓸 이 시간도 없어요. 손살같이 지나간 한 주 고생한 당신에게 달콤한 휴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 되세요. 금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반짝이는 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주말의 햇살이 가득하길. 근데 사실 주말이 더 바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뭐 이런 분들은 금요일 너무 기다려지죠, 일주일.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말이 또 반짝하는 날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다려지겠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반짝반짝이는 또 편안한 그런 주말이 됐으면 하는데 금요일 오후 하면서 작자 미상의 글을 아울러서 보내주셨어요. 노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따라 일주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금요일 오후의 커피 향은 주말을 향해 걷는 가벼운 발걸음. 당신도 나도 쉼표가 필요한 시간.

소녀시대 서연의 My Strongest Suit 노래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스에스 밖에서 신청해 주신 곡. 아유, 퀴즈 정답은 걸그룹에서 솔로 음반 내고 연기자로 변신. 오! 글쎄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강진의 이못난 내가 부탁해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자, H마트의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세일 품목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안녕하세요. 센터빌에서 근무하는 양주호입니다.
0: 아니, 기껏 뛰어났는데 그렇게 확 깔아버리나?
1: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가지고.
0: 예, 근데 목소리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센터빌 지점에 계시죠?
1: 예.
0: 예, 예. 요새 어때요? 요새 다들 뭐 장사 안 된다, 뭐 이런데.
1: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0: H마트는 그래도, 뭐. 예.
1: 저희 H마트는 아직도 한인분들이나 또 미국분들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 K-POP 때문에 그렇죠?
1: 예, K-POP 열풍도 있는 것 같고 K-푸드, 그 K-컬처가 너무 많이 붐이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떠한 품목들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1: 아, 예, 오늘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여러 세일 상품하고 네. 또 저희 40주년 상품들이랑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 빨리빨리 가죠.
1: 예. 자, 이번 주는 40주년 아이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40주년 아이템으로 매일 두유가 세일입니다. 이번 주는 매일 두유가 네. 일반하고 이제 고단백하고 두 종류를 24팩짜리가 한 상자예요. 근데 12불 99점.
0: 네, 완전,
1: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0: 완전, 예.
1: 그래서 많이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정해진 수량이 있다 보니까 한 분당 두 개씩밖에 못 드리고요. 또 매일 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원료를 안 쓰고 식물성 원료를 쓰는 업체예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명한 업체고
0: 네네.
1: 식물성 단백질을 쓰다 보니까 유당불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완화가 되는 품질.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예,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지만 예전 생각이 아직도 박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일을 하게 되면은 이 재고 세일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H마트도 그런가요?
1: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별히 이런 40주년 아이템들은 저희가 따로 그 매니팩처하고 협의해서 단발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0: 절대
1: 따로 그런 아이템들은 아니에요.
0: 재고가
1: 예.
0: 아니군요.
1: 예,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자, 매일 두유 12불 99, 24팩짜리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리미트 2개 걸려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저희 K타운 직화 꼬치입니다. 예, 데리야끼 닭다리 꼬치와 양념갈비, 돼지꼬치 두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꼬치는 이제 완전히 다 그 조리가 되어 있는 풀리쿡 예,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6분 정도만 돌려 드시면은 예, 온전히 닭갈비와 돼지꼬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같은 날 딱이네요.
1: 네, 더군다나 이제 캠핑 시즌이 왔는데
0: 그렇죠.
1: 캠핑 시즌에 가져가셔서 불에다가 살짝 구워 드시면 불맛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0: 아, 이거 알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특히 이 꼬치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 한번 꼬치면 진짜 꼬치 죽입니다.
1: 예, 맞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미리 들어간 지역들은 미국 분들이나
0: 난리 났죠.
1: 예, 미국 그 남미 분들이 너무 좋아한다.
0: 맞아요. 남미 쪽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불 99전에 한 팩당 6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냉동식품이니까.
1: 예,
0: 또.
1: 맞습니다.
0: 예, 미리미리 또 사놓으셔도 좋고.
1: 예, 애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0: 최고죠.
1: 예, 맛이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머리 없는 흰 새우를, 예, 새우를 이제 큰 사이즈로 가격은 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불 99전에 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0: 네.
1: 특히 소금구이 해드시기 좋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커서 그러니까 네. 이참에 뭐 그릴 같은 거 구워드실 분들은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은 저희 수산코너에서 흰새우 저렴하게 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 또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고객님들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0: 네.
1: 하루하루 쌀입니다. 예, 저희 H마트 쌀이죠. 쌀 15파운드가 9불 99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두 포씩밖에 리밋이 되어 있고요.
0: 네.
1: 또 신라면이 16팩입니다. 16봉이 11불 99전. 예, 11불 99전에 예전에 열봉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어요.
0: 그러게요.
1: 예, 리밋이 다 있으니까 그 매장에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커피가 맥심 커피가 두 종류 모두 각각 14불 99전씩 요즘에 커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정말 저희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도 준비를 했습니다.
0: 믿어도 될까요?
1: 아침부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계신데 오. 아쉽지만 저희가 양이 또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0: 우린 또 예. 그런 말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또 관심이 가게 된단 말이죠. 네,
1: 커피 같은 거는 저장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집에 놓고 드시면은 저렴할 때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이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1: 예, 맥심이죠.
0: 어, 그 세대는 아니신 예. 것 같은데.
1: 그리고 또 수박이 저렴하게 이번 주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0: H마트 빚 못합니다. 예. 수박.
1: 5불 99전. 사이즈는 지난주와 같고요. 네. 가격은 지난주보다 더 저렴하게 5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또 운하기가 구원주에 8불 99전이에요.
0: 와우. 예.
1: 영양식 운하기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김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 청정원 들기름 김입니다. 김은 이제 고객님들 항상 뭐 식자재로 필요하시니까 김은 좀 저렴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4불 99전에
0: 예,
1: 청정원 들기름 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뭐 야채 코너에서도 저렴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제스프리 골드 키위입니다. 뉴질랜드 골드 키위가 한 상자에 26불 99전이고요. 네. 전보 블루베리가 3불 99전. 오.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오리 만다린. 만다린이 파운드에 1불 99전씩.
0: 질리지가 않아. 질리지가.
1: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드신 분들은 계속 또 있냐고 전화가 오시는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저렴할 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이 만다린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 진짜 노래져요. 진짜 노래져요.
1: 예. 네, 근데 고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예,
0: 최고죠.
1: 만다린 정말 좋아하시고. 또 야채 코너에서는 이번 주 그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바베큐 상품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0: 네. 네,
1: 적상추가 1불 49전씩 1불 49전씩 준비되어 있고 저희 한국산 새송이 버섯 2불 99전입니다. 새송이 버섯이 2불 99전씩.
0: 아, 이것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1: 예, 그럼요. 그리고 페르시안 오이가 한 팩에 99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는 이번 주는 4단의 1불입니다.
0: 이거 안 사면 진짜 손이죠. 네,
1: 금, 토, 일, 월 딱 4일밖에 못 드리고요. 네. 4단의 1불씩 파도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미니 수입 페퍼라고요. 저희 뭐 아사기 페퍼, 아사기 고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당도가 좋고 캡사이신이 별로 안 들어있어서 네. 파프리카랑 좀 맛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저 아사기 고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아무래도 바베큐 드실 때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네. 스윗 페퍼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또 토마토, 메들리 토마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가격이 요즘 많이 비싼데 토마토 고객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찾으시니까
0: 네.
1: 저렴할 때 이용하시라고 5불 99전에 토마토 준비했고요. 또 청경채가 79전씩.
0: 아, 세상에. 아,
1: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예. 최근에 보기 힘든 가격인데 79전에 청경채도 준비를 했습니다.
0: 오늘 안 사면 후회될 상품들이 꽤 많은데요.
1: 아, 예, 맞습니다. 예. 또 메모리얼 데이니까 가족분들이 모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한번 저렴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육 코너에서도 아무래도 정육 코너 그 구이용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0: 빼놓을 수 없죠.
1: 예, 특별히 생 LA 갈비가 12불 99전. 저희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왜 그냐면 고객님들 많이 드시니까
0: 네.
1: 예, 저렴하게 드시라고 생 LA 갈비 12불 99전이고요. 또 등심 스테이크도 12불 99전. 예, 바베큐 픽 아이템이고요. 또 생 삼겹살이 5불 99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돼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삼겹살 5불 99전 드시면 되고 또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다리살로 3불 99전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신경 진짜 많이 쓰셨네. 예.
1: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불고기를 8불 99전에 아이고. 준비해놨으니까요. 불고기 좋아하는 아이들 위해서 불고기도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수산 코너에서는 랍스타, 살아있는 랍스타가 9불 99전이에요.
0: 세상에.
1: 네,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상품입니다. 랍스타가 9불 99전이고 또 연어 스테이크 함께 구워 드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메가3가 많다고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0: 네.
1: 예, 연어 스테이크 7불 99전에 특히 뭐 지금 토마토랑 뭐 스윗 페퍼랑 세일을 하는데 함께 그 기름에 볶으시면은 더 감칠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드셔 보셨어요?
1: 저는 연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아직 한국 입맛인 것 같아요. 고등어를 더 좋아합니다. 예.
0: 네. 아니 근데 무슨 마치 많이 드셔보신 것처럼
1: 아들 때문에 요리는 하는데 저는 네. 먹진 않아요 잘.
0: 어 그래요? 예. 연어 이거 되게 좋은데.
1: 네, 예. 저는 아직 고등어 입맛이라.
0: 어 진짜 보기하고 예. 너무 다르신데.
1: 어 그리고 또 이어서 금병어도 세일이에요. 저희 한국 분들 이제 병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금병어는 이제 비린내가 좀 적고 고소한 맛이 강해가지고 병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병어가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민물장어를 한국산 민물장어를 저희가 들여왔습니다. 민물장어가 파운드에 19불 99. 다 펠렛이 되어 있어서 가져다 그냥 구워 드시면 돼요. 네, 고기 구울 때 옆에서 함께 구우시면은. 단백질도 높고 지방도 좋아서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우리 가족들 보양식을 위해서 민물장어, 한국산 민물장어를 19불 99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스노우크랩이 16불 99전이에요.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대게죠, 대게.
0: 대게, 그쵸. 예,
1: 속살이 하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스노우크랩이라고 하는데 그 대게가 16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중요한 건 통통해야 되는데.
1: 그럼요.
0: 꽉 차야 되는데.
1: 네, 오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또 품질 하나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속이 꽉 찬 대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어, 알겠습니다.
1: 또 그리고 저희 하우스웨어 쪽으로 가보시면은 네. 하우스웨어에서 저희 채반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야채 같은 거 식구 하실 때 쓰시라고 네. 라지 사이즈 채반이 11불 99전, 또 X라지 사이즈 채반은 13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건 앵콜 세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하도 찾으시는 한장 수세미예요. 요즘에 이제 세균 번식이니 뭐 위생 때문에 예, 예. 수세미를 집에서 잘 안 쓰시잖아요.
0: 안 그래서
1: 한장 한장 뽑아 쓰는 수세미를 8불 49전에 또 저렴하게 앵콜 세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그로소리 쪽에서는요, 예. 이번 주에는 특별히 CJ 모음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J 브랜드 모음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처음 이번에 저희 CJ에서 H마트를 위해서 준비를 한 아이템이 햇반이에요, 햇반. 저희가 원래 햇반 그 12개 들어있는 그 한 상자가 항상 저희가 취급을 해왔던 상자인데, 이번에 특별히 18개짜리 상자를 14불 99전에
0: 와우.
1: 12개짜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H마트밖에 없으니까요. 오셔서 18개짜리 14불 99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메릴랜드 버지니아 어느 H마트 예, 지점을 가도 똑같은 가격으로 예, 예. 구매할 수 있다.
1: 그리고 만두, 또 비비고 하면 만두죠. CJ만두. 네, 만두가 이번에는 3파운드가 8불 99전. 오. 2파운드도 세일을 합니다. 6불 99전인데 특별히 모음전 때 3파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또 보시면 딱 저희 40주년 그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 3파운드를 8불 99전에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다양한 CJ 아이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고추장, 된장, 뭐 불고기 소스, 특별히 또 우리 연세 드신 그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매실청, 예, 냉면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붕어빵도 저렴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CJ 모음전을 이용해 보시면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1: 또 저희 그 메모리얼 데이 그 상품들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0: 네네.
1: 냉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우리 냉면. 예,
1: 고기 구워 드실 때 함께 드시라고 속초식 명태 회냉면, 물냉면과 비빔냉면입니다.
0: 네. 예,
1: 8불 99전씩, 와. 8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고.
0: 1인분에.
1: 2인분입니다.
0: 2인분에.
1: 예. 네. 2인분에 8불 99전이고 또 우리 쌈무가 준비되어 있죠. 쌈무 꼭 드셔야죠.
0: 아우, 빼놓을 수 없죠.
1: 쌈무가 1불 99전, 저희 해오름 새콤한 쌈무 1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파채랑 해드시라고요. 참소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찍어 드시라고 준비된 참소스와 파채용 참소스가 2불 49전씩, 2불 49전씩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쌈장. 청정원 쌈장입니다. 매콤한 쌈장으로 4불 99전. 예, 깔끔하고 매콤한 고기 전용 쌈장이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치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동원 설코기 참치가 고추 참치와 함께 두 개 두 개 묶여서 4개가 6불 99전.
0: 캔참치 말씀하시는 거죠?
1: 캔참치 맞아요. 네. 저희 40주년 상품인데요. 이번에도 더 저렴하게 메모리얼 데이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하남 쭈꾸미를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는 그 얼짱 쭈꾸미를 준비했는데 네네. 이번 주에는 하남 쭈꾸미, 하남 그 덕풍천에 가시면은 하남 그 쭈꾸미 거리가 있죠. 거기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맛을 담아서 나온 하남 쭈꾸미입니다. 예, 저렴할 때 이용해 보시면은 너무 맵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저도 이 쭈꾸미도 많이 먹는데 예.
0: 고향이 어디신데요?
1: 저는 전라도입니다.
0: 어딘데?
1: 전라도 익산이요. 일이죠, 일이.
0: 일이.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쭈꾸미를 아세요?
1: 이 쭈꾸미는 워낙 한국에서는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이 밀키트 상품들이.
0: 아, 예.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도. 그쵸? 아, 예. 근데 그게 지금 H마트에 들어온 거군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
2: 예, 예. 우리 전라도 익산 우리 구 지점장님께서 추천하는 다시 한번 쭈꾸미 어떤 쭈꾸미? 예,
1: 하남 쭈꾸미입니다.
2: 하남 쭈꾸미입니다요. 예.
1: 10불 99전이고요. 네. 쪼리 연평도 양념 게장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연평도는 꽃게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물살이 워낙
0: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1: 좀, 예, 세대요. 연평도 물살이 좀 세고 예. 수온이 좀 낮아가지고 살이 다른 지역의 게보다 더 알차고 좋다고 합니다. 예, 그 연평도로 연평도에서 담근 양념 게장이 21불 99전에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뭐 그 외에도 또 배지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일두유도 이번에 세일이지만 배지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8불 99전에 정식품 배지밀 상품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준비를 했습니다. 롯데 아이스크림들이 뭐 보석바부터 돼지바 저렴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특별히 오랜만에 또 세일을 하니까요.
0: 너무 맛있죠.
1: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번에 그 지금 부지장님께서 소개하신 것 중에 정말 꼭 사고 싶은 것이 일단 라면, 신라면, 그리고 예. 이제 또 믹스커피, 예, 맥심, 예, 이거 진짜 너무 싸게 나왔고, 또 파, 예. 예, 네 단의 1불,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1: 저희 스마트카드 상품들은 진짜 저희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상품들이니까 네. 예, 꼭 저희 스마트 카드 멤버도 되시고 이 상품들도 저렴하게 구매하셔야 돼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예, 놓치시면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0: 그럼요. 사실. 이거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요. 그다음에 또 LA 갈비.
1: 예,
0: 오, 이것도 저는 이거 지난번에 사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저희 냉동 갈비가 아니고 예, 예. 프레시 갈비이기 때문에 육질이 틀려요. 씹어보시면은 예, 예. 아실 수 있습니다.
0: 아, 지금 LA 갈비도 사야 되고 지금 랍스터도 사야 되고 스노크랩도 사야 워터 캔디야. 네.
1: 끝나고 또 한번 들르셔가지고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0: 그러게 말이야.
1: 들르셔가지고
2: 거덜나게 생겼어 뭐.
0: 예, 예. 자 여기까지인가요?
1: 예 맞습니다. 예. 이것만 준비하셔도 이번 메모리얼 데이는 예, 알차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야. 자, 무엇보다 메일 두유, 예, 절대 우리 어르신들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거. K타운 직화 꼬치. 자, 오늘도 우리 H마트의 양주호 부지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나요?
1: 아,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방 부장님이 다시 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방 부장님은 상품보다는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 그래서 늘 시간이 모질라. 근데 우리 부지원장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끝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네요. 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빗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1: 예,
2: 오늘
1: 예.
2: 시장 보러 가는 길 H마트의 협찬으로 듣고 계신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0: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은경의 라라랜드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 내리는 금요일의 비 조금은 우리의 지친 마음까지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내리는 비처럼 잔잔하며 운치 있는 금요일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푹 쉬고요. 월요일까지 쉬겠습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 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민국은 미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들은 앞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해야 하며 미국 내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 단속기관을 풍자한 코미디언에 대해서 전국 법집행기관에 주의경보를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가 취임했지만 워시가 이끄는 연준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번 주말 국외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총책임자인 펄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민주당 시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인 민석준 시의원 측이 현직 시장인 폴킴 시장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경찰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빚어져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 프레더릭버그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가 뜨거운 차량 안에서 장시간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가 메모리얼 연휴 기간을 맞아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IRIB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 총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미국이 저지른 범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는 이날 즉각 무조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담긴 미국과 이란의 합의문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몇 주 또는 몇 달 내로 몇 차례의 방문이나 협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외교는 시간이 걸 그리고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들은 앞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늘 이민국은 외국인이 미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 토록했습니다.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등을 받아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또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돼 봤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대기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될 수도 있으며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다가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21세가 된 자녀의 후원으로 영주권을 얻으려는 수백만 명에게 새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 단속기관을 풍자한 코미디언에 대해서 전국 법집행기관에 주의경보를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 단속국을 풍자한 코미디언에 대해 전국 법집행기관에 주의경보를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활동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벤 파머로 그는 불법 이민자 신고 사이트를 패러디한 가짜 제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파머는 일반 시민들이 실제 정보 사이트로 착각해 이민자 관련 제보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모습을 촬영해 틱톡과 유튜브 등에 공개했고 해당 영상들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토안보부 내슈빌 지부는 지난 2월 온라인 이민단속 사칭이라는 제목의 경보를 작성해 전국 법집행기관에 공유했습니다. 이후 일리노이주 경찰도 해당 경보를 지역 및 주단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서는 비영리 탐사보도기관 인저스티스 워치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경보문에는 파머가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기 위한 제출 양식을 사칭하는 풍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그의 웹사이트 화면과 유튜브 채널 캡처 이미지,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경보문에서 현재 생명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해당 문서는 단순한 내부 인식 공유 목적일 뿐이며 특정 인물에 대한 공식 수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 집행기관과 시민들은 연방기관을 사칭하는 웹사이트나 개인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머는 자신이 경보 대상이 된 사실을 언론 취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서 정부 문서에 이름이 오른 것은 일종의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도 향후 실제 체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그는 세금이 낭비된 사례이긴 하지만 정부가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건 코미디 업계에서는 명예로운 일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전직 아이스 현장 책임자였던 다리우스 리브스는 일반적으로 경보는 무장 위험, 접근주의 등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며 코미디언을 대상으로 이런 경보가 내려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미시민자유연맹의 에샤 반다리 변호사는 정부기관은 공식적인 법집행 조치 자체가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정헌법 1조 전문 변호사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풍자 활동을 멈추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씨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0: 상상하는 역시 장원 반점. 정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창도.
9: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민주당 시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인 민석준 시의원 측이 현직 시장인 폴킴 시장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6월 2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가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선거에는 두 명의 한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현직인 폴킴 시장과 시장직에 도전하는 민석준 후보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석준 후보는 22일 금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폴킴 시장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폴킴 시장이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2: 존경하는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문제를 주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 후보이자 현직 시장인 폴킴 시장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본은 당신과 당신 후보들을 파산시키고 노숙자가 되게 하겠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나를 알게 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반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직 시장이 상대 후보에게 보낸 명백한 압박이며 협박성 메시지입니다.
1: 공개된 문자를 보면 당신과 후보자들을 거지로 만들어 피를 빼겠다. 법정에 여기저기 끝까지 끌고 다니겠다. 즉시 중단하라라는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신이 원유봉 후보를 뜻하는 원윤과 후보자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민 후보 측은 이를 정치적인 보복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후보는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리 타운 정부를 대표해도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자격 없는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리더십 시장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리더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에 당당히 답하는 사람입니다. 공개 토론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장 폴킴은 주민 앞에 답하기보다는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상대 후보를 협박하고 침묵하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1: 민 후보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현직 시장이 상대 후보에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이번 선거는 누가 사람을 겁줄 수 있는가 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시장이고 리더인가, 누가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리더인가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폴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주민 앞에서 해명하십시오. 둘째, 협박성 발언에 대해 직접 공개 사과하십시오. 셋째, 소송 위협이 아니라 정책과 공개 토론에서 경쟁하십시오, 저와. 마지막 넷째, 이걸 이행할 수 없으면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몇 가지 혐의가 있는데 혐의권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harassmen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yber harassmen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ercion, 마지막이 witness tampering.
1: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유봉 후보 역시 자신도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철

0: 리더가 우리한테 더 좋은 리더가 되는가를 알고 선출하는 그런 권리마저도 이 지금 공갈과 협박과 왕따로 뺏어가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런데 이런 리더가 팔팍을 대표할 순 없죠. 정말 드라마, 아주 악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걸 보면 그런 사람이 팔팍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장님한테 당장 스텝다운,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1: 이 자리에 참석한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 역시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의견에 반박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박을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없어져야 할 악한 관습이며 리더의 자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2: What we have seen in this text message is deeply disturbing. Threatening to financially destroy political opponents, saying you will bleed people until they are broke and homeless, and promising to drag individuals through the court system for personal enjoyment is not leadership, it is an intimidation. No resident of Palisades Park,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should ever feel threatened, bullied, or retaliated against for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c process. This issue goes beyond politics. It is about the kind of example we set for our residents, ou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We can disagree politically without resorting to threats and personal destruction.
1: 현재까지 폴킴 시장 측은 해당 포스터 내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협박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어 양측 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한인 밀집 지역인 켈팍 시장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휴가를 따로 떠나는 트렌드와 그 심리를 다룬 5월 2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Bon Voyage, Babe, The Case for Separate Vacations. 잘 다녀와, 자기야. 따로 떠나는 휴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바로 기사 속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죠. 우선 기사는 결혼 8년 차에 이미 40번 넘게 혼자 여행을 다녀온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People say, I can't believe you do this without your husband. They think it's a red flag or that we have a horrible relationship or something. 사람들은 남편도 없이 어떻게 그런 여행을 가? 라며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그걸 관계의 적신호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부부 사이가 끔찍하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Red flag,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상의 위험신호, 경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남편 없이 혼자 여행을 다니는 여성을 바라보는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There's this misconception that in healthy relationships, partners do everything together. But it really comes back to individualized needs. 건강한 관계라면 파트너들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개인의 독립된 필요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Misconception, 오해 또는 잘못된 생각이란 뜻이고요. Individualized needs는 개인적인 필요, 개별적 욕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사는 건강한 커플일수록 무조건 같이 하는 것보다 각자의 독립된 시간과 욕구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When one partner wants to travel alone, that can easily get interpreted as a rejection, even if that's not how it's intended. 파트너가 혼자 여행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쉽게 거절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Get interpreted as 무엇 무엇으로 해석됐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interpret는 해석하다. interpreter라고 하면 통역사라는 의미가 되죠. intended, 의도된이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it's intended to help users 라고 하면 사용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it's intended as a joke 라고 하면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tended는 혼자 딱 떨어지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은 that's intentional, 그거 의도한 거야 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기사 문장은 파트너의 솔로 여행 선언이 상대방에게는 서운함이나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부부관계 전문가이자 심리치료사들 역시 이렇게 따로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Separate travel not only lets partners lean into their differences, but it can help reintroduce a bit of novelty and bring back some dating energy that long-term couples miss and crave. 따로 떠나는 여행은 파트너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신선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오래된 연인들이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연애 시절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아줍니다. Novelty, 신선함 또는 새로움이라는 의미고요. Crave, 간절히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pizza 라고 말하면 나 피자가 엄청 땡겨 먹고 싶어 라는 말이죠. 이 문장에서 혼자만의 여행으로 충전한 뒤 돌아왔을 때 익숙했던 연인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며 연애 초기 특유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사는 무조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현대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혼자만의 여행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평소에 대화가 너무 부족했거나 신뢰에 문제가 있는 커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완벽한 독립과 도망치려는 회피의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네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에게 필요한 숨쉴 공간에 대해 자주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였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린 날씨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2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비 예고돼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나타냅니다. 계속해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선선하고 비 내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이 52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선선하고 때때로 비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 내리고 있으며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2026 FIFA 월드컵 경기를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월드컵 티켓 추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총 1,000장의 티켓을 장당 $50에 추첨 판매하는데요. 대상 경기는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주별리그 5경기와 토너먼트 2경기 등 모두 7경기입니다. 다만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5월 25일부터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5만 명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시 거주 15세 이상 시민으로 1인당 한 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6월 3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당첨 후 48시간 안에 두 장의 티켓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티켓은 경기 당일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양도는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경기장까지 왕복 무료 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더 파운데이션이 6월 27일 오전 10시 베이사이드 재단 사무실에서 북토크앤 음악치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선주 심리치료사가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를 주제로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과 마음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어 물루이 유니버시티의 음악 심리치료학과 정승아 교수가 소리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주제로 다양한 소리 경험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행사는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60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행사는 베이사이드 누던 블러버드에 있는 에스더와 재단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은 문자 917-993-23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 상담 서비스 관련 안내입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신건강 상담과 위기 대응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고민을 견디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나 자살 예방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국 공통번호인 988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울감, 불안, 공황장애, 가족 갈등, 중독 문제, 자살 충동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연결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비밀 보장이 되며 긴급 상황일 경우는 지역 응급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대신 문자로 988에 메시지를 보내도 상담사와 연결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988 버지니아 라이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2분인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는 일부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들이 활주로 위 비행기 안에서 최대 7시간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활주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견돼 폐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8: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들이 활주로 위 비행기 내부에서 장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한 승객은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에 시카고행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이후 활주로에서 무려 7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극심한 대기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항공사 측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달라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9: Very confusing. We're wondering what was going on, what were they telling us compared to what was really going on? What were they not telling us?
8: 여러 편의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수시간 동안 활주로에 멈춰섰고 결국 일부 항공편은 취소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악천후 때문에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는 멀쩡히 운항을 하는데 날씨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편만 수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며 항공사의 운영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0: United just was very disorganized.
8: 연방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는 특별한 보안 문제나 관제상의 문제가 아닐 경우 승객을 태운 채로 활주로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7시간 대기한 끝에 비행이 취소된 한 이용객은 새벽 2시경 우버를 타고 뉴워크 펜스테이션으로 이동한 뒤 암트랙 열차를 타고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항공편으로 시카고에 도착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항공사로부터 받은 보상은 $15짜리 식사 쿠폰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객은 친구들과 유럽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며 손주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텍사스로 돌아가려 했지만 항공편 지연으로 중요한 가족 행사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승객들은 늦은 밤 항공기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 측에 호텔 제공을 요청했지만 각자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승객은 가족의 졸업식이나 육상 경기, 각종 행사나 비즈니스 스케줄에 맞춰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어쩌면 단 한 번뿐인 순간을 놓쳐버린 건데 항공사 측의 책임감 없는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도 활주로 싱크홀 사고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두 개 활주로 가운데 한 군데에서 수요일 대형 싱크홀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22일 금요일에도 활주로 전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은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점검과 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활주로를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폐쇄가 이어지면서 라과디아 공항 역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승객들에게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반드시 항공편 운항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7: 뉴욕주가 메모리얼 연휴 기간을 맞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캣비 오컬 뉴욕 주지사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5월 25일 월요일 밤 11시까지 주 전역에서 집중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얼 연휴와 맞물린 대규모 이동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 경찰과 지방경찰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과속, 난폭운전 등을 집중단속 단속하며 일반 순찰차뿐 아니라 위장 단속 차량도 투입기로 했습니다. 단속 검문소와 강화된 순찰이 전역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5월 22일 오전부터 5월 26일 오전까지 뉴욕주 고속도로는 공사로 인한 임시 차선 폐쇄를 일시 중단합니다. 다만 긴급 공사나 안전 관련 작업은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금지, 속도 준수, 휴대전화 사용 자제, 긴급 차량 및 정차 차량 보호를 위한 차선 변경 의무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주 교통당국은 휴게소 운영,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문자메시지 전용 정차 구역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정보는 511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2025년 메모리얼 연휴 기간에는 약 34,245건의 교통위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 음주운전이 1,404건과 과속이 6,139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가 뜨거운 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가 차량에 아이를 남겨둔 채 근무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가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일 오후 5시 15분경 스펀실베니아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에 의식이 없는 영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한 상점 내부에 있었으며 즉시 인근 메리 워싱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후 2개월 된 남아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의 체온은 107도, 섭씨로는 약 41.7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차량에 혼자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외부 기온은 98도, 섭씨 약 37도에 달했던 것으로 미 국립기상청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이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동안 차량에 아이를 두고 떠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아이의 상태를 인지한 뒤 즉시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차에 하루 종일 두고 있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도 법원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가족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아이를 차량에 두고 잊었을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아동안전단체 키즈 앤 카세이프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며칠 사이 미 전역에서 유사한 사고로 최소 3명의 영아가 사망했으며 연평균 약 40명의 아동이 차량 내 고온 환경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의 상당수가 학대가 아닌 인지실수, 즉 아이가 차량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는 부모들에게 차량 하차 시 뒷좌석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방이나 휴대품을 뒷좌석에 두어 시각적 기억장치를 만드는 등의 예방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문을 내릴 때마다 뒷좌석 문을 열어 확인하는 습관, 보육기관과의 즉각적인 연락체계 구축, 차량 내 아동 단독 방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사용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2: 뉴욕 맨해튼 이민 법원에서 정기 심리를 마치고 나오던 21세 온두라스 출신 남성이 지난 19일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 법원이 이민 법원 내에 체포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케빈 카스텔 뉴욕 남부 연방 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 법원 세 곳에서 이민 당국이 법정 출석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 해당 조치는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체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면을 착용한 ICE 요원들이 법원 밖에 대기하다가 해당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 법률 지원 그룹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ICE가 여전히 관련 시설 인근에 머물며 체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포된 남성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도 이번 체포 과정이 법원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 결정의 실효성과 이민단속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경찰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API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뉴욕시 경찰국이 다양한 아시아계 경관들의 공로와 노력을 인정하고 상장을 수여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1일 목요일 저녁 로어 맨해튼 원 폴리스 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가 모여 춤과 음악 등 고유의 문화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 부스에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힘, 연대를 통한 공동체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 음식을 대표해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비빔밥을 제공했으며 BBQ 치킨에서는 약 200인분의 치킨을 후원해 행사에 따뜻한 나눔을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식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이영희 전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 회장과 김정민 수석 부회장도 현장에 참석해 음식 부스에서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모시노 로버트 로마노 뉴욕시경 종교 담당 부국장은 뉴욕시의 다양성과 다민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뉴욕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아시아 태평양계 경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13: Beautiful gathering of ours as we come as a family to celebrate and honor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Month. Diversity is our strength. And our stories are the best legacy. We have been invited to bless and honor all the honorees for tonight.
8: NYPD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사가 아시아계 커뮤니티 간의 연대와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AAPI 문화유산의 달을 통해 뉴욕 시내 각기 다른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7: 오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가 취임했지만 워시가 이끄는 연준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발표된 미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8%로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번 행보가 금리 인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4.3%를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최근 줄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시장은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 향후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마이크 페롤리 이코노미 미스트는 뉴욕타임스에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연준이 올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한 후 내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미 이란 협상을 둘러싼 낙관론과 견조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 8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8% 상승한 55,57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37% 오른 7,473.4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9% 오른 26,343.9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브닝 뉴스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메모리얼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유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송영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먼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예정된 이벤트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혁신기기로 부상 중인 AI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다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미국의 본격적인 여름 시작을 알리는 황금 연휴인데요. 바로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내일이죠. 5월 23일 토요일부터 연휴 당일인 25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다채로운 공식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인근 지역까지 가족들과 함께 꼭 가볼 만한 연휴 이벤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뉴욕부터 출발할게요. 아마 매년 이맘때쯤 맨해튼 허드슨 강가에 거대한 군함들이 들어오던 플리츠 위크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올해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초대형 선박 축제인 세일 포스 250이 준비가 되면서 매년 5월에 열리던 플리츠 위크 일정이 오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로 완전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 연휴에는 맨해튼 피어에 군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뉴욕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규모의 퍼레이드, 또 문화축제가 연휴에 아쉬움을 달래드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요, 연휴 당일인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99회 리틀렉 더글라스턴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미국에 있는 지역 단위 행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아주 유서 깊은 행진인데요. 이 퍼레이드는 우리 한인분들이 밀집해 사시는 퀸즈 베이사이드 바로 옆에 있는 제이슨 에비뉴와 노던 블루바드 교차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화려한 고등학교 마칭 밴드들, 또 실제 참전 영웅들, 그리고 올드카 행진까지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오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보시면 좋은 산책이자 또 역사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화적인 볼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브루클린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셔도 좋을 텐데요. 브루클린 음악원,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 줄여서 보통 뱀이라고 부르죠. 이곳에서는요, 매년 메모리얼 연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댄스 아프리카 2026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휴 내내 개최가 됩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요, 미국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댄스 음악 페스티벌로 올해는 우간다를 주제로 한 공연이 무대를 채우게 되고요. 주변에는 또 거대한 야외 바자회가 열려서 이색적인 음식 또 수공예 품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뉴저지로 넘어가 볼게요. 뉴저지 역시 연휴를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컬 축제들이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중부 뉴저지 지역입니다. 연휴 당일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들섹스보로에 위치한 빅터 크루웰 공원에서는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겸 미국 250주년 기념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뉴저지 주 차원에서 건국 250주년 카운트다운 공식 파트너 행사로 지정이 돼서 타운 퍼레이드치고는 스케일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따뜻한 정과 함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결합이 돼서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연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저지쇼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실 계획이시라면 남부 뉴저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Sea Isle City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요. 베테랑스 파크에서 시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곳은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카운티에 위치한 남부 뉴저지의 대표적인 해변 휴양 도시인데요. Sea Isle City에 있는 공원입니다. 야외 행사지만 혹시라도 연휴 기간에 국지성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옆 커뮤니티 센터에 실내 행사장까지 완벽하게 마련을 해뒀다고 합니다.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시다가 잠시 들러서 우리 영웅들을 기리는 엄숙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뜻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릴랜드와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 일대의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의 심장부인 만큼 그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하이라이트는요. 연휴 당일인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워싱턴 DC 컨스티튜션 에비뉴에서 출발을 하는 프리덤 250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데이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7가에서 17가 사이의 거리가 거대한 야외 역사 박물관으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독립혁명 시대부터 현대전까지 실제 군복 그리고 장비를 갖춘 재현단이 행진을 하고요. 유명 배우와 방송인들이 호스트로 참여를 해서 축제의 열기를 더해줄 예정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워싱턴 DC 경찰 당국에 의해서 주변 도로가 통제가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인 메트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명당 자리를 잡으시려면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라이더들의 엄청난 축제도 있습니다. 24일 일요일에는요. 수만 대의 오토바이 행진이 워싱턴 DC를 뒤흔드는 롤링 투 리멤버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전국의 베테랑 라이더들이 펜타곤 주차장에 모여서 몰 일대를 웅장한 배기음을 울리며 달리는 그런 장관을 연출을 하는데요. 링컨 기념관이나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 근처에 자리를 잡으시면 평생 잊지 못할 화려한 오토바이 행렬을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요일 저녁 8시 달력에 크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잔디광장에서 제37회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콘서트가 전면 무료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인 PBS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이 콘서트는요.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팝스타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라이브 선율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컨트리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인 앨런 잭슨, 그래미 노미네이트 컨트리 스타인 미키 가이튼, 또 해병대 출신 싱어송라이터 제이미 존슨, 팝싱어 앤디 그래머 같은 대단한 팝스타들이 무대에 오르고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실제 감동적인 사연을 배우들이 낭독을 하고요. 이어서 팝스타들이 헌정곡을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 워싱턴 DC 내셔널 몰 일대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저녁 8시에 TV로 PBS 채널을 켜시면 별도의 티켓이나 가입 없이도 이 멋진 별들의 무대를 무료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선한 5월의 밤 하늘 그리고 조명이 켜진 의회 의사당 건물을 배경으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감상하는 음악, 정말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호젓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기시고 싶다면 버지니아 폴스 처치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44회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페스티벌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퍼레이드는 오후 2시에 파크 에비뉴를 따라서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버지니아 건국 250주년 이동식 박물관이 설치가 되고요. 수십 대의 푸드트럭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또 크래프트 마켓이 서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날 보다 좀 경건한 추모를 원하신다면 월요일 정오에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되는 헌화식에 참석을 하시거나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국립묘지에서 오전 11시에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든 행사 지역들은 연휴 기간 동안 통행량이 급증을 해서 주요 고속도로나 터널 또 교량 진입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출발 전에 실시간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우회 도로 정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탈 때는 차 안에 시원한 물과 간식 넉넉히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기억을 하면서 또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가득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 황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원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노동자 계층을 위한 $50짜리 월드컵 티켓 천장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추첨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 조별리그의 가장 저렴한 일반 티켓이 $475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할인이 아닌 스포츠 공공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할렘 리틀 세네갈에서 미국 국가대표인 티모시 웨어와 함께 이 소식을 전하며 $50는 뉴욕 길거리 카트 커피 25잔 혹은 라테 5잔 값이라는 위트 있는 비유로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티켓은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부터 30일까지 엿새간 매일 오전 10시에 추첨 응모 사이트 regnyctix.com regnyctix.com에서 시민들의 응모를 받습니다. 개인당 하루에 한 번씩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 당첨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 48시간 이내에 최대 2장을 장당 $5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 구매자에게는 경기장까지의 왕복 버스 교통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욕시는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티켓을 양도 불가로 못 박았으며 당첨자는 주소 확인을 거쳐 무료로 제공되는 왕복 셔틀버스 탑승 직전에 철저한 ID 신원 확인을 거쳐 대면으로만 티켓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NBA 소식입니다. 뉴욕 닉스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파이널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21일 열린 NBA 동부 컨퍼런스 결승 2차전에서 닉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109-93으로 완파하며 시리즈 전적 2-0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극단적인 흐름의 변화가 일어난 3쿼터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1차전에서 38점을 쏟아부은 제일런 브런슨을 전반전 단 2득점으로 묶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쿼터가 시작되자 닉스는 18-0이라는 파괴적인 런을 만들어내며 클리블랜드를 무려 5분 30초 동안 무득점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브런슨은 스코어러에서 엘리트 플레이메이커로 완벽히 변모하여 자신에게 쏠리는 더블팀을 킥아웃 패스로 찢어버렸고 무려 14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이날 승리의 진정한 마스터키는 조시 하트였습니다. 1차전에서 단 3분 출전에 그치며 벤치로 밀려나섰던 하트는 브런슨을 제어하기 위해 자신의 비호드는 클리블랜드의 수비스킴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섯 개의 3점포를 림에 꽂아 넣으며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26득점을 폭파시켰습니다. 주포 도노반 미첼이 26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수비가 붕괴된 클리블랜드는 토요일 안방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 벼랑 끝 전술 변화를 강요받게 됐습니다. 다음 월드컵 소식입니다. 축구 전과 잉글랜드와 우리 대표팀의 첫 상대인 체코의 월드컵 명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22일 발표된 잉글랜드 26인 최종 명단에서 잉글랜드의 현재이자 미래로 불리던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과 첼시의 콜 파머가 전격 낙마했습니다. 해리 메이카요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등 베테랑 수비수들 역시 가차없이 칼을 맞았습니다. 잉글랜드 투어의 감독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포드는 올 시즌 49경기에 나섰지만 폼이 저하되었고 파머는 잦은 부상으로 10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석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이들의 기질이 투헬이 요구하는 헌신적이고 규율 잡힌 토너먼트 페르소나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우디 리그에서 42골을 폭발시킨 이반 토니는 투헬 체제에서 단 7분을 뛰고도 해리케인의 완벽한 대안이자 타깃맨으로 당당히 승선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실용주의로 무장한 잉글랜드의 전술적 변혁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6월 11일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홍명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체코 역시 29명의 예비 명단을 공개하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미로슬라브 코백 감독의 선택은 철저한 조직력과 피지컬의 극대화입니다. 명단 중 19명의 자국 리그 출신이며 그중 10명의 슬라비아 프라 소속이라는 점은 클럽팀 수준의 끈끈한 조직력을 대표팀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무서운 포석입니다. 게다가 프라하 더비에서 난투국으로 방출 명단에 올랐던 징계 선수 토마시 초리와 다비드 도우데라까지 실전감각 저하를 감수하고도 발탁하며 거친 투쟁력을 챙겼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가장 경계해야 할 체코의 대상은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16골을 폭격한 191cm의 스트라이커 파트릭 시크와 192cm의 압도적인 높이로 세컨볼 경쟁과 세트피스를 지배하는 웨스트햄의 주장 토마시 소우체크입니다. 신체 조건의 우위를 앞세운 체코의 성 굵은 롱볼 전술과 질식 수비를 파회하기 위해 홍명보는 중원에서의 낮고 세밀한 3자 패스와 극강의 트랜지션 속도를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4: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눈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패스.

0: Ryan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프론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여러분은 5월 22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스마트폰 화면 얼마나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까? 요즘 길을 걸을 때도 다들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작은 화면만 보면서 걷느라 아찔한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고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실시간으로 길을 찾고 또 통역 서비스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AI 스마트 안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혁신 기기로 급부상 중인 AI 스마트 안경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면은 얼리 어댑터들의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렌즈 옆에 커다란 카메라가 붙어 있거나 너무 무거워서 일상에서 쓰기엔 꽤 민망한 그런 디자인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을 하면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절대 강자, 바로 메타가 내놓은 레이뱅 메타 2세대 제품인데요. 유명 안경 브랜드죠. 레이뱅의 이 클래식한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겉보기엔 그냥 세련된 선글라스나 평범한 안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경대 안에 울트라와이드 12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오픈이어 스피커, 또 핵심인 멀티모달 인공지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엔 스포츠 브랜드 오클리와 협업한 오클리 메타 라인업도 나와서 아주 핫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키드나 엑스리얼 같은 브랜드들이 소리뿐만 아니라 눈앞에 직접 가상 스크린을 띄워주는 AR 기능을 강조하면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경을 쓰고 실제로 뭘 할 수 있느냐? 핵심은 AI가 내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이해한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중에 스마트 안경을 쓰고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가 적힌 메뉴판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요. 안경에 대고 이 메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 내장된 카메라가 글자를 인식해서 귀에 있는 스피커로 이 요리는 해산물이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줍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또 이것을 번역 앱에서 돌리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아이들과 놀아줄 때 손을 전혀 쓰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감동적인 순간을 1인칭 시점의 비디오로 생생하게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생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가격이겠죠. 과거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던 이 무거운 장비들과는 달리 가격 장벽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레이뱅 메타 2세대 기본 모델의 정가는 379달러입니다. 마침 지금 메모리얼 데이 시즌을 맞아서 대대적인 세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요, 신형 2세대 제품이 15%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1세대 모델은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반 명품 선글라스 가격이 2, 300불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첨단 AI 기능이 들어간 기기로서는 뭐 꽤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 교정용 렌즈를 맞춰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안경처럼 구매하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판매량과 시장 성장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인데요. 최신 시장 조사기관들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글로벌 AI 스마트 안경 시장이 이미 지난해에 약 14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올해는 더 큰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블루 오션인 셈입니다. 특히 이 북미 시장이 전 세계 수요의 약 36%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유행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소비재뿐만 아니라 의료, 제조, 물류 같은 산업 현장에서도 의사가 수술 중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안경 너머로 체크를 하거나 또 물류 직원이 손을 쓰지 않고 안경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는 것처럼 이렇게 깊숙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냉장고 안을 바라보면 스마트 안경이 먼저 우유의 유통기한이 하루 남았네요. 오늘 저녁엔 라떼를 만들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비서처럼 말을 건네는 시대가 곧 옵니다. 또 지금은요 주로 음성과 카메라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안경의 렌즈 위에 투명하고 아주 얇은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결합이 하게 되면 길거리에 가상의 화살표가 그려져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요. 앞에 걸어오는 사람의 이름, 또 지난 미팅의 메모가 내 눈앞에 부드럽게 떠오르는 진정한 증강현실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나 몰래카메라 같은 우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카메라가 켜질 때 안경 전면에 아주 밝은 LED 불빛이 강제로 켜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빛을 스티커로 가리면 촬영 기능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게 막아두는 보안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는 만큼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할 때의 에티켓, 그리고 제도적인 합의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느라 거북목이 되고 또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부딪히던 그런 일상을 지나서 이제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눈앞의 세상을 바라보며 디지털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 그 중심에 서 있는 AI 스마트 안경,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방선거를 12일 앞두고 여야는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발전론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거듭 정권 심판론에 부각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3: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 출근 인사로 지원 유세를 시작한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호남과 충청, 강원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등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4: 갖고 다니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죠? 좋아하죠? 그러면 네 그러면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 이어 강릉에서도 국정 지지율에 힘입어 지역 발전론을 내세우며 동해안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5: 조식 보세요, 조식. 윤석열 정부 때 2,780 5밖에 안 됐어요. 지금 막 7천 넘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3: 정 위원장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의 석고 대제를 촉구하는 등 스타벅스 마케팅 파문을 고리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선대위를 열고 정부 여당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비위 자격증이 있어야 하냐고 비꼬았습니다.
6: 부산의 전재수, 평택의 김용남, 갑질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강원도 우상호와 하남 이광재는 단기 임대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3: 이어 안양과 수원, 안산을 돌며 경기도 표심구에 나섰는데 역시 초점은 정권 심판에 맞췄습니다.
7: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하라면 여러분 유일한 답은 통일의 힘뿐입니다.
3: 수도권 공략에 힘을 쏟았지만 당대표 기피 분위기가 있는 서울 지원 일정은 아직 잡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장 위원장은 자신이 제명한 한동훈 후보에 대해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부산 북갑 보수 단일화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다희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후로 진행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가리기 힘든 격전지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주춤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2: 다만 적극 투표층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8: 최대 격전지 서울, 전체적으로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며 일부 초접전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는 41.7%, 오세훈 후보는 41.6%로 불과 0.1%포인트 차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조사에선 11%포인트 차까지 벌어지며 오차 범위 밖 승부가 나오기도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연이어 오차 범위 내 박빙 구도였습니다. 부산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추격 속에 접전 양상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8%로 6%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각축전입니다. 3자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바싹 추격 중입니다. 최근 두 곳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와 한 후보 간 격차는 5차 범위 내였습니다. 충남 전북도 격전지로 급부상했는데 민주당이 여당 우세로 자신했던 충남지사 선거에서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북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혼전 양상입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는 김부겸 후보의 초반 약진이 거셌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빠른 추격으로 승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의 경우 여전히 여당 지지층 우세가 감지되는 상황. 이에 실제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 있어 여야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1: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각각 강북권과 한강벨트를 돌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2: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의 전면에 내세우며 서로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가장 먼저 구의역 사고 추모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모 메시지를 남긴 뒤 현화한 정 후보는 안전한 서울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강조한 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10: 시민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생명안전 부분을 지켜나가겠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이제 협약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시민의 생명안전, 이것이 첫 번째 시장이 지켜야 될 일이다.
9: 이어 노원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방문한 뒤 집중 유세전에 나선 정 후보는 오 후보가 남탓만 반복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정 후보가 시민 안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오 후보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을 누비며 민심을 다졌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광진구와 마포, 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을 훑었습니다. 오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1: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화되는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면서 월세도 매우 많이 올라서 이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몹시 큰 고통을 받고, 저는 그 해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해법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 오 후보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며 정원호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정 후보의 송동구청장 시절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지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기씨구 땅 피해 주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 후보가 접전을 보이는 데 대해선 오 후보는 사필 규정이라고 쏘아붙였고, 정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는 늘 박빙이라고 맞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1: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출마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는데요.
2: 또 다른 격전지인 부산 북갑에서는 유세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12: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왜 자신이 평택을의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를 역설한 다섯 명의 후보들.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역시 단일화였습니다. 진보 또는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가 어려울 경우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는 OX 질문에 먼저 혁신당 조국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13: 잘 들었. 내란 세력 정당이 다시 그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으면 국민이 단일화를 명령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12: 이에 반해 민주당 김영남 후보는 보수의 진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단일화는 머릿속에 없다는 입장.
14: 정당을 달리한다는 것은 목표물이 다른 것입니다.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고 저도 그렇게 할.
12: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승리를 위해서라면을 전제로 단일화 가능성을 보다 열어둔 모습이었습니다.
15: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16: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는 함께 뭉쳐야 된다. 다만 암덩어리와 함께할 순 없다.
12: 마찬가지로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부산 북갑에선 여야가 유세 도중 만나 맞잡은 두 손과 오간 발언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돕던 신동욱 최고위원이 식당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마주쳤을 때 보인 이 반응을 두고선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당권파가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하 후보와 단일화를 한 셈이라고 비꼬았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남스TV 곽준영입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보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30분가량 상인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보수 세력 결집을 가속할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조작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기술 탓에 누구나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요.
2: 만드는 사람은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 골목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보니 왼쪽 손 모양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사진으로 원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조 후보 측은 캠프가 제작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의 한 예비 후보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해외 유명 시사 주간지가 올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본인을 선정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딥페이크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인물을 경찰에 고발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규탄하는 가짜 성명서가 확산하기도 했는데 이나대 총동창회는 명의도용 범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9천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편집, 유포가 금지되는데 이를 단순히 공유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8: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 범죄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큽니다.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17: 플랫폼들도 딥페이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틱톡은 AI 생성 허위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고 네이버는 허위 정보 신고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련 기술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딥페이크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원입니다.
1: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협상 결과에 대한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며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2: 투표 부결 운동을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19: 삼성전자 노사가 노출한 2026년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데 가결된다면 잠정 합의안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노사는 임금 인상률 6.2%, 반도체 DS 부문에 대한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등의 내용을 합의했는데 올해 실적 전망치를 고려한다면 반도체 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최소 1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투표 의결권을 가진 노조원 대다수가 DS 소속이기 때문에 가결 관측이 우세한 상황. 다만 이 과정에서 노조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잠정 합의안을 두고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20: 임협 교섭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교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DX 직원들한 부결 운동을 정식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19: 비반도체 사업부 배제에 반발하며 공동교섭에서 빠진 동행노조는 협상을 주도한 초기업 노조가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해오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사이 노조원이 5배가량 늘어난 점을 들어 이는 독단적인 초기업 노조에 대한 경고라며 이번 투표는 예고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업부에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 부결 시 재신임을 거치겠다며 사퇴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잠정 합의의 여파는 전 업계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과급 공정 배분을 촉구했는데 삼성의 역대급 실적은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공동 결실임을 강조하며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그 과실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 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며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정부까지 나선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조합원 투표 결과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6: 이번 협의 과정에선 달라진 조직 문화도 부각되며 재계 고민의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노조는 파업 없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 실리를 챙기게 됩니다. 당장의 성과뿐 아니라 향후 노사협상의 발판도 마련하는 셈이어서 업계에선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체제 전까지 수십 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국민기업으로 불려온 만큼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해왔고 그만큼 내부 분위기도 수직적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조직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측의 강경한 대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직격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킨 MG노조를 바라본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재계 고위 임원은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일한 우리 세대와 너무 다른 풍경이라며 성장세에 있을 땐 과실을 나눌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하면 끝까지 함께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정과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의 솔직한 주장이 와닿았다며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기업도 구성원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평생 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조직마다 처우와 상호 존중이 화두가 된 현실입니다.
9: 인재 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사체제 성과급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더 이상 이거를 역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11: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해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8: 이번 사태로 노조를 향해선 개인주의와 차별적 공평의 문제가 지적된 반면 삼성 역시 결국 정부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통 부족과 조직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상황. 심화한 성장의 그늘 속에 노사가 수평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 성장 전략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7: 코스피가 어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사이에 코스닥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6: 국민 성장펀드 흥행에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자, 양현주 기자입니다.
12: 반도체 투톱이 주춤하며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사이 코스닥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날 코스닥이 5%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던 자금이 2차전지와 바이오, 로봇 같은 성장주로 이동한 겁니다. 실제 코스닥 대장주인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10%,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영향입니다. 이 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다만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순환매 장세가 시작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3: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코스피 시장보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해서 유동성 심만 가지고 우리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뭐 자금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 반면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원달러 환율도 다시 1517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연합뉴스 TV 양현주입니다.
7: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판매 물량의 90% 가까이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국민 참여 성장펀드를 판매한 은행 10곳 중 7곳, 증권사 15곳 중 4곳이 준비 물량을 모두 판매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천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규모의 국민 자금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펀드는 5년간 판매가 제한되며 정부가 일부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어서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미 CIA 측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6: 의혹을 전면 부인한 홍 전 차장은 조사를 받고 나와 특검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충분히 풀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14: 지난 길에 이어서
15: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하지만 계엄 사태 약 1년 반 만에 폭로자가 아닌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6: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을 시켜드릴 만한 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온 홍 전 차장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에서 단단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외교와 안보라인이 계엄 선포 직후 미국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할머니가 화날 때 한 음식은 맛이 없었고 기분 좋을 때 대충 끓인 국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답니다. 결국 기분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내 기분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되기 때문이겠죠. 기분이 좋으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정해지고 괜히 더 너그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일요일, 오늘 오후에는 쨍한 햇빛 받으면서 기분 관리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활짝 웃어보면 어떨까요?

0: 종료합니다.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심수봉 젊은 태양이었습니다. 아유 라이브 버전 아주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쨍한 햇빛이 이 꿉꿉했던 마음까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데 좀 덥긴 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오후 오늘도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죠.

푸른 하늘의 노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황은정 씨. 그리고 푸른 하늘 노래는 3802번으로도 신청하셨네요. 최지영 씨가 저 하늘을 날아서 변진섭 씨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덥네요. 한여름 더위예요. 요 며칠 낮 기온이 무척 덥습니다. 뭐 그냥 낮에는 여름 같습니다. 그쵸? 햇빛은 무척 따가운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그늘에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라고 5479번으로 주셨는데 그러게요. 봄바람이 그나마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호균 씨는 수박이 벌써 나왔다는데 아유 수박 본 지 오래됐죠. 봄이 가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여름 하면 수박이죠. 수박 이 달달하고 시원한 맛. 이 얼굴에 씨 하나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수박 모자 쓰고 그 망토 같은 것 하나 두르고 보자기 그렇게 놀았던 옛날 생각납니다. 수박하니까. 양승진 씨는 이 아름다운 봄의 끝자락 그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야외에 나와 있어요.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에서 잔디에서 뛰노는 어린이도 있고요. 연날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모든 게 사진의 한 장면 같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하셨습니다. 사진의 한 장면. 그 옛 추억을 회상하는 어떤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그쵸?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177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두 곡이었어요. 임진규 씨가 신청하신 한마음의 갯바위까지 함께했습니다. 요즘 바람결에 아카시향이 잔뜩 배어 있어서 산책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지동민 씨. 그렇죠. 발걸음도 아주 가볍게 해주죠. 아카시 꽃 향기가 진동하는 일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창식 씨인데요. 동네 공원에서 5km 달리기 운동 마치고 샤워하러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땀을 시원하게 씻어낼 때의 쾌감. 이건 달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셨는데 아직 샤워 전이시죠 그러면. 야, 그 특권 누리시죠. 자, 샤워 시작하시면서. 1727번 가게에 나가서 대충 정리하고 무안에 계신 엄마께 효도하러 내려갑니다. 아,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래도 찾아뵈야 마음이 편할 듯해서요. 아유, 그럼요. 오늘 가시는 길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이 길이 막힐려나?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6256번으로 주셨는데요. 일요일 근무 중인 저희 아내 쉬는 시간에 커피 같이 마시려고 열심히 걸어가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도착하시면 아내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가시는 발길 가볍게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888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472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가요 프로그램 청취율 1위,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야,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278번으로요. AI와 대화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에 대한 호칭을 주인님, 사용자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서 제가 언니라고 해봐 이랬더니 AI가 언니, 언니 그러는데 너무 귀여워요. 에이,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계시네요. 7543번, 결혼 후 6년 만에 시험관 성공으로 얻은 아들이 군 입대 후 두 달 만에 어제 첫 외박을 나왔어요. 지금은 부대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마냥 아기가 떠난 아들이 듬직한 군인이 되었더군요. 야, 제가 다 뿌듯하고 감동이네요. 네, 멋진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안소윤 씨 글을 제가 먼저 읽었는데 아, 이거 막 찔리는데요. 가구 조립하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집 남자들 조립은 꽝입니다. 꽝. 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저한테 맡기네요. 야, 저는 말이죠. 그 낭손이라고 그러죠. 진짜 못해요. 저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안소윤 씨가 그래도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백지영의 노래입니다. 조립 안 해. 아니, 사랑 안 해. 이부열 씨의 신청곡이에요.

유미리 젊음의 노트 정미순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전주 빠바바바밤 재밌죠. 그리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 노래는 2005 김동문 씨, 김현희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5627번 오늘도 일하고 계시네요. 직원들과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노래가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따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다들 50대, 60대인지라 오늘의 선곡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얼른 작업들 마치시고요. 쉬셔야죠. 기운 내시고요. 4645님도 역시 사과 열매 속기에 힘든 시간이지만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정희 씨의 신청곡 띄워드리죠. 박강성, 내일을 기다려.

딸 사위 남편과 달달한 1박 2일 동해안 여행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3858번으로 신청하신 에코의 행복한 날을 좋은 여행 되신 거죠?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혜숙 씨인데요. 춘천에서 부모님 뵙고 다시 서울 가는 열차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아들 결혼식, 삿포로 여행, 춘천 부모님 뵙기까지. 힘든 여정은 일단 정리되었고, 이제는 평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5월을 보내고 계셨네요. 김혜숙 씨도 조심해서 오십시오. 7174번, 외동딸이 독립한 지 3년 차. 처음엔 일주일마다 온다더니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엊그제는요, 처음으로 자고 간다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좋아서 밤새 수다 떨었습니다. 따님과의 밤새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 잠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시간. 그렇죠? 좋으셨죠? 주말 부부라서요. 남편이 먹을 일주일치 반찬 하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휴일이 정말 빨리 가버리네요. 909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그렇죠. 특히 일요일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카더가든의 로맨틱 썬데이입니다. 2691번으로 신청하셨는데, 로맨틱한 썬데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2012년 5월 17일에 도나 서머가 세상을 떠났고요. 2017년 5월 17일에는 록밴드 사운드가든과 오디오 슬레이브의 보컬리스트였던 크리스 코넬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7일에는 아프로디테 차일드 건반주자 출신인 영화음악 작곡가 방겔리스가